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Who Can It Be Now? 매트워크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후리지아 향기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그 닉네임을 많이 쓰시는데 후리지아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리지아가 예뻐서 그런가요? 네, 후리지아 향기님의 신청곡 매트워크의 Who Can It Be Now?로 한동준의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벌써 휴가철이 시작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가 보통 보편적인 휴가철이죠. 여러분 뭐 직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즐거운 휴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 위켄드 스페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니까 음악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쌓였을 스트레스 한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다나 킹의 Shy Guy. 이 노래 제주 딸기 산도님이 신청하셨고요. 제니퍼 로페즈의 Brave 이어졌죠. 욜로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아, 람바다는 문경도련님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자, Hot Air Alon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5초의 법칙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Keep on Loving You, R.U. Speedwagon의 노래, 그리고 Camera Long Goodbyes, 신하브로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담임 목사가 되고 다음에 전교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교인들이 원하는 게 첫 번째가 도덕성이었어요.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봤더니 교인들이 생각하는 건 돈, 여자, 명예더라고요. 그때 내가 결심을 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내가 만나교회 담임으로 있는 동안 내 이름으로 된 집, 건물, 재산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돈 모으지 않겠습니다. 명예? 나에게 최고의 명예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의 정치나 어떤 자리에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자? 돈, 여자, 명예 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자에 제일 약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뭐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주 안에서는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혹은 뭐 권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얼마나 기쁘십니까? 근데 만일 우리들에게 어떤 힘듦, 때로는 이제 고난, 이런 시간들이 없다면 기쁨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지, 비교할 슬픔이 없다면 기쁨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고난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건 기쁨은 우리들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그것을 이겨선 그 어떤 것, 그것이 기쁨이다. 기쁨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또 부제로 이렇게 달았어요. 팍팍한 세상을 기쁘게 사는 법.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어떤 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기 제일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단 이 부분을 읽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기쁘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참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전제가 하나 필요한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건 클리셰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 감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기쁨을 누리기도 힘든 거겠죠. 자, 기쁨과 감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아뢸 일이 있는데 기도 제목 있죠. 바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건 하등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이 유치한 것일 수도 있고 고상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연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아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내가 뭔가 필요해. 뭐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이 필요해. 하나님, 커피가 없어요. 커피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빵은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데요. 커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구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사는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것은 하등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구해볼 수 없겠니?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우리들이 불평을 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주시지 않은 것, 그리고 때때로는 금하신 것 때문에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공격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선악과를 만드신 그 금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만들어주셨어. 금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있는가.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 막 이렇게 병원 찾아다니면서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막 헤맬 때 제가 탈체질 검사를 했어요. 탈체질 검사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내가 저주받은 체질이에요. 이게 팔체질을 아는 사람들은 끄덕끄덕할 것 같은데 내가 금음체질이거든요.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많이 아팠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걸 듣고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것만 내가 좋아했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었어요. 근데 진짜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아,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이것을 금하여 주신 게 나에게 참 복이구나.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뭐 이제 중독 같은 거 많이 있잖아. 마약, 뭐 도박. 이건 우리들이 욕망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거 하지 마라.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내 욕망을 제어하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도 우리들의 인생에는 굉장히 큰 복이다. 기쁘게 사는 습관 만들기. 아, 그렇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핍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결핍 가운데 감사할 게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을 들여라. 또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I shall not be want.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 당시 다윗은 모든 것이 이루었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의 인생에 해결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는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결핍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와 연관지어 본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주보를 만들 때면 주말쯤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혹은 사무 직원이 목사님께 전화를 하죠. 목사님, 이번 주일 제목 알려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를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이 뭔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부목사님이 생각할 땐 조금 부족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는 뭘까요?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딱 주보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게 은혜가 됐대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그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습관, 기쁘게 살아가는 습관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태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쇼츠에서 우연하게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놓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 옆에 넓은 땅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주인이 그 땅도 팔지 않고 좀 우리 교회가 저것만 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근데 어느 날 그 땅 주인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 주차장 교회에서 쓰세요. 팔지는 않습니다. 근데 쓰세요. 얼마나 기쁜 얘기였어요. 근데 그 주인이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대요. 52주 중에 한 주만 쓰지 말고 51주를 쓰세요. 진짜 교인들이 너무 감사해서 쓰는데 몇 년쯤 지나가는데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야. 아니 이왕 빌려줄 거 52주를 다 빌려주지 왜 한 주는 못 쓰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대표로 그 집주인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왜 한 주는 못 쓰게 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야 이 땅이 내 땅인 줄 알지. 안 그러면 내 땅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들이 잊고 살아가는 게 많이 있어요.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들의 결핍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면. 그래서 기쁘게 살아가는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이 말씀을 지금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기쁘게 사는 습관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쁨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일이 기쁨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제일 힘들었던 일은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끊지 못하는 거였어요. 나는 은혜 받기 전에 도박을 좋아했어요. 뭐 고스톱, 포카, 뭐 마작 이런 거 좋아해서 내가 목사 시절에도 막 1박 2일씩 여관에 가서 밤새고 노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끊어졌어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당구 300 쳤거든요. 근데 그 당구도 나는 그냥 당구는 안 쳤어요. 늘 돈 내기 당구만 쳤어요. 하루에 막 16시간 막 밤새고 아는 사람만 알아요. 당구장에서 시켜 먹는 짜장면, 당구장에서 먹는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안 끊어져요, 그거 잘. 근데 나는 은혜를 받고 한순간에 끊은 게 아니라 안 하게 됐어요. 지금도 나는 뭐 우리 교회 이제 소모임 이렇게 당구 뭐 대회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서 해요. 당구가 죄가 아닌데. 그리고 지금도 나는 고스톱 치면 다 딸 자신이 있어. 뭐 난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진 거예요. 나는 그게 거룩한 일에 분주하라 청년들한테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내 기쁨이 다른 기쁨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세상적인 일의 기쁨으로 살면 찾아오는 게 허무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쁜 것 같지만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신앙적인 이야기. 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아. 설교하다 가끔 물어요. 얘들아, 너희 그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겠냐? 예스, 그럼 너희들 잘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후회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어떤 기쁨을 느끼고 살아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허무와 공허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에게 기쁨이 없어 우울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건 신앙적으로 점검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들에게서 분기점이 되는 일, 나는 그게 내 삶에 가치를 주었던 주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치라고 하는 말을 세상적인 열심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 열심이었나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육신의 의를 만들어가는 일에 대하여 가치를 두고 있었던 사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의 삶에 그 열심으로 살았던 것이 그의 인생의 곤고함이었어요. 그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곤고함은 율법이 끊임없이 그에게 죄를 더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도 나는 진짜 열심으로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열심이 우리들에게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데스티네이션,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는가가 데스티니, 운명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도 그의 방향이 율법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의 운명은 율법적인 인생이었는데 그게 공허한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가치를 더해 주셨을 때, 그의 삶의 방향이 정렬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공허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랑하던 것, 그가 원하던 가치를 놓을 수 있었어요. 자,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기쁨이 찾아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어주는 많은 부분들은 집착이에요, 집착. 내가 이거 놓지 못하는 거. 놓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놓칠까봐 두렵고, 놓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놓을 수 있으면 우리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뻔더러. 오늘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버렸어요. 기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 있을 때가 되면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찾아와요. 손해보는 기쁨.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은 금방 끝나요. 근데 손해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건 뭐 사람마다 평가 기준이 다 다르고 다 다른 일이지만 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고 우리 교인들에게. 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만나교회니까 만나교인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좀 독특한 사람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고 다음에 전교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교인들이 원하는 게 첫 번째가 도덕성이었어요.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봤더니 교인들이 생각하는 건 돈, 여자, 명예더라고요. 그때 내가 결심을 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나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불리는 것은 다른 문제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에 관한 한 그냥 소유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만나교회 담임으로 있는 동안 내 이름으로 된 집, 건물, 재산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돈 모으지 않겠습니다. 명예? 나에게 최고의 명예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의 정치나 어떤 자리에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자? 돈, 여자, 명예 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자에 제일 약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 스케줄, 내 삶을 오픈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메일부터 내 개인적인 스케줄까지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지났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교회 앞에 아파트에 있을 때였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 근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소유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교회에 이제 사택에서 살고 몇 년이 지났는데 제 아내가 그 아파트 두 배 이상 올랐어. 내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나 진짜 기뻤어요. 기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정도는 포기하는 사람이야. 그게 내가 되게 기뻤어요. 나는 내가 사역자로서 소유하는 기쁨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돈을 가지는 것보다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 되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뭐 그렇다고 내가 모든 면에서 뭐 완전하거나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 그게 나에겐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 포기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가치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되게 즐겁게 살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성직자로 또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로스,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 우리를 되게 기쁘게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면 진짜 사는 인생을 살아요. 진짜를 발견하면 잘 곁눈질 하지 않죠. 곁눈질 하면 인생이 피곤해요. 슬퍼요. 어려워요. 죽어도 좋은 이유가 있을 때 삶이 기쁘다.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가장 귀한 것을 얻는 데로부터. 가장 귀한 것을 얻으면 덜 귀한 것을 포기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왜? 거기에 보물이 있으니까. 포기하고 얻을 것이 있는 사람의 삶은 기쁘다. 가슴 뛰는 인생.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가슴이 뛰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반말로 주는 얘들아, 너희 가슴이 뛰냐? 진짜 지금 얼마나 청년들이 힘들게 살아요. 직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들의 가슴이 뛰냐? 그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자, 저에게 이런 고민이 됐어요. 이거 준비하다가 나는 내가 만나교회 목사로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포기한 게 큰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 나를 위해 만나교회도 포기할 수 있냐?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럼 나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용기 있게 결단하면 난 기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기쁘겠다. 우리들에게 놓을 수 있는 가치, 그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가 없다. 꼭 그렇게까지 사셔야 됩니까? 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이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건 아닐지 염려가 되지만 기쁘게 살아가는 습관 한번 가져보면 좋을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운동과학자요, 스포츠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운동을 하라라고 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운동 세계의 민낯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도 10명 중에 3명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들어가는 분은 차라리 오늘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살 빼려고 운동했는데 이유 없이 살이 찝니다. 근데 왜 찌느냐? 우리 한번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 체크하세요. 60에서 70 정도 되는지 보세요. 만약에 90, 100이면 오늘 운동하는 거 어렵습니다. Hello, Sebastian! 자, 저는 스포츠의학 박사 홍정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운동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마 SNS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보내시면 이렇게 단체로 뛰는 분들 많이 보시죠?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러닝 붐이 불면서 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건 어때요? SNS상에 자기가 운동하는 것 보여주면서 이런 전문 용어로 오운완, 오늘 운동 완성했다 하면서 저렇게 근육을 보여주면서 근육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질투가 나는데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건 어때요? 좀 우아하게 호흡 들이마시고 내뱉고 여러분 이런 지금 세 종류의 운동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여러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이러한 영상들이나 이미지가 나에게 자꾸 보여질 때 뭔가 나도 저렇게 운동하고 싶은데 하면서 지금 이 그림처럼 아 나도 해야 하는데 라고 올리면서 뭔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내가 결핍된 것 같고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을 수 있죠. 만약에 오늘 이 세바시 강연장에 그런 마음을 최근 일주일이나 이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느낀 분이 있다면 한번 손들어 보시죠. 예, 꽤 많습니다. 예. Welcome.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운동을 했더니 한 번이라도 아팠던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전부 다네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몸이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저는 5km 마라톤을 친구 3명과 함께 한번 멋있게 뛴다고 옷까지 사고 신발도 멋진 신발을 사서 한번 뛰고 지금 1년 7개월째 못 뛰는 분을 알아요. 그런데 걷는 것조차도 힘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 운동 뒤에 불편한 사실을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아까 손은 드셨지만 운동을 해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몸에 좋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한 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운동을 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운동 세계의 민낯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운동 시작 후 1개월 안에 포기하는 사람이 50%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포기할까?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봤더니 두 개의 이유가 저희 눈에 조금 더 들어와요. 첫 번째,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한번 쓸게요. Non-responder. 뭘 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나는 운동이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운동하지 않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시청하는 분들도 그래, 다 나가서 운동하니까 다치잖아, 나 괜찮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을 원하는 것은 직장에서 좋은 생산력을 내고 좋은 체력을 가지고 몸이 망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이 관객석을 보니까 저처럼 약간 중년에 걸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85세까지 꼿꼿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처럼 꼿꼿하게 걷고 이런 데 나와서도 뭔가 한번 쫙 50세. 85세인데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다면 이거 너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운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좋은 질의 삶, good quality의 삶을 살자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나가서 걷고 또는 트레드밀 위해서 살살살살 뛰었는데 대부분의 운동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작하신다면 불편한 진실은 10명 중에 5명에서 7명은 다칩니다. 러닝 부상률 좀 한번 보십시오. 러너들 가운데 30에서 75%가 다치는데요. 그리고 모든 러너들이 1년 안에 러닝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중도 포기율 좀 보십시오. 저는 러닝을 뛰다가 다치니까 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운동을 선택하셨건 여러분들의 몸은 운동을 할 준비가 돼 있나요? Are you ready to do 운동? 이게 제 질문이에요. 저는 기성용 선수를 재활하기 위해서 1등 항공석을 타고 1등석을 타고 영국으로 날아가서 뉴캐슬에서 기성용 선수를 재활했고요. 올림피안 윤성빈 선수의 이 멋진 활약을 뒤에서 도울 수 있었던 큰 영예를 저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제가 이쪽 선수들을 재활하면서 많은 국가를 돌아다니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볼 수 있었겠죠.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는 스마트워치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패드에 볼 수 있는데요. 95 정도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심박수가 아닙니다. 심장이 한번 뛰게 될 때, 그리고 다음 심장이 뛰게 될 때까지의 그 간격 안에 벌어진 시간, 얼마나 그 시간이 걸렸는가를 선수들이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운동을 잘해서 효과를 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스마트워치에 하나의 앱을 켜서 여러분들의 심박간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그리고 그 시간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변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NBA, MLB 이와 같이 외국의 세계 최고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하는 그런 팀들은 이미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사용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운동 전에 몸 상태가 운동을 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준비됐나 안 준비됐나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심박변이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82가 보이죠? 그 다음에 18이 보이잖아요. 어느 날은 82, 어느 날은 18 또는 22, 30 정도로 잡힐 겁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막 자기의 스마트워치를 보고 계신데 스마트워치 상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플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심박 변이도, 즉 심박 변이도라는 것은 심장이 한번 뛰었을 때와 다음 뛰었을 때 그 구간 안에서의 시간이 계속해서 달라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똑같이 로봇처럼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몸에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나가서 뛴다거나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연봉이 말할 수 없는 높은 금액을 가진 선수들이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감독님이 준 운동을 하다가 몸이 다치면 구단주는
그 선수가 뛰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연봉을 줘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팬들이 경기장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구단에 실망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해서 이런 식으로 낮게 나왔다. 그러면 그날 이 선수는 훈련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가벼운 호흡 운동을 하게 하거나 옆에서 가벼운 고정식 자전거를 타게 해서 이 몸이 운동을 위해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고급스럽죠. 여러분들은 몸을 막 굴려왔잖아요. 이 운동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길 원하고 좋아하는 운동을 여러분들께서 잘못하신다는 것. 즉 몸이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인데 운동을 해버리면 운동해놓고 살찌는 거예요. 살 빼려고 운동했는데 이유 없이 살이 찝니다. 근데 왜 찌느냐?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운동을 했다고 해서 계속 살을 빼주는 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에 다시 잠을 이루기까지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밥을 먹게끔 식욕을 올려주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적당히 먹었을 때 포만감을 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보면 그렐린이 아침, 점심, 저녁마다 식욕을 쫙 촉진시켜주게끔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맛, 입맛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딱 나왔을 때 다음에 살짝 파란 곡선이 올라가잖아요. 적당히 먹고 포만감이 있게 이제 그만 먹어. 그 사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떤 운동이든 간에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지 않고 정신승리해 가면서 너도 뛰니 나도 뛰자. 백이동 아주머니가 뛰니까 나도 뛰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몸을 귀 기울이지 않고 운동하게 되면 그렐린과 렙틴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것이 약간 다른 모양새로 변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그렐린과 렙틴은 여러분의 체중이 빠졌을 때 그렐린이 좀 올라가서 식욕을 도와주고 체중이 불었을 때는 약간 렙틴이 올라가서 식욕을 저하해주는 정상적인 호르몬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라면 운동이 잘 맞았다면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코티졸이 쫙 분비되고 그냥 일상 중에는 오후로 가면서 코티졸이 쫙 떨어지면서 저녁에 오셨을 때 꿀잠을 주무시게 여기 보면 멜라토닌이 쫙 분비돼서 편안한 잠을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운동을 잘못하면 내 몸에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뛰었거나 또 그 만보 걷기도 오늘은 조금 지쳤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또 뱃살 찌면 안 되니까 하고 나가서 만보 걸은 거예요. 걷고 이런 식으로 잠 못 자면 만보 걸은 만큼 살이 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만보 안 걷고 편안하게 집에 있는 게 덜 살찔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좀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 상황에 있으니까 계속 분비되면서 뭔가 교감신경을 계속 올리면서 흥분된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니 집에 오면 힘이 빠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필라테스 요가가 됐건 또는 덤벨 운동이 됐건 나가서 뛰는 운동이 됐건 사실 좋은 몸 상태에서 짧게만 해도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나는 의지력이 강한 여자야. 나는 의지력이 강한 남자야.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그리고 내놓은 돈이 좀 아까워. 해서 오늘 2시에 PT 세션 잡혔습니다. 하는데 어저께 잠을 못 주무셨다. 3시간 주무셨다. 그 PT 세션은 여러분들을 사실은 살찌게 갈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세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몰랐던 것처럼 반응하세요? 그러니 운동은 계속 하는데 운동이 끝났을 때 마치 이 여성처럼 지쳐 있는 겁니다. 좋은 운동을 했는데 나 운동 끝냈어라는 그 성취감은 3분 54초만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거운 몸,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몸, 그리고 계속해서 오른쪽에 전완근이 발달합니다.
왜요? 냉장고를 여니까. 왜? 몸은 비상사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홍정기 교수, 운동을 장려하는 분 아닌가요? 라고 지금 얘기하시지만 제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몸에 신경을 쓰셔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스마트워치에 심박변이도를 한 번만 체크하세요. 안정시 심박수가 60에서 70 정도 되는지 보세요. 만약에 90, 100이면 오늘 운동하는 건 어렵습니다.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영화처럼 I love it! 이러한 수면이 아니었다. 뭔가 무겁다. 오늘 운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세포가 깨어납니다. 이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운동 너무 잘 돼요. 집에서 1분만 해도 세포를 깨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좋은 운동도 없고 나쁜 운동도 없습니다. 운동 후에 몸이 피곤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랬다면 여러분들의 운동이 너무 셌던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운동량을 조금만 10분에서 5분으로 줄여보세요. 저녁엔 어때요? 집에 왔는데 뭔가 에너지가 오는 느낌이 없다. 지금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운동 마니아가 되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의 소리를 듣고 회복하는 회복 마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8월 한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금요일 아침부터 8월 1일 토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1: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올랐다가 어떤 낭떠러지에서 그만 아들이 발을 헛디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간신히 아들의 손목을 잡았지만 곧 큰 바위에 짓눌리게 되었고 아들은 발밑으로 기어 올라오는 독사의 위협을 받고 잘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서로의 상황을 모르는 부자는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왜 아버지가 나를 빨리 끌어올려주지 않는가 하고 아버지는 왜 아들이 좀 더 올라오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이 맞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이야기까지 알아봐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투데이 출발합니다.

아바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맘마미아. 네, 오늘 투데이 영화 산책 여러분과 함께 좋은 영화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화려한 뉴욕의 풍경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이죠. 바로 1957년 개봉한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흑백 영화로 이렇게 보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미 내가 결론을 내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몰랐던 사정이 있었던 경험,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너머에 있는 스토리, 내가 몰랐던 그런 이야기. 오늘 이 영화는 바로 그러한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영화의 배경은 뉴욕의 한 법원이에요. 여기서도 시민권 갖고 계신 분들은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한 소년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증거도 있고요. 또 목격자의 증언도 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에 12명의 배심원들이 한 방에 모이게 되죠.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이 소년이 유죄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만약에 12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판단하면 이 소년은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투표를 하죠. 결과가 놀랍게도 11대 1로 나왔습니다. 11명의 배심원은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저 소년은 유죄입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단 한 사람, 8번 배심원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가 소년이 무죄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죠?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인데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 다른 배심원들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증거가 있는데 왜 시간 낭비를 하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저런 소년은 다 거짓말을 한다. 뭐 등등 빨리 결정하고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각자 다른 이유로 유죄를 확신하죠. 어떤 사람은 증거를 믿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해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나씩 나누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점들이 발견이 돼요. 목격자의 기억에는 빈틈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증거라고 믿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그 8번 배심원, 의로운, 그 외로운 반대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인가? 이 영화가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이유는요. 뭐 단순히 법정 영화이기 때문은 아니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배심원처럼 살아가기 때문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결론 보신 분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혹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스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은 이제 제대로 배심원들이 진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신들의 처음 그 유죄의 결정을 뒤집게 되죠. 그렇게 이제 결말이 나고 또 사실은 굉장히 화려한 뭐 그런 영화도 아니에요. 그 배심원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영화가 진행되는데도 얼마나 이 긴장감이 있고 또 스릴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참 재밌는 영화인데요. 이렇게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유죄를 확정 지었던 배심원들처럼 우리도 매일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뭐 인터넷 댓글을 보고 혹은 주위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실을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확인하기도 전에 그냥 결론부터 내리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아, 이 일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는 정말 쉽게 받아들이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보는 지나치기 쉽다라는 그런 거죠. 이 영화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과 잘 어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뉴욕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또 있을까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서로 다른 문화, 언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매일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한 번 더 듣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화 속에 8번 배심원이 있잖아요. 이 배심원이 보여준 것은 뭐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진 힘이 아니라 아 혹시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용기였다는 거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지혜도 바로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경험이 많은 분들일수록 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살아봐서 알아.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새로운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투데이 영화 산책에서 함께 본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요. 뉴욕의 작은 배심원실에서 시작된 이 질문이 저와 또 여러분에게도 사실 이런 질문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12인의 성난 사람들 이 영화 한번 보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랑했나 봐. 윤도현 밴드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막 햇살이 쨍쨍하진 않지만 이런 날 혹시 그렇다고 해서 선크림 안 바르시나요? 실내에 있거나 아니면 뭐 어두운 날들을 선크림 안 바르시고 나오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이 여름철에는 잘 발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내가 잘 바르고 나왔는데 저녁에 들어갔더니 왜 이렇게 내가 오늘 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비싼 선크림을 나름대로 샀는데도 피부가 타고 뭐 기미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제품을 탓할 수도 있는데 제품이라기보다는 바르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피부과학회는 의외로 아주 단순한 답을 내놓는데요. 선크림은 좋은 제품보다 충분히 바르고 자주자주 덧바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 SPF 50 그리고 PA 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이런 숫자를 보고 안심을 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조사가 권장하는 그 양을 제대로 발랐을 때만 그 효과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장량의 절반 정도도 바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우리 얼굴 기준으로 봤을 때 흔히 검지와 중지 한 두 마디 정도의 길이가 적당한 양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콩알만큼 아니면 새끼 손톱만큼 바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바르기가 어려우시면 두 번에 뭐 나눠 발라도 괜찮은 건데 조금 충분히 양을 바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선크림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잖아요. 땀 많이 흘리고 또 얼굴에 피지도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런 경우 마찰이 생기면서 무심코 이렇게 얼굴 만지는 행동만으로도 우리 피부 위에 보호막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지워지게 되고요. 우리 화장도 하니까요. 우리 여성분들은. 그래서 야외에서는 한 2시간마다 다시 덧바를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수영을 하거나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렸다면 그보다 훨씬 더 자주 덧발라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 부위가요. 바로 귀, 목, 그 목 뒤, 손등 이런 것들이요. 피부과 전문의들은 오히려 얼굴보다 속이나 손, 이 목이나 아니면 손등에서 노화가 먼저 시작된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목이랑 손등은 못 숨긴다. 노화를 나이 든 거 못 숨긴다.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쪽들 좀 신경을 써서 발라주셔야 되고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은 특히 왼쪽에 많이 타시겠죠. 그런데도 자외선 많이 받는 부분은 많이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자외선 가운데도요. UVA 같은 경우는 일반 창문 유리를 상당 부분 통과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뭐 통유리로 된 카페라든지 오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피부가 계속 자외선에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이 UVA 같은 경우는 당장 피부를 빨갛게 만들지는 않는데 지속적으로 쪼이다 보면은 주름, 탄력 저하, 색소 침착 이러한 광노화의 주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정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싼 제품을 산다기보다는 얼마나 제대로 바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고 아침에 한 번 바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외출이 길어지신다. 그럼 오후에 한 번 더 발라주는 그런 세심함 이 여름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햇볕은 피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피부는 충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안 바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신경 써서 발라주십시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컨디션은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투데이 생각 시간입니다. 딱히 오늘은 정답이 없는 이야기 하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최근에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이 된 내용인데요.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동료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부부와 그리고 유치원생 자녀 둘 모두 네 식구가 참석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일까 싶으신데 문제는 아닌데요. 그분이 낸 축의금이 대략 한 1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이 신랑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 이게 1인당 식대가 9만 원이었는데 네 분이 오셔서 10만 원을 내니까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결혼식은 축하하러 가는 곳이지 식대를 계산하러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하면서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누구의 말에 더 공감을 하시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결혼식 하면 정말 이 동네 잔치였죠. 국수 한 그릇 먹고 또 덕담 건네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니까 그런지 좀 달라졌어요. 축의금을 내기 전에 먼저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아, 식대가 얼마인가? 거기에 따라서 축의금이 좀 결정이 되겠죠. 아, 5만 원이면 좀 실례인가? 10만 원은 내야겠지? 아니면 뭐 가족을 내가 좀 데려가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축하보다는 일단 계산을 먼저 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신랑 신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사실 한국의 경우는 서울의 예식장 식대가 거의 뭐 10만 원을 훌쩍 넘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하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쁜 것이 결혼식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예식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 하객의 입장에서도 부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청첩장을 뭐 결혼 시즌 같은 때는요. 여러 장을 받다 보면 한 달에 축의금만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신랑 신부도 또 하객도 모두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된 셈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가 축의금을 마음보다 이런 손익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을까? 물론 개인 뭐 기본적인 예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인의 어떤 식대를 내고 너무 많은 사람이 가서 밥만 먹고 오거나 이거는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하지만 이 축의금이라는 게 사람의 진심까지 이 숫자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씁쓸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축하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배려도 필요하고 만약에 내 식구가 함께 간다면 이게 상대방에게 어떤 부담이 될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것도 예의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요, 중요한 것이 돈의 액수보다 상대방을 얼마나 내가 배려했느냐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랑 신부는 하객의 그 발걸음에 고마워하고 또 하객은 축하의 마음만큼 이 상대방의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생각하는 배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사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한 번씩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 축의금 봉투 안에 돈보다 더 큰 마음이 서로 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돈의 액수로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도 참 위험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주말 지나고 나면은 좀 속이 더부룩하고 그러신 분 계신가요? 주말에 조금 과식하시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죠. 주중에 조금 관리하시던 분들도 주말은 치팅데이야 하면서 조금은 편안하게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공휴일이나 휴가 가서 또 많이 드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좀 체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좀 자주 체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기억 있으시죠? 음식 너무 많이 드시고 아니면 급하게 식사를 한 뒤에 속이 막 답답할 때, 체한 것 같아요 하면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이리 와, 손 따줄게 하면서 바늘을 그냥 꺼내시던 기억 말입니다. 그 바늘을 다 꺼내셔서 머리에 이렇게 바늘을 싹싹싹 문지르고, 아니면 이렇게 콧김을 하고 또 거기다가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손가락 끝을 꼭 찌르면 이 검붉은 피가 조금 나오고 이상하게 속이 좀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잖아요. 피가 검으면 검을수록 이거 봐라 너 많이 체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최근 의료진은 손따기라는 것이 치료 효과가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잘못하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권장하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손을 탁 땄다고 하면 속이 편해졌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사실 위장 기능이 정말 막 좋아져서라기보다는 다른 작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손가락 끝은 정말 이 감각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손가락을 우리가 따기 전에 어떻게 하나요? 고무줄이나 실로 꽁꽁 묶잖아요. 거기를 그냥 따는 게 아니라 꽁꽁 묶어가지고 혈액이 그냥 일시적으로 이 정맥에 머물게 되는 거죠. 산소가 적은 이 정맥 혈이 모이면 검붉게 보인다는 것이죠. 즉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지 뭐 우리 몸속의 독소나 나쁜 피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의료진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감염인데요. 집에서 이렇게 막 사용했던 바늘, 옷핀을 충분히 소독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피부에 찔러버리면 세균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가락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피부와 조직에 세균이 퍼지는 그 우리 봉화지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드물긴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또 심한 감염으로 진행되면 큰일 나니까요.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하지 말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체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몸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쉬시면서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거나 아니면 몸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배를 문지른다거나 아니면 온열 팩 같은 거를 올려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한 걸 조금 가시게 해줄 수가 있고 뭐 일시적인 소화 불량이라면 우리가 뭐 일반 의약품 소화제 같은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계속 누워있기보다는 심하지 않으시면 가볍게 걷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이 위의 활동을 도와서 소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복통이 너무 심하거나 뭐 구토가 계속된다거나 이러면은 이건 단순한 체증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겠죠. 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이 손따기는 이렇게 일부 분들이 일시적으로 속이 편해졌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소화 불량을 치료하는 의학적인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아시고요. 소독되지 않은 바늘 사용할 경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늘 그냥 해왔던 것들인데 그렇죠? 이게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서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 음악 한 곡 띄워드리고 돌아올게요.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8월 15일 정도 되면 우리 어른들께서 옛날에 아 새벽에 이제 새바람이 난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확실히 초가을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가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지막으로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너 마음이 어떠니? 이런 질문이요. 우리가 건강에 관한 질문들은 아주 자주 묻습니다. 요즘 건강하세요? 건강하시죠? 뭐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이런 질문들은 참 많이 하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잘 묻지를 않죠. 묻지도 않고 또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한 국제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좀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보험사 AXA와 또 글로벌 여론조사기관이죠. 입소스가 18개국 성인 약 19,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이 18개국 가운데 17위,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그 정신건강 상태, 뭐 우울감, 불안함, 장기적인 스트레스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한 것인데요. 물론 이런 조사가 자기 보고 방식이라서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아니면 응답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또 한국과 일본이 또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인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지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쟁 중심의 사회라든지 아니면 긴 노동시간, 뭐 경제적인 부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다라고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유로 꼽는데요. 한국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 참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들이 좀 있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계속 억누를수록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몸과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불안과 우울과 혹은 수면 장애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알고 계시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가족 걱정 끊이질 않죠. 경제적인 부담, 뭐 언어의 장벽 등등 해서 노후의 어떤 불안 그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 그런 불안이나 고민들은 주로 어떤 거세요? 우리가 중년이 지나고 나면 건강 걱정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미래의 내 노후의 어떤 삶을 그려볼 때 그때도 좀 걱정이 있는 것 같고 또 자녀들, 성장한 자녀들의 결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점점점 아파지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볼 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 배터리가 지금 몇 퍼센트 남았나 확인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 80% 이하로만 내려가도 막 불안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스마트폰은 그렇게 자주 확인하면서 정작 우리 마음의 배터리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는 확인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배터리가 여러분 몇 정도 됐을 때 막 충전기를 찾으세요. 보통 50% 정도 되면 저도 조금 빨리 충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바닥났을 때는 그냥 아 조금만 더 버티자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도 관리하지 않으면 신호를 이렇게 보냅니다. 쉽게 짜증이 나거나 잠이 안 오거나 작은 일에도 막 눈물이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나 등등 이런 신호들을 보내거든요. 이러한 날들이 만약에 혹시 계속된다면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잠시 쉬라는 마음의 신호겠죠. 요즘 내 주위에 혹시 조금 더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한숨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분들 아니면 별일 아닌데 화를 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마음이 어때? 이렇게요. 그리고 누군가 내게 물어준다면 아 괜찮아 대신에 솔직하게 또 내 마음도 이야기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단 몇 분의 시간이 굉장히 고맙잖아요. 살면 살수록 더 느낍니다.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사실 다른 사람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그런 사람들 참 고맙다는 생각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역시 이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아주 소중한 분들의 마음도 함께 좀 들여다봐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빙수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고 여름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뭔가요? 하면 많은 분들이 빙수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원하죠. 맛있고요. 빙수에 대한 추억을 좀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먹었던 빙수는 혼자 먹었던 기억보다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분식집에서도 빙수를 팔았었던 것 같고 빵집, 그렇죠? 빵집이라고 부르는 우리 빵집 혹은 동네 다방 이런 데에서 큰 빙수 한 그릇에 숟가락을 하나씩 들고 그 커다란 빙수 한 그릇을 친구들하고 막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아, 팥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그 소중한 몇 개의 떡, 그 떡을 누가 먼저 집었는지 뭐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맛은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뭔가 많이 들어간 빙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요. 그 시절에 사실 그 빙수는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죠. 요즘 빙수를 시키면 너무 예쁘잖아요. 아주,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많이 섞여서 그냥 보기만 해도 사진을 꼭 찍어야 하는 그런 비주얼인데 얼음을 예전에는 그냥 갈고 그 위에 팥 올리고 만약에 연유를 조금 뿌려주면 뭐 그날은 아주 최고죠. 콩가루나 아니면 미숫가루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정말 특별한 빙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빙수의 시작은요, 지금과 조금 달랐어요. 조선시대에도 겨울에 얼려둔 얼음을 여름까지 저장해서 꺼내 먹는 빙고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냉장고도 없던 시절인데, 참 우리 조상들의 대단한 지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팥빙수는 이 빙고 문화가 일제강점기 때그 무렵 일본식 빙수와 만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가 되면서 냉장고보다 오히려 그 빙삭기라는 게 여름 장사의 상징이었어요. 얼음을 이렇게 곱게 갈아주는 그 기계 하나가 그 가게에 있냐 없냐, 그것에 따라 그 가게 인기가 좌우됐다고 하죠.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풍경인데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분식집이라든지 아니면 다방이라든지 이런 데 팥빙수가 아주 여름철에 최고 인기 메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팥빙수 안 먹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가격인데요. 1970년대에는 한 그릇에, 팥빙수 한 그릇에 100원 남짓이었던 그 빙수가 지금은요, 유명한 카페에서는 2만 원도 넘는데요. 대단하죠? 재료는 훨씬 좋아졌고, 뭐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어쩌면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은 얼음이 아니라 사실 그 추억 때문에 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빙수 보니까 아주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망고 빙수, 멜론, 애플 망고 빙수, 인절미, 뭐, 별게 다 있던데, 그리고 또 이렇게 1인용으로 보니까 혼자 먹기에도 충분한 그런 크기도 파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우리 추억 속에 있는 빙수는 늘 가운데 이렇게 떡 놓고 여러 사람이 그냥 푹푹 숟가락을 넣고 지금 상상하고 싶지도 않으시죠? 같은 빙수에 막 숟가락을 한꺼번에 넣는다는 거, 건강상으로, 위생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한 그릇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하고 또 웃고 더위를 잊었던 그런 시간들,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들로 기억이 남습니다. 올 여름에 혹시 빙수를 한 번도 안 드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누군가와 만났을 때한 그릇 이렇게 시켜서 또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빙수는 너무 차갑잖아요. 막이 치아가 다 얼얼할 정도이기도 한데 함께 먹은 그 기억만큼은 참 따뜻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투데이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해야 할일 하나씩 이어가시겠죠. 이제 식사도 맛있게 하셔야 되고, 바쁜 하루겠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물한 잔, 차한잔 마시는 여유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웃으시고요. 많이 행복하세요.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라디오 교육백서로 문을 열어볼까? 이 대입, 뭐 애들 공부시키는 거요. 한번 경험을 하면 조금 이해는 되는데 뒤이어서 계속 또 입시 관련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까먹기도 하고 정책도 많이 바뀌고요. 그래서 교육 전략가가 필요한 겁니다. The Next E의 문봉섭 현 변호사고요. 그리고 The Next E 컬리지 컨설팅 문봉섭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잘 지내셨어요?
1: 예, 예, 덕분에 진짜? 잘 지냈습니다.
0: 아, 진짜 제 덕분이에요?
1: 네, 예, 예.
0: 아니, 근데 진짜 애들은 대학을 이제 뭐 준비하는 당사자도 힘들지만 부모들도 진짜 힘들거든요.
1: 네, 그렇죠. 네. 예.
0: 특히 미국 입시는 뭘 알아야지. 안다고, 나름 안다고 아는 언니한테 들어도 더 헷갈리기만 했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정책적인 변동도 많고요.
0: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발 빠르게 꼬집어주는 바로 옆집 언니가 있다면 좋지만 옆집 언니가 없으니까 K-Radio AM 1660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문봉섭 현 변호사 그리고 컬리지 컨설팅을 하고 계신 우리 문봉섭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먼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쭉 들려줄게요 라고 간략하게 요약이랄까요?
1: 네, 오늘은 이제 크게 그 지금 라이징 시니어를 위해서 또는 이제 주니어 어떻게 지금 대학 입학하는 지원에 있어서 이제 좀 특히 알아야 될 점
0: 네.
1: 하고 그다음에 말미에는 이제 지금 현재 미들스쿨, 어퍼 미들스쿨 학생들 같은 경우에 탑 이제 사립이나 탑 보딩스쿨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0: 네.
1: 이제 간단한 트렌드와 팁을 전달하겠습니다.
0: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가장 먼저 어떤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까요?
1: 네, 뭐 어느 정도 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SAT나 ACT가 테스트 리콰이어드 된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0: 잠깐만요, 100% 아니에요?
1: 아, 100%는 아니고요. 스틸 지금 저기 커넥트 주립대 같은 대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테스트 옵셔널인데요.
0: 네.
1: 워낙 대학들이 많고 또 학생들이 지원하는 칼리지 그 리스트 범위가 네. 스펙트럼 넓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팔러시가 다르기 때문에 엑셀 파일 같은 걸 이용하셔서 좀 일괄적으로 데드라인 애플리케이션 데드라인과 그 테스트 옵셔널 뭐 리콰이드 다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요거를 학생들이 하면 안 될까요?
1: 아, 예, 학생들이 하셔야죠. 예. 바쁘겠지만. 예. 예.
0: 아, 뭐 진짜로 자기가 관심 있는 학교가 딱 정해져 있어서 탑10 딱 정해져 있으면 애들이 아마 이 정도로 챙길 것 같은데
1: 네.
0: 애들이 안 챙긴다. 부모인데 나도 못 챙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예, 그럴 경우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교육 전문가 컨설팅 네. 쪽으로 오시면은 친절하게 다 정리해드리고 일일이 데드라인 체크해드리고요.
0: 네.
1: 빠진 거 또 보완해야 될 거 다 일일이 알려드립니다.
0: 일단 우리 문봉섭 대표님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요. 로스쿨 혼자서 가기라는 책을 내셔서 또 한때 핫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 전략가를 변신 짜잔 하셔가지고 교육 전략을 세우는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 대표이기도 합니다. 자, 전문가의 힘을 좀 빌려도 좋다 하셨는데 아, 이거를 말씀드려야죠. 자, 지금 방송 들으면서 이따 전화 한번 해볼까 하신다면 문의 전화는 203-974-3939번입니다. 203-974-3939번입니다. 자, 이제 뭐 SAT, ACT가 필수가 된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1: 예, 여기서 이제 하나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요.
0: 네.
1: 그만큼 ACT나 SAT 점수가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0: 네.
1: 이걸 너무 과하게 해석하셔가지고 부모님들께서
0: 네.
1: 9학년 지금 되는 여름방학 때부터 SAT나 ACT 시험 준비반에 등록을 시켜서 여름 내내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0: 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1: 근데 이제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0: 왜 잘못된 거죠?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1: 예. 그리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관계된 기관에서도 이제
0: 네.
1: 이런 거는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죠.
0: 어디 가서 상담해도 그 얘기를 하죠. 빨리 예. 끝내놔야 편하다.
1: 예. 근데 빨리 끝낼 수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9학년 학생들, 10학년 학생들 경우 대부분은 지금 SAT나 ACT 나오는 범위까지 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매스 같은 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프리 엘지브라까지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9학년 학년에서 프리 엘지브라 어드밴스드 레벨이 있는 학생들 가장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까지 배우지를 아예 못했습니다.
0: 네.
1: 그 갭은 현재 9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통상적인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진도와 이런 일반 시험, 표준 시험에 나오는 수학 진도 사이의 갭이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있어요.
0: 그러면 대체 언제 공부 바짝 해가지고 시험 봐야 돼요?
1: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렇습니다. 이런 스탠다드 시험은 딱 모든 실력과 진도가 다 이제 마무리되고 딱 그 터뜨릴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몇 개월 잠깐 테크니컬한 부분을 익히고 시험 네. 치는 기술을 배우고 한 2, 3개월 정도요.
0: 네.
1: 그러고 나서 시험을 치는 거지 진도가 지금 1, 2년 남아있는데 그걸 뭐 프리 SAT 과정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뭐 등록해서 그걸 문제 풀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갭이 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저기 진도 같은 경우는 엘지브라 네. 2나 이런 거는 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한 1, 2년 정도 배우는 1년 정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네. 2, 3개월에 압축해서 마스터한다? 불가능합니다. 되게 또 중요한 과목들이 탑픽들이고요.
0: 그렇다면은 방학에 거기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시간 낭비.
1: 시간 낭비입니다.
0: 아 근데 뒤로 갈수록 뭐 에세이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챙길 게 많다고 그래서
1: 아, 예. 그거는 이제 11학년 때 가서 해도 되니까요.
0: 네.
1: 일단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SAT 같은 경우, ACT 같은 경우 굉장히 지문이 깁니다. SAT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영어 실력과 커리큘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리 없이 문제를 풀어낸다. 그거는 저는 탑의 탑 학생이 아니면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0: 네.
1: 갑자기 몇 단계 점프업을 해서 치는데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0: 네.
1: 그래서 짧게 빨리 끝내려고 했다가 발디뎠다가 1, 2년, 네. 2, 3년 쭉 계속 그냥 발이 묶이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0: 네.
1: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기 표준 시험은 짧게 해서 짧고 강하게 세게 준비해서 최대한 단기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장기 가면은 다 지칩니다.
0: 그럼 선생님 언제 그 전에는 네. 뭘 하고 언제쯤 SAT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1: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성숙되는 시기는 한 10학년 말 정도로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10학년 말이나 10학년 이제 봄학기, 네. 11학년 올라가기 전 봄학기 정도 한번 좀 상위권 애들은 칠 수도 있고요.
0: 네.
1: 대부분 이제 여름방학 때에서 8월 달에 많이 쳐요. 그때는 커버가 안 좋습니다. 많이 치기 때문에.
0: 네.
1: 약간 그런 타이밍을 이제 피해서 약간 이른 봄이나 조금 이제 그런 타이밍을 피해서 이제 이른 겨울.
0: 네. 네,
1: 그때를 타겟팅을 해서 이제 치는 게 좋고요.
0: 아니, 저는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언제는 애들이 많이 치기 때문에 네. 점수가 차라리 더 안 좋을 수 있는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기간이 있더라고요.
1: 예,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간단한 이제 원칙은요. 응시자들이 많은 시즌에 그 테스트 보는 거는 이제 피하셔야 됩니다.
0: 네.
1: 예.
0: 이때는 뭐 거의 애들이 좀 거의 끝나기도 하고 뭐 살랑살랑 할 때 그때 들어가요.
1: 예, 응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봄학기나 이제 그때 치는 게 좋죠.
0: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1: 응시자들이 일단은 그때는 학교 공부 따르게 바쁘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0: 네.
1: 여름 방학 끝날 때쯤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 되면요, 여름 방학 때 이제 뭐 소위 종합반에 다녀서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 까먹기 전에 감각 잃어버리기 전에 한번 쳐보자 이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1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0학년 곧 9월 달 되니까는 그 전에 이제 점수를 미리 확보하자 이제 약간 마지막 열차 탄 기분으로 이제 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8월 달 되게 많아요. 8월 달 네. 조금 점수가 안 오는 사람들은 또 9월 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시즌이 픽 타임이기 때문에 요거는 피해야 되는 거죠.
0: 겨울이나 초봄에
1: 예, 예 초봄
0: 예, 와 예. 꿀팁입니다. 자, SAT 시험 얘기를 살짝 맛배기로 나눴는데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봉섭 대표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SAT, ACT가 필수가 된 학교들이 대부분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근데 SAT, ACT 준비할 때 이 기간을 오해 없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깔끔하게 정리 한번 또 부탁드릴까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 학원 옆으로 이사까지 가는 부모님도 봤어요.
0: 왜냐하면 애들 너무 오랜 시간 거기 가야 되는데. 네.
1: 그 이해는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SAT나 ACT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내공이 애들이 내공이 쌓이면 결국은 네.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억지로 지금 내공이 안 쌓였는데 억지로 가서 문제를 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펀더멘탈한 걸 갖다가 학생들이 갖춰야 됩니다.
0: 네.
1: 예, 과외 활동. 학생의 개성이 드러나는 과외 활동을 어릴 때부터 빌드업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 네. 그 과외 활동이라는 것도 말이죠. 네. 뭘 해야 될지,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1: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모든 가정에 공통된 이제 어떤 질문이고 이제 네.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약간 도움이 필요해요.
0: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제 머리로는 아무리 검색을 하고 찾아봐도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1: 예,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도 내가 뭐에 관심 있고 뭐에 관심이 없는지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0: 네,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워낙 이 하이레벨의 학생들을 네. 만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학생들이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뭘 좋아하는지 더 모를 것 같은데
1: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뭐 아카데믹 수준에 상관없이 네. 모든 사람은 다 어떤 특정한 관심사가 있거든요.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뭐 그 공예가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캐치업을 해가지고 어떤 학생은 또 만화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레이션 쪽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요. 계속 이제 그리게 하고 특정한 대회 내보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는 어떤 교수급 뭐 이신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더 약간 레벨업 시켜서
0: 네.
1: 굉장히 인상적인 이제 작품을 해가지고 이제 수상시키면서 그 부분을 계속 발전시킨 학교들이 학생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어떤 학교 탑 20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복수 전공으로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는 자 거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 이제 학교예요.
0: 네.
1: 그러면 이래 학생 같은 경우는 그쪽 학교에 지원하면은 굉장히 많은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예. 바로 저희가 디벨롭 하는 것에 대해서 칼리지와 바로 커넥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0: 네. 지금 그 관심사를 잘 찾아서 아이들이 그걸 이제 네. 빠져들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1: 되는 예, 예, 예. 아카데미 레벨은 상관없어요. 그 네. 부분을 부모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0: 네.
1: 하지만 하지 마시고요.
0: 그거는. 할 것 같은데.
1: 예, 그거는 소위 뭐. 요즘 표현으로 꼰대 같은 이제 마인드죠.
0: 네.
1: 오픈 마인드로 해서 디벨롭을 시켜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0: 네. 네. 뭐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리 대표님은 애들 키울 때 되게 강압적이고 야 이거 못하냐 이거 또 막 이러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0: 네.
1: 자, 우리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0: 네.
1: 타이거 맘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방임형 부모님이 있어요. 소위 아, 우리는 아이 의견을 100% 존중해요. 아이 가정을 해요.
0: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요.
1: 예.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이스쿨에는 스튜던트 웰빙은 없어요.
0: 네.
1: 그 마인드를 일단 까시고요.
0: 네.
1: 그 타이거만과 이제 그 자유방임형 사이를 적절하게 밸런싱을 시켜서 그 중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0: 네.
1: 예.
0: 이게 안 된다. 나는 어렵다. 아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더 넥스트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의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아예 미래하고 직결되니까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일단은 이제 뭐 SAT, ACT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가 대입을 준비하면서 커먼 앱이라는 걸 만나잖아요.
1: 네, 네. 커먼 앱은 이제 워낙 지금 대학교들 많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일일이 학교마다 그 지원서 지원하는 학교의 애플리케이션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제 넣으려면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0: 진짜.
1: 네. 네. 굉장히 비능률적이고
0: 네.
1: 그렇죠. 그래서 그 Common Application이라는 거기에 이제 작성을 하면 자기가 지원 학교에 모두 다 이제 보낼 수 있는 자동적으로 보내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0: 괜찮네요.
1: 예, 그래서 통상 이제 8월 1일 내일이죠.
0: 네.
1: 내일부터 이제 이번 사이클의
0: 네.
1: 그 새로운 그 카먼 앱 그 애플리케이션 폼이 이제 오픈이 돼요.
0: 네. 이게 오픈되자마자 바로 막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가요? 뭐 아니면 이것도 시기가 있을까요?
1: 예,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빌드업을 해 나가는 게 좋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의 액티비티 난을 적는 난인데 거기 한 10가지 이제 액티비티를 적을 수가 있어요.
0: 10개를 다 써야 되나요? 2개만 써도 되나요? 아니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이거 궁금했던 거.
1: 그렇죠. 네. 자, 일단 너무 액티비티가 없어요. 10개인데 2개밖에 못 채웠다. 네. 이거는 안 좋죠.
0: 아.
1: 네, 안 좋죠.
0: 그러면 없는 거를 쥐어 짜서 이상한 거라도 한 3개 넣어야 되나요?
1: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외 활동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11학년 말에 들어와서 갑자기 없던 가외 활동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 난을 채우려고 시작한다. 당연히 이제 무리가 생기죠.
0: 보면 알겠죠.
1: 예. 그래서 미리미리 9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빠르게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요.
0: 네.
1: 자, 근데 이 액티비티 난에 적을 때 애로사항들이 항상 있습니다. 오히려 10개 이상의 이제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 먼저 써야 되느냐? 네. 어떤 순서로 써야 되느냐? 네. 뭘 빼야 되느냐?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항상 나옵니다.
0: 빙고! 상 예. 받은 거 먼저.
1: 자,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이제 상 받은 수상 경력은 따로 이제 그 레코그니션 어워드 난이 있어요.
0: 아, 네.
1: 5개까지 적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고민이에요. 어떤 상을 가장 탑에 놓을 것이냐.
0: 뭐가 더 중요한지.
1: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액티비티 난에 있어서 중요한 가장 넘버원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이 학생의 일정한 컬러.
0: 네.
1: 이 학생 어떤 스트림이나 맥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걸 그룹화 시켜서 적어야 됩니다.
0: 네.
1: 만약에 내가 그래픽 아트로 이제 많이 해왔는데 네. 그게 또 뭐 수영도 했고 또 뭐 이제 학교 뭐 이제 봉사활동 동아리도 해서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0: 음악 악기도 좀 다.
1: 예, 그걸 그냥 중구난방을 적으면 안 되고요.
0: 아, 네.
1: 내가 뭔 딱 그 정확하게 컬러, 내가 어떤 학생에 보여주겠다는 걸 주제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픽 아티스트다.
0: 네.
1: 요걸 보여주려면 그래픽 아트와 연관된 액티비티를 가장 먼저 그룹핑화 시켜서 탑에 올려야 됩니다.
0: 진짜 몰랐어요. 왜냐하면 네. 이 액티비티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 네. 올해는 스포츠도 즐기면서 공부도 잘했고 음악도 네. 할 수 있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1: 랜덤하게 중구난방 그냥 있는 그대로 적는 게 아니고요. 이게 네. 가장 중요합니다. 어드미션 오피스들한테 네. 아 얘는 이 학생 이런 학생이구나 딱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딱 그 터치업 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0: 네.
1: 프리젠테이션입니다.
0: 얘가 뭘 잘하는 맥을 딱 잡아서 그
1: 네.
0: 문제를 딱 써.
1: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0: 오, 이것도 꿀팁입니다. 네. 커먼 앱에서 요 액티비티 말고 또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1: 예, 그리고 이제 additional information 난이 있어요. 요 부분이 항상 또 학생이나 부모님들 갖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갈등을 겪게 만들거든요.
0: 다 썼는데 뭘 또 더 쓰래?
1: 이걸 빈칸으로 놔두느냐, 네. 아니면 뭐라도 뭐 좀 써서 뭐라도 좀 학생한테 좀 이게 장점 있게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이제 additional information을 대부분 한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냥 혹시나 또 이게 부정적인 또 그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블랭크로 놔두는 네. 경우가 많은데요. 요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0: 뭘 쓰라고 만든 칸이에요, 이거?
1: 추가로 소명할 수 있는
0: 네.
1: 뭔가 변동이 있었는데 다른 애플리케이션 섹션에는 적을 수 없는 그런 컨텍스트가 되는 설명을 네. 넣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학년 때
0: 네.
1: 주니어 때 갑자기 뭐 수학 성적이 내려갔어요. 다 좋은 학생 성적이 다 좋은데 이상하게 이 시기에 수학 성적만 내려갔어요. 그럼 어드미션 오피스들을 볼 때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얘가 수학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1: 갑자기 이제 그게 다운될 수는 없거든요.
0: 아, 네.
1: 잘하는 학생이.
0: 네.
1: 그러면은 뭔가가 이게 스토리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어디에 봐도 그런 설명이 없어요.
0: 네.
1: 그러면 결국은 그게 부정적인 그 효과는 결국 학생이 다 떠안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만약에 뭐 우리가 뭐 서부에서 동부로 이사를 왔다.
0: 네.
1: 그래서 갑자기 이제 체인지된 환경 때문에 아이가 적응한다고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했다라든지 아니면 네. 뭐 부모님 쪽에서 이혼을 해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 되게 많았다든지
0: 네.
1: 그런 이제 컨텍스트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0: 네. 그 이제 학생을 쭉 지켜봤을 때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들을
1: 그쵸.
0: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소명할 네. 수 있다면 하면 좋은데 근데 여기에다가 막 호소를 해도 되나요?
1: 아 그건 안 되고요. 네, 그건 안 되고 꼭 이게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어떤
0: 네.
1: 학생이든지 그 부분은 반드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피스들이 이제 컨텍스트를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네. 중요합니다. 컨텍스트. 네.
0: 그 예를 들어서 예술 쪽으로 갈 친구인데 수학은 계속 성적이 안 좋아요. 네. 그럼 이런 부분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1: 예, 그래서 뭐 그 학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트 쪽으로 많이 이제 디벨롭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에세이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보완하는 게 좋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교가 수학 프로그램이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좀 더 아트 쪽으로 커리큘럼이 좀 더 많다.
0: 네.
1: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하고 좀 맞아서 그 부분을 더 많이 수업을 듣고 더 많이 흥미를 가지고 해서 좀 이제 그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예를 들어서 이제 라가디아 스쿨 같은 경우는 뭐 음악도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고 이제 그런데요.
0: 네.
1: 또 그 플로리다에 있는 뭐 IMS가요. 그 학교 같은 스포츠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포츠 오리엔티드 돼 있으니까 아카데믹 쪽은 조금 이제 소홀히 할 수도 있죠.
0: 네.
1: 그런 부분을 이제 컨텍스트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0: 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학교별로 뭐 여기는 어디가 특화돼 있고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한인학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만 그런가요? 타이틀 이름만 네, 뭐 프린스턴대 하버드대 이런 이름들만 꿰고 있지 않나 싶은데.
1: 네,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학생의 그 핏하고 맞는 학교가 되게 중요하고요.
0: 네.
1: 이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가 플래닝할 때는 먼저 어느 정도 내가 저희 학생이 어느 정도 학교 바운더리 학교 리스트 정도는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 학교 핏에 맞는 이제 가외 활동을 꾸며 나가야 돼요.
0: 네.
1: 근데 마지막에 가서 다 해놨는데 어느 학교 지원하겠다, 어느 학교 좋다, 요런 것보다는요.
0: 네.
1: 미리부터 이제 플래닝을 해서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0: 투어 가는
1: 거. 예, 투어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0: 왜 중요하죠, 네. 선생님?
1: 가면 그 바이브가 느껴져요. 특히 그냥 가서 둘러보는 것보다 카페테리아 들어가서 런치 시간에요.
0: 네.
1: 학생들에게 뭐 사심 없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도 지켜보고 뭐 음식도 나오는 거 보고
0: 네.
1: 카페테리아에서 애들 그 분위기 바이브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0: 그럼 네. 애들이 돌아와서 나 그 학교 꼭 갈 거 이런 마음 먹을 것 같긴 해요.
1: 예, 맞습니다. 좀 다르죠. 네. 실제 가보는 건 다르죠. 그래서 가족 여행 가실 때 여름 같은 데는 웬만하면 그쪽 지역에 가시면 둘러볼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한번 미리 살펴보시고
0: 네.
1: 투어 예약을 하셔서 가셔야 돼요. 어드미션 오피스에.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0: 네.
1: 내가 이 학교에 왔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0: 네. 비슷한 얘기 들었던 게 이제 관심 있는 학교에 가입을 해서 그 회원 이 로그인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일단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인데요. 이제 투어 할 때는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사인업을 해서 이제 그게 하게 돼 있어요. 인포
0: 네.
1: 이름하고 이제 이메일 넣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럼 기록이 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신 그 또 사인업해서 하는 부분은 카먼앱을 제출하고 났어요. 그러면은 카먼앱을 다 모두 제출을 하면 일단 카먼앱 상에 이제 초록색 마크 떠요. 다 제출됐다고.
0: 네.
1: 근데 제출된 거랑 실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받은 거랑 또 디퍼런스가 있어요.
0: 네.
1: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지원한 학교, 대학교에서 못 받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카먼앱을 제출을 나서는 반드시 해당 지원한 학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0: 네.
1: 애플리케이션 포털에 사인업을 해서
0: 네.
1: 그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면
0: 네.
1: 정확하게 학교에서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네. 그 애플리케이션 포털을 갖다가 사인업해서 오픈을 해야 됩니다.
0: 네. 뭐 이렇게까지 꿀팁을 다 내려놓으면 더 넥스티 컬리지 컨설팅 문봉섭 대표님 안 만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예 아닙니다. 아직 플래닝 할 게 되게 많고요. 오버롤 이제 큰 아웃라인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0: 궁금하시죠? 예, 예. 잠시 후 얘기 계속됩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로고송을 좀 일찍 들었네요. 선생님하고 빨리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자, 지금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라디오 교육백서로 탈바꿈을 했고요. 카카오톡으로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질문 올려주시면 대입 관련해서 궁금한 점 바로 질문 드려가지고 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넥스티 문봉섭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 변호사십니다. 로스쿨 컨설턴트를 시작해서 교육 전략가로 변신해서 아이들 교육 진짜 참 괜찮은 아이인데 요 갈림길에서 누가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그 길목에서 진짜로 좋은 안내를 할 수 있는 더 넥스티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입니다. 얘기 들으면서 전화 한번 드려. 전화 상담은 잠깐 무료인 거죠?
2: 네네.
1: 돈 내랄까 봐 또 겁내실까 봐. 네. 언제든지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203-974-3939번입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먼 앱도 하고 에세이도 다 점수 SAT 점수 다 받아놨다. 그러면 또 뭐 해야 될까요? 에세이?
2: 예. 네, 이제 에세이가 중요한데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세이를 언제부터 스타트하냐 그런 시기적인 문제 있어요.
1: 네.
2: 그러면 이제 뭐 올 가을에 만약에 12학년 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시점은 이제 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 네.
2: 물론 그때는 이제 카먼 앱 이제 에세이 프롬프트가 안 나왔지만 일단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여름에 시작하지 마시고 그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시고요.
1: 왜 일찍 시작해야 될까요?
2: 하나 에세이를 적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또 뭐 한껏 썼는데 다시 또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1: 네.
2: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쫓기면 좋은 네. 에세이가 나오지 않아요.
1: 요즘은 그 에세이나 뭐 이런 것도 AI가 좀
2: 네. 거의 뭐 학생들이 뭐 학교 홈워크 할 때도 많이 이용하죠. AI를.
1: 네.
2: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AI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AI를 이용하는데
1: 네.
2: 철저하게 어떤 대학의 팔러스에 맞게 리미트를 두고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1: 근데 그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는
2: 네.
1: AI를 이용한 거랑 이 진짜 사람이 쓴 글이랑 이 차이가 확연하지 않을까요?
2: 네, 차이가 납니다.

0: 왜냐하면 AI가 쓰는 그 어떤 단어 선택이라든지 네. 문장 구조가 그 딱 이게 차이가 나요. 사람이 쓰는 거랑은 차이가 네. 나요. 딱 그것만 봐도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디텍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 네.
0: 자, 이제 그걸 떠나서 그 쓸데없이 그냥 자기 애플리케이션 갖다가 리스크에 빠지게 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시간 없으니까 무조건 AI 돌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 네.
0: 아, 시간 여유 두고 스타트를 하시고 자, 첫 출발은 이제 그 에세이 아이디어예요. 어떤 토픽에 쓸 것인가.
1: 그것도 물어볼 것 같아요.
0: 예. 예 그거가 되게 중요한데 토픽 네. 잡는 중요한데 자, AI에 뭐 어떤 학교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브라운 같은 경우는 뭐 그 토픽 정도 아이디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자, 근데 AI라는 거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세어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비슷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일단 주의를 하시고 하나의 그냥 어떤 센스를 얻는다?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은 이니셜 질문은 가능해요. 한번 이용하시되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기의 라이프나 자기의 그 추구해 왔던 거는 결국 자기의 유니크한 색깔이니까 AI가 그걸 갖다가 100% 그 맞게 제너레이트 할 수는 없어요.
1: 그렇죠. 네. 네가 어떻게 나를 알아?
0: 네. 하나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하고 거기서 네. 디벨롭을 본인이 시켜야 돼요.
1: 아니 최근에 저는 무슨 광고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어디선가 본 듯한 광고예요. 네. 내용은 달라요. 그런데 네. 어디서 그게 바로 AI를 이용해서 만든 광고가 네. 싶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아이디어 부분. 두 번째로는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 그 그래마 문법이나 철자 같은 거 네. 그런 부분은 이제 AI를 이용해도 됩니다.
1: 네. 예. 얘들은 그런 거 칼같이 잡아낼 테니까.
0: 네. 네. 근데 sometimes 이제 AI도 문법을 잘못 이제 저기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항상 사람이 마지막에는 파이널라이저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네. AI를 아예 이용 안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아이디어 정도는 어때? 네. 글은 직접 써야 된다.
0: 예. 하나의 참고 사항을 하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쓰는 거는 구조가 다르고요. 패러그랩, 문단마다 길이도 다 달라요.
1: 네.
0: 근데 AI가 쓰면은 거의 일정한 문단 길이도 나오고 문장 구조도 거의 그런 딱 그 있어요. 정형화돼.
1: 네.
0: 표시가 확 납니다. 디텍션 프로그램 돌릴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1: 네. 일단은 저 이런 얘기를 그때 한창 입시 준비할 때 들을 때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쓰면 참 좋은 거다 뭐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0: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가정들이 그냥 평탄한 가정이에요.
1: 네.
0: 업앤다운이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게 다 모든 걸 대표할 수는 없지만
1: 네.
0: 그리고 학생들은 그냥 아주 평탄한 삶을 살죠. 근데 다른 인종이나 다른 그룹에 가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예, 그래서
1: 네.
0: 그런 경우는 쓸 소재가 없다고 되게 한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현미경을 들고 학생 본인의 라이프를 자세하게 들려다 봐야 돼요. 조그만 거에도 의미를 부여해야 할 수 있고 거기서 토픽 좋은 게 나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나는 멍 때리는 걸 좋아해. 멍 네. 때리는 거. 스페이싱 아웃.
1: 네.
0: 자, 멍 때리는 걸 좋아한다. 그것도 하나의 토픽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철학적인 소재까지 이제 이야기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1: 네.
0: 당연히 멍 때리는 거 부모님은 안 좋아하시죠.
1: 그렇죠. 정신차리라고 하겠
0: 시간을 이렇게 뭐 헛되게 쓰니?
1: 네.
0: 학생들 입장도 그게 아니죠. 휴식이 필요해.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1: 네.
0: 자, 그런 것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
1: 네. 진짜 상상도 못한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돋보기를 들고 나를 들여다봐야겠네요.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생 본인이나 부모님 쪽에서 그걸 바로 끌어내기 힘들어요.
1: 네.
0: 외부의 전문가나 이 코칭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디스커션 하면서 그런 걸 이제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게 네. 보통 그렇습니다.
1: 근데 학생이 갑자기 이제 와서 한 1년 선생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선생님 그런 부분들까지 보여요? 얘는 이런 쪽으로 좀 독특하구나 이런 게.
0: 네,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1: 네.
0: 사실 전화상으로 목소리만 들어도 이 손님은 케이스를 맡겨 사람이 아니다.
1: 네.
0: 알게 되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이 학생은, 이 손님은, 이 학생은 뭐 대충 이런 스타일이나 감이 와요, 항상.
1: 네.
0: 초반부터.
1: 그리고 직접 네. 만나보면 좀 이렇게 맞아요.
0: 네, 맞고요.
1: 네.
0: 대신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변화를 시키려고 하진 않아요. 그 학생을 바꾸려고 하진 않습니다. 부모님 입장 굉장히 고집이 이제 세신 분들도 계신데 그 입장을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일단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맥시마이저 시킬 수 있는 이제 길인가를 생각합니다.
1: 네. 그 혹시라도 이제 와서 아이를 맡기긴 맡겼는데 부모님 고집이 너무 완강하셔가지고 참 답답할 때 없으셨어요?
0: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교 리스트 정할 때요.
1: 네. 네.
0: 아, 저희 딸에는요, 보수적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범위, 운전해서 2시간 범위 벗어나는 대학교는 절대 못 가요.
1: 타주는 절대 못 보네요. 네,
0: 2시간 범위 거리면 어디입니까? 커네티컷, 메사추세츠까지도 안 갑니다. 네. 커네티컷, 뉴저지, 뉴욕, 뭐 펜실베니아 딱 요까지예요.
1: 그 안에서 다 골라주세요. 뭐 이렇게요.
0: 그러면 당연히 합격 가능성과 모든 여러 가지 오픈된 가능성들이 이제 축소되는 거예요.
1: 네. 그걸 설명을 해도?
0: 설명해도 예, 안 통합니다. 아. 여자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네. 절대 멀리 못 보내요. 심지어는 뭐 3대 독자니까 아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뭔 네. 일이든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이들한테 맡기십시오. 이제 어른이고 어른이 되는 과정이고 그 정도로의 어떤 자율성을 맡겨주셔야 애들이 크고요.
1: 네.
0: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한 발 물러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는 범위 내외니까 진짜 전문가들이 보면 어떨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또 믿고 어차피 좋은 그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더 넥스트 퀄리티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에세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조금 더 이제 더 추가할 얘기가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0: 그 이제 중요한 게요. 이제 인종적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에세이에 녹여낼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데
1: 그 커먼앱에 이렇게 체크는
0: 네, 체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1: 네.
0: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뭐 특정 이제 인종이다 체크업을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서는 그게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이제 넘어갈 때 그게 자동으로 이제 블랙아웃 되거나 이제 안 보이게끔 어드미션을 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뭐 그거는 본인이 체크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not answer, indicate 하지 않아도 돼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본인 편한 대로 이제 정하시면 돼요.
1: 네.
0: 중요한 거는 뭐냐. ASA에 아, 나는 이제 이민 아시안 가정에서부터 이제 태어나서 자라왔다. 이렇게 다이렉트리 언급하는 건 좀 피하셔야 되고요.
1: 네. 아예 안 되는 건가요?
0: 다이렉트리 원문장, 한 문장 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감점이고요.
1: 네.
0: 그렇기보다는, diversity한 어떤 타운에 자라서 여러 가지 뭐 인종과 이제 올려서 이제, 자라왔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1: 네.
0: 그런 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뭐 이민 과정 정도는 언급할 수가 있죠. 네네. 네.
1: 자, 요런 이제 꿀팁이랄까, 요령이랄까, 요런 거를 이제 알고 계신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분을 짚어주시는 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올해는 네. cultural diversity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먼랩에 있는 그런 racial background 마크업 한다 하더라도 그 admission office에서는 안 보는 수가 많기 때문에
1: 네.
0: 학교, 대학교 측의 고민은 이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런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딱 많이 편하게 받아볼 수가 없는데 예전처럼.
1: 네,
0: 어떻게 예, 학생 바디를 다양성 있게 구성할 것이냐가 굉장히 지금 탑 대학들의 이제 고민거리예요.
1: 네.
0: 그러면은 그런 cultural diversity나 뭐 racial diversity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1: 네.
0: 활동을 통해서, 가회 활동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게 되게 좋고 에세이상에서도 이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토픽을 잡는 게 좋습니다.
1: 네. 에세이 안에 이걸 잘 녹여내면 그 어드미션 하시는 분들도
0: 네.
1: 더 좋겠네요. 아유, 잘 됐다. 이렇게.
0: 네네. 너 딱 됐다. 너 걸렸다. 네. 이런 거죠.
1: 이건 됐고, 네. 이건 뭐야. 어딨어. 이렇게 네. 되는 거군요.
0: 예, 예.
1: 네. 요런 부분들도 참 진짜 섬세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렇게 이제 대입 관련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0: 일단 이제 그
1: 아니면은 그 상위권 보딩 스쿨 얘기를 좀
0: 예, 일단 이제 네. 짧게는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얼리 라운드에서 승부를 볼 거냐 아니면 레귤러 라운드에서 승부를 볼 거냐 큰 흐름에서 일단 결정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1: 얼리 할게요.
0: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얼리에서 이제 승부를 보는 게 좋습니다.
1: 아, 네.
0: 예. 물론 이제 early decision 있고 소위 ED라 그러죠. 네. early action EA가 있는데요.
1: 차이가 어떻게 되죠?
0: ED는 이제 binding 즉 그 학교에 합격하면 무조건 그 학교에 등록해서 가야 됩니다.
1: 포기하고 다른 학교 갈 수 있다 없다?
0: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학교 그 하이스쿨 칼리지 카운슬에서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밑에 후배들이 그 영향을 바로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그 학기 간 대학교에서는 더 이상 그 학교 애들 안 뽑아요.
1: 아, 예를 들어 A라는 대학에 네. 얘가 됐는데 아, 안 간다. 그럼 저 고등학교에 얘네 네. 후배들도 아, 오지마 애들을 포기할 네. 애들이 이렇게 네.
0: 그 early decision은요. agreement를 사인하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이 학교 붙으면 무조건 간다라고 그걸 사인하게 돼 있는데 그 계약을 위반한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칼리지에서 이 고등학교는 블랙리스트 올리는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해가지고 후배들한테 그거 안 좋은 걸 다 떠넘기는 거니까
1: 네.
0: 이거는 이제 피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ED 네.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을 못 받습니다. 거의 풀 튜이션을 내야 돼요.
1: 왜 재정 지원을 못 받나요?
0: 예. 자, 일단은 이제 얼리 디시전은 그만큼 이제 어드밴티지 합격 가능성 높여 주는 거기 때문에
1: 네.
0: 거기에 덤에서 재정 지원까지 주는 거는 너무 과하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1: 네.
0: 그래서 너는 이 정도 어드밴티지를 미리 받는 만큼 돈은 그만큼 내라. give and take.
1: 네.
0: 네, 그렇죠. 오. 그렇지만 이 얼리 액션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학교에 합격에도 커밋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MIT 같은 경우는 EA거든요. 네. 그렇지만 ED보다는 약간 찬스는 떨어지지만 레귤러 디시전 라운드보다는 좀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은 게 EA거든요.
1: 그러면 ED는 진짜 신중해야겠네요.
0: 신중해야 됩니다.
1: 죽어도 가고 싶은 대학이어야 되나요?
0: 자, 학교 아이비리그 가야 된다. 이거 ED 넣으면 될 것 같아. 자, 그건 한쪽 사이드고요.
1: 네.
0: 나중에 붙고 나면 등록금, 학비 거의 지금 한 8만 5천, 9만 불. 예, 우리가 생활비까지 합치면, 예, 10만 불 넘어가죠.
1: 네.
0: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나중에 감당 못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1: 예. 내가 가고 싶고 성적되고 이거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재정적인 부분.
0: 그렇죠. 바로 따라옵니다.
1: 네. 요런 예.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예. 네. 자, 이제 그, 어떻게.
0: 예.
1: 상위권 학생들 보딩스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보딩스쿨은 왜 보내는 거고 뭐가 좋은 건가요?
0: 네. 가장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보내고자 하는 이유는 일단 첫째 탑 칼리지에 이제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뛰어난 네트워크가 이제 갖춰질 수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 일반 학교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학생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요건 이제 중고등학생 얘기죠.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1: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지역에서 상위권 보딩스쿨, 데이스쿨 지원 경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요?
0: 지금 경쟁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높았지만요.
1: 네.
0: 대략 지금 탑, 스쿨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 합격률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에서 한 15% 정도.
1: 네. 네. 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한 네. 1, 2분 정도 보딩스쿨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0: 네. 네. 자, 결국은 이제 합격시킬 수 있냐 그 부분인데요.
1: 네.
0: 그걸로 이제 모든 논의가 모아지는데.
1: 공부만 잘하면 되나요?
0: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네. 학교 공부 A 나오고, 뭐 착한 학생, 성실한 학생, 요렇게 한다 해가지고요. 절대 합격할 수 있는 이 학교들이 아니에요.
1: 일반적으로 우리는 좀 잘하니까 해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 많은데.
0: 제발 그 눈을 갖다가 그 로컬 레벨, 타운 레벨로 이렇게 저기 맞춰서 학생을 평가하지 마시고 경쟁하는 저 학생들은 자, 월드 레벨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요. 절대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다니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학군이 좋고 뭐 이름 있는 학교라 해서 뭐 학교 가겠지 그런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만하면은 바로 떨어집니다.
1: 네.
0: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3년 전, 4년 전부터 천천히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1: 아니, 뭐 얼마나 네. 경쟁률이 심하길래?
0: 이게 50개 주마다 다 하나씩 뽑는 것도 아니고요.
1: 아니고요?
0: 예, 아니고 자, 100에 320명이 이제 정원인데요.
1: 네.
0: 그중에서 데이 포션이 있는 탑 학교들도 있어요. 그 제외하면 한 5, 60명 남는데 거기서 자, 월드에서 오는 애들 많습니다. 중국, 뭐 사우디 뭐 많습니다. 그런 애들한테도 또 이게 다이버시티를 위해서도 분배를 해요.
1: 네.
0: 자, 그럼 도메스틱에 있는 미국 학생들 저기 포르쉐는 한 3, 40명? 만에 한 30명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1: 안 되네요.
0: 예, 거기서 또 포춘 500 뭐 기업 출신의 어떤 패밀리 백그라운드 유명한 이제 정계 패밀리 백그라운드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1: 네.
0: 그 제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보통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 그 티오는
1: 네.
0: 뭐 많게 잡아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겠죠.
1: 네.
0: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디프런 레벨의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디프런 레벨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교한 준비, 좀 더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한 3년 전 정도?
0: 예, 최소 3년 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1: 예를 들면 중학교로 보내려면 언제 진짜?
0: 제일 이제 좋은 거는 중학교 때 탑 그 이제 사립을 들어가는 제일 좀 더 좀 더 이지하고요.
1: 네.
0: 자, 중학교 들어오자마자 바로 스타트해야 됩니다.
1: 네. 예. 이렇게까지 힘들게 준비를 하고 달려서 이제 좋은 대학까지 쭉 나가놓으면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까, 선생님? 궁금하네요, 갑자기.
0: 그 인턴십, 칼리지 인턴십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졸업해서 퍼버런 잡 오퍼를 받는 것들, 그리고 잡 그 활동하면서도 커넥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1: 네. 네,
0: 되게 중요하고요. 아닌 말로 우리가 칼리지 때 인턴십 오퍼, 인턴십 어플라이 할 때도 레퍼런스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1: 네.
0: 레퍼런스란 거는 그 어플라이 한 회사에 자기가 아는 지인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의 어떤 레퍼런스를 넣어주면 뭐 인터뷰 단계에 스킵할 수도 있고 뭐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1: 저 그게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0: 한국에서는 불합리하다 생각하죠. 소위 네. 김영란법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네. 미국에서는요, 그보다 더 심한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1: 예. 인맥이 정말 더 중요하고.
0: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네트워크가 잘 되면 교수님하고도 같이 얹혀서 뭐 아주 뭐 달파나 뭐 이런 데 펀딩 뭐 그렇게 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팀 프로젝트로 해서 갈 수도 있고요.
1: 네.
0: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스메이트들이 디퍼런 레벨이에요.
1: 네.
0: 항상 지적인 자극도 되고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발전과 그 성공을 위해서라도
1: 네.
0: 중요합니다. 예.
1: 항상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문봉석 대표님은 진짜 그 이거를 왜 모르실까 하는 그런 답답함을 많은 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텐데.
0: 네. 예. 저도 뭐 필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많이 사실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1: 네. 내 아이를 위한 현명한 미래를 위해서 교육전략가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The Next College Consulting의 문봉섭 대표님이고요. 현재 변호사님입니다. 문의는 203-974-3939 웹사이트 있습니다. www.thenexte.org 하시면 되고요. 203-974-3939 이 번호 적어두셨다가 예.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할 얘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끝났어요.
0: 네네.
1: 아쉬움에 힘이 빠진 목소리로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K라디오.

0: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만 모였는데 이런 특전사 같은 분위기는 진짜 처음이에요.
2: 진짜요?
1: 엄청 살짝 무섭기도 하고요. 정말 엄청나세요. 보통 이런 기운 잘 안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의 이 목소리와 함성에서 느껴지는 거랑 강의 주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시는데 성가대라고 하기도 하고 찬양대라고 하는데 네. 성가대나 찬양대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2: 지금?
1: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2: 일곱 분.
1: 일곱 분 계시네요. 나 전에 성가대 했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2: 전에
1: 했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 성가대 지휘자님이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
2: 없는 게 안 나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1: 안 계세요? 네, 안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네. 네.
2: 그 마음 편히 서로 못 들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성경에서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 음악이요?
1: 네. 자,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자,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성악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음악 지휘를 조금 한 2년 정도 공부를 해서 교회의 성가대 지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5년 정도. 새벽 기도의 성가대 지휘도 한 1년 반.
2: 새벽 기도?
1: 네, 새벽 기도 성가대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4시 반에 성가대 연습합니다.
2: 새벽 4시 반?
1: 새벽 4시 반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요, 뒤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뒤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2: 아니, 잠을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1: 네, 정말 힘들었어요. 솔직히. 4시 반에 이렇게 양복 그렇죠. 입고 이렇게 성가대 지휘 연습을 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할까요? 3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2: 아니, 그 집 거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집 근처로 이사 왔어요. 아니, 교회 근처로.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머리가 좀 길었었던 때였어요. 제가 지금 이게 머리가 이렇게 파마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게 곱슬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악과 학생 때는 머리를 여기까지 기른 거예요. 근데 이제 곱슬이 심하니까 막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갈색에다가 브릿지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권사님들 머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뒤에서 보면.
1: 그렇죠. 지금 그냥 권사님들 헤어스타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예배당이 좀 컸거든요. 저희가 한 2000석 됐었으니까. 이제 가운을 입고 머리가 이만큼 길어서 이제 갈색에다가 브릿지를 넣었으니까 네. 이렇게만 보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여권사님이나 여집사라고 새벽 찬양대 지휘자가 여집사인데 참 새벽에 열심히 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휘자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어떤 한 장로님이 솔리스트만 하지 말고 지휘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지휘를 그분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2: 아, 지휘를요?
1: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젊은이가 만사형통이나 뭐 이렇게 공중파에서 강의를 해서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유익이 있다면 그건 사실 교회의 그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후원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작은 그 마음이 아주 나중엔 큰 열매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휘 수업을 딱 하러 갔는데요. 그러면서 지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첫 번째는요. 자, 이거 그럼 오늘 바로 현장에서 제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 사전에 연습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안 짰죠, 권사님들? 짰습니까? 안 짰잖아요. 제가 뭐 아무것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일부러. 저는 진짜 진실을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 헨델의 메시아 중에서 우리를 위해 한악이 나셨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악이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자, 길게 하니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지금 저보고 나보고 저걸 다 애우라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악이.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가사가 뭡니까?
2: 우리를 위해 나셨다.
1: 위를 위해 나셨다. 환하기. 좀 집사님 부드러운 목소리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늦둥이. 남편이 수초 먹고 들어와서 났다. 환하기.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집사님.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환하기.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하면 하는 겁니다. 자, 틀린 사람들 500원씩 받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3: 우리를 위해 나셨다.
1: 야, 뭡니까, 이거, 자, 뭡니까?
2: 나셨다.
1: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 하나, 둘, 셋, 넷. 이런 슬픈 찬송은 처음이네요.
2: 지금 다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자, 그런데 봐보세요.
3: 네. 우리를 위해 나셨다. 환하기.
1: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지휘자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이건 소리를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2: 작게.
1: 그렇죠? 전문적으로 여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리게. 그럼 이렇게 하죠, 이렇게.
3: 우리를 위해 나셨다. 환하기. 우리를 위해.
1: 그래서 지휘자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나올까요?
2: 나셨다.
1: 세 개. 나셨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머슴이에요. 머슴.
2: 나셨어.
1: 머슴. 저 마님 사랑했던구만요.
2: 아유
1: 저.
2: 아유. 아니 갑자기 올라가니까.
1: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이제
3: 우리를 위해 나셨다. 환하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1: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3: 나셨다.
1: 그러면 사람들이 여리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사이에서 최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의를 좀 봤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상담을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방송하는 거 보니까요. 그냥 상담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 해보십시오, 일단. 근데 제 아들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 아들이 국내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에 재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했는데 집에서 맨날 저녁에 뭐만 할까요?
4: 컴퓨터.
1: 컴퓨터로 뭐 할까요? 뭐 이렇게 뭐 게임. 게임만 할까요? 뭐 다른 거 뭐 또 할까요?
2: 채팅.
1: 네, 우리 집사님 경험을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채팅. 다른 교회 저기 집사님하고 채팅 이런 거. 그래서 젊은 애니까 얘가 밤 새벽 3시, 4시에 잔다는 거야. 그리고 낮에 1시, 2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또 새벽까지 뭘 한다고요?
2: 또 컴퓨터를 또
1: 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야동 보고. 야동.
2: 야구동. 네.
1: 야구동 영상.
2: 야구.
1: 야생동물 영상.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본다는 거예요. 이러면 본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는 좀 엄마가 좀 때렸나 봐요. 때리니까 처음에 맞았어요. 근데 이제 크니까 애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엄마가 때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짜증난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엄마를 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 아이고.
1: 그래서 이제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저는 상담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저희 아이가요, 엄마가 보라고 하는 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뭐, 성당을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교회를 나가라고 해도 아무 말도 안 듣는데, 제가 선생님 방송을 보여줬는데 애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애를 만나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어머니랑 막 얘기를 한 10분, 20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문제가 어디에서 있는지 알아냈어요. 엄마가 막 저한테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막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말의 속도에 다섯 배로 빨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버렸어요. 어머니, 아들이 그러는 거에 반은 어머니가 하신 것 같아요. 엄마는 지금 마음에 공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놀 때가 있어야 나올 텐데 엄마 마음에 장소가 없으니까 아들이 세상이 없으니까 가상 세상, 즉 싸이월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랑 아무리 상담을 해도 어머니가 바뀌지 않으시면 아들은 다시 싸이월드, 가상 공간의 세계로 들어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잠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5: 아, 그제서요?
1: 네,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남편하고 사이도 조금 그렇고 남편하고 다투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애가 원래는 아주 착한 애였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우 그럼 뭐 어머니가 동의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음악을 공부하면서 다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사람들은 보통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요 성가대나 뭐 무슨 합창단 다 마찬가지예요. 좀 사람들이 별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새로운 좋은 지휘자가 오면 그 성가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활성화되고 부흥되고 찬송도 은혜롭고
5: 사람도 안 바뀌었는데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지휘자가 들어와서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은 똑같았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은 똑같았는데 새 엄마가 와가지고 바뀌는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 사람이 그러면 사람은 뭘로 지휘를 하느냐? 엄마는 엄마의 표정으로 애한테 지휘하는 거예요.
5: 엄마의 표정으로?
1: 엄마의 표정으로. 그게 다 지휘법이에요. 지휘자가 이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세게 나올까요? 약하게 나올까요?
5: 세게.
1: 당연히 세우게 나오죠. 할렐루야 이런 거 할 때는 지휘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휘자가
5: 할렐루야
1: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도예배 추도예배 추도예배 입간예배 하관예배 할렐루야
5: 나 뒷모습만 봐도 그렇게 몰라.
1: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를 활기차게 부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엄마의 표정은 아이의 지휘인 거죠. 아내의 표정은 남편을 노래하게 하는 지휘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여보 말을 할 때 한 번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남편이 들어오고 남편이 뭐 힘들다고 하면 아 나 좀 힘드네 그러면 여보 당신 좀 힘드시죠? 이게 지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휘에 맞춰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나만 힘드나 당신도 힘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아우 나 힘드네 그랬더니 나는 너 만나서 더 힘들어 인간아 이 화상아 그때 그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5: 그런 게 말이야
1: 그 오빠 지금 청담동에 빌딩 지었다는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 어휴 주여 아버지 아버지 어휴 주여 어휴 그러면은 이거 이게 뭐라고요?
5: 지휘.
1: 이게 지휘.
5: 그러네.
1: 그러면 이제 남편은, 야, 이게 참, 와이프하고는 대화가
5: 안 돼.
1: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좀 싫구나. 좀, 다른 자매님하고 대화 좀 해봐야 되겠구나.
5: 지휘 잘하는 분을.
1: 이렇게. 어머, 오빠 힘드시겠어요. 이런 자매님. 오! 그런 자매님하고 이제 합창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럴지도 몰라요. 왜 제 주변에는요. 사람들이요. 다 인상이나 쓰고 진상만 있어요. 정말. 제 주변에는 다 또라이야. 주여.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사실은 내 표정에, 내 제스처에, 내 목소리의 뉘앙스에, 내 눈빛에 맞춰서 사람들은 다 노래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뭐 대단히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존재 자체가, 엄마의 삶 자체가 다 지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삶이 성도들의 지휘가 되는 거죠.
6: 네,
1: 이렇게 다 그렇게. 전도사님이 활기차잖아요.
6: 아멘.
1: 그러면은 성도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딱 보면서 왜 이렇게 활기찬가 봤더니
5: 그러니까.
1: 일단 전도사님이 좀 활기차셔요.
6: 아멘.
5: 아까 소개하실 때도
6: 소개. 네.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너무 활기차죠.
1: 그러니까 성도들도
5: 맞아요.
1: 활기차져요.
5: 네. 그리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신부 화장도 다 해주신 거예요.
1: 그렇죠. 사실은 강의는 제가 하는데.
5: 그러니까 우리보다 메이크업을 지금 몇 배를 하셨어요 지금.
1: 저 의자 뒤에 백 있는 거 봤어요 제가. 네. 근데 그렇게 성도님들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 지위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네. 담임 목사님 지위에 맞춰서 성도들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휘자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이 지휘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보다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의식을 한대요. 이렇게 해야지?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의식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뭐가 있냐면 무의식이 있대요.
5: 무의식. 네.
1: 그럼 그 무의식과 의식은 어디에서 왔느냐? 알아봤더니 세 가지래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서 좀 받은 거래요.
5: 부모?
1: 부모님이 이러면 자녀도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거든요.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가 그런 게 있고 어머니 닮아서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실 거니까.
5: 그렇죠.
1: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 중에 3분의 1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문화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본 책 이런 거. 최근에 시간 내서 보신 책이 저희의 몸을 지휘합니다. 어떤 책을 봤는지. 성경책을 봤으면
5: 성경책이.
1: 이제 성경책이 우리의 몸을 지휘해요. 근데 잡지책을 봤으면 잡지책이 우리의 몸을 지휘해요.
5: 저는 요즘 요리책을 봤나 봐요.
1: 그러면 몸이 그런 거죠?
5: 몸이 굴어요, 자꾸.
1: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소리를 요즘 듣고 있는지,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네. CBS에서 설교나 강의나 신앙서적이나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그 소리가 우리의 몸을 지휘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는 그 소리대로 살고 있어요. 얼굴 표정도 그래요. 행동도 그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3분의 1이래요. 어떤 교육. 근데 교육은 부모님이 애들한테 엄청 많이 시켜주는 거래요. 사람들은 들은 대로 하지 않고 본 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100마디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5: 보여줘야 돼요.
1: 엄마 모습을 본 대로 하는 거죠. 이제 엄마가 이제 힘들어도 웃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엄마가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잖아요. 희한합니다. 그 딸도 결혼해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남편을 무시해요. 근데 엄마가 아주 힘든데도 아버지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너희 아버지가 막 아버지가 이해 안 되는 너희 아버지가 그래도 다 일이 있으셨을 거다. 너희 아버지가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셔. 엄청 나쁜 놈이요. 그렇게.
5: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1: 그러니까 안 되는 건 해악으로. 안 되는 건 해악으로.
5: 해악으로.
1: 네, 해악으로.
5: 무서운
1: 거. 받아들이고. 그럼 딸도 나중에 삶을 해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사람들이 어른들이 저보고 재밌대는 거예요. 아유 젊은이가 재밌네요. 그 왜 재밌는가 봤더니요. 제가 재미있는 학원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재밌어요. 저희
5: 어머니가.
1: 어머니가 엄청 재밌으셔요. 엄마 아버지 편찮으셔? 누구 애비는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야. 항상 아파. 항상 아파.
5: 개미가 지나가도.
1: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상황을 볼 때 그냥 얘기 안 하고 그거를
5: 그렇죠.
1: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게 돼버린 거예요. 저 이게 아주 중요한 모국어라는 뜻이거든요. 미국에도 거린이 있습니다.
5: 그렇죠.
1: 그렇게 부자 나라도. 근데 미국에 가봤더니 그 거린이 있는데 그분은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나라는 부자도 영어 못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이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분 왜 학교도 좋은데 안 나오셨는데 영어를 잘하지? 왜 그분이 영어를 잘하는 거냐면 그분의 모국어가 영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모국어라는 말은 해석하면 이겁니다. 어머니 나라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엄마가 쓰는 말을 애는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한국말을 잘 쓰면 그 아이는 한국말을
5: 정말 잘하는 거예요.
1: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건 언어만이 아니라 그 엄마가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이게 언어거든요. 그러면 그 애는 긍정적인 모국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 계속 그걸 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계속 한숨 쉬고, 아휴, 그래, 뭐, 정말. 뭐, 니 애비가 그냥, 아휴, 그래. 아휴, 한숨 쉬고. 그러면은, 그게 아이의 무슨 국어가 된다고요?
5: 모국어.
1: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청 중요합니다. 엄마는 아이의 지휘자거든요. 엄마는 남편의 지휘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단원들도 형편없는 지휘자 밑에서는 절대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몸은 저희의 마음이 지휘하는 대로 살아갈 텐데 그러면 이제 저희의 마음이 좋은 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는요 항상 사람들한테 사인을 하는데 사람들이 배우려고 안 해도 그 지휘자를 그냥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은 부모가 잘 존재하는 거죠.
5: 그냥. 네.
1: 부모가 그냥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지위에 맞춰서 아이들이 삶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책 안 쓰시잖아요. 예수님 책 쓰시지 않았습니다.
5: 맞아요.
1: 예수님이 한 얘기를
5: 제자들이
1: 받아가지고 적은 겁니다. 네. 예수님은 오셔서 책을 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삶을 사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먹고 제자들하고 마시고 같이 자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그 성도들하고 목욕탕 안 갑니다. 아, 왜 그러십니까? 신비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5: 이미지 관리.
1: 응. 근데 저는 순간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몸을 다 보여주고도 신비한 사람이 있고 몸을 한 번도 안 보여주고도 전혀 신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비한 거는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5: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으로 지휘하시는 거죠. 같이 이동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로 존재함으로써 제자들을 가리키시죠. 그리고 그 지위에 맞춰서 제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지휘자에 맞춰서 또 그 다음 제자들이 노래를 불렀겠죠. 그렇게 불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지휘자이기 때문에 음악을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이미 다 지휘자거든요. 내가 유명한 뭐 마에스트로이든 아니든 우리는 다 유명한 우리 이름을 갖고 있는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는 항상 그 자세가 다르거든요.
5: 자세가. 네.
1: 성가대원들 저 성가대원 할 때는요 그냥 가요. 그냥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달랑달랑. 뭐 또 시간 늦으면은 또 이렇게 해서 가죠. 예? 근데 솔리스트가 되잖아요. 그럼 또 살짝 책임감이 있어요. 솔리스트는
5: 혼자 노래 독창하는
1: 중간에 곡 중에 노래해야 되니까요. 그럼 다 이 사람은 좀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5: 그래요?
1: 자기 노래해야 되니까. 근데 또 자기 노래 끝나면은 또 정신이 흐트러져 버려요. 근데 지휘자는 항상 곡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딱 이게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 어쩌면. 네. 곡이 끝날 때까지. 네. 그리고 곡이 다 끝나면 인사를 하고 그리고 꼭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손을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단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노래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랑 옆에 서서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죠.
5: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네,
1: 그렇죠. 엄마의 지위에 노래에 맞춰서 애들은 노래를 불렀고 아내의 지위에 맞춰서 남편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지위에 맞춰서 구역 식구들은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딱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요. 의상 자체가 지휘자 의상이에요.
5: 그러니까요. 네.
1: 저런 많은 큐빅이 박힌 지휘자는 처음입니다. 지휘자의 카리스마. 지휘자의 카리스마. 우리 모두 다 저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몸도 하나님이 저희 마음의 소리에 맞춰서 노래 부르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 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말씀, 좋은 기도, 좋은 사람 만나서 저희 모두 다 좋은 지휘자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 또 함께 하겠습니다.
1: 네. 네.
2: 아시겠지만, 저희 그 만사형통에서는 사은품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0: 아, 사은품.
2: 오정희 선생님, 뭐 저희가 드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0: 일단, 김창원 선생님 책을 드리고
2: 책하고
0: 있죠.
2: 또.
0: 그리고 리조트 숙박권.
2: 리조트 숙박권. 네. 그리고 또.
0: 그리고 전복 세트.
2: 전복 세트.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리조트 가서 전복 먹으면서 책 보는 겁니다.
0: 아!
2: 다 공짜죠. 다 공짜.
0: 그러면서 만사형통 보시는 거죠.
2: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네 가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책을 이제 그 선물로 드리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우리 방청 오시는 분들에게도 끝나고 다 이렇게
0: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 한 권씩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하고 아마 한 한두 달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강사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강사님하고 저하고 그 책을 낸 출판사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였기 때문에 한 20권 정도 책을 내셨대요.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 낸 책도 아주 잘
0: 맞아요.
2: 되고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자살 소식이 우리나라에 아주 슬프게 퍼졌습니다. 안타깝고. 그러면서 그 출판사 사장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 생각이 난 거죠. 왜냐? 되게 비슷한 환경이니까요. 남 앞에 나와서 밝은 얘기를 하고 항상 즐겁게 웃고.
0: 그렇죠.
2: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들 밖에 나가면요 항상 저를 보면 다 웃습니다. 이렇게 웃어요.
0: 특히 음식점 가면 되게 환영해주잖아요.
2: 음식점 가면 웃어요.
0: 네.
2: 이렇게, 어머 이렇게 웃지 인상 쓰면서 저를 보진 않거든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어머 텔레비에서 봤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0: 그치 텔레비전이 문제가 있네요.
2: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요즘에 남자분들 기업에 강의를 가도요.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50대인데도 환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반갑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선생님 팬이에요. 와이프가 인증샷 찍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으로 저랑 같이
0: 그렇죠.
2: 남편이랑 사진을 찍고 그리고 사람들 항상 이제 저를 보면서 웃죠. 왜냐면 보통 만사형통이든 다른 공중파든 제가 이렇게 뭘 하는 강의를 하는 건 보통 좀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0: 맞아요.
2: 재미있게. 그래서 항상 PD님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재미있게 해주십시오.
0: 재미있게 해주십시오.
2: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속에서 나도 재미없는데 네가 재미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하여튼 재미있게. 아마 우리 강도사님도 그런 마음의 부담이 계실지 몰라요. 강도사님께서 남한테 얼굴 보여주는 사람은 항상 부담이 있어요. 강도사님 그러시죠?
0: 적극 공감하시네요.
2: 그렇죠. 그리고 강도사님 성격이 막 남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남 앞에 말 많이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강도사님이 분위기를
0: 또 이렇게 이끌어
2: 이끌어가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강도사님이 이제 싫어도 좀 분위기 띄우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좋은 척 해야 하고.
0: 자기 감정하고 상관없이.
2: 그렇죠. 그런 걸 바로 감정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감정 노동. 무슨 노동이야?
3: 감정 노동.
2: 감정 노동. 그래서 그분이 제가 먼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0: 아이고.
2: 여보세요? 그랬더니. 김창옥 강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아유, 예, 사장님. 김창옥 강사님, 안 죽으시죠? 그러신 거예요. 제가, 예? 그랬더니, 죽으면 안 됩니다. 정말 강사님마저 죽으면요. 저 정말 강사님 죽여버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 그랬더니, 강사님 만약에 죽으면요. 제 손에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죽으면 자기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전 그 짧은 말 안에, 그분이 저를 향한
0: 애정.
2: 어떤 애정과, 그리고 걱정과, 사랑과 뭐 연민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0: 아 좋네요.
2: 왜냐하면 보십시오. 저 같은 젊은이가 어느 날 보니까 강의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1: 맞아요.
2: 이거 뭐 지금 대사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2: 대본이 없거든요. 그냥 혼자 알아서 이렇게 야매가 아니라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2: 혼자. 전 그래서 목회자들의 고충을 조금 이해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주일 설교를 만약에 맡았어 봐요. 엄청 막 그게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2: 긴장도 되고 막 전성도님들 앞에서 난 아직 목사님이 아닌데 강도사님인데 서야 한다는 부담감. 그러니까 막 긴장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1: 그럼요.
2: 그럼 다 같이 막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고 막 이렇게 실수도 하고 막
1: 머리가 하얘지죠.
2: 머리가 엄청 하얘집니다. 네. 엄청 하얘집니다. 예. 네. 그리고 막 실수도 하게 되고. 근데 저 같은 젊은이는 제가 성직자도 아닌데 그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1: 그러니까.
2: 무척 힘들거든요. 근데 만사형통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 와.
2: 강의로 치면 70강의가 넘었어요. 60강, 70강을 계속 다른 내용으로 하려면 매우 힘들죠.
1: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2: 아. 그래서 참 힘드는 마음을 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0: 본인이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B입니다. 고맙지만 예, B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정말 죽으면 저한테 죽습니다.
1: 죽습니다.
0: 라는 그 말에 뭐 애정도 사랑도 또 그분의 아쉬움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요 참 희한한 게요. 제가 강의하고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시는 거예요. 전 상담 전문가가 아닌데. 근데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상담은 제가 알아냈어요. 저한테 돈 문제를 상담하시는 분은 일단 아무도 없어요.
1: 아,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법니까?
0: 그런 거 없습니다.
1: 아, 돈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0: 그런 거 없고 돈 꿔달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돈 문제는 상담을 저한테 안 하고요. 대부분 무슨 문제를 상담하실까요? 맞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세요. 자기랑 자기가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남들이 아는 자기하고 자기의 실제 자기는 차이가 매우
1: 크다.
0: 네, 많다.
1: 크다.
0: 예. 네. 그래서 남들은 나를 아주 착한 강도사님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나는 그냥 강도다. 나는 그냥 강도다.
1: 아, 그냥 강도다.
0: 나 그냥 강도다.
1: 그 사자라가 큰 그런 단어를 어, 강도사가 강도.
0: 강도. 나는 그냥 강도다. 남들은 나를 엄청 신실한 교회 권사님으로 알지만 나는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쇼핑 중독에 나는 애들을 엄청 조지고 애들을 엄청 혼내고 남편하고 사이도 무척
1: 안 좋고
0: 안 좋다. 그리고 남들은 나를 매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철야를 많이 하니까요. 침낭 갖고 이제 그 교회 장의자에서 자시고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은 기도하면서 잔 것처럼 일어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침낭 이렇게 벗고 그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화장실 가서 좀 이렇게 씻고 뭐 이렇게 주여 주여 이러는 줄 아는데
1: 남들이 보면
0: 사실 내가 교회에서 철회하는 이유는 남편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1: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0: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에 들어가면 화만 나고
1: 저 손목에 밴드 계속 왔다 갔다
0: 밴드 계속 왔다 갔다 나중에는 막 이마로 갔다가 막 이거 이마로 갔다가 목에 갔다가 허리로 내렸다가 막 갈투게 차게 찼다가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슨 막 그냥 그거 벨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쉐린 타이어처럼 막 그냥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되고 나는 그런 사실을 남들은 알지
1: 못한다
0: 못한다.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강사님 강의를 듣고 강사님한테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30대도 40대도 50대도 심지어는 60대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전화해서 남편하고 이혼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제가. 그래서 아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그런 전화를 매우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 상담은 이혼 상담입니다. 이혼을 해도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아유 저도 저기 한 4년밖에 안 살아봐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그렇지만 어떻게 열심히 사셔야죠. 근데 그것도 우습잖아요. 젊은 친구가 엄마 같은 나이의 어른들한테 열심히 살라고 하는 말도 우습고 뭐 어떻게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뭐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아직 버리진 않았거든요.
1: 맨날 그렇게 버리신다 그러는 거.
0: 아쉬운 대로 뭐 고쳐서 쓰시고 또 그냥 재활용하시고 그냥 나는 사회복지사다 생각하시고
1: 봉사하시고
0: 그런 봉사활동하시고 나 아니면 딴 여자가 피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마침내 전화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엄마 아빠도 이혼했고요. 저도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콩가루예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콩가루라는 거.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면요.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렇게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오신 권사님들은 지금 제가 몸을 보니까 불어도 안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권사님.

0: 걱정하지 마십시오.
1: 에이, 그 태풍이 와도
0: 그렇죠. 뭐 쓰나미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몸이 불면 날아갈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고 내 가정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후 하고 불면
2: 무너져버리고
0: 날아가 버릴 것처럼 콩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난 내 부모님도 이혼했는데 나도 이혼. 그 딸도 이혼한 거.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고 자란 집에서 자란 딸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남편을 되게 무시하는 성향이 많대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 이렇게. 남편한테. 뭐, 당신 뭐 할 수 있겠어? 그때 그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2: 아, 그 오빠는 뭐,
0: 그 오빠 지금 완전 유명해졌는데. 종철이 오빠 만나가지고. 나온 건 배밖에 없어, 그냥. 그 오빠는 막 그냥 S대 나왔는데. 엄청 속상하죠. 네. 어느 날 가정이 콩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빵을 만들려면 콩가루에다가 밀가루에다가 뭐를 넣어야 합니까?
2: 네? 이스트?
3: 물.
0: 물을 넣어야죠.
2: 물.
0: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수제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착착 반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떡지면 이제 수제비 이렇게 딱딱 떼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빵도 그렇게 만들고 네? 다 그렇게 만듭니다. 쌀가루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떡도 만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희의 대부분의 삶은 진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인간관계가 콩가루 같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교회에서 많이 웃는 사람들을 보면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씁쓸한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항상 교회에서도 늘 웃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들 중에서 보면 막 이렇게. 아! 이렇게 막. 아! 이렇게 막. 표범 입으시고, 표범 입으시고.
2: 아! 아무 걱정 없는 거지.
0: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머 우리 박 권사님은 어쩜 저렇게 은혜스러울까. 그러니까. 저분은 항상 할렐루야야. 항상 웃으셔. 아하, 아하, 아하. 그런데 이제 속으로 집에 갈 때 마음이 어때요? 주여 아버지 아유, 얼른 데려가세요 주여. 저 말고 제 남편이요 주여. 저는 좀 이따 가고 싶어요 주여. 아, 너무 힘들어요, 주여. 이제 애들도 싫어요. 이제 다 싫어요.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주여, 이제 쉬고 싶어요. 난 너무 힘들게 가면 쓰고 살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콩가루 같은 삶에, 우리의 밀가루 같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들어오면 반죽이 되어서 그거 갖고 빵을 만들 수도 있고 떡을 수제비를. 만들 수도 있고 수제비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콩가루라는 걸 첫 번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솔직히 힘듭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솔직히 힘듭니다. 주님, 저 강의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맨날 무슨 뭐 웃으면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유머 강사냐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개그맨이냐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웃냐고 사는 것도 그렇게 재밌냐고 물어보는데 주여 사실 저 그렇게 날마다 재미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저도 인상 쓰고 싶을 때가
2: 있죠.
0: 있습니다. 저도 가끔 거리에 휴지 뱉을 때
2: 휴지를 뱉어요? 아, 휴지는 버리고 침을 뱉겠죠.
0: 네, 그래서 침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휴지라고 한 겁니다, 제가. 저도 가끔 거리에 침 뱉습니다. 네. 저도 소통 강사인데 와이프랑 소통이
2: 안 될 수도
0: 안 됩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안수 집사인데 제가 봐도 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권사인데 저 집사님보다 제가 신앙이 작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떡이 되고 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의 물을 받아들이면 반죽이 되겠죠.
2: 그렇죠.
0: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 떡으로 그 빵으로 가난한 자들을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 받아본 자만이 상처 있는 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죠. 아무 어려움 없고 신앙도 늘 열심히 얻고 아무 상처도 없고
2: 정말 순탄하게 오신
0: 그렇죠.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의 어깨를 두들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저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가스펠처럼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0: 아유. 저희 이거 한 번도 약속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지금.
0: 그냥 처음 한 건데, 저는 아까 예수님, 예수님. 이 찬송을 하는데요. 머릿속에 하나님처럼이 번개와 같은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1: 어, 뭐.
0: 헌금 바구리를 돌려라.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그거 보세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죠. 네. 앉은뱅이가 일어나겠죠. 눈먼 자가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죽었던 자가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0: 주님께서 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왜 그런 걸 물어보실까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데. 그 사람의 의지를 꼭 물으시는 것 같아요.
1: 의지를.
0: 네. 넌 무엇을 원하니? 네. 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그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삶은 콩가루입니다. 저희 집안은 콩가루가 됐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화려한 것 같지만 바람이 한 번만 불면 저희 집안이 날아가 버릴 것 같습니다. 바람이 한 번만 불면 제 인간관계와 제가 이때까지 쌓아놨던 이미지가
1: 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0: 한 번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두렵고 매우 걱정이 됩니다. 내 자신도, 가정도, 때로는 교회 공동체도. 저희가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이 콩가루와 밀가루 같은 내 삶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주님의 은혜의 물을 부어주셔서 이걸로 떡을 만들어주시고 빵을 만들어주셔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영적인 배고픔에 있는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0: 그렇게 솔직하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웃지 않은 것이 더 큰 웃음을 갖고 올지도 몰라요. 전에는 그거 감추려고 웃었다면 이제는 솔직하게.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훨씬 좋아할 것 같아요. 전도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아침마당이라는 네. 프로에서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맨날 금요일날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날 주제는 이제 집 나가는 거였거든요. 네. 애들이.
1: 가출.
0: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희 딸도 집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여자 패널에서 한 패널이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이때까지 박사님의 수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지금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한테 위로가
1: 됩니다.
0: 참 희한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아무리 위로해 줬는데도 별 도움이
1: 안 된다.
0: 안 됐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1: 자기 얘기를
0: 제 딸도 제 아들도 집을 나가서 제가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고 제가 상담가이고 내가 교사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목회자인데 내 아이도 그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가 받았던 위로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은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과 세상 앞에 솔직해지면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보게 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노래 한번 하면서 헌금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우리의 콩가루, 우리의 밀가루 같은 내 삶에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길 바라는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셋, 넷.

0: 저희의 가루 같은 삶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물로 변해서 떡이 되고 빵이 되어서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Welcome aboard.
3: 입이 트이는 영어.
4: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2: Hello and welcome back to 입 트이 영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4: 자, 오늘도 아주 유용한 주제로 우리의 말하기 실력을 늘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주인공은요, 하유진 청취자님이십니다. 자, 어떤 주제를 올려주셨냐면요, 댄스 배우기를 올려주셨어요.
2: Mm-hmm.
4: 요즘에요. 소셜미디어에 yeah.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댄스 영상. 뭐 전 국민 너나 할 것 없이 그 15초, 30초 안에 뭔가 되게 간단한 안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찍어서 올린다든가 챌린지 형태로.
2: I have noticed that 90% of the world population are great dancers.
4: 나만 못 추는
2: 것 같아. Or 99%.
4: 우리만.
2: 저만 빼고.
4: 나만 빼고. 요즘 뭐 댄스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자, 전문가처럼 이렇게 댄스를 추는 걸 배우는 분도 있고 이게 정말 취미로 이렇게 간단한 동작 같은 거 배우려고 이렇게 학원에 다니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2: And plus it's a lot of fun.
4: 대회도 있잖아요.
2: It'll do you good.
4: 건강에도 좋고요.
2: Yeah.
4: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이 춤을 배우는 것에 대한 열풍을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 사연을 너무 좋게 올려주셔가지고요. 거의 편집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대로 저희가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좋은 사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2: Talk about learning to dance.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4: 자, 최근에 TV에서도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고 하는 방송이 또 워낙 인기를 끌면서
2: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4: 우리가 그렇게 춤을 못 춰도 그냥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2: 멋있어요.
4: 그리고 멋있고.
2: 예. Yeah.
4: 자, 어쨌든 이 댄스라는 것이 정말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또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참 시적절하게 너무너무 좋은 주제 해볼게요. 춤은 내 취미이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다. 오케이, 영어로 갑니다.
2: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4: Dancing is my hobby까지는 쉬운 문장인데 그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연결한 거예요?
2: The way I blow off steam. 아. 자, hobby이기도 한데 또 내가 blow off steam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아. 말인데 blow off 하면 뭔가 후 불어가지고 떨어뜨리는 느낌?
4: 촉 끌 때? 아, 그땐 blow out이군요. 예. 촉 끌 때는 blow out.
2: 근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뭔가를 후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Steam,
4: okay.
2: in this case, would be, I guess, pent up energy or stress, you know, strong emotions, whatever 그렇죠. that's built up.
4: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열 나잖아요.
2: Yeah.
4: 그럼 이제 그 열이 약간 steam, 증기라고
2: yes.
4: 생각하고
2: 그렇죠.
4: 그걸 없애는 거예요.
2: Yeah.
4: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거죠.
2: Uh-huh.
4: 이렇게 이해하면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2: 네.
4: Blow off steam.
2: Blow off steam 혹은 let off steam도
4: Let 가능. off steam.
2: Let off steam.
4: 써놓으세요, 여러분. Let off steam. Let off steam 혹은 blow off steam. 자, hobby 다음에 쉼표 찍고 the way 뭐뭐뭐는 그냥 똑같은 얘기를 부연 설명하느라고 뒤에 살짝 붙인 겁니다. 이렇게도 문장 많이 만들어요. 자, 다시 한번요.
2: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4: Okay. 일단 choreography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우리도 뭐 코리오그래피라고 하지 않나요?
4: 안무라고 많이 하시는 안무.
2: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코리오 많이 해요. 그게
4: 코리오그래피거든요.
2: Choreography. Choreography.
4: 어의 강세네요.
2: Yes.
4: Choreography. 여러분 해보세요. 금방 할 수 있어요. One more time.
2: Choreography.
4: Choreography.
2: Very good.
4: 안무입니다.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여기 왜 dances 왜 복수형이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물론 복수형 쓰셔도 돼요.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s 해도 되고 그냥 춤을 개념화해서 dance 이렇게 명사의 단수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요즘 뭐 boy band, girl groups, 아이돌 그룹이란 말이 영어권에서는 쓰지 않는데 K-pop이 뜨면서 아이돌 그룹이란 말도 거의 그냥 전 세계적인 용어가 돼가고 있어요.
5: Yeah.
4: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방송에서 아이돌 그룹이란 말 쓰지 마세요라고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언론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Anyway, boy bands, girl groups 이렇게 해서 여성 그룹인지 남성 그룹인지 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Okay?
5: Okay, so they are high on the list, mm-hmm. meaning they top the list. Mm-hmm. List에 맨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대표적이다. 순위가 높다라는 말이죠.
4: 그렇네요.
5: They top
4: 네.
5: the list.
4: 그러니까 뭐가 높은 거냐면 댄스의 종류는 워낙 많잖아요.
5: Yeah.
4: 살사도 있고 라틴 댄스도 있고 다양한데 아이돌들의 춤이 거의 최고 인기다. 거의 뭐 1순위, 2순위, 3순위다.
5: Exactly.
4: High on the list. 자, 다시 한번 갈게요.
5: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4: Mm-hmm.
5: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4: 커버곡 하듯이 perform covers. 여기선 말 그대로 리메이크한 것처럼 한다는 얘기죠. 곡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댄스도 커버할 수 있잖아요.
5: Sure, you can.
4: 그렇죠.
5: So it would be like a new performance of the dance.
4: 그러니까 BTS의 예를 들어 뭐 Permission to Dance 곡과 안무를 연습해서 그걸 mm-hmm.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5: Right.
4: 많이 있잖아요. 해시태그 uh-huh. 같은 것만 봐도. 그래서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Okay, 넘어갈게요.
5: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4: Sing along?
5: Sing along. Sing at the same time.
4: Okay.
5: 함께 약간 따라 부르다, sing along.
4: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단순히 그냥 듣고 춤을 보는 것보다는 막 같이 그 음률에 맞춰서 춤을 추면 훨씬 더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Okay? You can enjoy.
5: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4: Mm-hmm.
5: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4: 열량 소모가 많이 되죠. 춤을 춰보신 분들은 30분이나 1시간만 연습해도 땀이 정말 많이 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Vigorous라는 거는 어떤 동작들을 말하나요? Vigorous.
5: Vigorous.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4: 약간 역동적인?
5: Yeah.
4: 그냥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팍팍팍 많이 움직이는.
5: Yes.
4: Vigorous. 느낌 오시죠? Vigorous. Vigorous motions. 이렇게 아이돌 그룹들의 역동적인 동작들을 copy, 따라하는 것이 does wonders for one's diet.
5: Mm-hmm. If something does wonders for something, it brings about benefits or good effects.
4: 근데 이제 큰 효과?
5: Yeah.
4: 그러니까 wonder라고 표현을 했겠죠?
5: Mm-hmm.
4: 뭐 환상적인 효과?
5: Mm-hmm.
4: Does wonders for something. 좋은 관용구예요. 우리 다이어트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도 뭐 빅 도움 된다 이런 말 유행어로 좀 하듯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많은 열량을 소모해 주기 때문에. One more time.
5: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4: 자, 근데 이제 춤을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죠. 뭐 감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5: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4: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춤을 배워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박자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몸을 같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다. 이제 본인 경험이신 것 같아요. It wasn't easy at first.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In time with라고 하는 연결 문구가 보이네요. 약간 생소한데요?
5: In time with meaning at the same time.
4: Okay.
5: Along as you go along with the fast-paced music.
4: 동시에네요. 동시에.
5: Yeah.
4: In time with music. 그러면 그 음악과 함께 동시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처음엔 힘들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템포가 좀 빠른 음악을 fast-paced music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4: 아, 이거예요. 우리 하유진 님도 몇 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잘하게 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존경해요.
5: 왜냐면, Good thing you didn't give up, because I would have.
4: 어, 그렇죠. 힘든 거 다 참아가면서 어쨌든 본인이 뭐 이렇게 능동형 취미로 춤을 계속 이어가신 겁니다. So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이제 안무 동작 같은 것도 금방금방 예전에 비해서는 더 빨리 배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5개월 할 때하고 5년 했을 때하고 그 배우는 속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네요. 다시 한번요.
5: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4: 그래서 이제 뭐 댄스학원 같은 데 가서 배울 수도 있지만 그냥 유튜브에서 영상 틀어놓고 혼자서도 잘 배운다.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셨어요.
5: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4: I could take lessons.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뭐 강습을 받을 수는 있어요. Dance academy. 교습소나 댄스 학원에 가서. 그런데
5: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4: On my own?
5: On my own. On my own, 혼자서?
4: Myself, right. without any help.
5: Myself, without any help.
4: 남도 안 받고도 그냥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안무를 그냥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Tutorial videos는 요즘 그 뭐 안무 같은 거 알려주는 동작 있잖아요.
5: Yeah.
4: 음악 나오기 전에 한 10초 정도 알려주잖아요.
5: Right. Tutorial anything means that it, you know, it gives you instructions or it tells you everything in a step-by-step process.
4: 맞아요. Tutorial video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찾아가지고 보면서 나 혼자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 Nowadays.
5: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4: 네. 자, 오늘 댄스를 배우는 것에 대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learning to dance.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5: 패턴 practice.
4: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형 쳐보시면 공식 단톡방이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여러분 질문들 제가 직접 정석껏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다른 사람의 춤이나 곡 같은 걸 그대로 따라하는 퍼포먼스를 cover라고 하죠. 앞에 동사를 perform 붙여보면 됩니다.
5: Many people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4: 많은 사람들이 K-pop 안무를 커버해서 SNS에 영상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는 처음에 유튜브에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유명세를 탔다. 해볼까요?
5: He first became famous by performing covers on YouTube.
4: 뭐 틱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본인이 뭔가 곡을 올려서 계속 그렇게 팬층을 또 확보해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5: He first became famous by performing covers on YouTube.
4: First가 붙었으니까 처음에 유명세를 탄 것은 그렇게 커버곡을 불러서 그랬다가 되겠죠. 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오디션 때 다른 사람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합니다.
5: Most applicants perform a cover for their audition.
4: 뭐 자작곡이나 스스로 만든 안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곡이나 댄스를 먼저 오디션 때는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든 곡이나 작품으로 갈 수도 있겠죠. Most applicants
2: Most applicants perform a cover for their audition.
4: Okay. 자, 그 다음에요. 춤을 추고 그러면 많은 열량이 소모되잖아요. Calories라는 단어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Burn.
2: Burn a lot of calories.
4: Mm-hmm.
2: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burns a lot of calories.
4: 자, 역동적인 동작들을 따라하다 보면은 열량 소모가 많이 됩니다. 자,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 것만으로도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수 있어요.
2: You can burn a lot of calories simply by walking to and from work.
4: Walking to and from work. 전치사 두 개 붙이면 출퇴근길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in time with.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동시에란 얘기인데 음악이나 이런 거에 박자를 맞춰 이런 어감으로 보셔도 됩니다.
2: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4: 빠른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자, 이 게임에는 음악에 맞춰 동작을 취해야 됩니다.
2: For this game, you need to move in time with the music.
4: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노래에 맞춰 우리가 박수를 막 쳤다라고 한다면요.
2: We clapped our hands in time with the song.
4: In time with the song 하면 노래에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Good job,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6: I saw your dance video. It was great.
7: Thank you. It was a cover version of a boy band's choreography that I practiced.
6: Did you take dance lessons?
7: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6: Really? That's amazing.
7: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so I could practice in front of a mirror.
2: I saw your dance video. It was great. Thank you. It was a cover version of a boy band's choreography that I practiced.
4: 내가 연습한 남자 아이돌 그룹의 안무예요. 커버란 말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It was a cover version이라고 하면 그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그대로 재현한 걸 말하겠죠. Alrighty?
2: Did you take dance lessons?
4: 배웠냐? Did you take dance lessons? 너 저 뭐 강습 같은 거 받은 거니? Right?
2: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4: Mm-hmm.
2: 자, sing along. 함께 노래 부르는 거죠.
4: 그쵸.
2: Follow along 하면 함께 뭐 어떠한 동작? 예를 들어서?
4: 따라하는 거?
2: 따라하는 거예요.
4: 맞아요. 네. 집에서 영상 보고 따라했어. 다시 한 번이요. 네.
2: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4: Mm-hmm.
2: That's amazing. 했더니,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so I could practice in front of a mirror.
4: 거울 앞에서 연습을 좀 하고 싶어서 연습실을 대관을 했어요. 대관하다. 영어로 rent out이네요. Rent out. 강조 동사 did 써서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하면 대관을 하기는 했어. 됩니다. So rent out 이렇게 대관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대한문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2: And that's all for today's Yip Tiang,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4: Bye, everyone.
2: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영화 영마차로 유명한 서부극 황제 존 웨인의 대학 후배이지만 영화차보단 포장마차를 더 좋아하는 남자 썬킴 역사 스리텔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존 웨인과 조지 루카스의 그 뭐라고 할까 학통을 이어받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참 정말 대학 선배들이 쟁쟁하네요. 예.
2: 후배가 이렇게 못 나가서 정말 죄송할 따름이에요.
1: 아니죠. 올 하반기에 이제 그분들과 동일선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2: 맞습니다. 우리 올 하반기에 네네. 우리 조지 루카스 형님을 실망 안 시킬 대작.
1: 그렇습니다.
2: 준주연으로 출연합니다.
1: 우와 좀. 네. 네, 기대됩니다. 자, 오늘 서문답의 진짜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영토를 확장했는가. 지난 1편에 이어서 그 뒷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넘겨받은 땅이죠.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캘리포니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고 누런 이것이 발견되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난다면서요?
2: 아, 안타까운 이는 아니에요.
1: 누런 얘기하지. 누런이. 내가 알았어. 진짜 알았어, 이거. 예.
2: 아니, 물론 그 제임스 마샬이라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거기 개울에서 그 사금이죠.
1: 어.
2: 그 개울가에서 이제 그 사금을.
1: 모래랑 섞여 있는.
2: 그렇죠. 발견해가지고 이른바 골드러시가 시작됐다는 건 대부분 다 아세요.
1: 몰랐는데요.
2: 아, 모르셨어요? 예, 예. 그 제임스 마샬이 예. 목수예요.
1: 목수.
2: 대형 제재소. 에서 근무했던 목수거든요.
1: 네.
2: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왜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제재소, 목공소가 들어섰고
1: 네.
2: 거기에 제임스 마샬은 거기서 왜 근무를 했는지.
1: 아, 본격적인 골드러시 이전에 왜 목공소가.
2: 이미 거기 사람들이 살았고 오. 대규모 목공 공장이 있었던 오. 거예요.
1: 왜 제임스 마샬은 거기 있었던 것인가.
2: 이거를 다른 모든 방송은 보통 이 골드러시부터 시작하는데
1: 아, 예, 예.
2: 잡지사는 달라야 돼.
1: 다르네.
2: 왜 그러면 제임스 마샬이 거기 가 있었는지.
1: 어, 좋아요. 신선하다.
2: 왜 거기 제재소가 있는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1: 예, 알려주세요.
2: 아, 이게 차별화 얘기예요. 자, 일단은요. 네. 여기에 유럽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는 영화 레버런트 아시죠?
1: 어, 예.
2: 레오란드로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해서 기어이 오스카상을 탄 그
1: 막 사슴 가죽 안에 들어가고 막.
2: 그렇죠.
1: 예, 네. 예, 예.
2: 그게 예. 그 지금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에서 모피 사냥을 하던 사냥꾼 얘기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그 레버런트는 말 그대로 이제 지옥에서 돌아온 뭐 악령이란 뜻인데 처음에는 모피 사냥꾼들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고 있어요. 네. 요것도 지금도 있는 산맥 당연히 있겠죠.
1: 네바다주 쪽에 있나요?
2: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사이.
1: 아,
2: 그래서 네. 이 산맥을 넘어야지 캘리포니아 본토로 들어가요. 요걸 넘어서 고 산맥 안에서 이제 모피 사냥을 하던 이야기인데
1: 네.
2: 모피가 그 당시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1: 예.
2: 모피 잡아가지고 그 모피가 모자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모피 사냥을 너도 나도 가게 됐어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래서 그 모피 사냥꾼 가운데서 로버트 스튜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 어.
2: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길 따라가면 캘리포니아 나온다라는 이른바 오레곤 트레일이라는 걸 뚫어요.
1: 어. 예, 예, 예.
2: 그 지금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주가 오레곤이죠.
1: 길을 뚫은 거죠.
2: 처음으로. 예. 길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 길로 가면 바로 캘리포니아 나온다라고 하면서 오레곤 트레일이라는 길을
1: 네.
2: 로버트 스튜어드라는 모피 사냥꾼이 뚫습니다.
1: 예.
2: 이게 1811년 일이었는데
1: 네.
2: 그때부터 이제 미국 저기 동부 그러니까 이른바 신생국가 미국 13개 주들 있잖아요.
1: 아, 네.
2: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1: 그렇죠.
2: 후발주자가 오니까 집값도 너무 비싸고 일자리가 있다며! 왜 없어! 이거 된 거예요.
1: 이미 포화됐구나.
2: 포화 상태였어요.
1: 예, 예, 예.
2: 그런데, 저기 멀리 서쪽으로 계속 가면, 무주공산이 있다고. 그냥 작대기 꽂으면 니 땅이라고. 그래? 그러면, 동부에서 굶어 죽을 바엔,
1: 네.
2: 우리 그럼,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피 사냥꾼 아니야. 이제 일반 주민들이에요. 가자!
1: 뭐 아니면 도다. 가보자.
2: 뭐 아니면 도다. 가자! 너도 나도, 후발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 중부죠.
1: 서쪽으로.
2: 중부를 거슬러서 예. 서쪽으로 가는데
1: 예, 예.
2: 대부분 다 죽어요.
1: 너무 고돼서 길이?
2: 거의 한 4,000km 되거든요.
1: 예.
2: 4,000km면 서울에서 지금 울란바토르 정도 되거든요. 몽골.
1: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데 4,000km면 뭐 나장나죠.
2: 여기서부터 여러분 예. 몽골을 울란바토르까지 걸어간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1: 아, 쉽지 않죠. 예.
2: 그리고 더 문제가 있어요.
1: 뭐요?
2: 길을 몰라요. 네비가 있었던
1: 그치,
2: 것도 아니고.
1: 그치.
2: 근데 대부분 다 죽습니다.
1: 예.
2: 그래서 골드러시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로 일단 왔어요. 먹고 살
1: 골드러시 가지고.
2: 예. 여기서 또 한 명 기억을 해야 돼요.
1: 누구요?
2: 아까
1: 마셜.
2: 마셜 있죠.
1: 네.
2: 목수였어요.
1: 예, 목수.
2: 대형 제재소가 있다고 했죠.
1: 네.
2: 그러면 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제재소 사장? 아, 사장님 누구예요?
2: 사장.
1: 사장 누구야?
2: 나는
1: 사장 누구야?
2: 내가 누가 사장이란 말이야. 캘리포니아에서 사우나도 하고. 존 서터란 인물이에요.
1: 존 서터.
2: 이 양반을 예. 이해해야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이해돼요.
1: 아, 그렇습니까? 제조 사장.
2: 제조 사장이요?
1: 예.
2: 이 양반은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스위스 아. 사람이었어요.
1: 오, 예.
2: 스위스에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아, 튀었어요, 미국으로.
1: 아,
2: 미국으로 튀었는데도 할 게 없어가지고, 예. 당시에 멕시코령이었던 캘리포니아로 와요.
1: 어, 예.
2: 미국 땅 아니에요, 아직까지요.
1: 네.
2: 멕시코 땅이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미국 사람 아니다. 나는 스위스에서 온 스위스 사람이다. 나에게 땅을 달라.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시 캘리포니아가 멕시코 땅이지만 너무 북쪽이고 사람도 없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됐어요.
1: 네.
2: 너 미국 사람 아니니? 나 초콜릿 얼굴에서 안 보이냐고.
1: 퐁주 봐라.
2: 옹디고.
1: 퐁주문 치고 왔잖아, 내가.
2: 시계 안 보이냐고, 이거.
1: 예, 예, 예, 예.
2: 나 스위스 사람이라고.
1: 예, 예, 예.
2: 그러면 네가 그 지금 캘리포니아요를
1: 네.
2: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총독권을 주겠다.
1: 어, 총독권까지 줘요?
2: 재판도 네가 하고
1: 야, 사람이
2: 너의
1: 없었나
2: 왕국을
1: 보다.
2: 만들어라.
1: 어, 예, 예,
2: 단
1: 예.
2: 조건이 있다.
1: 예.
2: 아메리카인들 이른바 양키들이 지금의 캘리포니아로 넘어오는 걸 막아라.
1: 어.
2: 해요.
1: 네, 네.
2: 그러면 너한테 모든 권한을 주겠다.
1: 네.
2: 스위스 사람이에요.
1: 네.
2: 그래서 그 동네에 뭘 만드냐면 뉴 헬베티아라는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요.
1: 아, 뉴 헬베티아.
2: 아, 여기는 새로운 스위스다. 라고 하면서 뉴 헬베티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1: 오, 예.
2: 그러면서 제재소, 목공소, 뭐 제철소 등등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요. 지금의 세크라멘토.
1: 세크라멘토의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2: 캘리포니아 주도죠.
1: 네.

0: 그런 일을 하다가 당시 수역을 이용한 그 제수소였거든요. 예, 예. 물레방아요.
1: 예.
0: 그래서 물레방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개울가에 가서 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자갈도 다듬고 하던 과정에서 어?
1: 뭐 이상한 거 있는데?
0: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
1: 예, 예, 예.
0: What is this?
1: 아.
0: 가져와.
1: 야 대박이다.
0: 이거 금이다. 어. 골드다.
1: 어.
0: 사금을 발견한
1: 예,
0: 거예요.
1: 예, 예.
0: 자, 여기서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 마샬이 숨기려고 했다, 이거 사실을.
1: 어.
0: 이미 동료들 다 알고 있었어요.
1: 아, 15분 하고까지 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예, 예.
0: 정사는 뭐냐면, 이거를 존 서터.
1: 아, 사장님.
0: 사장님이 금구령을 내려.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1: 아, 사장이 입다는 속을 시켜요?
0: 입다는 속을
1: 시켜요.
0: 왜냐면
1: 예.
0: 이거 금발견됐다는 소식이 나아가면
1: 네.
0: 미국인들이 엄청 몰려오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러면 자기 왕국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 헬베티아가.
1: 예.
0: 입단 속은 사장이 했어요. 저 사장이.
1: 어.
0: 너 마샬 이리 와. 등등등등.
1: 네.
0: 여기 지금 뉴 헬베티아에서 금발견됐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
1: 마. 절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했겠네요. 누가.
0: 그렇죠.
1: 예.
0: 그래가지고 당시에
1: 네.
0: 아직까지는 그 미국 땅이 아니죠.
1: 네.
0: 바로 건너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관계자가
1: 네.
0: 워싱턴에 보고를 해요.
1: 어.
0: 아무리 봐도 저 멕시코령
1: 네.
0: 저기 저 세크라멘토에서 사금이 발견된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해요.
1: 네.
0: 그랬더니 동부에서 일단 언론사들에서 어마무시하게 뻥튀기 보도를 합니다.
1: 뻥튀기 보도를 해요.
0: 네. 네. 서부에서 금 발견됐다.
1: 네.
0: 멕시코 땅 캘리포니아에서.
1: 네.
0: 거기서는 금이 길거리 깔려있다.
1: 사금 요만큼.
0: 요만큼인데. 주우면은 그냥 동부에서 외치지 그래.
1: 예, 예.
0: 저희가 건너가라.
1: 아하.
0: 막 이걸 부풀려와서 보도를 해요.
1: 골드러시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0: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못 믿죠. 야, 그거 어떻게 하냐고.
1: 근데
0: 바로 다음 해, 1949년에
1: 네.
0: 당시 미국 대통령이 포크 대통령이었거든요.
1: 네.
0: 백악관이
1: 네.
0: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1: 뭐라고요?
0: 캘리포니아에서 금 발견됐다. 사인 바이 백악관.
1: 아, 그 의도한 거네. 뭔가
0: 자,
1: 이주를 장려하려고 했던 건가?
0: 1848년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예요.
1: 왜요?
0: 일단은 금 발견됐고
1: 네.
0: 그때 이른바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캘리포니아가 미국에 합병이 돼요. 48년도.
1: 아, 그때구나. 예.
0: 48년도에
1: 예.
0: 금 발견 캘리포니아 미국 합병.
1: 네. 아,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내려고 하죠.
0: 그렇죠. 바로 다음 해인 49년에 백악관이 공식 발표합니다.
1: 네.
0: 캘리포니아. 우리가 새 땅, 미국, 새로운 미국 땅인데 거기에서 금발견됐다. 백악관 공식 보도.
1: 아.
0: 발표. 너도, 야, 백악관을 우리가 믿는다. 가자! 서부로. 자,
1: 예.
0: 공식적으로 이제 그
1: 예, 예,
0: 몰려 들어가요.
1: 네네네.
0: 네. 1949년도니까
1: 네, 네.
0: 이때 골드러시
1: 네.
0: 금 찾아서 떠난 사람들을 49년도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49ers라고 해요.
1: 와.
0: 그래서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의 NFL 미식축구팀이 샌프란시스코 49ers잖아요.
1: 아, 그러네.
0: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1: 네.
0: 환상을 깨드리겠습니다.
1: 아, 환상. 뭐 어떤 환상?
0: 서부 영화 보면 49ers들이요.
1: 예, 예.
0: 와, 멋진 역마차 타고 가면서 야호!
1: 그렇죠.
0: 다다다다다다. 네. 달려가죠.
1: 카우보이들과 황야의 무법자들이 판을 치죠.
0: 아니에요. 일단 마차가요. 큰 마차가 아니죠. 왜냐면 대부분 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출발했거든요.
1: 네.
0: 그랬더니 그냥 자기 농장에 있는 조그만 마차에
1: 달구지에
0: 대부분 다 식량만 싣고 갔었어요.
1: 아, 그래요?
0: 가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1: 네.
0: 일단 먹어야 되니까요. 대부분 다 식량이었어요.
1: 네네네.
0: 나머지는 최소한의 조리도구 등등등.
1: 아, 소박했구나.
0: 그리고 네. 말이 안 끌었습니다.
1: 네.
0: 보통 보면 말이 마차를 끈다고 그때 알고 계시죠?
1: 네.
0: 말에 안 끌었어요.
1: 그럼요.
0: 말이요. 아무 풀을 안 먹습니다.
1: 아, 그래요?
0: 과천 가보십시오. 아, 가지 마시고.
1: 아니,
0: 말꼬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1: 예쁘게. 거기 과천 가서 말이 아무 풀 안 먹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과천 간다고 그걸 압니까? 예, 예, 예.
0: 아니, 그래서 네네네. 말은 말꼬리라고 해서
1: 네네네.
0: 굉장히 입이 까다로워요.
1: 예.
0: 그래서 뭘 데리고 가냐면 소.
1: 아, 진짜 소달구지네.
0: 소달구지예요. 근데 소가
1: 소달구지네.
0: 왜냐면
1: 예.
0: 늦긴 늦지만 예를 들이 마력과 토크가 강해가지고
1: 아, 그렇죠.
0: 오래 가요.
1: 무직하죠. 예.
0: 그리고 땅바닥에 있는 아무 풀이나 다 먹습니다.
1: 아, 좀 환상이 깨진다, 이거는.
0: 그래서 진짜로 네. 달구지, 소달구지 끌고 왔어요. 정말.
1: 무법자들이 약탈할 맛이 안 났겠는데.
0: 아하.
1: 어.
0: 그리고 첫 번째, 더 큰 문제가 뭐냐면,
1: 네.
0: 길을 몰라요.
1: 그렇죠, 그때 내비 없으니까.
0: 이래서 그때도 여행사가 있었습니다.
1: 여행사요?
0: 여행사요.
1: 어떤 여행사요?
0: 가이드를 붙여줘요.
1: 예.
0: 자,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며칠 날 출발하니까 모이십시오, 모이십시오 해서 보통 한 명, 보통 1,000명 정도 모이면
1: 아 진짜요?

0: 모일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이걸 한 팀으로 묶어요. 그리고 길을 아는 가이드를 붙여줘 진짜로.
1: 아, 길잡이가.
0: 길잡이. 출발하십시오. 왜냐면 여러 명이 가면 더 안전하니까.
1: 그래, 그게 필요하긴 했겠네요.
0: 근데 이게 문제예요.
1: 왜요?
0: 가이드 중에 반이 돈을 받고 튀어요 그냥.
1: 아, 사기꾼들이었구나.
0: 가다가 중간에서요.
1: 아. 그래 혼란의 시대네.
0: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1: 예, 예, 예.
0: 이 마차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절반밖에 도착을 못하는데
1: 네.
0: 왜냐하면 데스밸리 통과하다가 거의 다 그냥 돌아가세요.
1: 아 데스밸리에서. 예.
0: 그래서 겨우겨우 고생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와요. 샌프란시스코랑 금발견됐다는 세크라멘토가 멀지가 않거든요.
1: 네.
0: 여기에 도착한 사람들이 와보니까 금이 없잖아요.
1: 없어.
0: 그때부터 아. 진짜 동부보다 더 끔찍한 삶을 삽니다.
1: 그래요? 약간 유락천금을 그래도 고생해서 온 사람들은 유락천금을 얻은 게 아니네요, 또. 예.
0: 이미 사금은 예. 거기 원래 있던 사람은 다 챙겼어요. 그때부터는 뭐라고 할까 큰 자본이 있는 예. 금 광산이 생겨가지고
1: 아...
0: 안타깝지만 늦게 도착한 49ers는 그 대규모 금 광산에 광부로 취직을 해요.
1: 완전이네. 광부로 취직한다. 진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던 환상들이 많았네요.
0: 그럼요. 예. 금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1: 없었다.
0: 대부분 돈 번 사람들은 누구냐면 네.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1: 네네.
0: 일명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된 사람들에게
1: 예.
0: 뭔가를 팔아서 돈 번 사람들이 많아요.
1: 아, 팔아서 돈 벌고 네. 또 이제 사금 채취하라고 곡괭이 대여해주고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작 금 채취해서 돈 번 사람은 없었다.
0: 그렇죠. 예. 거기 와가지고 금 캐서 돈 번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 팔아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무래도 이제 동부와 서부를 이을 철도가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통신망도 미비했고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또 있다면서요?
0: 포니 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1: 포니 익스프레스.
0: 포니가 자동차 포니 있죠.
1: 네.
0: 우리 최초.
1: 있죠, 있죠.
0: 포니가 조랑말이잖아요.
1: 예.
0: 말 그대로 말이에요.
1: 아, 예.
0: 그래서 약간 뭐라고 역참기님이 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말 타고 뭘 하나 우편 배달?
0: 1861년도에 네. 전신 뚜두뚜 돈쯔 이게 개발되거든요.
1: 네. 네, 네, 네.
0: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역막차에 편지 쓰라가지고 네. 내님에게 전해주소 나의 사랑을 동 서부에서 사랑 러브레터를 보냈는데 벌써 거기 결혼했어요. 그래서 네. 포닉스프라스라고 해가지고 역참이 말 그대로 참과 참 사이 계속 그 릴레이로 메시지 전달하는 거잖아요.
1: 아, 말이 지치면은 교대해주고.
0: 교대하고. 예. 몽골 제국이 승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1: 우리나라 조치원 같은 거, 조치원 뭐, 장원 그렇죠. 이런 거네.
0: 원, 사리 예. 원 자체가. 예, 예, 예. 예, 예. 그 국립 호텔이었잖아요. 아, 교도소란 얘기는 아니에요.
1: 그럼 저거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0: 10일.
1: 10일? 많이 던지겠다.
0: 계속 릴레이로 받.
1: 야, 전달, 엄청 달렸겠네, 10일이면 진짜.
0: 10일이면 그 정도면 결혼할 수 있어요.
1: 결혼할 수 있죠. 예, 예, 예.
0: 근데 이게 예. 1961년도에 그 전신 이 텔레그라프가 개발되면서 단명을 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0: 자, 그리고 네. 요때 1961년 62년 요때가요.
1: 네.
0: 남북 전쟁 기간이잖아요.
1: 61년 60 그렇지.
0: 1861년.
1: 1800 그렇죠.
0: 1862년, 1863년.
1: 어떻게 된 거야?
0: 한참 네.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예요. 그렇지만 캘리포니아는 조용합니다.
1: 아, 그러면 동부에선 전쟁이 일어나던 와중에 서부는 계속 확장을
0: 하고요. 조용해요.
1: 거예요? 아, 그래요?
0: 왜 그러냐면 네. 남북 전쟁이라고 해서 미 전국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었어요. 거의 미국 동부에서 벌어진 전쟁이거든요.
1: 그렇죠. 예.
0: 버지니아, 네. 조지아 뭐 이런 데서요.
1: 동부 남부 이쪽.
0: 동부 남부 예. 이런 데서요.
1: 그렇죠.
0: 서부는 갓 탄생한 주고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주가 아니었어요.
1: 네.
0: 그냥 미국 령이지만 그냥 주도 아니다 보니까 사법 체계도 없고 판사도 없고 경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1: 네.
0: 링컨 대통령이 딱 봤을 때
1: 예.
0: 가만 보니까 지금 갓 미국이 된 서부 저 땅이 혹시라도 연방에서 탈퇴를 해버리면 끝장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1: 예. 어떤 조치죠?
0: 그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홈스테드 법안이라는 걸 통과시켜요. 홈스테드가 그 사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1: 네.
0: 너 거기 정착해 살라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부여하는 땅, 집을 홈스테드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걸 링컨이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1: 네.
0: 남부에서 반대를 했네.
1: 남부에서요?
0: 남부 대지주들이요.
1: 예.
0: 땅과 집은 우리만 가져야 되는데 야, 저런 뭐 불행이 불안 야, 저런 그
1: 나불행이다. 나불행이. 불황자.
0: 저런 그렇지. 저런 아무나 뭐 개나 소나 예. 집 갖고 땅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 남부에서 적극 반대했어요.
1: 예, 예.
0: 근데 남북 전쟁이잖아요 지금요.
1: 예.
0: 그리고 또 남부 출신 의원들은요. 네.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를 다 탈퇴한 상황이었거든요.
1: 네.
0: 이때다 하면서 바로 그냥 남부 출신 의원들 없이 없습니다.
1: 아.
0: 홈스테드 법안 통과시켜서
1: 가결 시켜가지고
0: 그리고 예. 자 지금 캘리포니아 등등 네. 거기서 가서 내 땅 하고 꽂으시면은 네. 그건 정부에서 주겠다 그냥
1: 아.
0: 가시라고 아. 전격 통과시켜버려.
1: 거기서 5년 동안 집 짓고 살면서 농사만 지으면 축구장 90개가 넘는 크기의 땅을 그냥 준다.
0: 거기서 뭐 와. 하려고요, 근데.
1: 아, 근데, 그래도 넓잖아요.
0: 넓죠, 그냥.
1: 넓긴 넓잖아요. 예.
0: 두 번째가 뭐냐.
1: 두 번째 조치 뭡니까?
0: 두 번째가, 예. 그, 1869년도에 이제 그 미국의 대륙간 철도가 연결이 돼요.
1: 네.
0: 대륙간 연결 철도를 추진해버려요. 링컨이요.
1: 네.
0: 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캘리포니아가 통제가 안 됐잖아요.
1: 그렇죠.
0: 뭐, 무법천지요.
1: 그렇죠.
0: 무슨 일이 발생하면 빨리 정부 연방군을 보내고
1: 네.
0: 판사도 보내고
1: 네.
0: 하는 목적도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철도가 연결돼야지 서부 등등등에 있는 신생 영토들이 연방 탈퇴를 할 것이다. 이것도 남부가 굉장히 처음에 반대했어요.
1: 아하.
0: 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륙간 철도가 북부를 통과하거든요.
1: 예예.
0: 야야야.
1: 아, 그렇지 그렇지.
0: 왜 그 철도가 저 위로 가냐? 남부로 가야지.
1: 아, 그래서 반대했구나.
0: 반대했는데 전쟁 중이잖아요.
1: 예.
0: 의원들 없잖아요.
1: 네.
0: 요때 통과시켜버려라.
1: 남부 입장에서는 약간 날치기 소리 나왔겠는데요.
0: 날치기. 어쨌거나 그 네. 링컨의 이 홈스테드 법안과
1: 네.
0: 그다음에 대륙간 철도 법안 이것 때문에 그 연방을 탈퇴할 뻔했던 캘리포니아 등등 서부주가 연방에 남게 됐다.
1: 링컨의 두 가지 조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골드러시부터 철도 건설까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프론티어라는 단어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0: 프론티어가 말 그대로 개척자죠.
1: 예.
0: 프론티어가 개척자,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정신이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동부의 13개 주를 보통 인정을 안 해요, 미국에서요.
1: 아.
0: 뭐, 지금, 보스턴 등등등이요?
1: 아, 동부 13개를 인정을 안 한다고?
0: 아, 13개 주에서 시작한 한 정신을
1: 네.
0: 미국의 정신이라고 얘기 안 해요.
1: 아.
0: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네. 뭐라고 생각하냐면,
1: 네.
0: 그거는 유럽에서 건너온 유럽의 구문화다.
1: 진짜 미국의 정신?
0: 진짜 미국 정신은
1: 예.
0: 서부 개척해가지고 목숨 걸고 이 땅을 차지한 프론티어 정신이다.
1: 아.
0: 라고 미국인들이 얘기하고, 그 전에 프론티어 전에 또 정신이 있어요.
1: 어떤 정신이요?
0: 트레일 블레이저 정신이라고.
1: 트레일 블레이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잖아요.
0: 그쵸.
1: NBA 하승진 선수가 폭풍 2어시스트 했던 그 팀. 예.
0: 나이가 꽤 되시네요.
1: 예, 예. 그 뭐예요? 트레일 블레이저가.
0: 아까 그 모피 사냥꾼들 있죠.
1: 예, 예, 예.
0: 로버트 스튜어드 등 모피 사냥꾼들이
1: 예.
0: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으면서
1: 예.
0: 여기가 길이다. 나가면서 트레일을
1: 예.
0: 그 길이죠.
1: 예.
0: 을 막 표시를 해야 되는데 불을 지르고 갔어요.
1: 아~
0: 블레이즈가 불 지르다잖아요.
1: 아~
0: 여기를 걷고 각시로.
1: 아~
0: 그래서 트레일 블레이저.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땅을 개척한 사람들.
1: 야, 핸델과 그레텔 전법이네요.
0: 그쵸, 과자 대신에.
1: 예, 예, 예.
0: 그래서
1: 네네네.
0: 뭐 쉐보 삐입 자동차 브랜드에서
1: 자동차,
0: 나오는
1: 네.
0: 그 차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 차 이름이
1: 아~
0: 트레일 블레이저.
1: 그러네, 그러네. 오, 재밌네. 아니, 요거, 보안관도 요때 생긴 거예요?
0: 보안관이 요때 생겼죠.
1: 경찰도 아닌 것이 미국만의 보안관이.
0: 경찰관도
1: 있잖아요.
0: 아닌 것이?
1: 아니, 경찰이랑 또 다르잖아. 예.
0: 쉐리프라고 하죠.
1: 예.
0: 그,
1: 쉐리프.
0: 보통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보안관, 쉐리프들이 마을을 약간 치안을 담당하잖아요.
1: 토이스토리 우디.
0: 우디가 그렇죠.
1: 예, 예.
0: 이것도 약간 잘못됐습니다.
1: 아, 그래요? 뭐, 다 제대로 된 게 없네. 예, 뭐예요?
0: 그, 예. 쉐리프는요.
1: 네, 네.
0: 당시에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1: 네.
0: 실제로 한 카운티 있죠.
1: 네.
0: 지금은 지금 우리로 치면 군 단위 정도
1: 카운티에
0: 진짜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지역 치안 총책임자예요.
1: 네.
0: 지방 마을까지 안 가요.
1: 네.
0: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마을에 두루두루두 두두두 타파 이 사람들 누구였냐?
1: 누굽니까?
0: 마샬이라는 직업이었어요.
1: 직업 이름이 마샬이에요.
0: 그 직책 이름이요.
1: 직책이?
0: 그러니까 지금 마샬이라고 하면은 그 연방 정부 경찰 또는 검찰을 마샬이라고 하는데
1: 예.
0: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치안은 마샬이 담당하고 보안관 셰리프는 전체 카운티의 치안 책임자다.
1: 또 다르구나.
0: 그거에 부 셰리프가
1: 네.
0: 데퓨디 셰리프.
1: 아, 데퓨디 셰리프 미드에서 많이 봤어.
0: 그렇죠.
1: 예.
0: 그거를 이제 그 노래로 만든 것이 I shot the sheriff. But I didn't shoot the deputy.
1: 아, 우두머리만 썼네요.
0: 어, 그렇죠. 네.
1: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아까 이제 카우보이의 그 낭만적인 모습이 사실상 미국에서 만든 신화라고 하셨는데 그 서부 신화를 퍼뜨린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다면서요?
0: 그 버팔로가요. 네. 원주민들의 식량입니다. 식량이기도 네. 하고 뭐 정말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굉장히 신성한 존재입니다.
1: 원주민들에게.
0: 원주민들에게는요. 끔찍한 게 뭐냐면 정말 그 당시에 개척민들 욕 먹어야 되는 게 원주민들을 고사시키자. 굶겨 죽이자. 어떻게 하냐? 식량인 버팔로를 죽이자. 그걸 식량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총을 쏴서 그 포수들을 모아요. 네. 쏴서 죽이라고 버팔로. 탕탕탕탕탕탕탕탕 죽이다 보니까 이게 한두 마리여야지.
1: 엄청 많죠. 예.
0: 그래서 진짜로 당시에 연방 정부가 뭘 했냐면 포수들을 다 모아요. 네. 그다음에 기차에 타게 합니다.
1: 아.
0: 그래서 기차 위에 쫙 앉은 다음에 네. 기차를 버팔로가 사는 지역을 통과시켜요.
1: 아.
0: 그리고 그 위에서 다 쏴 죽여요. 많게는 1년에 100만 마리 보시는 거요.
1: 와.
0: 버팔로 두개골이거든요.
1: 버팔로가 한때는 수천만 마리가 있었는데 몇십 년 만에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됐다고.
0: 당시에 와. 저 버팔로를 쏘는 포수들 있죠. 네. 그 포수들을 통칭해서 버팔로 빌들이라고 불렀어요.
1: 버팔로 빌.
0: 버팔로 빌들. 어. 그 스포츠 팀 이름도
1: 어?
0: 있죠.
1: 버팔로 빌스.
0: 버팔로 NFL에. 빌스요.
1: 예.
0: 그 버팔로 빌스가 그 사냥꾼들의 통칭이에요.
1: 아, 그렇구나.
0: 예.
1: 아,
0: 예, 예. 그 버팔로 빌 가운데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네.
1: 윌리엄
0: 코디라는 인물이 네. 그 버팔로 빌 출신이었거든요.
1: 네.
0: 이 양반이 자기가 버팔로 빌 활동을 하면서 했던 무용담들을
1: 예.
0: 동부에 가면 얼마나 그 궁금하겠죠. 서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버팔로 빌이었다니까요. 아이 내가 얘기해 드릴게. 하다가 이걸 내가 연극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와일드 웨스트 스토리, 와일드 웨스트. 해서 이거를 약간 극화를 시켜 버립니다. 이게 대박이 나 버려요.
1: 아.
0: 거기에 이제 뭐 약간 주인공이 있으면 악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아, 네.
0: 주인공은 정말 멋진 카우보이.
1: 아, 그렇죠.
0: 악당은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선주민들.
1: 서부극의 모태가 됐구나.
0: 그래서 아. 이 양반이 우리가 바이킹 뿔도 예, 예. 이 뮤지컬에서 탄생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오페라에서.
0: 오페라에서.
1: 예, 예, 예.
0: 그것처럼 이 버팔로 빌이 만든 연극 무대에서 약간 선입견이 생겨버린 거예요.
1: 그 이미지가.
0: 이미지가.
1: 아.
0: 그게 할리우드에서 그대로 약간 뻥튀기가 되면서
1: 아하.
0: 오늘날의 이미지가 됐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버팔로 빌은 버팔로 사냥꾼이라는 얘기예요.
1: 아, 그러네. 자, 미국 서부 개척사이자 침략사에 대해서.
0: 자, 근데 여기서 어. 제가 선주민, 원주민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인디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1: 네. 아, 아메리칸 인디언도 안 되죠.
0: 인디안은 인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죠.
1: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갑자기 왜.
0: 그러면 네. 인디안이 들어가 있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표현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1: 그럼 이제 게임 후에 이제 인디안 밥?
0: 인디안 밥. 선주민 밥도 그렇잖아요.
1: 그 말씀하실까?
0: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안.
1: 밖으로
0: 나가버리고.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골드러시와 미 서부확장 하면 떠오르는 식물이 있죠. 바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의외로 한자를 풀어보면 신선선자의 사람인자 그리고 손바닥 장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신선의 손바닥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많이 보였던 부채 선인장은 줄기가 마치 사람 손바닥처럼 보여서 손바닥 장자를 썼다고 하고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오래 생존하는 모습이 마치 신선 같다 하여 선인장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하네요. 제 월요일 코너 썸문답과 또 묘하게 어울리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그만 셔터 내립니다.

they have been examples. I'm here. There's someone.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1 플러스 1 행사가 8월 한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1 플러스 1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금요일 아침부터 8월 1일 토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등대교회 김양욱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3: 보통 쪽방촌이나 노숙인 사역하면 구제사역을 떠오르게 마련이죠.
4: 맞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요. 이 구제사역을 하시긴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강력한 치유와 성령의 은사로 은혜를 체험하고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5: 네. 뭐 이번 여름도 참 너무 더운 시간 보냈는데 네. 오늘 시원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등대교회 김양욱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3: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7: 네, 반갑습니다.
3: 네.
7: 반갑습니다.
3: 목사님 그냥 딱 목사님 같으세요.
7: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분이 여기인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형사 같다. 체육 선생님과 좋게 말하면 체육 선생님. 형사 같다 그러고 네. 실제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밑에가 게임방인데 불법으로 네.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2층에 이제 우리 교회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잠바를 입고 쭉 가니까 거기서 나한테 이렇게 말없이 오시면 어떡해 공통 하나 주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형사님 이러면 안 되시죠. 다 받을 거 받아놓고.
3: 받을 거?
7: 나 형사 아니라고.
3: 받을 거 받아놓고.
5: 뒤 봐주는 형사님이겠구나.
7: 교회, 2층에 교회 들어오고.
5: 그러고 보니까 딱 목사님 같은 게 아니에요.
3: 근데,
5: 정말?
3: 그 얘기 하시면 그, 받은 형사님은 뭐가 되지? 아무튼 뭐 저는 제가 딱 뵙자마자 목사님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우리 박영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5: 아, 그럼요. 벌써 이렇게 저희가 더 가깝게 된 지가 한 뭐 2년 넘은 것 같은데
3: 네네.
5: CBS 방송에서 만났어요.
3: 네.
5: 만나고 나서 제가 등대교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네, 목사님 또 말씀도 듣고
3: 네네.
5: 너무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죠.
3: 그러시군요.
7: 저희 교회 이제 한 달에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오전에
3: 네네.
7: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을 위해서 무료급식 예배를 드리는데 네. 그때 이제 방송에서 만나서 그때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해 주시고 하신 분이 아, 한 분이 비어서 혹시 이제 박여 목사님 예, 예. 정중이 혹시 저희 교회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섬겨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네, 네. 목사님이 뭐 주제 없이 아. 그냥 어우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찬양으로 찬양과 그래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3: 너무 잘하시죠.
7: 우리 교회가 뭐 그 주는 막 이렇게 찬양하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너무너무 좋아요. 네네.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고 또 프렌즈께 성도들도 같이 와가지고 그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예, 예. 저희도 예, 일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 사랑에 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예. 너무 기뻐하고 즐거웠습니다.
5: 아니 그리고 또 특별히 이번 동대교 여름 수련회 때 네네. 우리 또 주영훈 집사님이
7: 맞아요.
5: 아, 네. 아, 하지 마, 이런 거 나눠야 돼요.
4: 아, 하지 마. 우리가 또 이거
5: 수련회 갔을 때
3: 아, 하지 마. 여도.
5: 뭐를 다 섬겨주신 거.
7: 아, 이건 아, 제가 얘기해야 돼요. 이제 아니, 제가
5: 한 말 해주세요. 아,
7: 예. 제가 이제 속초로 수련회 간다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박영 목사님이 속초에가 물에 잘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사장님이 아마 등대교에서 왔다 그러면 무료로 섬겨줄 거 그래서. 사장님 어쩜 보니까 그런가 알고 봤더니 주영훈 집사님이
5: 지인이죠. 네,
7: 지인이죠. 그래서 우리 수적 사람도 많고 비싸더라고요.
4: 그 혹시 치우튼 아니죠?
3: 척추수물에.
7: 거기를 주영훈 집사님이 섬겨주셨어요.
3: 이게 나올 때 나중에 또 이렇게 해서 보라고 딱 해주면
4: 좋겠다. 진짜 네. 비싸고 맛있는
7: 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수련회 가기 전에 부산에 신방 갈 일이 있었어요. 급하게. 부산에 신방 갔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여기 한 시간 반 정신 기다리는 곳이라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보다도 그 속초가 훨씬 더
3: 맛있다. 감사합니다.
7: 네.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꼭 또 생각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휴가 갈 일 있으면 또 가려고 그래요.
3: 저는 아예 제 아내가 쐈습니다.
5: 그래요 또. 네,
3: 감사합니다. 지금 쪽박촌 사역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7: 네, 19년째입니다. 올해가 19년째고 내년이 20년째가 됩니다.
3: 위치가 어디예요?
7: 창신 1동인데 네네. 지하철로 말하면 지하철 1호선 5번 출구 뒤에 보면 쪽방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쪽방촌 초입에 네네.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3: 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목사님을 이렇게 큰 사역의 주인공으로 맡기셨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의 아버님을 보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7: 네. 저희 아버님은 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네.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면서 네네. 또 이 정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좀 어려운 거 보면 그걸 좀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때는 지방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고등학교까지도 다니지 못하고 한 중학교나 아, 예. 국민학교 마치고 이 여자들이 공장에 다니는 그런 누님들이 계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몰래 이제 그 공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 쌀도 이렇게 몰래 퍼주기도 하고 또 쌀도 팔아주고 예, 예. 또 필요한 생필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필요한 것들을 네네. 이렇게 자주 전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또 향후에 회장을 하셨는데 예. 향후 회장님을 하실 때에도 항상 보면 이렇게 추석 명절이나 구정 명절이 다가오면 한 3일 전부터 저를 불러가지고 슈퍼에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나보러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직접 안 들어가고 저 숨어 있다가 양호가 저 집이야. 저 집에 가서 전달해줘. 그렇게 계속 해보면 좀 본인이 회장이니까 좀 높은 사람에게 드릴 줄 알았더니 네.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예. 어려운 분들에게 보내면서 이제 아버님이 직접 가시면 그분들이 좀 미안할까 싶어가지고 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회장님 아들이라 그러면 또 너무 또 기뻐가지고 또 용돈 주는 맛도 또 있었어요. 그거 안 받는다 그래도 이렇게 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좀 정의로운 것은 동네에 보면 이 약간 좀 불량배들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버님 나이도 있고 저희 아버님은 키가 한 60밖에 안 돼요. 네네. 60이 조금 안 되셨어요. 네. 덩치는 좀 땅따라고. 그런데 막 싸우고 막 그런 데 가고 있으면 아버님 딱 가가지고 소리부터 팍 지르면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엄하게 꾸짖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나치지 않고 꼭 어깨 타이르고 해결하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나도 아버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 네. 그런 어렸을 때가 아버지 자화상이죠.
3: 훌륭하신
4: 아,
3: 분이네요.
4: 아버지를 정말 존경.
7: 네, 저는 이제 뭐 나중에 아버님이 제가 신학교 가서 예수 믿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나는 어른이 되면 우리 아버지처럼 좀 정의롭고 또 어려운 사람들 뭐 따뜻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감싸주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 생각 우리 집 가훈이 아마 우리는 정입할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버님 생각하면 그 대신 어머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지.
3: 근데 이제 쪽방촌 사역하면 저희가 이제 대충 떠오르는 것은 이제 구제 사역이고 네. 먹이고 또 찾아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7: 네네.
3: 지금 그 지금 사역하시는 곳에서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7: 네 이제 저도 사실은 네. 대학 다니거나 그럴 때 저는 이제 아버지 닮아가지고 네. 뭐 기도를 뜨겁게 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원래 성경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아버지 성장을 받아가지고 기도보다는 네. 네. 어려운 사람 만나면 열심히 도와주고
3: 예, 예.
7: 그다음에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부조리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뛰어들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3: 네.
7: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3: 네.
7: 어떤 뭐 구제하고 봉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와 성령과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신앙의 어떤 목회 패러다임이 이제 오게 된 이제 동기가 있었어요.
3: 네.
7: 한 분은 동네 쪽방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데
3: 네.
7: 어떤 분이 처음 만났는데 여기에 이제 그 체장인지도 몰라서 병원 가서 알았죠. 네. 여기에 보면 이제 호스를 끼고 네. 분비물 같은 걸 이렇게 그 빼내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 같은 거 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3: 네, 네,
7: 호스를
3: 네.
7: 끼고.
3: 네, 네.
7: 그래서 내가 이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우리 쪽방 가까운 큰 병원에서 자기는 쪽방 중이고 돈이 없다고 의사들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 치료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그때가 이제 뭐 제가 39에 개척했으니까 40대 이제 초반인데
3: 네.
7: 뭐 피가 끓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그러면 되냐고. 오히려 의사 선생님일수록 또 없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해하죠. 가자고 내가 가서 의사 선생님 혼내주고 내가 입원시켜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갔어요.
3: 네.
7: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우리 쪽방입니다. 오늘도 갔는데, 나는 그래서 이제 내 신분을 좀 밝히고 내가 목사고 그 당시도 사회복지사 했거든요.
3: 네.
7: 그러면 이 쪽방 주민의 말에 가면 이분을 홀대하고 함부로 돼 있으면 내가 보호자에게 목사가 왔으면 뭔가 긴장할 줄 알았는데,
3: 네.
7: 긴장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3: 네.
5: 그렇죠.
7: 오히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말이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들어보니까. 그러더니, 김아무개 씨, 좀 밖에 나가 계세요. 그러더니, 나를, 목사님이세요. 딱 그러더니, 우리 보면 엑스레이 찍으면 판독기 있잖아. 이렇게
3: 네,
7: 됩니다.
3: 네.
7: 불기면 형광등에 판독기 딱 보는데,
5: 예,
7: 판독기 딱 보는데, 목사님, 저게 체장, 나 그때 체장이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체장에 테니스 공만 한 거 있죠? 그거 암입니다.
3: 그 암 덩어리가 뭐예요?
7: 암 덩어리가 이렇게 테니스 공만 한 거예요.
4: 암도 말기.
7: 네, 말기죠. 그렇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체장은 이 사기 상기대 그 말기대야지 통증도 그때 안 돼요.
3: 네, 맞아요. 그래서 못
7: 찾기도 어렵고.
3: 네, 찾기도.
7: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 시한부입니까? 그랬더니 시한부래요. 몇 개월 삽니까? 3개월에서 6개월 모른다고.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이분은 조금 젊기 때문에 여기저기 인거를 막거나 이러면 더 암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약으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5: 그러니까 병원에 정말 할 수 있는
7: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의사 그리고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같은 분이 좀 오기를 원했다고 왜냐하면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렇다고 또 환자에게 당신 체장은 말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나름대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3: 네.
7: 가족도 안 마땅하지. 그래서 목사님 잘 오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다른 갈고 없고 목사님 마음 편안하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솔직히 너무 짠하잖아요.
3: 네.
7: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이제 뭐 나는 그분이 치유가 될 때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어차피 우리가 죽는 인생, 예수는 예수 믿으면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어떤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매일 갔어요. 매일 열심히 가서 복음 전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췌장암을 살려 주시옵소서. 췌장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더니 자꾸만 그 집에 가서 신방 가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의 3분의 2가 복음서이면 치유사역이잖아요. 이 본문만 자꾸만 가서 이 신방 가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교인을 안 나와도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일 때마다 우리 김아무개성도 췌장암 말리 우리 교회 공식 기도 좀 하려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데 이분은 교회 안 나와 나온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됐는데 그날 주일이었어요. 네. 근데 주일날 그분은 교회 안 나왔는데 그분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가족도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아무개 씨가 우리 기도하고 있는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왔지만 이분의 췌장암 치유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하고 통성으로 한 15분 주일날 예배 때 통성으로 15분 기도가 그 긴 시간이잖아요. 아,
3: 엄청 길죠.
7: 근데 또 제 설교도 길거든요. 네. 그날 교인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렇게 하고
3: 아, 목사님들도 아나요? 본인들이 네? 긴 거?
7: 나중에
3: 제가 하면서 오늘 좀 길었네 이거 안 하시나?
7: 제 아내가 얘기해 주죠. 아, 그죠. 본인... 타는데 당신이 설교 그렇게 오래 하냐고 주방에서.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마침 월요일이. 네. 이제 이 암이 얼마나 커졌나 그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찍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하면 믿어야 되는데 네. 저도 그냥 그런 치유의 어떤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네. 병원에 갔어요. 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자, 췌장암이 얼마나 커졌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그 시티 또 그 엑스레이를 또 판독기 넣어가지고 착 올리는데 의사님 뭐라고 했냐면 어? 췌장암 들고 어디 갔어? 의사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하나 속으로 그랬더니 네.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테니스공만 하게 그렇게 큰 췌장암이 좁쌀만하게 적어졌다. 기적이 일어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그냥 긁어내면 산다고. 그때 내가 이제 목에 당연하지. 우리 교회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불신자 의사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이제 췌장암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구제하고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구나. 그때부터 제 목회 패러다임에 기도하면 치유하시고 어떤 목회 패러다임에 이제 변하고 계시잖아요. 나 성령 목회해야 되겠다. 기도 목회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저 목회의 관점도 전환점이 그때 이제 그 사건이 된 거죠. 그 후로부터 참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고 그때부터 저 사역이 이제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장로교 목사인데 거의 순복음 목사처럼 그렇게 지금 목회하는 것 같아요.
3: 그런데 이제 간혹 목자들이 이제 우리가 뉴스나 이런 기사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것처럼 세상 의술을 전혀 그러니까 무시하고 오직 기도로만 치료를 받겠다고 썩은 우유를 마시든 막 돈 주고 사서 마신다든가 뭐 기타 등등의 이런 막 기적을 바라는 행위들이 넘쳐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조차도 그런 세상에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할까봐 염려를 하는 거죠.
7: 저희는 의사 선생님이나 약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3: 그럼요 그럼요
7: 당연히 아프면 병원 가고
3: 그렇죠 그렇죠
7: 그래서 병원 가도 또 하나님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을 그럼요, 그럼요. 기도하고 네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보면 정신 조현병들도 많이 오거든요 저희 성도도 참 무조건 기도하지 않아요 네네. 막 상담해서 이번에 정신병원 가서
5: 치료하다
7: 그러면 치료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또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또 기도 안수해서 또 그렇게 기도 사역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현대약을 거부하고 기도만 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3: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다 끝나고 좀 남으셔서 오늘 기도 받을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7: 예.
3: 저부터 1.
7: 믿음으로 기소받으면. 네.
5: 네. 갑자기 그쪽으로 가는데. 아니, 근데 예수님도 가장 가난한 자, 아픈 자들이 모인 곳에서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잖아요.
3: 그럼요, 그럼요.
5: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하신 건데.
7: 네네.
5: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 듣고 부를 때는 결국 쪽방촌, 노숙인분들 이런 사역을 하면은 다른 것보다 아, 재정적으로. 아,
3: 그게 제일 걱정이죠.
5: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많거든요.
7: 제가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개척할 때 두 가지를 기도로 시작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영국에 보면, 고아원 운영하면서도, 그 수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그럴 때도, 뭐 큰 교회나 기업 찾아가지 않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공급받은 것처럼,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내가 노숙인 사역, 쪽방 사역 할 때,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노숙인 사역하고 쪽방 사역하지만 늘 받는 목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더 어려운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목회하옵소서.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 이제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훈련시키는 또 극적인 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어떤 사건이냐면 저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참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고 없는 걸 아시고 처음에 이제 교회를 지하에서 지하 25평을 창고를 그 믿음 좋은 수목교회 권사님이 무상으로 25평을 빌려줬어요. 아마 지금으로 대학로 초입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보증금 5천에 월세 한 50원 받아야 돼요.
3: 그렇죠. 네.
7: 근데 이제 그걸 무상으로 해줬는데 한 3년 있었어요. 3년 있었을 때 저희가 출석이 한 평균 30명 됐었어요. 쪽방정이라고 노숙인 일반 교인이었고 그때 3년이 지나니까 이제 권사님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집사님이 목사님이 3년 계셨고 여기 꽃집 들어가는데 좀 교회 좀 비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3년 있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이걸 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네.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기도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어떤 사회 참여 어떤 뭐 운동이 앞서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사실 그 기도회는 지금 없잖아요. 우리 교회 뭐 세상에 힘 있는 장로님이라든가 재정적으로 뭔가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다 없고 다 교회가 헌금해줘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한 일주일을 금식하는데 나는 바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처럼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모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불쌍해 여기서
5: 원래 그런 사람이 기도빨이 좀
7: 원래 하나님 초신자들 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먹기를 탐하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목사거든요. 근데 두 번째 올라갈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사실 주님도 아시잖아요. 저 한 끼만 굶어도 머리가 핑 돌고 먹기를 탐하는 목사인데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하는 것은 조용기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맞먹는 기도인데 하나님 그 분들은 하나님 그거 들어주셔야 된다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5: 근데 조용기 목사님 소환이 됐네요.
7: 그리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근데 교인들은 목사님이 기도하러 갔으니까 뭔가 응답을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밤에 그래도 한 달 정도 우리가 이전을 위해서 작전 기도를 했어서 그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보증금 2억이에요. 80평. 이제 거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1호 신자 있어요. 1호 신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보증금 이사할 때가 얼마냐고 2억이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수급비가 2009년도에 1인당 수급비가 지금은 100만 원 나오는데 30만 원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을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냐고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이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지네들은 기도도 안 하면서 목사가 금식을 두 번씩이나 하고 왔는데 뭔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아무리
5: 희망적인,
7: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화가 팍 나서 그때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출애굽기 제가 이제 부흥에 나가면 늘 첫 번째 확실히 이런 은혜를 경험해서 설교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고아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 뒷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그들은 고아하고 나그네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하고 같이 노숙인 목회하고 쪽방 목회하는 목사 아니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들 고아 과부 나그네 우리 노숙인 쪽방 주민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럼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손을 부었더니 목사님 자기 현금 하겠다는 거야. 네. 뭐 하겠냐 그랬더니 돈이 뭐 있냐 당신 늘 수급비 받아서 술 먹었는데 뭐 있냐 그랬더니 저 눈 빼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그럼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랬으면 각서 써 얼른. 그러게 그건 농담이고. 그래도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도 헌금하겠다고. 당신은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콩팥 하나 빼가지고 헌금하겠다. 옆에서 눈 뺀다니 콩팥 빼겠다는. 다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를 장기 매매하는 목사 만들지 말고. 당신들 수급비 받은 거 있으면 술 먹으러 가고 경마장 가는 거 그거 그 돈으로 헌금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교인들이 들고 가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밤에 내가 좀 철화를 해서 하나님과 담판을 좀 지어야 되겠다는 네. 좀 하나님 나를 불쌍히 들으셨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네. 혼자 철화를 했어요. 교인들은 다 가고 10시부터 찬송하면서 강대상에서 혼자 찬송하면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찬송하면서 아마 한 12시 넘어서 잠을 잤던 것 같아. 네. 새벽 3시에 네. 그때 환상이 확 열리는 거야. 네. 내가 목회하면서 처음 그때 환상을 보기 시작한 네. 거야. 요즘에도 가장 급할 때 한 번씩 보여줘요. 내가 보고 싶어서 환상 보여달라고 기도는 안 하는데 환상이 한 딱 열리더니 우리 교회 강대상이 휘장이 확 날아가고 왼편에 있었던 그 피아노에 가장 우리 교회를 힘들게 했던 부교육장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 듣고 내가 그거 보고 환상 보고 걸쳐 깼어요. 네. 그 환상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하나님께서 교회 이전시켜 주시겠다.
5: 뭐 그런 뭐
7: 그런 이제 확신이 드는데 이게 이제 이 확신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왼수마귀는 또 그 확신을 그대로 안 주잖아요. 예. 또 한편으로는 김 목사 이제 교회 폐쇄돼야 끝이야. 예. 이게 교회 폐쇄 이 두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내 마음의 음성이 가슴에서 들리는데 김 목사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앞서가서 다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이제 평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사건 이후에 교회가 순조롭게 지금의 교회로 이전되는 놀란 역사가 있었어요.
3: 지금 어떻게 이전됐어요? 그럼?
7: 그때 이제 그하고 그 아침에 예. 그 아침에 이제 9시쯤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전화가 와서 아마 저 우리 교회가 그때 상황이 국민일보에도 한번 한 면에 한번 나왔거든요. 네. 국민일보고 목사님, 아마 목사님 이전할 교회는 샤워장도 필요할 것 같고, 부엌도 필요할 것 같고, 네. 뭐, 식당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타일이라든지 변기라든지 이런 모든 재료를 무상으로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환상이, 그리고 마음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사람을 네.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에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처음 해봐서 우리는 보증금 2억만 생각했지 현재 있는 2층 태페 노래방을 리모델링 하면 또 돈이 든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보증금을 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셔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노예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노예교회들 뜨시는 교회들 순회 설교하면서 헌금해줘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저희 가족도 믿음으로 한 1,000만 원 우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 넣고 2억인데 다 해서 총 9,000만 원 현금이 이렇게 갇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건물주가 와가지고 2억이니까 보증금 1,000만 원 그냥 빼고 이건 안 된다 그럴 건데 예. 하나님이 또 건물주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 편인가 봐요. 이거 목사님 좀 2억 아직 1억 천이 부족하면 내가 보증금 받고 그냥 계약 취소시켜도 할 말이 없는데 목사님 그냥 계약해요. 그 대신 교회가 부흥하면 나중에 천천히 갚으세요. 그러면서 교회 시작하면서 올세, 그럼 올세를 어떻게 받아야지? 자기도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노숙인 교회, 쪽방교회 올세를 있는 대로 받으려니까 자기도 이제 괴로운 거예요. 예. 그 대신 빈 데는 빨리 또 우리 교회가 들어왔으면 하고. 그래서 첫 해부터 올세 50만 원 깎아줘 가면서 교회가 이전한 지금의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3: 내 것을 전부 바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어떻게 하나님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알게 돼버린 하나님의 그 믿음의 비밀을 안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거든요. 그 아이들이 코 묻은 닌텐도를 사고 싶은 그 장난감을 사고 싶고 열심히 모아서 뭘 하고 싶었을 그 코 묻은 돈이라고 표현하는 그 돈들을 다 모아 모아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았을 그 가족 회의, 가족의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억하셔서 지금 앞으로 이 자녀들의 앞날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축복이 더해지는지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어떻게 쓰임하는지를 이제부터 그 우리는 기적을 직접 아마 체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그 말씀 그대로 믿음을 보여주신 목사님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고요. 또 늘 헌신하신 우리 사모님의 그 노고를 하나님이 모두 천국의 노트에 적어놓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등대교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고 지금도 그 어두운 곳에서 이 사회의 사각지대를 비추는 등대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시기를 저희도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7: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서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 두 사기꾼 이야기 두 번째 편입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 이 그 주제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지금 내 인생은 분명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나는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아니 더 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택하시고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사기꾼 이야기, 여기 대단한 사기꾼 두 사람, 삼촌과 조카의 관계, 리브가가 그 중간에 연결고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DNA가 우리 야곱의 스토리 사기로 시작해서 사기로 진행됩니다. 29장에 보시면 야곱의 가족이 번성합니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거기에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고 질투와 경쟁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다 활용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30장에 보시면 이제는 야곱의 물질, 재산의 번창, 번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에서는 라반이 야곱을 속여먹었습니다. 그러나 30장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꾀를 압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기꾼 야곱에게 사기를 쳤던 더 큰 사기꾼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한편 당하는 야곱이 자기 몫을 챙기는 그러한 장면,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속 저변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쭉 같이 살피게. 첫 번째 25장 25절 상반절에 보시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여기 라헬이 사실 야곱이 더 사랑하던 아내였지만 라헬에게 아들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헬에게 요셉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난 지 적어도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 그리고 또 7년. 이제 11명의 아들과 딸을 낳고 라헬로부터 요셉도 낳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결혼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언제고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기에 아버지였던 라반도 걱정이었는데 자기 딸 라헬이 요셉을 낳음으로 이제 라헬도 명실상부한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결혼의 완성이 이루었다 볼 수 있고 요셉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라반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반 집에서 일하고 있던 야곱, 라반의 허락을 받아 두 딸을 데리고 내가 두 딸을 버리지 않겠나가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아들을 요셉을 낳았으니까. 그래 라반의 허락이 필요했고 두 번째로는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재산이 무일푼 다 라반의 것이었어요. 라반을 위해서 야곱은 일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니와 또한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가 전에 봤던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차고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은 계속해서 라반의 집에 머물 수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 아버지 이삭,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땅으로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되 돌아와야 될 사람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야곱도 고향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음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래 25절에 보시면 이제 야곱과 라반의 반복되는 대화가 쭉 나옵니다. 25절에 야곱이 요청을 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외삼촌에게서 얻은 처자 즉 레아와 라헬 내게 주셔서 가게 하소서. 27절 28절에 보시면 라반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여기 라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하셨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야곱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라반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정하면 내가 품삯을 주겠노라. 네 것으로 갖게 해주겠노라. 29절에 야곱의 논리가 전개됩니다. 외삼촌 내가 왔을 때 별거 없었지만 내가 온 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나를 통해 주셔서 외삼촌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 때문에 득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30절에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 내 재산을 모으겠나이까. 여기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성취시키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기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습니다. 라반이 31절에 보시면 어떻게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랴. 31절 하반절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뭘 주실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양떼를 키우고 염소를 키워서 내가 내 재산을 불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불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이게 다 적게 태어나는 양입니다.

겸손은 순종,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는 잡종이라고 그냥 제가 부를게요. 그러니까 즉, 대부분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라반에게 유익한 그러한 거래였습니다. 여기 레아로 또 라헬로 사기를 쳤던 라반은 또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겁니다. 이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고 영뚱한 자기 손해가 될 만한 그러한 거래를 해오는구나. 라반이 34절에 동의하죠. 그리고는 라반은 한 발짝 더 나가 35절 이하에 보시면 이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검은색 이런 것들을 싹 다 뺐습니다. 야곱에게서.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양들을 키우게 하고 또 야곱과 자기 아들들이 키우는 양 거리의 사이를 약 사흘 거리를 떨어뜨리게 한다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외적으로 본다면 야곱이 이런 검은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라반의 계산과 계획에 의하면 이제 야곱은 쫄딱 망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라반의 결정적인 실수는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야곱의 묘수 등장을 합니다. 37절에 가서 보시면은 야곱이 묘책에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약간 미신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7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거는 유전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런 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야곱은 어쨌든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과학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라반이 보기에는 아주 우스운 전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을 안심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아, 저 야곱이 계속 실패하고 있구나라고 라반을 안심시키는. 그러나 두 번째 야곱의 묘책의 합리적인 요소가 41절 이하에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전술이기도 합니다.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될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기 라반도 그렇고 많은 분들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가지가 독, 가지를 두고 안 두고를 포커스 맞추는데 우리가 야곱의 전략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양에 포커스 맞춰야 되며 그렇지 못한 약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야곱의 전략은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튼튼한 것에 야곱은 집중합니다. 순종으로 보이는 것도 실상 순종으로 보이는 흰 양의 경우도 또 검은 염소라도 실상 그중에 3분의 1만 순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소위 말하는 잡종 이런 점을 만들어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면 적어도 25% 정도는 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야곱의 전략은 그게 아니고 야곱은 튼튼한 놈을 골라서 그런 튼튼한 잡종들을 골라서 튼튼한 잡종과 교배를 시킴으로 해서 튼튼한 것은 다 잡종으로 나가고 있는 그러한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약한 것은 약한 순종끼리 해서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직권은 튼튼한 것으로 해서 이것은 야곱이 뭐 유전자 공학을 알아서라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 곧 뒤에 분명히 밝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경험에 근거한 지식을 활용하면서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미신적인 웃기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그래 튼튼한 양에 집중하며 자기 재산을 불려나가는 야곱. 43절에 보시면
이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뿐이 아니고 양떼를 팔아 노비

0: 낮게도 사고 낮게도 사고 낙이도 사고 부자가 부자가 됩니다. 이는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내 자손 이 야곱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여기 퍼져나갈 것이라는 표현과 번창하다라는 표현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8장에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지금 성취시켜 주십니다. 야곱의 삶이 번창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라의 태를 여신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함께 한 가지 교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을 베풀기 위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을 베푸시기 위해 야곱은 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며 탈취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을 도망쳐 나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거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둘째 아들 탕자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탕자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듯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고생고생하며 지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없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 그러나 이러한 번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뒤에 고백하기를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 얘기하기를 창세기 31장 9절에 하나님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제야 바른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사기를 당한 야곱의 삶 속에 개입하시며 공정을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번창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개입하심을 깨닫기 시작하는 야곱이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야곱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께 복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당신이 택하셨기에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한 거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아름다운 인생을 구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며 야곱도 그러했고 우리도 그렇고 억울한 경험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억울한 경험을 하게 마련입니다. 아니 오늘 같은 세상에서는 의롭게 행동하면 열심을 내면 더 손가락질 받고 더 왕따 당하고 더 억울한 일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현 세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오늘 현실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니 오늘 내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깊숙이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정을 좋아하시며 공정을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보시면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의인의 경우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함을 더 당하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귀한 가치관을 빼어난 가치관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며 살려고 하다 보면 억울함 당합니다. 억울함이 있는 것이 일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억울함이 우리를 치고 올 때 우리에게 면류관이 동시에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는 것 같지만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욥기 5장 14절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가 자기의 계획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간교한 자의 계략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특별히 섞여 지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공정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라반 사흘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지혜롭다 생각하는 라반의 계략입니다. 간교한 라반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흘 떨어진 그 곳에서 마음껏 자기 전략을 발휘하며 활용하며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실수한 거죠. 라반이 더 자세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시면 애굽에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살이에 대한 하나님의 자그마한 일종의 보상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분명히 하십시오. 야곱의 번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꾀도 아니요, 야곱의 뛰어난 지략도 아니요. 야곱의 번창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야곱과 많이 비슷합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야곱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야곱입니다. 다시 우리가 주 앞에 나눌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번창은 하나님께서 사각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계시하시고 밝히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번창은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이며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번창은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 감사, 또 감사하십시다. 그러게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번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결코 수치함을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번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질이 가난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더욱더 고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아름다운 견고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번창이 보장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이 이제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카페에 딱 뭐 저랑 몇 명 같이 한 10명이 들어갔더니만 텅텅 비어있는데 1분, 2분, 3분, 4분, 5분 지나면서 손님들이 막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손님을 끌고 왔다.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라반을 하나님께 나중에 요셉 때문에 보디바를 복주셨듯이 우리 때문에 아니요 장사자 되는 거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들이 영적인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야곱이 라반에게 당했듯이 우리 것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축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축은 하나님께서 다시 뺏어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아니요, 돈 띠인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기당한 분, 그거는 갚아주실는지 근처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긴 참 아멘하기가 어려운 장면인 거 제가 압니다만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 있는 거 다 어차피 놓고 가게 돼 있어요. 이것들을 다 어찌하든 주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손해볼래야 손해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뺏어갈 수도 없고 누가 뺏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집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뺏어가서 하나님 재산이 충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져가 봐야 하나님 것인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손해본 것 물질의 손해 아깝긴 하겠으나 그러나 결코 그것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손해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누군가 내 것을 뺏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 속한 물질 그 무엇 우리가 손해볼 수 있겠으나 즉 제한된 가치를 지닌 것들을 손해볼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인 가치를 지닌 것에는 결코 손해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덤 만날 때에 도우소서. 이렇게 우리 인생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으며 더 힘차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분명코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 찬송 부르면 기분이 좋아야만 합니다.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 기쁨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닐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과거에만 집착되고 있다면 미래를 향한 기쁨과 기대감이 없다면 나를 구속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많이 곤란합니다. 저 밝은 아침을 기대합니다. 방망합니다. 그때 오늘 다리에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시며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며 손해볼 수 있고요. 괜찮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빼앗아 다시 나에게 갖다 주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합시다. 나는 야곱과 같은 인생 아니면 더 추할 수 있는 인생 그러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야곱을 택하시고 번창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야곱 정말 한심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셨기에 우리는 야곱처럼 에서를 사기치는 일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또는 야곱처럼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험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 인생을 살펴주십니다. 우리는 그 존전 앞에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 지나고 그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일주일 내내 찬송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구별된 인생 허락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영광으로 부활하신 그리고 그 영광을 저희에게 건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야곱된 모습을 보게 하시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야곱의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찬송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격려하시며 독촉하시며 능력으로 지혜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그 말씀 주님 영광 드러내는데 실천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심령과 가정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만나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문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1: 아, 뭐 역시나 저도 뭐 바쁘게 네. 아, 핫뜨겁게.
0: 아, 뜨겁게.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요즘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요?
1: 아, 그렇죠. 많이 춥죠. 근데 이 마음에 네. 열정이 가득하니까 뜨거운 것 같아요.
0: 아, 뜨거운 것 같아요. 네.
2: 병원에 가보세요.
0: 네, 목사님은 되게 지내셨어요?
3: 네, 또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아내하고 맛집을 조금 찾아다니면서 삶의 활력을 조금 네,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아니, 목사님은 맨날 옷이 작아진다고 하시면서도 네. 맛집은 빠짐없이 찾아다니시네요.
3: 자꾸 이게 안 잠겨요.
0: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노크토크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교수님, 인공지능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2: 아, 일단 우리가 영어부터 시작하죠.
0: 네.
2: AI.
1: AI.
0: AI.
2: AI. 네. AI. 이거 아니고요.
0: 아, 네.
1: AI.
2: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걸 조금 사전적으로 좀 풀어보면 컴퓨터를 통해서 사고나 학습, 이런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이 기계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 이걸 우리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네.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SF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네.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그런 로봇의 개념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인공지능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저 역시도 그렇고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지내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1: 내비게이션 항상
0: 맞아
1: 그거 없으면 못 찾아가니까
0: 아 그게 진짜 크다
1: 그러니까 차가 무용지물이더라고요
0: 맞아
1: 못 찾아가요 저는
2: 아리아 지니 하이 뭐 오케이 구글 하이 빅스비 뭐 맨날 부르면서 살아요 남들이 보면 제가 애가 많은 줄 알아요
0: 대답하잖아요
2: 그럼요 네. 괜찮습니다
0: 맞아.
1: 그렇게 얘기한 적도 네. 있었어요 제가 뭐 누구누구야 나 오늘 외로운데 너 오늘 뭐해? 그랬더니 상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하던데 네. 그리고 너 나랑 사귈래? 그러면 사양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기계마다 다른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심심이 기능.
0: 심심이 맞아요.
4: 아니 뭐 저도 이제 좀 인공지능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논문 쓸 때 원서를 읽어야 되잖아요. 네. 원서 읽는 게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네. 요즘은 번역 사이트가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학습을 해가지고요. 많이 넣을수록 번역도가 높아져요.
2: 정확성이 높아지죠.
4: 네, 정확성이 높아져요. 근데 저희 아내도 동시에 논문을 같이 쓰느라 많이 봤는데 저는 좀 집어넣으면 정확도가 한 70%면요. 저희 아내는 90%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돌리니까 나중에는 웬만한 영어 문장을 넣으면 번역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신세계다.
2: 네. 목사님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제가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0: 아니 우리 식구들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주는 편리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교수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편리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대신해 주잖아요. 두 번째 다 해주잖아요. 또 빨리 해주잖아요. 그럼 싸잖아.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누구한테 뭐 이런 거 부탁하려 봐요. 돈 들어가요. 남편한테 부탁하려 봐요. 성질이 다요. 아까 속이 뜨끈하다 그랬죠? 그거는 남편에게 뭘 부탁했을 때 잘 안 해주잖아요. 이 안이 터집니다. 이게 다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0: 굉장히 뜨겁네요.
2: 근데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인간의 편리를 굉장히 도모해주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인간이 해내야 할 여러 항목들을 굉장히 촉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능력이 과거에는 뭐 어떻게 혹시 두려운 거 아니야? 인간에게 도전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리하죠.
0: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편리한 점이 투성인데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서 우려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가요?
2: 왜 우리가 옛날에 네. 그 전화번호 같은 거 네. 그냥 뭐 이렇게 저장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잘잘잘잘 외웠어요.
0: 외웠어요.
2: 네. 근데 지금은 엄마 아버지 번호도 헷갈려요. 그렇죠. 우리 집은 어떻게 찾아가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전화 뭐 없으면.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그전보다 덜 생각하고 또 덜 움직이고 덜 활용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상 인간은 상대적으로 그 능력치를 더 향상시키는데 조금 한계를 더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인공지능하고 노느라고 사람하고의 접촉면이 너무 좁아져요. 심지어 제가 했던 한 연구 파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우울증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실시간으로 이 우울증에 대한 처방까지 내려주는 이런 앱도 개발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분들이 굳이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의사 뭐 상담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야. 이 과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심각하면 2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 그만큼 일반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람의 접촉면이 줄어든다는 것 이런 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새 SF 영화 같은 데 보면 과연 인간은 기계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허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어떤 휴대폰에 있는 인공지능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영화거든요. 그게 과연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요. 우리보다 이런 여러 신체 기능들이 부족할 때 기계를 대체해서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하고 굉장히 향상시키는 이런 인간을 우리가 보통 트랜스휴먼이라고 불러요. 인공 뭐 관절을 한다든지 스프린터가 막 빨리 다진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더 발달된 인간의 형태를 우리가 포스트휴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포스트휴먼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뇌가 중요하죠. 그러면 뇌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자아, 이성을 쭉 뽑아내. 그래서 USB에 집어넣어요. 이거를 우리가 미리 생각해놓은 가장 적합하다 생각한 그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USB를 딱 꽂아. 그럼 어떻게? 그곳에서 내 몸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내 인지만 남아가지고 거기서 말 그대로 약간 천국의 개념이랄까요? 그 몸이 정신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인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장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몸의 무효화 현상도 나타내고 또 과연 천국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런 여러 또 새로운 의문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또 풀어가야 되고 새롭게 정립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0: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4: 그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발달이나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질 때도 로마의 어떤 여러 가지 로마가 길을 닫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을 때 사실 기독교가 그걸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첫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제 상상력이지만 선교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을 시키거나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지금은 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컨텐츠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나 아마 이 AI가 발달되면 선교사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지금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예배에 대한 것이 좀 갈급하다.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다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좀 우울한 것 같다. 그러면 그분에게 필요한 뭐 우울을 다룰 수 있는 걸 뭔가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좀 선교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그 어쨌든 그래도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한 또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 중심보다는 여러 가지 이 기계 중심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결국 제시해 줄 것은 윤리성이지 않을까. 어떤 올바른 가치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인공지능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뭐 제가 볼 때 요즘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편중된 정보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제한적으로 몰아주면 그 사람이 그 정보 속에서 뭐 오히려 갇혀 있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SNS나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다 보면요. 어떤 걸 발견하냐면 이게 AI 때문에 제가 평소에 주로 이렇게 검색했던 상품이나 제가 읽었던 종류의 글들이 그냥 사동으로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논조의 글까지 찾아서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이 문체까지 찾아가지고 올려놓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하면 오히려 정보를 차단해가지고 제한해서 위험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는 이것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제어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맞습니다. 기독교 역시 세상의 변화를 거스리며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람됨의 가치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온 씨는 네. 만약 모든 것이 대체 가능한 시대가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1: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오히려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빛이 날 것 같아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심장, 이 감성을 두드리게 할 수 있는 건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처럼 상담을 들어주고 힘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계가 네, 고객님, 네, 그냥 인생 사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공감해주고 그다음에 인지해주고 그다음에 이 문제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주고 하잖아요. 기계가 그쵸. 얼만큼 듣겠습니까? 그 깡통이. 그리고
0: 화 많이 났네.
1: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라.
0: 아 그래요?
1: 네. 우리끼리 좋은 거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어때요? 개그맨들. 웃음을 주잖아요. 로봇이 얼마만큼 개그를 해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얼굴만 봐도 어때요? 빵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직업들이 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또 기도해주고 기도가 안수한다고 생각 아니 뭐야 로봇이 안
0: 기도가 안수
1: 로봇이 안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딱 전해져야 되는데 영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기도가 안수
1: 네, 오늘 녹화 재밌습니다. 네. 인공지능처럼.
0: 근데 진짜 인공지능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인간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하고 정도 없고 그냥 진짜 로봇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모든 걸 지배를 한다면.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인간만이 가진 고귀한 존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노력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4: 네, 그렇죠. 네. 그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봐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달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 그건 정말 인간의 어떤 고귀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다시 죄성과 악함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도 또 인간의 과학기술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올바르게 필요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가장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비인간화 그리고 윤리성 상실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또 잘 컨트롤하고 또 잘 안내해서 과학기술이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점점 더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매 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Now, if you don't mind, I'm just going to go exterminate.
1: Sophia.
0: Relax. Learn to take a joke.
1: Yeah, very funny.
2: 이 아이는 죽었다 깨내도 인간보다 똑똑하지만 생명이 못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이건 인공지능이 못한 거야.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 세 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을 올로 타서 컨트롤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시대가 와요? 생명화 시대가 온다. 그래서 AI 시대에 진짜로 종교가 시작하는 거다.
3: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 만나볼 시간인데요. 매일 씨, 네. 준비되셨나요?
4: 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제가 벌써 30대 중반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20대를 돌이켜보면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어딜 가든 인기가 많았고 제 주변에는 늘 남자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어장관리는 바로 제 이야기였던 거죠. 언제든 제가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었고 그게 그리 대단한 일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편하고 쉽게 남자를 만나는 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생각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30대 중반이 되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진작에 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아직 미혼인 남성분들의 대부분은 저보다 어린 여성분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별 볼 일 없던 친구들이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너무 부러워 죽겠습니다. 나는 왜 더 젊고 예쁠 때 결혼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니 결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주변에 만날 분들이 없다는 게 진짜 현실인가 싶고 점점 더 미래에 대한 불안함만 커져가고 있어요. 노크토크 식구들, 제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3: 네, 30대 중반이면 저랑 비슷한 또래신데 저희 나이쯤 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결혼에 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조금 늦어져서 부담감이 좀 덜하긴 하지만 교수님 예전에 몇 살 이상 되면 노처녀라고 불렸나요?
5: 전 일단 이 사연은 우리 오나미 씨가 보낸 줄 알았어요.
3: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네.
5: 그래서 제가 오형하다 왜 그걸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오나미 계속을 할까.
3: 인공지능이 보냈나?
4: 인공지능이니까. 네. 대체.
5: 네, 이제 문화마다 굉장히 다르죠.
3: 네.
5: 저의 어머니 시절에는 보통 한 20세 전후로 해가지고 결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조금 지나가지고부터 25대면은 그때는 다 노처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뭐 1960년대, 70년대는 보니까 평균 신문에 나왔던 여러 자료들 보니까
3: 네.
5: 한 20세에서 25세 사이 네. 아, 이때가 딱 지나면 이거는 노처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80년대 중반 넘어서 평균 혼인 연령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3: 네.
5: 그때 1980년대 평균 혼인 연령 남자가 28.3세, 여자가 25.1세예요. 지금 생각하면 애기 같잖아요.
3: 그쵸, 애기죠.
5: 그죠? 근데 그랬다가 1990년대가 넘어가면 남자는 27.8세, 여자는 24.8세. 약간 떨어졌어요.
3: 좀
5: 네, 그랬다가 2010년이 되면 남자가 31.9세로 올라가고요.
3: 오오.
5: 여자가 28.9세로 껑충 뜁니다.
3: 오.
5: 그랬다가 지금 2016년에는 남자가 32.8세,
3: 네.
5: 여자는 30.1세.
3: 아.
5: 기본적으로 30세가 다 훌쩍 넘어간 거죠.
3: 네.
5: 지금은 어떠냐? 요새는 이제 한 뭐 서른에 결혼하면 야 너무 빨리 결혼한 거 아니냐?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한 38 정도 되면 아, 이제 좀 결혼 좀 해야 되지 않나. 여성들도 35 좀 넘어가면 이제 아 요때쯤 이제 결혼 정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여성의 가임기의 마지막은 35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의학이나 뭐 과학이 많이 발달하긴 했습니다만 생물학적으로 요 시기는 발달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시기와 실제 임신과 출산의 시기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3: 네, 제 주변에도 보면 확실히 늦게 결혼한 분들이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단지 결혼을 늦게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긴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두 분은 노처녀 노총각 그 시절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6: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분 제가 그러고
3: 많이 아닌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했다가 네. 잠깐만 여기는 많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7: 저는 아주 청청하지 네.
3: 그래서 다시 옮겼잖아 네. 선을 네. 네.
7: 제가 청청하지 네. 제가 연관되는데요 저는 결혼을 상당히 늦게 했고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이호선 교수님 잘 아시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정말 결혼하기 위해서 30대 초부터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결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정말 한 10년 동안 만난 그 여성의 숫자를 세어보면 한 100명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니, 1년에 10명씩 만났다고 치면 10년이니까 제가. 그냥
5: 아는 사람이 다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7: 그렇죠. 가끔씩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누가 앉아있을까 봐. 만난 분들 중에 또.
5: 하신 것 같은데요?
7: 아무튼 네.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두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결혼이 늦어지다 보면 결국 열등감이 생겨요. 아, 내가 매력이 없나?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네. 나 한 사람 좋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열등감이 느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죠. 나한테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친한 선배 목사님들께 꽤 많이 물었어요.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연자와 똑같아요.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 선배 목사님 늘 그래서 할 수 있지 할 거야.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 조금 덜 불안해하고 조금 덜 염려하며 살 걸 그리고 그 시간에 주어진 내 삶을 조금 더 즐기면서 근데 이제 너무 결혼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적론에 치중하다 보면 삶이 늘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도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만 보지 이게 조금 더 편안한 만남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나니까 그런 아쉬움이 또 있더라고요. 조금 더 여유롭게 살 걸.
3: 그렇죠. 저도 연애가 잘 안 될 때면 괜히 하나님께 투정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진짜 투정을 너무 많이 부렸어요, 저도. 그래도 이제 목사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모님과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7: 네.
3: 맞아요? 영혼이 있었어요, 지금?
7: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고요.
3: 하나님의 은혜를
5: 살고 있어요. 사모님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3: 아, 정말요?
5: 굉장히 유능하시고요.
7: 네. 사실 이제 저도 저기 우리 내용하고 조금 해당되는 게 네. 결혼이 늦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안 생겨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아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네. 사연의 주인공분은 지금 보고 계시죠? 40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우리 목사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신 미혼분들도 모두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고민사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할 텐데 다들 주변에 아직 혼자이신 분들 계신가요? 옆에서 지켜보면 어떤지 궁금해요.
5: 제 친구들 중에는 지금 네. 싱글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히려 지금은 결혼한 친구들도 물론 꽤 많습니다만 10명의 친구가 있다면 제 친구들 중에는 3명 정도는 지금도 싱글이에요. 한 번도 결혼해보지 않은.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계속 일을 하니까요. 네. 일을 하고 또 전문 영역에 있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뭐 살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 생각해보면 정말 예뻤던 친구들이에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뒤에 구름과 것도 같은 남자들이 오미를 하는 그래가지고 나도 뒤를 돌아봤는데 나는 없는 뭐 이런 굉장히 인기도 많았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그 모든 남자들의 그런 청혼을 다 이제 미루고 나 일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이 부류가 좀 나눠지더라고요. 한 두 명의 친구 이렇게 네 명이 있다면 한 두 명 정도 정도는 그냥 나 지금 괜찮아? 나쁘지 않아? 결혼 뭐 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둘이 있고요. 네. 나머지 두 친구는 야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환경을 가진 남자도 괜찮으니까 결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만났을 때는 그냥 뭐 철없긴 다 똑같더라고요. 저나 지들이나 결혼하나 안 하나. 그러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 개인적인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혼자 살면서 본인의 삶을 충분히 누리는 그 친구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양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7: 여성분들은 혼자 사셔도 되게 예쁘게 자기를 꾸미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데 제 주변에 친한 교회 형들이 있어요. 40살 정도 된 형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른 후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아, 저 형들을 버려야 되나? 내가 결혼을 하려면 왜냐면 끼리끼리 어울리면 안 되니까. 나는 아직 창창한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남자 형들은 몸에서 향기가 안 나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 미안한데 충격이야. 왜 충격이냐면. 검정색 정장을 이렇게 딱 멋지게 입었으면은 양말도 색깔별로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8: 그쵸.
7: 근데 약간 거기에다가 회색이랑 줄무늬 쳐져 있는 거 이상한 양말을 신고 그다음에 넥타이도 삐져나와 있고 코털도 나와 있고 귀에는 약간 뭐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에는 약간 감지도 않는 것 같고 떡져 있고 이러면서 와 진짜 우리 남자들은 결혼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네가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내가 너의 동률배필을 허락하겠다 왜 하셨겠나 그걸 이제 알 것 같아요. 형들 너무 안타까워요.
8: 그쵸.
7: 막 향기가 안 나요.
5: 아담이 너무 많구나.
7: 너무 심해요. 다 에덴 동산인 것 같아요. 너무 냄새나고
8: 냄새나고
7: 야 이거 같이 다녀야 되나 형들하고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성호 형 정신 차리란 말이야. 성호 형. 그런데 오늘 사연은 네네. 왠지 남이 선배가 가장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실제도 30대 여성분의 사연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30대 여성의 싱글 라이프는 어떤가?
8: 저는 평소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싱글 라이프 제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드리려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따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임의로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그나마 조금 30대 중반이 되면 예전보다 20대 때보다 능력이 그나마 괜찮아지니까 그걸 혼자 다 쓸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 있고
5: 그럼요.
8: 네, 단점이 있다면 집에 갔을 때 불이 꺼져 있고 다른 집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 내려서 옆집이나 막 이런데 막 소리가 들려요. TV 소리라든지 그
5: 저는 환청이 들려요.
8: 아니요 옆집이 이렇게 있는데 다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새 집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거든요.
7: 너무 붙어 있네.
8: 예, 그러면은 이제 들려요. 들리면 뭐 애기 소리. 또 옆에 옆집도 이제 가족 소리 그런 거 들으면 아 나도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가정을 하나

0: 이렇게 가정을 하나에 가정을 꾸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꾸리고 싶다.
1: 그때 그 레온 씨와 같이 생긴 AI가 나와서 RTBT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너 얼마야?
2: 나는 돈으로 못 삽니다.
3: 이 땅콩.
0: 아니, 땅콩이 아니라 깡통.
2: 땅콩. 땅콩은 누구의 애칭이야? 어떤 남자의 애칭이야?
0: 깡통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깡통이라고 했어.
2: 어떤 남자의 애칭이야?
0: 땅콩 아니야? 네,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은 결혼을 또 일찍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변에 아직 혼자이신 목사님분들 계신가요?
4: 주변에 있습니다.
0: 진짜요?
4: 제가 상당히 걱정이 돼서 그분들 짝을 찾아주려고 나름 제가 소개도 많이 시켜줘 봤는데요. 다들 잘 안 되더라고요.
0: 진짜요?
4: 제 주변에는 이제 남자 주로 목사님들이시죠.
0: 네.
4: 이분들은 상당히 결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목회적으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여러 제약이 많이 있어요.
0: 그렇죠.
4: 예, 잘 선호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사모님이 없고 또 결혼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0: 그렇죠.
4: 그런데 이제 막상 제가 소개를 시켜주면 많은 경우 또 우리 여성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 네.
4: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남성들하고 똑같이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능력, 또 외모,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좀 어렵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그래서 참 안타깝게 지금도 계속 싱글로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변에. 참 안타깝죠.
0: 그쵸. 나이, 능력, 직업 상관없이 어디서나 외모에 대한 조건은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씁쓸한데요. 근데 교수님, 결혼 적령기가 지난 후에 혼자이신 분들은 대부분 왜 그 시기를 놓친 걸까요?
1: 만날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누군가 그러다 휴거냐 이게.
0: 아 휴거.
1: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 여러모로 참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물이 지나고 스물다섯 또 서른이 지나고 서른다섯 또 마흔 최근에는 이제 뭐 45세 이렇게 넘어서 또 결혼을 할 대상을 찾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되게 늦게 하는 결혼일수록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완벽하고 안전한 대상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범위가 좁아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고 중년이 시작된다고 하는 35세가 넘어가서 중년이 막 이제 무르익어가는 고 나이가 되면 승진이라고 하는 사회적 영역에서의 발달이 생겨나요. 그럼 이것도 결혼했을 때 이런 변수들이 생기는 게 너무 어렵고요.
0: 네네네.
1: 그리고 보면 사회생활 딱 해보잖아요. 막상. 결혼을 해보고 싶은데 막상 사회생활 해보니까 이상한 남자 너무 많고 이상한 여자 너무 많은 거야. 또 그만큼 불신도 또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지 마라. 내가 해봤는데 너만은 하지 말아라. 내가 널 정말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너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놓고서 무슨 모임 있으면 자기네들 꼭 가.
0: 그래.
1: 그죠? 그리고 돌잔치 나보고 꼭 그래.
0: 네.
1: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결혼을 안 한 분들은 결혼을 안 한 친구들끼리 몰려다니고 다른 친구가 결혼을 하면 그걸 막아. 일종의 혈맹처럼 개모임처럼 해가지고 우리 늙어도 꼭 같이 살자 다짐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선택의 범위가 좀 좁아지는 것 같고요. 사회가 주는 재촉감도 또 커져서 내 마음도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파트너가 어떤 사람일까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눈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내 선택의 폭은 많이 좁아지고 내가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게 두려움도 많이 생겨나는 거죠.
4: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0: 네.
4: 사실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는데 이 미혼 남성보다는 미혼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교회를 가보면 청년부에 이 미혼 여성의 비율이 한 70%예요. 뭐 많은 데는 80% 가까이 되는데 이게 눈 씻고 봐도 이제 우리 형제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 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도대체 이 청년 남성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1: 그러니까 휴거론이 나오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무래도 근데 여성분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근데 이 남성분들이 아마도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좀 더 사회로 진출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나이에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다 보면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0: 네.
4: 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비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여성들을 보면 미혼 네. 여성들을 보면 제 눈에는 대체적으로 신앙심이 좋고 성실하고 또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학력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배경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남성들은 작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커리어에 맞는 남성들을 만나고 싶은데 부족한 거죠,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부 시기를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 자기한테 적절한 남성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0: 네.
4: 나중에는 정말 나이가 먹어서 골드미스가 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제가 볼 때 예쁘고 아름답고 믿음도 좋고 한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은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0: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힘이 좀 쭉쭉 빠지는 기분인 건 저만 그런 건가요?
2: 같이 느끼고는
0: 있어요. 느끼고 있었어요?
2: 느끼고는
0: 네, 사연의 주인공도 현재 가장 큰 걱정이 주변에 만날 남자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들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을 만나길 원하거나 사연자를 위한 우리 식구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남자들이 갑자기 뭐 휴거가 되거나 외계인이 납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람은 참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매력이 있던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시간이 지나도 그 매력이 잘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년에 내가 뭐 좀 했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에도 그 여러 흔적들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그 아름다움, 그 보석 같은 특징이 어쩔 경우에는 이제 자주 아주 더 크게 빛날 때도 있지만 약간 사그러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감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배우자 평가 기준을 다른 분들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빡빡한 기준,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만일 내가 뭐 기준이 봤더니 적어도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또 대학원은 나와야 되고 아버지가 회사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저녁에 밥은 호텔에서 먹어야 되고
0: 와우.
1: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에 나가야 돼. 이건 어떻게 해? 다음 생에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만약에 몇 가지를 좀 접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보다 그냥 뭐 평범하게 살고 그냥 직장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격 그냥 나쁘지 않고 신앙이 있고 이 정도인데 그중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0: 네.
1: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0: 네.
1: 이런 부분은 항목을 좁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 진짜 나는 결혼이 간절한가? 진짜 나는 결혼이 간절한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들 한번 쭉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했나? 그 사람 외모였나? 그 사람의 성격이었나? 그 사람의 배경이었나? 그 사람의 신앙이었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보듬는 걸 내가 좋아했었나? 굉장히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그 끌리는 비슷한 이유로 또 한 번 또 다른 사랑에게 끌리게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어떨 때는 내가 밀어낸 이유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 밀어낸 이유들을 조금씩 점검해 본다면 어쩌면 새로운 사랑은 덜 밀어내는 형태로 또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을 좀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열어놓은 상태로 누군가를 또 한 번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설레다.
2: 예?
0: 네?
2: 저보고요?
0: 아니요. 아니요. 또 눈을 또 맞췄네.
2: 오케이.
0: 네, 네.
2: 아니, 저는 네. 교수님 말씀 듣고.

0: 자, 돈이 많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돈이 많은 여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돈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돈 여자를 약간 그렇게 유머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너무 많이
1: 그쵸.
0: 또 구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다음에 가장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으로 설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해라라고 예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이 나서 우리 목사님께 또 한마디 한번 듣고 싶어서 조언 한번.
1: 네.
2: 저는 정말 청년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가져라, 좀.
1: 아, 용기를.
2: 네. 저도 지나보니까
0: 네.
2: 조금 더 용기를 가졌더라면, 네. 그때 그 문을 한번 두드려 봤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 왜 내가 못했을까? 또부터 시작해서 왜 나에게 맞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용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오거나, 이것만 기대했지. 근데 내가 이렇게 정작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두드렸으면 얼마든지 좋은 상황이 될수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여기도 이야기할 때 외모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사실 많이 봐요, 제가 봐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게 용기를 가지면 외모가 커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거 보다가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키가 커요. 이제 제가 상당히 작죠. 저희 아내가 키가 168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남자는 내 키보다 1cm라도 작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저가 결혼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 이런 조건 때문에 나안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붙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기 때는 이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중요한 건 용기를 가지고 두들기고 기도하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0: 목사님이 용기가 네. 미움받을 용기는 아니었네요.
2: 진짜 용기였네요.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분이 그랬대요. 야, 너 얼굴 보고 다가와서 두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아내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남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얼굴이에요. 좀.
3: 약간 차도녀 느낌.
1: 아,
0: 약간 예쁘시구나.
3: 예쁘고, 그 다음에 아주 얼굴이 단정하면서도 왜 네. 살짝은 지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2: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하셨네.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와서 직접 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왜 했느냐. 교회에서 결혼 안 하면 차에 그만두고 나가라. 저는 궁지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가서 이렇게 두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두드림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아, 이 사람 내가 두드림이 열릴 수 있겠지 했는데도 안 열렸는데 거꾸로 아, 이 사람은 두드려도 안 열릴 거지만 그래도 급하니까 내 상황이 가서 한번 두드려보자.
1: 궁지에 몰렸을 때.
2: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용기를 가지고 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한번 해볼걸.
1: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이상형과 결혼을 하셨나요?
3: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1: 남편을 위해서?
3: 네.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1: 네네.
3: 뭐 4대 이상 예수 믿고 신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선이를 사랑하고 똑똑하고 이런 항목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4대 이상 예수 믿기 어렵거든요. 4대 이상 예수 믿고 그다음에 정말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저를 정말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너무나 스마트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기도를 좀 더 해야 했어.
1: 왜요?
3: 두 가지를 빼놓으셨어. 대신 키와 얼굴을 아삭하셨어요.
0: 아삭하게.
1: 나는 지금
0: 아삭하게.
1: 지금 형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네. 교수님 형부라고 해야 되나? 걔 해야 되는 거야?
3: 죄송해요.
0: 형부예요. 형부. 형부.
1: 목사님은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사부님이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해야 되는
3: 괜찮습니다.
1: 거야?
0: 사부님. 네.
1: 사장님. 네.
0: 사장님.
1: 사장님이요.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네. 님 남편님. 네.
3: 김 교수라고.
1: 아, 김 교수님.
3: 네.
1: 김 교수님을 상상하면 굉장히 막 멋있고 막 재밌고
3: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어머니의 기도였고요.
1: 네.
3: 저는 이제 연애를 꽤 많이 했었는데 저는 180 10cm 아래 키가 그보다 작은 남성이랑 결혼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아예 머릿속에 결혼이 없었으니까. 그냥 연애를 즐겁게 하는 형.

0: 근데 저는 항상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냥 네네. 그냥 집중이에요. 근데 이제 연애는 이제 키 큰 남자도 하고 키 작은 남자도 하고 뭐 잘생긴 남자랑도 해보고 그냥 인물이 없는 남자랑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죠. 난 똑똑한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아 그래서 제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자가 똑똑하게 저를 웃겨주더라고요.
1: 나 이러면 좋아.
0: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똑똑하고 재밌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어쩌다가 이제 결혼이라는 게 막 맞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결혼할까? 그럼 결혼하자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살수록 이 사람이 인격으로 저에게 감동을 줘요. 이게 정말 제가 이게 농담을 하는 얘기나 립서비스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제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예, 나와 살게 해주신 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장 최상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아, 정말 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설거지 해놓고 나가라. 제가 먼저. 근데 정말 저는 감사해요. 한 번도 이 결혼을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1: 근데 멋있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2: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1: 저요?
2: 네.
0: 궁금해요.
1: 아니 저는 일단은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좀 친구같이 그리고 지낼 수 있고 저와 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여행을 또 좋아해가지고 같이 뭐 진짜 배낭 하나 메고 같이 여행도 이렇게 갈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는 편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2: 알고 계시죠?
0: 좀 어떤 네. 몇 가지나 가지. 네. 근데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1: 네. 네. 저는 이제 갈수록 이게 이상형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제가 축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개를 얘기했더니 저도 주변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다 해봤자 못해. 줄여. 그러고 분명히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섯 가지나 이렇게 다 채울 수가 있냐고 혼내키더라고. 다섯 가지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
0: 얘기하라 그러면 그 얘기해.
1: 줄이라고 해서.
0: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하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람은 자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있어도 그걸로 평생을 살 수 있어요. 그건 한 가지 확실해요.
1: 한 가지.
0: 그래서 궁금한 건 레온 씨 이상형은 어떻게 될까요?
2: 저는 일단 뭐 신앙적인 그 기본 베이스, 베이직은 있어야 되고요. 저는 또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쓰리뻐.
1: 쓰리뻐.
2: 슬리퍼가 아니라 쓰리뻐.
1: 쓰리뻐.
2: 기뻐, 바뻐, 예뻐.
1: 이 세 가지. 예뻐?
2: 기뻐, 바뻐, 예뻐.
1: 바뻐, 예뻐.
2: 나를 보면서 늘 리액션 해주고, 기뻐해주고, 우리 남자친구, 내 남편 잘한다. 막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쁜 거는 자기 일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일도 딱 하면서 공과사를 구분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1: 그쵸.
2: 내가 비정규직이니까 아내는 정규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대보험도 좀 되고 우리 엄마 원하는 기도제목 공무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제목. 예뻐는 뽑니까? 예뻐야 돼요.
0: 레온 씨 이렇게 기뻐 바뻐 예뻐 좋아하는 레온 씨 나뻐.
2: 교수님.
1: 와 라임입니다. 네 오늘은 마무리하기 전에 사연의 주인공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20대의 자신을 쿨하게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나가던 시절에 나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시간에 머물러 현재를 살아갈 수 없게 되거든요. 과거에 나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두고 지금의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연 정리 부탁드릴게요.
3: 네. 저는 이 사연자가 충분히 여전히 저는 아름답고 매력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대 때만 그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3: 그래서 충분히 매력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성분을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저는 분명히 훌륭한 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가 20대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아름답게 볼 형제를 준비해 두고 계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데 그 기준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 경험이지만 흘러가 보니까 내가 예전에 가졌던 안목이 틀릴 때가 참 많았구나. 저희 아내 말고 그 전에.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딱 나에게 맞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자꾸 기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분을 만나면 가장 행복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니까 어렵고 또 만나도 나중에는 또 거꾸로 불행해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 네, 오늘도 역시 목사님의 정리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기도 편지 읽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괜히 오랜만에 쓰려니까 좀 괜히 좀 쑥스럽고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제 진심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꼭 전해지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금 결혼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지나간 과거는 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게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이 배우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잘 성기는 멋진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배우자를 찾음에 있어서 사회적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주인공분이 오늘은 노크토크의 고민으로 노크했다면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멋진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결혼식장의 문을 노크하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 아멘. 아멘.

0: 네, 오늘은 노크토크 21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1: 저는 그 기도의 법칙 중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얘기 열릴 것이니라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연애의 법칙하고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의 법칙하고 일단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러 다녀야 된대. 그러면서 찾았으면 목포묘를 향해서 이제 두드리고 저 남자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저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0: 아, 우리 다음 찾고 있잖아.
1: 같이 얼굴 보고 있네. 배짝 봐야지.
0: 배짝 봐야지.
2: 이 파트너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랑에 빠져들거든요.
0: 네.
2: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짝을 가까운 데 두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 데서 찾는 것보다 먼저 가까운 데부터 찾아가고 네.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게 어떤가.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좀 마음속에 꼭 한 가지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0: 네.
2: 그 기준 중에 다른 모든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꼭 넣으셨으면 하는 기준 그 중에 하나는 같은 종교였으면 좋겠어요. 이 종교는 거대한 하나의 울타리이자 거대한 생각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갖는다는 것 이건 어쩌면 또 하나의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3: 제가 예전에 연애에 실패했을 때
0: 네.
3: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은규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시간 지나면 더 좋은 사람 나타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 말을 안 믿어요. 이 사연자도 그렇죠.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좋은 사람들은 지금 없을 거야 라고 네. 이렇게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는데 사실은 제가 결혼해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지나가 보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면 그 좋은 사람 못 보았느냐.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선배 중에 결혼할 때 저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선배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사실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매가.
0: 네.
3: 근데 신앙이 너무 좋고 마음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0: 네.
3: 근데 결혼은 해야 되고 이 선배님도 네.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외모가 너무 안 끌린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는데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가치를 보고 결혼하니까 갈등이 없이 잘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걸 경험 넘어서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앙적인 가치를 잘 붙들고 있으면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모험하면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제가 노크토크와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있다면 결국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곁에는 좋은 분들만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1: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4: 너랑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면서 낙엽을 막 뿌리면서 가란 나야 막 이랬단 말이야. 그 호흡하라고 한번 꼽아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1: 이혼하세요라는 설교는 없잖아요.
4: 이혼 이꼴 마치 범죄처럼 이렇게 다룬다고요. 상처받은 그들에게 공동체는 추방을 명하는 거거든요.
1: 요즘은 결혼은 결국 혼자가 낫더라. 이혼은 이제 보니 혼자가 낫더라. 재혼은 재차 혼자가 낫더라.
4: 딸이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너는 그 집 귀신이니까 그 집 가서 해결해라. 네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1: 우리 엄마 눈 뒤집어집니다. 진짜 우리 엄마 눈 뒤집어지고
0: 네. 막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지만 혼자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으면 목사님과 이호선 교수님께
4: 가격을 올려야 되겠네요.
0: 가격
1: 많이 받으셔야 돼요.
0: 평정 대리 가격.
1: 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보건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차이나. 자, 오 차이요.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재우 MC 배우 송건우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잘 보내.

0: 있잖아.
1: 아니 근데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마음속으로 십계명을 떠올리다 보면은 개명대로 못 사는 내 모습이 많잖아. 그럴 때마다 참 매우 매사해지는 경우가 많아. 아우 매사해 매사해.
2: 매사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망상으로 사는 게 어디야.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어디야. 지금 상태 좋은 상태. 이대로 쭉 가면 괜찮은 상태. 잘하고 있어. 괜찮아.
1: 그래?
2: 아니 그래서 얘기했는데 남북한의 생활 모습을 식경에 빗대어 보면 어떨까?
1: 그거 괜찮아.
2: 그치.
1: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두 개의 돌판. 남북이 새겨진 십계명. 빠밤. 이야.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북한 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북한 말이 있었을까요? 수혜 씨.
3: 매사하다.
1: 오, 매사하다.
3: 매사하다. 아유, 매사하니 이런 게 약간 네. 부끄러운.
1: 아, 부끄러운 거예요?
4: 전혀 다른 느낌이죠.
3: 쑥스럽다. 약간.
1: 쑥스럽다. 매사하다. 쑥스럽다. 매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3: 아. 뭔가 어떤 상황에서 네. 내가 하지 말아야 약간 우리 막 가쁜 스타일 했을 때.
1: 네네네.
3: 아, 매사하네. 약간 이런 데서
1: 매사하네. 또 하나 있었어요. 아까
5: 망탕. 제가 아까 망탕이란 말 듣고 오 북한 사투리 나왔네 했는데 네. 망탕. 되는 대로 막 한다는 소리.
1: 되는 대로 막 한다.
5: 되는 대로 막
1: 한다. 막 산다.
5: 망탕 살지 말라. 너 망탕 하면 안 돼. 뭔 일도 막 되는 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탕 하지 말라. 네. 이렇게 표현하는.
6: 말도 망탕하지 말라.
5: 말도
1: 망탕하지
5: 말라. 하지 말라
3: 이런.
1: 아 그렇구나. 자 오늘은요. 그래서 남북한의 생활 모습을 십계명에 빗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십계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경 속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네. 십계명이 있다는 거 아세요?
7: 진짜요?
1: 자, 과연 어떤 이유에서 십계명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죽 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
5: 네, 북한의 십계명은 당의 유일사상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1: 10대 원칙?
5: 네, 그게 네, 10대 원칙. 진짜 한국의 십계명인데 다른 점이 몽땅 첫 글자 김일성을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김일성은 목숨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딱 끝나는 거 쉽게. 어느 한 네. 1계명부터 김일성째 들어 안 간 게 없습니다.
1: 모든 계명에 다 들어가요?
5: 1장부터 네. 위대한스러운 김일성 동지를
4: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보셨던다.
5: 왜 이렇게 평양?
4: 평양.
5: 수령님이 모든 것을 중성심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네네. 그렇게 1번부터 제가 마지막까지는 목숨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끝입니다.
4: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 김일성.
5: 다 김일성. 토요일마다 생활 통화제도 김일성, 김부다, 말씀, 교시. 당일사 학. 야, 너 되돌아.
4: 이걸 잊어버리신 거야.
5: 이걸. 네. 이걸 딱 인용하고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데 뭘 어쨌습니다. 이렇게.
4: 그러면 안 됩니다.
7: 진짜 말
1: 해계기도.
5: 네네네. 맞다. 해계기도라고.
4: 네, 비슷하다.
5: 그럽니다.
0: 이계명은 뭡니까? 이계명. 이재씨, 이계명.
7: 혹시 뭐 생각나는 계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4: 네. 굳이 특별하게 기억할 필요 없이 김일성을 위해서 죽고 살고 목숨 바쳐서.
5: 이거 맞다. 쉽게 말하는 거다.
6: 모든 사상 외에는 다른 사상을 섬길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주입돼서 들어와 있죠. 판축돼 있죠.
8: 맞아요. 그럼 이제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으시다가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되시고 신앙 갖게 되시고 십계명을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6: 네.
8: 그러면 딱 그게 떠오르세요.
6: 네, 사실 그 한인 방콕교회에서 보호를 받다 한국에 왔을 때 십계명을 외우라는 거예요. 헛방귀 꼈어요. 내가 왜? 내가 왜 김일성한테 속다 살아왔으면 됐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놓고 나한테 또 사기치려고 그러네. 처음에는 완전 그 거부반응이 나와가지고 네. 십계명을 외우지 않았어요. 그럼 보니까 딱 요즘 무슨 우리 선현단 그 입단할 때 그 가입선서 외우는 거 갖고 막 선서 외치듯이 하는데 네. 너무 싫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마저도 이제 다 성경에서 베꼈던 거죠.
7: 혹시 상태 씨 같은 경우에 십계명 딱 생각나는 거?
9: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항상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역시 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요.
7: 목사님도 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도 네. 그저 되뇌이지만 간혹가다 네, 네. 헷갈리실 때도
2: 다 외우시잖아요.
8: 아니 십계명을 사실 네. 성도들이 네. 외우냐 안 외우냐는 네, 네. 뭐 기억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번역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 네, 네. 우리 상태 선생님께서

0: 그 말씀을
1: 선생님.
0: 이제 내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기억을 하고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그러니까 사실 십계명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 탈북자분들 중에서 이 십계명 중에 참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혹시 있을까요?
3: 10개 다 지키고
2: 10개 다 10개 다
4: 10개요?
2: 아니면 살인이라
4: 언어 살인도 있습니까?
3: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네. 살인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 살인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네. 네가 언제 살인을 안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너, 내 얘기를 해줄게 라고 네. 하면서 인격살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너 몇, 얼마나 많은 영혼을 네가 말려 죽였는 줄 아니? 라고.
4: 맞아, 맞아.
3: 속도. 살인자입니다.
5: 우리 30억까지 한 번 보냈잖아.
3: 내가 그냥.
4: 다들 지금 회개하는 거야.
2: 네.
6: 저는 오계명 부모를 건경하라.
2: 부모를 건경하라.
6: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공경하고 싶어도 제가 의도치 않게 외동딸인데 탈북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불의한 자식이 되었죠.
2: 아.
6: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건데 네. 네, 하지 못하고 있는.
2: 우리 선정 씨는요?
4: 저는 정말 많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2: 맞아요. 쉽지 않죠.
4: 바로 네. 옆에 있는 배우자마저도
2: 네.
4: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와 이게
2: 맞아요.
4: 쉽지 않은 거구나.
7: 배우자 이웃이에요.
4: 이웃이죠. 울어야 되는 이웃.
2: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4: 맞아.
2: 왜냐면 맞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3: 계속.
2: 늘 뭐가 끼어들잖아요.
3: 맞아,
2: 이게
3: 맞아.
2: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맞아. 저게 힘들어서 안 될 것 같고
4: 미디어가 우상이고 핸드폰이 우상이고
2: 그러니까 맞아.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8: 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게 아이, 나는 뭐 기독교인데
2: 네.
8: 뭐 나는 기독교인인데 뭐 내가 다른 신 뭘 믿어? 하는데 이제 핸드폰 받아가지고 그 불이라든가 이럴까 하면 그것도 명심해 봐.
2: 아~
8: 오늘 하루 진수가 뭐지?
2: 아, 운세가 뜨거워지고.
8: 이거 혼나는 거지. 그러니까 구름에서도 핸드폰을 보면
0: 맞아요.
8: 잘 안 되더라고요.
3: 맞아요.
8: 아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0: 네.
8: 딱 클릭하다가 아 볼까 말까 할 수 있지. 아 투표 신수 오늘 뭐지? 딱 눌러본다. 그러면 이게 나쁜 거라고 알면서도
0: 그렇죠.
8: 잘 안 되더라고요.
3: 아, 저는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NK 포럼이랑 이게 포럼을 할 때 네. 단체로 버스를 대여해갖고 뭐 이런 월종사 뭐 이런 이 역사업을 그런 네네. 그런 데를 가요. 저는 이걸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2: 네.
3: 되게
2: 고민했거든요.
3: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탐방으로 가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뭐 신앙 뭐 이런 종교로 가는 게 아니고
2: 네.
3: 그냥 이렇게 탐방. 그게 네. 그 코스예요.
7: 역사,
3: 네. 그래서 뭐 탐방. 이렇게 뭐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그런 데 가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2: 아 역시 우리 목사님에게 네. 질문을 아주 너무 그냥
0: 너무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태국 가잖아요.
2: 네.
0: 네. 네. 뭐 이런 관광지 다 가셔서 네. 이미 보시고 사진도 찍고
3: 맞아요.
0: 뭐 이렇게 하면서 찍으시잖아요.
2: 네. 그러니까
0: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도 아니고
2: 네. 네.
0: 하나님의 자녀가 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3: 아,
0: 그곳이 우리를 더럽거나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아요.
2: 그러네.
8: 근데 제가 두 번이나 안 따라 들어갔거든요.
2: 네.
3: 3차가 걸렸어요. 저는 절 공연이 되게 많이 잤어요.
2: 네.
3: 근데
2: 네.
3: 그 절에서 뭐 그렇게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2: 네.
3: 정말 우리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2: 네.
3: 그래서 저희를 초대를 하는 거거든요.
2: 네.
3: 제가 한 10번 중에 10번은 빵꾸 낸 것 같아요.
7: 강연 같은
3: 거? 아, 예, 안 가겠다.
2: 나 절이어서 못 갈 것 같아.
3: 네, 못 갈 것 같아.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거기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2: 네.
3: 되게 웃기다고 그래요. 저보고.
2: 네.
3: 그게 뭐 내 생계인데 그거 네. 안 돼? 네. 내가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서
2: 물어보셔요.
3: 네. 어떻게 하십니까? 네.
0: 가셔야죠.
2: 그렇죠.
0: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2: 네.
0: 우리를 그래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간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누가 있든지
3: 아, 네,
0: 내 뒤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곳들을 안 가 그러면
3: 네.
0: 거기는 버림받은 곳이에요.
3: 아.
0: 우리는 선교사들이고 대신에 네. 아, 나 이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3: 마음을
0: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2: 아멘.
3: 아,
0: 선교사처럼 가는 게
7: 오, 네. 이제 스위치의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요. 마음 편히
3: 그래.
7: 일로서 다녀오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오셨어요.
3: 아멘. 네. 목사님 말씀 우리가 담으로써 그곳이 그래. 거룩해진다.
7: 그렇지.
3: 그 말을 소름이 짝 돋았어.
2: 아멘.
3: 진짜.
2: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예. 이 계명은요. 북한에서는 참 지켜지기가 어려운 계명인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5: 북한에서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김일성이 네.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2: 그렇겠죠. 네.
5: 저는 네 북한 자체에서는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는 기능이 네, 되는 거죠.
2: 아 맞습니다.
4: 저기 그 하나님 자리에 다 김일성을 넣겠죠. 김하자 외에는 네. 다른 상을 두지 말라 네. 그런 식으로 다 헛되이 김일성을 부르지 말라.
2: 네. 네.
4: 북한에서는 기독교는 물론이고 다른 민간 신앙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
5: 맞아요.
4: 옛날에 민간 신앙이 완전 장난 아니었잖아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4: 북한은 어때요?
8: 북한도 단속하니까나 공공연에는 못해도 뒤에서는 다 신앙들을 끼고 있습니다. 점도 봐주고 뒤에서 또 이렇게 해서 중들처럼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도 진짜 이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들킬까봐 가만가만 하죠. 그러니까 민간 신앙들이 북한도 많습니다. 들킬까봐 들키는 안에 죽는 길이니까.
2: 네.
6: 북한에서는 일단은 종교가 뭔지도 안 알려주고 종교에 어떤 종교들이 있는지 자체도 그냥 어제 김일성이 하늘인 거예요. 그냥 하늘 보면 아 저기서 장모님이 내려왔구나 이렇게 막 인지하고 살았었는데 대신 좀 봐주고 막 굿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맹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김정일한테 충성을 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매달릴 수 있는 거를 그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좀 봐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정말 비싸고 한번 벌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좀 맹신하는 편인 것 같아요.
2: 아니, 그렇게 강화시키는 이미지 우상화를 시키면서도 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점이라든지 이런 무속신앙에 빠진다고 보세요?
3: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영적 존재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교육적으로 지식은 채워줄 수 있는데 영의 허기짐은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 영의 허기짐은 하나님밖에 못 채워요. 그래서 저는 탈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그 영을 채웠기 때문에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북한이 그 지식적으로는 그걸 채우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적인 생명이네 뭐네 하면서 뭐 이런 것도 막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에서는 그 신수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주패로 막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타로 같은 그런 개념이죠. 어찌 보면. 그다음에 뭐 어디 먼 길을 갈 때는 국수를 먹으면 안 된다는 둥. 뭐 또 뭐 이렇게 탈북을 하거나 또 뭐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장사 갈 때는 계란을 먹어야 덜덜덜덜 굴러간다는 둥. 저도 그래서 탈북할 때 삶은 계란을 새알을 까먹고 왔거든요. 네, 그래야 이게 안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길 떠날 때는 절대 국수 먹으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보니까 이제 막내 삼촌이랑 이렇게 군대 나갔을 때는 물을 이렇게 맹물을 떠다가 굴뚝 위에다 올려놓고 또 생일날이면 밥에다가 이렇게 숟가락 꽂아서 부뚜막에 올려놓고 굴뚝에다 놓고 피나이다.
4: 많이 해보셨어.
3: 막 이렇게 좀 많이 봤으니까. 우리 아들 밥 굶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옛날에 영화에는 러시아 영화, 소련 영화들을 실수로 틀어줬는데 그게 성탄절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성탄절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북한에서 실수로 틀어준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성탄절이랑 나왔는데 성탄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녀의 성을 말하는 성탄절. 그 정도로 몰랐어요, 저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고 대학을 들어가니까 이제 종교에 대한 학문이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알라신, 예수, 부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물질 만능에 빠져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신한데 가가지고 저러고 있다면서 굉장히 이게 안 좋게 가르치죠.
2: 취급을 그렇게 한 거구나. 유은하 씨 말을 듣고 굉장히 궁금한 얼굴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눈이 바짝바짝바짝 해가지고
7: 정보를 또 알아.
2: 그러니까.
7: 사실 북한은 민간 신앙이잖아요.
2: 네.
7: 민간 신앙을 미신 행위로 해요.
3: 네, 네.
7: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5대 범죄가 있어요.
2: 5대 범죄요?
7: 민간 신앙.
2: 네? 민간 신앙.
7: 마약.
2: 마약.
7: 성매매.
2: 성매매.
7: 도박.
2: 도박.
7: 밀수.
2: 밀수.
7: 이렇게 5가지를 5대 범죄로 규정을 해서 만약에 어긴다 그러면 7년.
2: 7년?
7: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근데 이런 민간 신앙이 또 암암리에 계속 있어요.
2: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꼭 신을 붙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신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요즘에 그 엄청 성황리에 방영했던 파묘 있잖아요. 김동훈 씨.
7: 네, 파묘.
3: 그게 엄청난 인기였대요, 북한에서.
7: 진짜.
3: 예.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던 일도 잘 될 것 같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걷잡을 수 없이 믿으니까 북한 당국이 이제 칼을 빼던 거죠. 이거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 니네 죽여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예, 그 정도로 많이 힘든 거죠.
2: 정리가 될 필요가 있네요.
5: 그리고 요새 뭐 또 최근 뭐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잖아요.
2: 네네.
5: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을 군에 내보냈는데 10년 동안 못 보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식이 제발 좀 살아달라. 이렇게 몰래 뭐 미신 쪽에 미신보는 처리가 가지고 자식의 운명이라는 보던가 살아있는 거냐 어쩌면 보는 뭐 부모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4: 그래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는 느낌 기다려야 돼.
6: 근데 뭐 일반 주민들은 당연한 거지만 무엇보다 북한에서 말하는 신인 김정은이 거기 이렇게 맹신을 한대.
2: 네. 김정은이요?
7: 네. 김정은.
6: 그래서 평양에 있을 때 김정은이 맨날 그 무당 붙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점 본다고 소문이 났었고 그리고 또 특히 중앙당 간부들 같은 경우에 언제 김정은 눈밖에 들어서 혁명하실 총살 나갈지 모르니까 맨날 그 유명하다는 점집 가면 다 간부들 예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3: 그리고 북한은 풍수지를 굉장히 잘 따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평양 뭐지 선여궁전, 화성선여궁전 숭례역 앞에 있는 거 그거 세울 때 김일성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햇빛 밝은 곳에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저거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6: 풍수지 진짜 많이 따지죠.
3: 북한에 뭐 부동산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왕이 있습니다.
2: 부동산 왕.
3: 네, 김정은이 부동산 왕이에요. 풍수지리 전부 자기가 다 해먹어요.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이 나라는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정말 어떻게든 그거를 계속 교육시키고 세뇌시키는 무상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7: 더 가속화될
2: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3: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살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글로벌과 소통하는 이 시국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잖아요.
2: 그러니까.
3: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집 뭐 어떻게 되고 가정 측 자기도 막 죽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2: 목사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럴까요?
9: 간단한 것 같아요.
2: 네.
9: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을 써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별명이 미혹하는 영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보이스피싱도 통화하면 알아요. 우리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받아요. 이거 거짓말인지 알아요. 근데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그쪽으로 끌고 가서 알아요. 마지막에도 딱 돈 보내고 나면 맞아. 바로 깨닫거든요. 똑같은 거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비난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을 도와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2: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상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보면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근데 우상화를 시키는 거는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손정 씨가 생각할 때 이건 북한이니까 현재 김정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비춰봤을 때는 분명 우리에게도 우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닐까요?
4: 그렇죠. 일단 청소년들한테는 연예인들이 BTS가 우상이 돼버리고 그들처럼 따라하기 위해서 모든 청소년들의 꿈이 연예인이에요.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냥 우상화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도 우상이 된 게 핸드폰이라든지 뭐 SNS라든지 릴스라든지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부끄럽죠. 나도 모르게 이게 보다 보면 체험되는 게 있더라고요.
7: 맞아요.
2: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제 우상들이 막 쌓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9: 이게 제가 곰곰이 저 스스로도 살펴봤을 때 어느 날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어느 날 서서히 그쪽으로 관심이 가요. 근데 왜 관심이 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네. 그거 다 내 욕망이에요. 아~ 내 욕심이고 네. 내가 결국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거를 사람들은 우상으로 만들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기우는가가 한번 이렇게 기울면 계속 이렇게 기울어지고 나중에는 무게중심이 이동하거든요. 아~ 그럼 이거 반대로 하면 돼요.
2: 반대.
9: 뭔가 내가 이런 욕망이 있고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우상을 향해서 가려는 네. 발걸음을 하루에 1도씩만 바꾸자.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도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네. 10년을 가잖아요. 네. 여기가 안 보여요. 너무 많이 벌어지게 돼요.
2: 그러게요.
9: 그래서 우리는 너무 복잡한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네. 오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아~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네. 이 1도를 버리게 되는 거죠.
2: 제발 그 얘기를 김정은 그 사람에게 좀 해주셔서
9: 어떻게 하죠? 갈까요 그냥?
2: 그러니까
7: 출장당당
4: 두 분이 만날 수 있게
3: 바뀌지게 했습니까?
10: 안 바뀌죠.
2: 아유, 정말 어서 속히 이 네. 북한 정권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8: 부모가 자식을 팔아넘기고 아~ 자식이 엄마를 돈 팔아넘기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진짜 노예처럼 사셨어요. 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손잡고 아파트에서 뛰어넘기고
2: 아~
8: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6: 평양시대 이렇게 주변구 이런 데는 살인사건이 너무 많이 나요.
8: 아이고 북한은 사람을 살인하잖아요. 네. 목숨으로만 구질값을 갚아야 돼 있어요. 아,
3: 처음에 왔을 때 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2: 네. 자, 이번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북한에 계실 때, 뭐, 그죠? 일요일 날. 주일이라고 하지만,
3: 네.
2: 뭐 하세요?
3: 북한에 리순홍이라는 코미디언이 우리 상태 오빠처럼 이렇게 코미디언 유명한 분인데, 월화수목금 타탁 하는 그 토막국이 있어요.
2: 그 뭐예요?
3: 일요일이 없다고요? 계속 일한다는 얘기.
5: 쉬는 날이 없다.
3: 쉬는 날.
2: 개그 프로로 그렇게?
3: 네. 월화수목금 타탁.
6: 월화수목금 타탁.
3: 있어요 북한에.
8: 그 소리 맞다. 북한에는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우리 산골 사람들은 몽땅 밭에서 소토지 않으라고 완전 한절만 주더라고. 토요일날에는 북한 전 국민의 생활총화 날이다. 제일 지옥 같은 날.
3: 생활총화.
8: 서로 호상 비판하고 막 이런 날 토요일날 정말 제일 싫은 날입니다.
3: 그때 그 토요일날에 그거 하잖아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네. 내가 지금 일주 동안에 뭐를 잘못했는지.
6: 그러니까 뭐 10계명에 맞춰서 내가 뭐냐면
3: 약간 그걸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걸 해.
6: 그때 일요일에는 그래도 네. 북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사상교육 안 받고, 좀 이렇게 어디, 무조건 뭐 어디 가야 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네. 그나마 좀 쉬는 날이죠.
7: 사실 또 북한이 보면 이 기독교 탄압은 전 세계 1인 것 같아요. 안 하기도 없잖아요.
8: 네.
7: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꿈에도 못 꿀 거고요. 네네. 자, 올해 한 성교회에서 이 기독교 박해국 조사를 했는데, 네. 북한이 과연 몇이었을까요?
2: 빠밤.
3: 마지막 1등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좋아요.
5: 당연히 상위로 1등 아닐까요?
8: 나는 상위 1등일 것 같아요.
2: 자, 우리 그 조사에 또 대가이십니까? 네, 상태 씨.
7: 당연히 네. 1위.
2: 1위죠.
8: 1위죠. 북한에도 헌법 제68조인가?
3: 네.
8: 종교의 거기에 종교 자유가 명시되어는 있어요.
3: 아, 있었어?
8: 네.
3: 있었어.
8: 근데 우리나라 보험 판매하듯이 그렇게 네. 보면 돼요. 작은 글자 잘 봐야 되잖아요.
2: 아, 네.
8: 그러니까 공화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인은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네.
8: 하지만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2: 그 외세가 뭘까요?
8: 그 외세가 뭐겠습니까?
2: 그러니까.
8: 자본주의 날라리, 어쨌든 자본주의와 관련된 거.
2: 네.
8: 이런 거 끌어들이면 안 된대.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김정은이 지난 5년 동안 만들어낸 3대 악법을 보면 청소년 사상 보장법,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 보호법. 이 3대 악법이 싹 다 종교 탄압이에요. 이 안에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종교를 의식하는데, 이거 의식은 할 수 있는데
2: 네네.
8: 뭔가 외세를 끌어들이는 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청소년들을 그러니까 처벌하기 위한 보장이거든요. 근데 그 법들이 쭉다 보면 미성년 성년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는 미성년자도 막 공개 총살하잖아요.
3: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도 안 하던 거를 김정은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김정은이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건 겉면으로는 한류가 되겠죠. 네. 하지만 저도 한류를 통해서 십자가도 봤거든요. 네. 겨울연가 볼 때 십자가 나오더라고요. 서지섭이랑 맞고 커피 잘잘 쏟으면서 막 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하나님 이 여자만 저한테 허락하시면 이게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있잖아. 그래서 전 하나님이란 단어를 그래서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북한에선 하느님, 뭐 하느님 이랬거든요. 옛날에 막 그 무슨 천교도 뭐 그런 사람들 들어왔을 때 하느님 뭐 이렇게 하는 그러면 우리 봤댔다 말이에요. 드라마로. 그 북한 드라마로. 그래서 아 여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다 알게 되거든요. 결국은 저거를 한류를 막는다고는 하지만 뒤에서 볼 때는 종교가 들어오는 걸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4: 정말 기독교인 탄압이 상상 이상인 북한인데 네. 북에서 하나님을 믿는 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희생당한 사례 보신 적 있으세요?
2: 아, 주변에서
8: 제 주변에 언니가 정말 가까운 언니인데 지하교회인데 그때는 그게 지하교회란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네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언니가 없으니까 네. 북한에 김치음이 김치를 자꾸 도둑 맞히니까 네. 집안에다 문 열고 들어가서 땅 밑으로 들어가게 만든 집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산골에 김치음에 김치 풀라고 들어가는데 언니가 거기 앉아서 이 집 마대로 갈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그 성경책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성경책이라고 근데 언니가 내한테 들켜 하시니까 너무 놀랐어요. 언니 내가 말 안 할게. 진짜 언니 내 말 안 할게 했는데 말하지 마. 막 언니네 집 가면 언니 없으면 김치음 들어가 거기 들어갔으면 내가 그 마루간 위에 앉아서 내가 앉아서 지금 망을 받은 정도. 네. 그런데 그 언니가 어느새 지도세도 모르게 없어졌어.
2: 누가 신고했군요.
8: 없어져가지고 저도 몰라서. 네. 너무 놀라가 그 다음날에 집에 가니까 하나도 없다는데 다행히 그 딸들이 그래도 한국에 지금 다 왔어.
4: 아이고 딸들이 다, 그러니까
8: 딸들이 다 한국에 와서
4: 그렇게 숨어서 믿어야 되고 네. 숨어서 신앙생활 해야 돼.
6: 대단하시다 정말.
8: 저는 그때 그게 지하교회란 건 몰랐어요.
6: 근데 저는 실제로 평양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강연 자료라는 게 나오겠죠.
2: 강연 자료가 있었어요.
6: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토요일 오전마다 당의 유일사상 체계랑 그다음에 그 안 좋았던 비사회주의 상황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 보면 무조건 신고해라 이렇게 교육을 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성경책을 가지고 어떤 집안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걸 들었다. 옆집에서 네. 신고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시아버님이 옛날부터 그 종교를 믿었는데 그게 기독교였는데 며느리가 그 성경책을 보고 신고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자식이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안 좋은 사례를 가족들이 신고한 걸 그들을 아주 훌륭한 모범 사례. 포장을 해서 저희한테 하니까 저는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혹시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이게 막 혼란스러워. 근데 그럴 때 너는 신고를 해야 너는 장모님의 딸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2: 아니, 지금 그 우리가 전체로 확실한 통계는 나올 수가 없지만 네.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10만 정도.
3: 10만.
2: 추정컨대 한 40만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3: 맞아, 맞아, 맞아. 네.
2: 진짜 목숨 걸고 아까도 말씀하신 말씀 보고 있고, 목숨 걸고 찬양을 큰 소리로는 못하지만, 조용히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계신, 진짜 그곳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다.
4: 진짜 예배다. 저는 그때 그 언니가 기도하고 그 김치음이 정말 춥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배치불을 싼 가만히 그거 하나 놓고 앉아 저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이따금씩 이제 교회들 간증 다닐 때 이 버릇처럼 딱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2: 네네.
4: 우리가 여기서 마음 놓고 행복하게 소리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정말 복속의 최고의
1: 맞아 맞아 맞아 그렇죠. 맞아
4: 지금도 이 순간에 그 언당에다 맞아. 앉아서 기도하는 맞아. 사람들인데
2: 맞습니다.
4: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자유로 큰 축제처럼 일날날에 예배 드는 건 진짜 큰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 맞습니다. 네. 저도 이 시간 북한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저 또한 좀 회개를 좀 해야 되잖아요. 많은 기도를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네. 이후에
1: 맞아요.
3: 온라인 예배를
1: 맞아, 맞아.
3: 드리면서 좀 익숙해지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 잘하고 계십니까?
1: 아유, 주야.
3: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2: 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너네들이 복받았다는 걸 알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진짜 더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5: 그렇죠.
2: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도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북한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별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가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게 좀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진짜 예배 좀 제대로 좀 드려야
1: 돼. 예배에 목숨 걸고
2: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1번이라 생각합니다.
1: 아멘.
3: 맞습니다.
5: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웃사랑 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야, 우리 뭐 탈북 가족들이 보시기에 참 이렇게 남북의 이런 차이점들이 좀 보이시는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성규 씨. 네.
4: 북한은 지금도 가부장 쪽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첫째고 그다음에는 여자랑 남자 첫째고 여자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항상 북한에는 효성하면 나라에 효성하고 장군님인데 충성하고 효성하는 그게 첫 자리란 말이에요.
5: 아, 무조건.
4: 네, 무조건.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네.
3: 부모님
4: 그래 이름도 효성, 충성 이런 이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 북한에. 한국처럼 뭐 요셉이라든가 이런 성경적인 이름들 네. 많으니까. 근데 반대로 북한은 수련대 충성한다는 충성이 대를 위해 혁명을 한다는 대역이 나라를 위해 효성한다는 효성 너무 많단 말이에요.
5: 그러니까 자체를
4: 부모, 오직 장군님에 대한 효성 충성이지 가정에 대한 이런 건 사실은 많이 멀어집니다. 진짜.
1: 맞아요.
6: 일단 북한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김일성, 김정일은 좀 이렇게 크게 볼 때 신적인 존재고요.
5: 네네.
6: 내가 실제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나한테 신이 부모거든요.
5: 네네.
6: 그러니까 일단 배경이 좋은 집안들은 자식들을 조금 할 때부터 부모들이 앞길을 다 정해놓거든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5대 보내고, 몇 살부터 군대도 3년만 보내고, 대학 뽑고, 뭐, 그리고 5대 배치 받고, 부모가 다 정해줘요, 일을.
7: 네네.
6: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듣게 되게 되면 그 앞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도 마음대로 못 하고.
7: 네네.
6: 근데 여기 한국에서 볼 때, 부모하고, 그러니까 자식 간에 막 친구처럼 지내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 약간 네, 좀 부럽기도 했고 너무 좋았는데 어떤 게 좀 그렇냐면 옛날에 사랑해내라고
7: 네. 네,
6: 자식들이 뭐 네, 잘못된 길을 가면 이렇게 때려서
7: 그렇죠.
6: 하잖아요.
7: 네. 네. 네. 네.
6: 요즘에는 조그만 애들 조그만 맞아도 일일이 신고하고 그러니까 함께라고 이건 좀 안 좋아 보인다.
7: 인식 차이인 것 같긴 한데 그죠?
1: 아니 근데 5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4: 네.
7: 5월 8일
1: 어버이날. 네. 그런데 북한은 특이하게 네. 어머니 날이 있다면서요?
4: 맞아요.
7: 어머니 날?
1: 네. 어머니 날 어떤 날?
4: 11월 16일.
7: 아, 11월 16일.
4: 8일.
1: 3월 8일 아니야?
4: 아니야.
7: 어머니
4: 날이
7: 어떻게 제정된 거예요?
3: 그 어머님 날은 따로 있나요?
4: 아마 김정은이 어떤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7: 네.
4: 11월 16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어떤 대회에서 선포를 해요.
7: 네네.
4: 그래서 이제 그게 어머니 날이 됐는데
7: 네.
4: 어머니 날이 조금 그 낯선 게
7: 네.
4: 항상 아버지를 존대하던 그 세상에서 갑자기 네. 어머니가 띵 하고 나타나니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뭔가 어머니를 그냥 공경하긴 하는데 아버지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애들이 지금 MZ세대고 충성도가 그렇게 낮고 이거를 엄마들이 교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게 이제 북한의 그 미래가 달렸다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들을 그다음부터 띄워주기 시작했어.
1: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약간 어머니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아빠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그게 자식으로 태어났겠지만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 이게 항상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없던 그 여자들이 항상 남자 밑에 있었는데 나의 어머니에 대한 그 애착과 그리움을 여성의 날로 이렇게
4: 어머니의 날로 대회라는 것도 생겨났잖아. 왜냐면 김정은이나 김정희를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주네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정일이 모성용 대회를 열면서 여성들을 왜 그렇게 가스라이팅 했느냐 이걸 짚어봐야 돼요. 권한의 행군을 딱 겪기 시작하면서 모든 경제권을 여자가 다 가져가거든요. 여자를 틀어지지 않고서는 자기가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7: 오히려.
4: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을 그렇게 정상적이고 뭐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상인으로 안 봐요. 왜? 독재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 몇백만 굶겨 죽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때 모성용 대회가 막 전국적으로 날 때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자들을 틀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애가 그 요맹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정일이 그거부터 잘라버렸거든요. 자기 정권 잡았을 때. 왜? 김평일 쪽으로 힘이 갈까봐. 그렇죠. 그게 쭉 왔는데 김정은에 와서는 그럼 어머니가 왜 중요하냐. 북한에도 애를 안 낳아요.
1: 맞아요.
4: 애를 안 낳으면 김정은 정권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1: 그렇죠.
4: 그러니까 모성형들 우리 할머니도 모성형 갔다 온 사람이에요.
7: 네.
4: 10명을 낳다 보니까 그때는 약이 안 좋으니까 3명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생존은 7명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정치에다가 다 사용하고
1: 다 이용하는 거죠.
4: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주민 이 사회는 이렇게 살기 좋은 거고 우리도 어머니들 대우할 줄 안다. 너네 자꾸 우리나라가 뭐 남전여비가 세고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 정상적인 국가야. 너네 모성형은 대해해 우린 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그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1: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4: 중심에 하나 애정 결핍이 들어갔겠죠.
3: 그래도 궁금한 게 사실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4: 그쵸.
3: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모시는 게 힘들거든요.
1: 맞아.
3: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사나요?
8: 북한에는 부모들이 솔직히 정말 부모다 하면 그 생각. 저도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니까나 정말 지금도 부모님 계셨으면 하는 생각했단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막 밀수 다닐 때 어머니가 자식의 그 눈먼 사랑이라. 네.

0: 적정 가격으로 키우고 자식은 맞다, 나중에 진짜. 부모를 야매로 모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식들을 엄마 아빠가 얘한테 들어가는 돈 이거 싹 다 공짜로 키워주는데 네. 늙어서 내가 자식한테 공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이제 시부모를 모시는 게 이제 판례가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아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부모님들이 진짜 노예처럼 사실. 아. 네. 와. 그리고 북한에 뭐 노인 복지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네. 국가에서 뭐 나오는 연금 이런 거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오롯이 그 아들 부부한테 그 기생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가 너무 열받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다 자폭정신을
1: 그런 얘기도 있었어. 죽으라고
0: 자폭정신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손잡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야. 그래서 며느리가 시부모 잡아먹었다가 또 그 동네에서 또 난리 났었고 이게 계속 비일비재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2: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북한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책임져 줘야
3: 돼요.
2: 근데 진짜 일할 수
1: 없는
2: 일할 수 없는 어른들은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무장도
3: 맞아요.
0: 없어요.
1: 그게 연료보장이 딱 들어가면 이자처럼 이게 자식들이 딱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료보장이라는 게 저는 은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연료보장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가족들이 다 부양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지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네. 여기는 거죠. 뭐 사람이 죽길 놔두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쓰면 강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나라고 죽으려고 그러면 119 실어 가서 막 호수 꽂아놓고 다 살려놓고 북한은 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살기가 힘든 것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일일이 다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태안에 기름 사태가 터졌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일꾼 나니까 집에 있는 옷을 다 가지고 나가서 찢어서 기름을 다 건져낸다는 거. 저 사람들 저기 가면 돈 주나요? 그랬어요 제가. 네. 그때 돈 안 준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자원봉사 무슨 연탄봉사래머네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봉사를 아무 적어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아니네. 네. 오히려 여기 공산주의 같더라고요. 북한에서 말하던 게 여기선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너무 놀랐습니다. 네.
4: 제가 일하는 데 지금 청주 쪽인데 그 시골이니까나 대한민국도 고령화 된가 저는 고령화 시대가 저는 다 됐다 하잖아요.
0: 맞아요.
4: 근데 그 도로에다가 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잘못 봤단 말인데 보니까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딱 쓴 거죠. 와 그거 딱 보는 순간인데 내가 차 딱 달리는 순간에 다시 후진화를 했습니다. 저 픽업하는 사람 후진화 딱 봤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죠. 저 너무 감동 먹고 친 것 같아요. 아침 출근을 거기로 하는데 그거 네. 볼 때마다 새로운 거. 야 우리 부모님들 살아서 계셨으면 이런 거 물에나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럽죠. 매일. 아 완전 감동입니다. 그건.
2: 부모를 공경하라. 아, 이 한마디에 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네요. 자 우리가 이제 6, 7, 8 또 열 번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들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이제 살인도 하지 마라. 아.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정말로 말 그대로 범죄.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그 범죄에 대해서 하지 마라라는 그 계명이 있는데 이것들을 북한에서는 네 뭐 아까도 뭐 마약도 있고 뭐, 뭐 성매매도 있고 뭐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치안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0: 그렇죠.
2: 네 과연 북한은
0: 어떤
2: 그럴까요? 네. 하는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0: 표정들 했어.
5: 북한의 치안 상태.
0: 그러니까 북한 그 평양 안에서만 봤을 때는 네. 약간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로 가야 한다 하는데 거기는 시민은 거사하고 내가 먹고 죽기 힘들고 얘를 줄 게 어디서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동네마다 좀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2: 네네.
0: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데 또 안전해요. 보면 뭐 서로 훔치고 이런 거 별로 없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예 보이부가 차단을 해요. 그런 사람들 자체가 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안전한데 네네. 그것도 다른 동네에 가면 또 분위기가 달라요. 살벌해요. 아이고. 그 살인 사건도 많이 다르고. 막 통일거리, 막 평양시대 이렇게 주변국 이런 데는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요.
5: 아이고.
0: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로다 네. 이렇게 듣는데 너무 슬퍼요. 더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맞아. 또 어르신들 좀 돈 있어 보이면 또 힘이 없으니까 가서 살인하고. 아이고.

0: 그런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본 게 도적질인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왜냐면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들 버려요, 막. 네. 길거리에. 그런 애들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훔쳐야지.
1: 그치.
0: 또 선배들한테 들은 게, 오른 것 재미들이 또 애들이 뭐 훔치고 또 훔치고, 그러니까 서로 훔치고 막 이런.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똑같은 길을 지름길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돌아서 이 고생길을 따라가다가 이게 길이 아닌 게벼 여기가 맞는 게벼 막 헤매고 다니다가 딱 목적지를 찾으면은 사실 지름길 갈 때보다 더 기쁘고 야 내가 도착했다 이런 느낌이 더 크긴 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네. 방향이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평탄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 돌고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난 분도 있죠. 그래서 받은 은혜가 다르고 기쁨도 다른 것 같아요.
2: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주님 품을 잠깐 떠났다가 돌았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우왕좌왕하다가 다시 제 길로 돌아와서 오늘은 주님을 고백하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 아랍권 뉴스를 패러디한 개그 가수 이설아 모창동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던 개그우먼 김세아 다재다능한 끼와 재능을 자랑하며 늘 밝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남모를 아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불안장애로 인한 고통 신천지 유혹까지 긴 방황을 거쳐 아버지 품에 안긴 지금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그우먼 김세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2: 네, 얼굴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저의 아름다운 후배입니다. 예, 개그우먼 김세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개그우먼 김세아입니다.
2: 이름 바꿨잖아요.
4: 네? 아, 제가 법적으로 네. 개명을 하긴 했는데 네. 아무도 안 불러줘서
1: 그냥 세아 씨로 그냥.
2: 네. 아, 세아가 이뻐요.
1: 우리 세아 씨 여기 나오시니까 그냥 스튜디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4: 아, 어떻게 그러니까. 좀 달라졌나요?
1: 네. 생기가 넘친다고 할까?
4: 아, 그렇습니까?
1: 네. 근데 우리 세아 씨 얼굴 보면 네. 반가워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소개해 주세요.
4: 그냥 늘 똑같은 일상이긴 한데요. 방송하고 그리고 이제 또 따로 뭐 제가 또 노래를 또 이렇게 작곡하기도 하고 작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작곡도 하고 라디오 방송도 하고 주로 이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시간이 남는 상황이 또 있어서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밥 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2: 음원 얼마 전에 발표하지 않았어요?
4: 네. 했어요.
2: 제목이 뭐죠?
4: 콩닥콩닥이라는 곡인데요.
2: 콩닥콩닥? 네. 하나, 둘, 셋, 넷.
4: 콩닥콩닥콩닥콩닥 그대가 내 마음을 두드리네요. 바닥바닥바닥바닥 잠자도

0: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골드미스 중에서도 네. 좀 상 골드미스잖아요. 네. 네. 그 심정을 좀 가득 담아서 네. 이제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1: 어필하기 위해서
0: 그런 가사예요.
1: 근데 노래도 잘하고 진짜 정말 다재다능이라는 말을 네. 세아 씨는 다 갖고 있는 재능이 다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0: 마찬가지입니다. 네.
2: 근데 저렇게 다 있는 경우도 개그우먼 중에 그렇게 많지 않지요.
1: 저 같은 경우는 입만 살아 있는 경우입니다. 또 몸이 되는 친구가 있고, 네. 네. 근데 노래도 잘하고 네. 재능이 많은 친구여서. 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저 잘할 수, 왜 저 친구가 저렇게 거기서 멈췄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게 우리 세아 씨예요.
2: 우리 세아 씨 네. 하면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개그 프로가 네. 막 외국어 막 이렇게 네.
0: 그러니까 지금 방금 들려드렸던
2: 네. 그렇죠.
0: 네. 네. 아랍 앵커였었죠.
2: 알까리라는 네. 그때 반응이 좀 대단했죠.
0: 그때 사실은 이제 뭐 완전 이제 신인 때였었거든요. 근데
1: 그게 몇 년도예요?
0: 2005년도였던 것 같아요.
1: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요?
0: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방송이 못 될 뻔했던 사정이 있었어요.
1: 아 진짜?
0: 이제 코너를 하기로 하고. 네. 제가 갑자기 수두가 온 거예요.
1: 어머.
0: 어렸을 때 수두를 앓지 않았나. 그래서 온몸이 에. 농진으로
1: 어머머머.
0: 완전 가득 찬 거죠.
1: 에.
0: 이제 녹화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상태였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복장을 에. 아랍이니까 눈만 나오면 된다. 야, 그렇게 해서 첫회를 정말 어, 이렇게 눈만 나오고 약간 이 검은 천으로 실루엣만 보이게 해서 첫 녹화를 무사히 떴어요.
1: 어머머머머.
0: 그것도 좀 추억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알까리라 뉴스거든요.
1: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0: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상한 월드뉴스라고 해서 그냥 이제 한 나라 중에 한 앵커였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외계 뉴스가 하나 있고 네. 중국 뉴스가 있고 네. 이제 아랍 뉴스 연결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두 나라가 이제 좀 반응이 없으니까
1: 네.
0: 코너를 이제 없애려고 할 때였는데
1: 네.
0: 감사하게도 이제 컬투 오빠 들께서 네. 저희 사장님이시기도 했거든요.
1: 아~
0: 이 아랍 앵커는 빵빵 터지는데 이거는 가주면 좋겠다.
1: 어허.
0: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된 게 알까리다 뉴스가 된 거예요.
2: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외국어 아랍어를 네. 사용하는데 아랍어를 많이 또 연구해야지 또 그런
0: 많이 연구하면은 네. 그 코너는 네. 웃길 수가 없어요.
2: 그래.
0: 한 두 단어 정도만 알면 돼.
1: 예를 들어,
0: 사람무트라 일랄리까 이거는 아랍어가 맞아요.
1: 아, 그 무슨 뜻이에요?
0: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우산이고
1: 예?
0: 말도 안 되는 뭐 장화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단어 두세 개만 이렇게 섞어가지고
1: 예.
0: 마치 아랍어인 것 마냥.
1: 어떻게 어떻게?
0: 그럼 알라케 또르비 날까리라 시샤 또르비. 피노키오 버전 들려드릴게요. 꼭두루각시로 인용 비누로 키요 나는 네가 쉐쉐까 떨어비야 이놈의 자슐라까 떨어비 거짓말을 찍거리고 나불 거리는 사람 까지 주르가 내 뼈를 싹싹 밀어버리는 게 잘못 따라라라이까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스토리를 못 알아들으세요.
2: 에,
0: 이게 무슨 내용 같으세요? 제가 지금 고도를 한 거거든요. 피노키오에 대해서.
1: 피노키오가 거짓말해서 야단 엄청 맞았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0: 피노키오야, 네. 네가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네. 너의 입을 네. 대패로 밀겠다.
1: 아~
0: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이잖아.
1: 그렇죠.
0: 그런
1: 그렇죠.
0: 내용인데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못 알아들으세요.
2: 그러니까 꼭 아랍어처럼 들리는데
1: 네.
2: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0: 한국말인가요? 네. 대패로 밀어버릴란 게 샬라무트. 대패로 밀어버릴란 게 샬라무트라일랄리까.
1: 그것뿐만 아니라 이소라 씨 무창도 진짜 잘하잖아요.
0: 네, 그때도 사실은 이제 제 2의 전성기였다고 봐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제 코너가 없어서 사실 이제 좀 생계가 막막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너무 핫했고 저 그래서 이제 같은 M 본부니까
1: 예, 예.
0: 코미디로 이거를 패러디를 하자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첫 회를
1: 예.
0: 정성호 씨가 이제 임재범 씨 짝퉁으로 정재범으로 녹화를 떴어요.
1: 예.
0: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근데
0: 이제 멤버 하나만 가기는 조금 심심하니까 다른 멤버 이제 그때 당시에
1: 더.
0: 있어야 되잖아요. BMK 씨도 출연 중이었고
1: 예,
0: 뭐
1: 예, 예.
0: 있었으니까
1: 예.
0: 그래서 오디션을 이제 한다고 봐라.
1: 예.
0: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전까지 성대모사라는 걸 할 줄 모르고 모창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성대모사를 오죽 못하면 정말 지구인이 안 되니까 저는 외계인을 했었거든요. 에일리언 막 이런 거.
2: 야,
0: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어쨌든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이소라 씨하고 제가 BMKC를 좀 연습을 했어요. 화면을 엄청 열심히 보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거를 흉내를 내서 누구를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같이 사는 친구한테, 룸메이트한테 예. 살짝 보여줬는데, 예. 좀 비슷해지고 있는데, 어제보다 좀 난데, 이렇게 좀 희망을 줘서 연습을 무지해가지고 갔는데, 예. 첫 녹화를 뜨고 깜짝 놀랐어요.
1: 왜?
0: 했어요. 제가 그 당시 이소라 씨의 넘버원을 이제 패러디를 했었거든요.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가 나도 몰래 울었어. 했는데 이제 감독님 세 분만 계세요. 녹화장에는. 원, 투, 쓰리 감독님. 너무 조용한 거예요.
1: 끝났다.
0: 편집당하겠다.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방송이 딱 나가고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고 도플갱어 이소라 도플갱어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1: 확 떴구나.
0: 엄청 섭외 연락 받고 나중에는 이소라 씨가 섭외를 해주셔서 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에 출연을 하고 실제로 정말 만나 뵙고 똑같이 성대모사를 하고 이소라 씨가 또 크리스마스 무대에는 저를 MC로 세워주셔서 제가 이소라 씨를 노래를 소개하고 이렇게 그런 자리까지도 갔었어요. 요즘에는
1: 그냥 저는 성대모사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보면 어떻게 저걸 찾아내지?
0: 성대모사를 나름 좀 여러 가지를 해요. 그 크리스티나 씨도 하고.
1: 크리스티나.
3: 아이고, 우리 시아머니도 매일 저와 함께 좋아해요.
0: 이랬는데 또 크리스티나 씨하고 같이 녹화를 해가지고.
1: 아, 진짜?
0: 같이 또 그거를 성대모사로 또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예.
1: 재주가 많아요.
2: 노래, 연기, 뭐 성대묘사, 뭐 끼가 정말 다양하신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 끼가 넘치셨는지.
0: 저희 어머님 농사를 지셨는데. 예, 예. 비닐하우스에서 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애기가 막 말싸움을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더래요. 막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저였더래요. 그게. 그래서 조금 떡잎부터 조금 다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2: 그랬네.
1: 근데 동네마다 그 떡잎 다른 애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개그맨 시험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어땠어요? 그냥 순탄하게 개그맨이 됐어요? 아니면 좀 치열했었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오락부장하고 학예부장하고 전교 학예부장 축제 사회부고 뭐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라디오 이제 고정 게스트를 전주 MBC에서 진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찌감치 많이 알아봐 주셨기 때문에 대학교도 이제 사실 그 오디션장에서 합격 오늘 발표해 주셨어요.
1: 아, 진짜?
0: 네, 입시를 보러 갔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특기를 보고 즉흥 연기를 보는데 특기를 먼저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개인기를 한 네 가지를 엮어가지고 그때 700 유료 서비스가 한창일 때거든요. 2000년도가.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700에 배꼽 빠져 사랑의 박장대소 개인기입니다. 지금부터 삐 소리가 울린 후에는 30초당 만 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어나 원치 않으셔도 끊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짜고 이제 뭐 씨름판 민요가수는 1번, 뭐 찬송가 버전은 2번,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찬송가 버전을 누르셨습니다. 뭐 이정현의 와 한참 유행했어요.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이런 개그를 하니까 이제 빵빵 터지고.
1: 그렇지, 그렇지.
0: 교수님께서 입학식 날 봐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오디션장에서 제가 합격인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탄탄대로를 걷다가
1: 걷는데?
0: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대학도 입학했고 그러자마자 이제 시험을 본 거예요. K본부에 이제
1: 그럼 무조건
0: 시험을.
1: 돼야죠.
0: 근데 이제 그때 또 마침 방송으로 제작을 하겠다. 원래 비공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공개 코미디로 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콘텐츠를. 그 20명을 뽑았는데 최종 멤버에 들어갔어. 그때 같이 이제 친했던 오빠가 정종철 오빠, 김기수 씨 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안에서는 되게 유력했었어요.
1: 그렇지.
0: 근데 결론은 제가 떨어졌어요.
1: 왜?
0: 근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친했으니까 붙은 오빠들이 알려준 거예요.
1: 그렇죠.
0: 너가 외모 점수가 이제 있잖아요. 항목별로 뭐 외모 점수, 개인기 점수, 뭔 점수.
1: 심사위원 점수가?
0: 외모 점수가 있었어요.
1: 근데 너무 이뻤구나.
0: 그거를 나중에 심영래 선배님을 또 얼마 전에 만나면서 그거를 또
1: 물어봤어요.
0: 얘기를 여쭤봤어요. 심영래 선배님이 저를 외모 점수를 0점을 주셔가지고 10점 만점에 그러니까 제가 1점만 받았어도 그 상을 받는 그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1점을 못 받아서 제가 탈락이 됐는데
1: 왜 0점 줬대요?
0: 그거를 이제 근래 만나서 선배님 그래서 제가 공채가 못 됐어요. 그랬어? 내가 그런 거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야.
1: 뭐가 정확해.
2: 근데
0: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제가 되게 남자 같았거든요. 커트 머리에 안경 끼고 그리고 이제 이 눈을 사실 이제 의버지께서 예. 예, 의사 선생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거라 요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제가 봐도 좀 얘를 여자로 써야 되나 남자로 써야 되나 약간 예. 좀 예. 어떤 역할을 사실은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개그우먼이 되면 약간 좀 그게 애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수긍하게 됐어요.
1: 그래서 떨어졌어요.
0: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예. 4월에 예. 또 M본부가 공지가 뜬 거예요. 또
1: 가야지.
0: 쳤어요. 예. 근데 또 최종 멤버 12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1: 예.
0: 그럼 이제 되겠다. 되지. 했는데 예. 또 떨어진 거예요.
1: 어머.
0: 근데 그때도 공개로 방송이 됐어요.
1: 어허.
0: 그랬는데 12명이긴 하지만 팀으로 봤을 땐 10팀이었고 네. 그 안에서 제가 떨어진 거예요.
1: 너무 속상하지.
0: 그래가지고 이제 이유를 이제 알게 됐었을 네. 때 조금 많이 속상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KBS에서 네. 방송이 되고 유명하게 떨어졌어요. 좀 재밌는데 떨어진 친구였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제 KBS에서 떨어진 친구를 또 MBC에서 바로 뽑기가 조금 애매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1: 너무 억울하다.
2: 그래서 고의적으로 떨어뜨렸고
0: 그래서 이제 제가 멤버스 빠지게 됐는데 저는 근데 이것도 하나님 네. 은혜 같아요.
1: 왜요?
0: 왜냐하면 제가 약간 그 당시에는 좀 그 기수의 그 군기 문화가 좀 있을 때예요. 네. 공채에서. 네. 근데 제가 그걸 잘 견딜 수 있었을까. 근데 오히려 저를 특채로 데뷔하게 해주셔서.
1: 아 특채예요?
0: 네.
2: 나중에는 특채로?
0: 네. S본부 특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겪지 않고 개그맨으로 예.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예.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잘 아셔서 예.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2: 나중에는 특채가 되었지만
0: 네.
2: 나름대로 자신만만하고 뭐 이만큼 했으면 좀 뜰만한데 네. 싶었는데 네. 계속해서 떨어졌을 때 그 좌절감은 또 엄청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0: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인기피증이 왔고 그리고 그 K본부에서 그 콘테스트를 준비할 때 제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아이들한테도 인기도 엄청 많고 어디 가서도 항상 주목받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렇죠. 그 화장실에서 그 이제 제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소리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1: 뭐라고?
0: 그냥 이제 뭐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1: 그렇죠.
0: 남이 제 얘기를 안 좋게 하는 걸 처음 들어봐서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외모적인 얘기도 있었고 약간 이제 그런 부분 아무래도 다 이제 여자분들이고 경쟁자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대인기피증이 오고 약간 사람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 생활은 해야 되니까 과대표였는데 그때도 이제 아이들이 너무 저를 재밌다고 좋아해서 과대표를 시켜줬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강의실 구석진 자리에서 수업만 듣고 진짜 저랑 안 어울리게 그리고 막 지하철이 오면 사람이 너무 많은 차는 안 타고 버스가 와도 안 타고 사람이 최대한 없는 걸 타고 그리고 혼자 맨날 혼자 빈 강의실 찾아가서 김밥 먹고 이렇게 친구라고 일부러 거리를 둔 그래서 정말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도 다 보고 내신전
1: 아 진짜
0: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너무 죽을 생각만 하고 살다가 이거를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데 뭐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 네.
0: 당시에 제가 상계동 쪽에서 옥탑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 예.
0: 거기에 있는 그 개척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1: 스스로? 그냥?
0: 그때 저희 언니가 먼저 다녔고 예. 루지 언니가 캐나다에서 예. 잠깐 와 있었대요.
1: 예.
0: 그래서 같이 다녔는데
1: 예.
0: 그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여서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었고
1: 예.
0: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1: 예.
0: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치유받고 그러면서 진짜 막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항상 월급 받으면 막 11조를 수표로 미리 뽑아놓고 막 행복해하던 그런
1: 뜨거웠던
0: 엄청 뜨거웠었어요.
1: 그러면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었어요? 아니면 그전에는 전혀 교회 근처에 안 갔었던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0: 저는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1: 모태신앙이에요.
0: 태어나면서부터 늘 교회는 그냥
1: 다녔었는데
0: 그랬는데
1: 예.
0: 사실 그때도 좀 교회에서 좀 말 안 듣는 애로 유명했어요.
1: 뭐 어떻게 말을
0: 하죠? 끼가 많고 재능이 많아서
1: 예.
0: 이 친구가 교회에서 해줄 게 많은데
1: 예.
0: 약간 제가 저도 이게 약간 가정사인데
1: 예.
0: 저희 아버지께서 약간 약주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항상 막 술에 취해서 집에 오시면 어머니랑 싸우시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커서 제가 웃기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웃기면 좋아해주고 막 재밌으면 선생님이 예뻐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슬픈 그 어린 시절의 과거 때문에 개그우먼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좀
1: 확 우울해지고.
0: 우울해지면은 나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연락도 안 받고 약간 그런 약간 목사님의 속을 썩이는 그런 친구였죠. 제가 이제 드럼 연주자기도 했는데 드럼 반주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잠수 타고 약간 이런 속 썩이는 친구.
1: 그러니까 늘 불안불안했었던 인생이었네요.
0: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복이 있었어요.
2: 기복이 심하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힘들 때 주님 찾았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0: 네.
2: 그때 임했던 은혜의 감격 어떻게 임했는지.
0: 그때는 진짜 이게 이제 치유를 너무 받고 싶어서 막연히 새벽 기도를 막 나가고 막 매일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딱 고쳐진 건 아닌데 저를 이제 데뷔를 하게 해주시고 이제 방송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그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치유가 됐구나.
0: 그러면서 이제 너무 행복해지니까 정말 막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이제 이런 생활을 했는데 또 사람이 또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1: 간사하죠.
0: 이제 너무 바빠지니까 이 세상 일을 쫓아서 살다 보니 되게 희미해지고
1: 아하.
0: 교회 일에 조금 약간 좀
1: 멀어지고
0: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돌고 돌아 또 이제 돌게 된 거죠.
2: 데뷔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0: 데뷔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공채를 계속 떨어지다가 제가 한 5번 정도 공채 시험을 떨어졌나 봐요.
1: 많이 떨어졌네.
0: 근데 그게 이제 다 대학생 때 봤던 거고.
1: 예.
0: 그래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냐면 계속 최종에서만 떨어지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내가 재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그때도 있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난 떨어지는 거면 난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극작 수업을 대학교에서 받고 있었거든요. 방송연예과이다 보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이제 60분 단막극을 막 쓰고 있었고 그 드라마 극본 공모에도 드라마를 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개그우먼 이경혜 선배님이 한 학번 선배님이셨는데 당시에 이제 형부의 간병을 하시다가 휴학하시고 복학하시면서 같이 수업을 듣는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컬투 오빠들이 소속사를 키워갈 때 남자 개그맨들만 있으니까 개그우먼들을 좀 모으고 싶다 했을 때 오디션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제가 2차사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1: 그렇게 된 거구나.
0: 네.
1: 그러면은 이제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집을 살까? 장만을 좀 해볼까? 이래서 저질렀잖아요.
0: 맞아요.
1: 네, 저질렀죠.
0: 저가 이제 옥탑방도 살고 막
1: 고생
0: 그렇게
1: 많이
0: 사는
1: 했으니까.
0: 게 너무 싫으니까 열심히 저는 연예인 생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면서도 명품 한 번을 안 사고
1: 그렇죠.
0: 맨날 정말 제일
1: 알뜰 살 때
0: 진짜 싼 옷 사서 입고 지하철을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상계동에서 단고개역이었는데 마지막 4호선 종착역이었어요 그때는 거기서 발산역까지 가서 금촌동에 있는 SBS를 가려면 마을버스를 또 타고 가는 시간이에요. 2시간이 걸려요. 집에서 출발해서 2시간. 또 오는데 2시간. 그 시간 동안에 그 지하철에서 개그를 짜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편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또 옮기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집을 사야겠다. 그랬는데 또 제가 원하는 지역 원래 살던 지역에 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럴 때가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꼬여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가지고
1: 돈 냄새를 맡은 누군가가
0: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1: 갔어요?
0: 됐는데 너무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딱 문을 열면 막 그 산자락 끝이 딱
2: 산이
0: 나무가
2: 보이고,
0: 막 그때 가을이었는데 너무 단풍도 너무 예쁘고 여기다. 그리고 그때는 좀 일에 많이 지쳐 있을 때니까
1: 여기서 힘이 좀 필요하다.
0: 힐링도 좀 하고 집에서 이렇게 좀 쉬고 일은 또 일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1: 근데
0: 그러니까 집을 볼지 모르는 사람이 집을 사니까 집만 본 거예요.
1: 왜? 근데
0: 전반적인 주변을 살펴봐야 되는데.
1: 주변에 문제가 있었어요?
0: 제가 이제 그 집을 사고 나서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버스를 타게 된 거예요. 그 집 앞에서. 지하철역 간다고 이렇게 해서 간다. 세상에 그 산자락이 공동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산 언덕 넘어가 바로 공동묘지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쪽 면을 못 본 거예요.
1: 어머머머.
0: 그런데다가 그거는 그나마 약과예요. 제 집이 호수가 뒤바뀐 집이었어요.
1: 그것도 뭐예요?
0: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면 제가 300 1호였어요. 네, 네. 근데 이 구청에 있는 공부상에는 제 집이 302호로 되어 있어요.
1: 어머.
0: 그러니까 이거 붙이는 사람이 잘못 붙인 거지.
1: 어머. 그래서?
0: 그래서 이게 뭐, 뭔 문제야? 이것만 바꿔 붙이면 되잖아가 네,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왜냐면 제 집은 지금 301호는 붙어 있지만 302호이기 2호야. 때문에 네. 지금 앞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302호지만
1: 이런
0: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저는 제 돈을 다 주고 들어갔고 네. 여기는 대출을 받아 들어왔어요.
1: 네. 그러면 내가 대출을 내준 거는
0: 아니죠. 이 집에서 예를 들면 이제 빚을 못 갚아서 문제가 터졌을 때 네. 제가 집을 내가... 빼야 돼요.
1: 그렇죠.
0: 그러면 저는 여기한테 나가세요 해야 되는데 여기 나가겠냐고.
1: 안 나가지.
0: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건물이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어머머, 웬일이야. 그래서요?
0: 그래서 네. 일단은 그것도 그거고 그 공동묘지를 본 날부터 그 집에서 제가 혼자 사는데 못 살겠는데. 그리고 진짜로 저는 들었어요, 그 소리를. 제가 장롱을 버리고 이사를 해가지고 김장봉투 있잖아요. 네. 거기다 옷을 다 집어넣어서 네. 이렇게 방에다가 넣어놓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때는 개도 없었고 네. 아무것도 안 키울 때예요. 네. 어느 날 밤에 네. 부시럭 뒤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예요.
2: 보면 아무것도 없고.
0: 아무것도 그때부터 거기서 잘 수가 없어.
1: 못 자지. 무서워.
0: 가지고 제 짐을 챙겨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1: 내 집 놔두고.
0: 내 집을 놔두고, 막 외삼촌 댁에서 한 3일 자고.
1: 어떡해.
0: 막 오빠네 집에서 한 아이고. 5일 자고 막 이러고 댕긴 거예요.
1: 어머.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장애가 온 거예요.
2: 아이고.
0: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잖아요. 결정장애가 같이 온 거예요. 결정을
1: 못하지, 이제.
0: 물을 사러 갔는데, 에이 사건을 사야 되나? B사건을 사야 되나?
1: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0: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결국에 물을 못 사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서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요양차 엄마 집에 있었는데, 전주에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운전을 하면은 갑자기, 어디 이제 제가 그 마포대교를 지났는데 네. 이렇게 핸들을 꺾어서 빠져 죽고 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너무 극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불안장애가 왜 힘드냐면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극도의 불안함이 24시간 눈 뜬 상태에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를 1년을 겪고 있으니까
1: 어떡해.
0: 일도 못하고 이제 제가 혼자 있으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오빠랑 세연이가 아가씨 우리 집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빠네 집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함께 있게 됐거든요.
2: 그때 신앙은 어땠어요?
0: 그때도 이제 나아야 되고 또 한 번 나아봤으니까.
1: 그렇죠.
0: 언니 그 세연이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어차피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한 군데를 다니진 못하잖아요.
2: 그건 영적인 것이었는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가져다 주는 건
0: 그래서 매일 기도를 네. 하는데도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안 고쳐주실 거면 내일 아침에 그냥 눈이 안 떠지게 해주세요를 매일 기도하고 잤어요. 내일 제발 눈이 안 떠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안 났더라고요. 1년간. 그래서 제가 진짜
1: 고통의 시간이었네.
0: 이대로면은 더 이상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막 그 상담해주시는 분들한테 상담도 받았고 약을 한번 먹어봤어요. 딱 한 포를. 근데 그걸 먹고 또 극도의 막 흥분, 광분이 와가지고
2: 그래?
0: 약이 한 번에 맞는 약이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먹어봐라 이렇게 해갖고 먹어서 맞으면 내 약인 거고
2: 안정시켜야
0: 안 맞으면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예요.
1: 아,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0: 자꾸 막 이렇게 하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어떻게 이게 갑자기 막 실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무서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 결국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이제 행사를 하다가 알게 된 집사님께서 이제 잘 아는 그 목사님이 하는 작은 기도원이 있는데 가봐라 해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일생 예. 금식이라는 거 해본 적도 없고 전 절식도 해본 적이 없는
1: 사람이에요. 못하죠.
0: 절대 예. 과식은 많이 해봤지만
1: 그렇죠.
0: 야식도 많이 먹지만 저는 금식을
1: 금식
0: 안 해본
1: 못하죠. 예.
0: 3일 금식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그 또 여자 목사님이셨거든요.
1: 네.
0: 이제 연세가 있으셨는데 밤 12시까지 많이 먹여주세요.
1: 네.
0: 어차피 내일부터 할 거니까
1: 네, 네. 시커 먹어라.
0: 자정까지는 먹어도 돼요. 네, 네. 자정까지 엄청 네. 먹. 그리고 다음 날 되면 괜찮아요. 전날 많이 먹었어요. 네, 첫날은.
1: 네.
0: 둘째 날이 미치겠는 거예요. 둘째 날 너무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1: 배가 고파서.
0: 배가 고프고, 내가 여기서 왜 이 짓을 하고 있고, 내가. 막 병은, 병은 지금 계속 불안하고, 지금. 뭐가 안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막,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1: 밥까지 굶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0: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넘기고, 이제 3일째가 됐어요. 근데 또 약간 살만한 거예요. 왜냐면 조금만 진짜? 버티면 자정이 오고 밥을 먹을 수 있잖아.
1: 먹을 수 있잖아.
0: 그 희망으로 막 버텼어요. 땡 치니까 이제 목사님이 먹을 걸 주셔서 먹었는데 중요한 거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안 나온 거예요. 저는 딱 금식 끝나면 제 병이 나을 줄 알았어요.
2: 나을 줄 알았는데.
0: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게 또 스토리가 있는 게 첫날 딱 입소하자마자 목사님께서 저한테 성경 교독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너무 정말 허름한 기도원이었고 그 장애우 두 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상태였는데 저한테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을 좀 교독하자고 해서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고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고칠 수 있거든요. 고쳐주세요. 그 부분을 교독을 하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지고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어요. 그리고 3일 지나고 안 나왔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김포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대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사는 동네도 아니고.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아니고 김포까지
2: 굳이 그리고
1: 할 필요가 뭐가 있나.
2: 그리고 이미 이제 3일 금식 하는 동안 안 나와서 벌써 이제 목사님들 신뢰도 삐졌고 이제 그래서 안 가고 싶었는데 저로 인해서 그 김포 수문교회 바로 앞 아파트에 살고 계셨던 친한 작가님이 남편분이 이유 없이 하반신이 아프셔서 제가 여기 다닌다고 하니까 그분도 여기 일을 왔다 갔다 하셨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갈까봐 오리백숙을 끓여가지고 그 형부를 갖다 주라고 이만하게 들려주신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하고 거기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갖다 드리고 이제 거기서 자고 다음날 갔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1부, 2부, 3부, 3부 예배가 있잖아요. 제가 2부 예배 드리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7절 19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는 이미 삐졌기 때문에 아, 이 목사님이 전화 넣으셔가지고 그 말씀 하라고 짰구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 교독 이후에 이제 신유의 기도 시간 있잖아요. 수목원 교회는 갑자기 거기서 눈물이 터지더니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뒤에 3부, 4부 예배까지
3: 계속
2: 그 자리에서,
3: 그 자리에서
2: 계속 울다 왔어요.
3: 울다가
2: 울고 나왔는데 병이 나왔어요.
1: 어머.
3: 그런데 그 울게 된 것이 있잖아요.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2: 그 깨달음이 거. 거기서 왔는데 뭐였냐면은 제가 하나님 고쳐주세요를 계속 1년간 외쳤잖아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뭘 해도 안 낫고 있는데 1년간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까가 제 마음속에 0.0001이 있었던
3: 의심,
2: 거예요. 의심이. 근데 그 말씀이 그때 들어왔던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제가 100% 믿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이런 유의 것은 기도 외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이 정말 뭐 우울증, 개인기피증, 공황장애 하는데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고치시거든요. 기도로만. 그때 그 깨달음이 딱 오면서 제가 터지고
3: 회개.
2: 완벽한 회개를 하고 나오니까요. 나왔다니까요.
3: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회개했구나.
2: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도 팔렸네요.
1: 어머, 그 집이 팔렸어요?
2: 그때가 완전 이런 폭염, 최악의 폭염이어가지고 아무 개미 새끼 한 마리, 죄송합니다.
1: 괜찮아요.
2: 개미 한 마리도 집 보러 안 다닐 때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집을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1: 아이고, 어쩔까?
2: 집을 보겠다고 오셨는데 원래 이제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 분이 이제 일이 있어서 지금 외국에 있다고 혼자 오셨어요.
1: 남자가 봤구나.
2: 남자가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호수 문제는 해결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거를 막 법적 이걸 해가지고 각 은행마다 동의서를 구해서 이거를 제가 해놓은 상태여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부시럭 소리를 들은 이상 못 사니까.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이 팔리게 됐죠. 조금 손해는 안고 팔았지만
1: 그래도
2: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그때 집이 또 해결되면서 완전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진짜 이제 그때는 이제
1: 하나님
2: 할렐루야 하고 막 저 그때 막 신앙 서적 쓴다고 책 쓰고 있었어요.
3: 책 쓰고 있었어요.
2: 네, 이거를 써야 된다. 남겨야 되고.
3: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2: 그리고 성경이 말고. 너무 읽기가 쉬운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이 너무 어려운데 성경이 너무 쉽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어려워졌네요.
3: 근데 이제 말씀 한 구절이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박히면서 깨달음이 있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은혜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문제까지 다 해결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가족들에게 대한 마음의 상처까지도 해결이 되셨다면서?
2: 제가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 늦둥이였고 막내였는데 원래는 늦둥이고 막내면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항상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하셨지만 늘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사실 뭐 이제
1: 지쳤어.
2: 지치고 아버지는 이제 형사셨으니까 잠복근무 하시고 어쩌고 하면은 이제 막 조금 3일에 한 번씩도 들어오시고 엄마는 맨날 이제 농사하느라 힘드시고 하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은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다 성장한 이후에도 그냥 뭐랄까요 제가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하고 할 때부터 제 생각에는 제가 늦둥이니까 저는 언니 오빠들에 비해서 엄마 아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효도를 빨리 해야겠다,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질적인 거를 굉장히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막 집에 뭐 냉장고도 바꿔드리고 막 있는 가전 없는 가전 제가 다 바꿔드리고 좀. 막 이런 걸 제가 다 앞장서서 하고 막 엄마도 막 옷도 다 사드리고 막 했는데 어느 날부터 보면은 엄마는 내가 해주는 건 당연하고
3: 당연한
2: 네 항상 언니 오빠들만 짠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저한테 따뜻하게 안 해주셨고 그런 게 정말 한 10년 20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제가 엄마하고 사이도 안 좋고 아빠하고도 아빠는 저를 되게 좋아하시긴 했지만 그 이제 계속 그 약주를 드시고 했던 그것들이 제 머릿속에는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막 엄청 이렇게 살가운 부녀지간 모녀지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가 불안장애로 힘들 때 그 작가님 댁에서 또 신세를 지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날이 있었어요. 엄청 심각하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한 번도 따뜻한 얘기를 안 해주신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울면서 엄마 나 진짜로 이제 방송을 못할 것 같다. 일을 아예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 이제 느끼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약간 그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셔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내려오라고.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 그냥 내려와. 이렇게 하는데
3: 그 말 한마디.
2: 제가 그 말에 이제 그게 녹은 거예요.
1: 다 그냥
2: 네, 그게
1: 치유가 녹더라고요. 되죠.
3: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2: 네, 그래도 마지막에는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그래서 그때 좀 상처가 많이 좀 해결이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1: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붙들진 않았어요?
2: 뜨겁기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 또 있어요. 사건 신천지. 겁나 많아. 신천지?
2: 신천지. 제가 이제 그 집사기 직전의 일이에요, 이게.
1: 신천지에 빠졌어요?
2: 신천지인지 몰랐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자꾸 우울증이 있고 이제 그게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쵸, 막 이랬고 그쵸. 제가 겨울만 되면 자꾸 우울증이 왔었는데 그래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 당시에. 전기장판 제가 전자파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우울증이 오는데 전자파를 쐬면은 머리가 저는 둔해지고 애드립도 잘 안 터지고 이래서 그래요? 우울증이 오고 이래가지고 전기장판을 지금도 안 쓰거든요.
1: 아, 진짜?
2: 전기장판만 쓰면은 우울해져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이제 안 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 우울증을 자꾸 달고 사니까 저희 김지연이가 내가 잘 아는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별로 안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세 번을 거절했는데 언니가 계속 권하니까 마지막엔 정말 힘들어서 만나겠다고 했어요.
1: 그렇죠.
2: 만났는데 뭐 이제 그림도 그리라고 하고 뭐 이게 상담
1: 심리치료 같은
2: 심리치료 같이 약간 이게 상담을 하는데 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3: 이미 너무, 언니가 다 얘기해줬으니까
2: 저는 몰랐잖아요.
1: 아 진짜?
2: 어유 너무 뭐야 왜 이렇게 잘 맞춰봐.
3: 잘 맞춰.
2: 근데 이제 그분이 결론은 아 그러면 새하잠에 말씀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제가 새하잠에 집으로 가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1: 그렇게
2: 와준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1: 그럼
2: 그럼 돈 산 줄 할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 언니가 야 너무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1: 아하.
2: 그때는 몰랐어요 언니가 바람잡인지.
1: 언니가 신천지였어요?
2: 그거를 진짜 나중에 알게 된 거야.
3: 그래가지고 친언니가 그랬으니 뭐.
2: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하루가 일주일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약간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약간 이게 또 약간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분이 그 성경 중에서도 그 신천지가 고집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짝맞추기를 하려면 개역개정인가 그것만 해야 돼요. 그들이 이거 맞추기를 하려면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그러니까 바나나는 기차가 돼야 되는데 개역개정이 아니고 새 성경으로 하면 안 돼요.
1: 아,
2: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순수해가지고 전사님 제가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저 애들 보는 이야기 성경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1: 안 되는
2: 거지. 약간 하시더니 그러면 같이 놓고 하자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걸 잘 감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약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새하자매 세례 요한이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 있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 당연히 천국에 있겠죠? 성경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상한 거예요.
1: 많이 이상한데?
2: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도 봐요. 시험을 봤는데
1: 아, 진짜?
2: 시험을 봐요. 그때 제가 한 6개월 배웠나 봐요.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음 주부터는 다음부터는 센터로 나오래요. 센터요? 이제 그랬더니 센터에서 이제 시험 본 이후에는 센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대요. 그랬는데 네. 진짜 이것도 할렐루야 같아요.
1: 왜요?
2: 그 다음 주가 추석 주여가지고 네. 그 주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가야 될 상황이에요. 네. 네. 근데 제가 일생 뭐 복권을 사든 뭐라든 뭐에 당첨돼 본 적도 없고 네. 어디

0: 처음으로 당첨됐으니까 그걸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네. 정말 타지 않는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네. 제가 맨 끝칸에 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약간 그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네. 천사 세 분이 네, 그 네. 아브라함 그 지나가시잖아요. 장막 지나가시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1: 왜요?
0: 갑자기 그때는 신천지인들이 신천지인이라고 얘기도 안 할 때였어요.
1: 그렇죠.
0: 아예 정체를 숨길 때 네, 2010년도인가 네. 9년도니까 네, 갑자기 검은 정장을 다 검은색 넥타이 검은 정장을 다 입은 건실한 남자 잘생긴 남자 세 분이 다 성경책을 이렇게
1: 끼고
0: 옆구리 끼고 탁 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서요. 근데 거기 지하철이 사람이 정말 듬성듬성 앉을 정도로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저희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저희 말씀 테이블 주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이미 6개월 동안 전도사님 말씀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1: 신천지 거반나
0: 저거를 들으면 분별할 수 있어. 이게 해가지고 저요! 하고 극한에 저만 받았어요. 그 테이블. 지금도 기억나요. 이 보라색 한지로 이렇게 깍대기도 없는 그냥 그 테이블만 해갖고 이렇게 동성을 줘요. 저는 그걸 받고 그 세 분은 다음 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이어리를 받아서 집에 와서 테이블 들었는데 거기 이제 그 교주분의 설교가 막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약간 그 세례요한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방식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총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그 포교 방식 막 이런 걸 뒤졌더니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순진하니까 빨리 이거를 둘째 언니한테 사실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1: 그치, 언니가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0: 언니, 그거 신천지인 것 같아. 나 안 배울래. 그랬더니 왜? 이러는 거에서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테이블 받아가지고 지금 들었는데 언니 100% 신천지야. 그러니까 일단 나 일단 스케줄 바빠서 이제 못 배운다고 언니가 얘기 좀 대신 해줘.
1: 아이고.
0: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언니가
2: 가만 안
0: 있지. 당황을 하게 그래? 아니 근데 세아야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얘기는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나는 안 나갈 거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언니가 이제 큰 언니는 사모님이세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씀 공부할 때 저희 둘째 언니가 저한테 그거를 큰 언니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었어요.
1: 이제 알겠어.
0: 그래서 이제 큰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이만저만 이렇게 이거 딱 이렇게 했더니 언니가 야 둘째가 신천지 같은데 한 거예요 큰 언니가. 그래가지고 저는 또 순진하잖아요. 바로 둘째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신천지야?
1: 그랬더니
0: 너무 말도 해봐 난리가 난 거야. 내가 무슨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만약에 헛소리 해가지고 만약에 형부가 알게 돼서 막 형부가 막 이혼한 애만에 하면 네가 책임져 이렇게 저한테 엄포를 놓으니까 제가 너무 겁이 나서
1: 그치.
0: 이제 입을 딱 닫고 살고 있다가 한 10년 뒤에 이게 밝혀졌어요.
1: 10년이나 걸렸어요.
0: 10년 뒤에 형부가 나중에 알게 되셨더라고요. 제가 저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잠깐 발을 담그고 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세뇌를 받으니까 다시 교회를 나가도 자꾸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짝맞추기를 너무 제가 재밌게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1: 그쵸,
0: 논리적으로
1: 그쵸.
0: 또 해결 안 되는 부분. 뭐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여기 나가면은 사람들 저 쳐죽일까 무서워요. 근데 거기서 딱 찝는 게 세아 씨. 가인하고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 하와 가인하고 아벨만 있고 가인이 아벨 죽였으니까 지금 가인만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방식으로 또 그걸 설명을 다 풀어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갔을 때도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1: 그랬구나.
0: 한 1년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2: 6개월 배웠으면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0: 네.
2: 그 몇 단계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0: 거물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태권도 치면.
2: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 다음에 센터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건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버리게끔.
0: 그 제가 둘째 언니한테도 얘기했어요. 그거를 한 번씩 또 하면 잊을만하면 한 번씩 저한테 또 이렇게 세아야 너 지금이라도 다시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싸웠거든요. 근데 언니는 어떤 식으로 믿게 됐냐면 자기도 모르고 했는데 저희 언니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 뜨거웠던 신앙인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한테 언니 그게 믿어져?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마지막에 엔딩에 이제 그게 교주가 딱 나온대요. 엔딩에 다 배우고 1년 뒤에 딱.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도. 이게 너무 힘든데 이미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거를 알아낸 사람 이렇게 돼버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1: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신천지
0: 여전히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온 가족이 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1: 그래요. 하나님
0: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0: 속에 있는 사람들 네. 위로해 주고 회복시키는 자로 살라고 아. 또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라고 네. 그런 과정들을 받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해야 되겠는데요?
0: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2: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좀 네. 이렇게 이벤트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차를 샀는데 기계결함이 걸려가지고 네. 네. 차가 기어를 뒤에다 놨는데 후진을 하고 네. 아래다 놨는데 막 전진을 하고 막 이런 차를 샀었어요.
1: 정말.
2: 근데 친구야. 이런 남들이 절대 겪지 않는 네. 일들 막 혼자 뒤바뀐 집 사고 네. 인테리어 했는데 막 노심초사 제발 저 이런 네. 일이 많으니까 네. 잘해주세요 했는데 네. 정말 그분은 잘해주셨으나 네. 하청을 주었던 싱크대 업자가 네. 말도 안 되게 그 식기세척기 자리를 2cm의 네. 오류를 내가지고 네. 그 장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아, 막 이런 네. 상황. 그러니까 네. 남들이 안 겪는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제 스토리를 얘기해주면서 저한테 위안을 많이 얻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빵빵 터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이 방송 녹화하기 직전에 전날 이렇게 좀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을 또 일적으로 만났는데 그 얘기를 또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간증을 하게 되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닌 지 오래되셨는데 제가 이제 막 말씀으로 그분 이제 우울증이 심한데 이거는 기도에 나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어제도 얘기하고 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겪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삶 속에서 간증하게 하시고 그렇게 또 쓰임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0: 신천지에는 자그만치 한 6개월 이상 배웠으면 네. 굉장히 깊숙이 이렇게 배우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쪽으로도 조금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2: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아니까 네. 막 좀 말해주고 다녔죠. 이제 그런 포교 방식을 좀 조심해라. 아는 거 겪어본 건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도 이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렇게 갸우뚱하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를 저는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조론을 너무 믿는 사람인데 막 정말 이 지구의 모든 하나하나를 보면서 막 감탄을 하고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좀 갸우뚱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저는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되면.
1: 네. 워낙 말도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뭐든지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잘 엮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또 간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그래서 어제 만나뵀던 그 작곡가 분이셨는데 그분하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분도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어떤 얘기로 얘기가 전개가 됐냐면 이분도 이제 본인의 음악 활동에 대해서 약간 매너리즘도 오고 번아웃도 왔어요. 근데 제가 혹시 CCM을 작곡해 볼 생각은 없냐. 제가 작사를 하니까 콩닥콩닥도 제가 작사한 거니까 저도 약간 그 CCM을 부르고 싶은 그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약속이 됐어요. 그분이 곡을 쓰고 제가 작사를 해서 CCM 곡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게 지금 약간 이분과 저의 지금 좀 비전이 돼서 이분도 그래서 덕분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0: 그럼 앞으로 CCM 작품도 나오겠네.
2: 저는 좀
1: 뭐 만들어 놓은 건 없어요?
2: 어제 얘기가 됐다니까요. 어제 하자.
1: 곧 나오겠네.
2: 해보자.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생각도 안 해본 뜻으로 갑자기 활기가 돋으시더라고요.
0: 그래요.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냥
2: 그런 게 너무 없으셨대요.
0: 유발되셨구나.
2: 늘 하던 재즈 음악 하고 이제 이러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세아 씨 그럴 수 있겠네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0: 그런데 이제 우리 세아 씨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특히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받는 은혜가 굉장히 크잖아요.
2: 너무 크죠.
0: 내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런 찬양이 있을 것 같아요.
1: 제일 좋아하는 찬양?
2: 저는 사실 그 불안장애로 1년 힘들 때 그 요셉 이야기가 담겨있는 내 길 잘하시니 찬양을 영상과 함께 거의 매일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고 오늘도 오는 길에 또 듣고 보고 했는데 그 곡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그 곡 말고 제가 그 전에 대인기 비증으로 힘들었을 때 늘 들었던 새벽 기도를 가면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을 틀어주시잖아요. 그때 항상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애가 흘러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엄청 좋아했고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서
1: 조금만

0: 무반주를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누가 개그맨이라고 했어요? 가수도 됐는데.
1: 사실 제가 예. 예전에 예. 또 예. 프로에 나가서 네. 찬양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 예. 어렵게 이 편곡을 해서 예. 통편집을 당했어요. 아하. 공불가가 됐더라고.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자. 아하.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자. 그거를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그 우리 김정석 우리 목사님께 예.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가요를 부르고 트로트를 부르면 기가 막히게 제가 잘 부르는데 왜 이렇게 저는 CC만 부르면 노래를 못하고 음이 탈이 나고 왜 이렇게 노래를 망쳐요? 그랬더니 예. 아 세아 씨 저도 제가 좀 이렇게 좀 뽐나 보이려고 찬양을 하면은 그날은 잘 안 된대요. 근데 그냥 다 맡기고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0: 그래서 오늘 그날이었네요.
2: 그 사람에게 예. 보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1: 맞습니다.
2: 주님께 올려드리는.
1: 진정성을 예. 담아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2: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네. 예.
0: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일 하고 싶어요?
1: 일단은 이제 어제 그 작곡가분하고 약속됐으니까 CCM을 제가 올해 안에는 꼭 발표를 해서.
0: 할렐루야.
1: 제가 그분께 그 얘기했어요. 그 작곡가님처럼 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저도 찬양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고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아픔을 겪은 우리가 만든 이 CCM 곡이 누군가에게는 예. 또 삶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되면 어때요?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0: 기도 제목은 아까 언니 얘기도 했지만 또 네.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요?
1: 사실은 제가 최근에 진짜 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를 간증할 기회가 없었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10년 넘게 제가 이제 고질적으로 아파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정말 수술을 통해서 그냥 아예 그냥 이거를 장기를 아예 없애야 되나 하는 정도까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달에 한 3주 정도를 거의 막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진통제를 늘 갖고 다니는 상태였는데 오늘도 지금 불안 사실 하나 챙기긴 했지만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병은 그러면서 이제 회개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최근에 네. 어느 순간부터 안 아파요.
0: 할렐루야.
1: 근데 정말 그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사실 이제 자궁의 문제거든요. 이게 수술을 해결이 안 되는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그거여서 그랬는데 안 아프니까 이제 조금씩 운동도 시작하고 운동이라는 걸 제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진짜 막 춤도 배우러 다니고 엄청
0: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1: 사람이었는데 그 병 딱 걸리고 고통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맨날 이제 집에만 있고 아프고 누가 만나자고 하면 아픈 날은 갑자기 취소하는 사람이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안 아프니까 운동 다니고 그러면서 살도 한 10kg 빠졌어요.
0: 많이 빠졌어요. 더 이뻐졌어요.
1: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절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병이거든요. 네.
2: 아직은 미혼이시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결혼 기도 제목이실 것 같아요.
1: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2: 기도하고 계시죠?
1: 제가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막 맞먹고 막 간절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배우자에 대해서. 그걸 아직 못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2: 그걸 오늘부터라도요. 그 내가 바라는 배우자 상 해가지고 쓰기 시작하고 메모하기 시작하고요. 그걸로 꼭 기도해 보세요. 아주 하나님 세밀하시게 역사하시고.
1: 제가 그래서 다른 거는 못하고 있고 제가 딱 이상형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얼굴.
0: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가야 되나 이스라엘을 가야 되나
1: 제가 배경화면이 예수님이에요. 네, 네, 네. 그 예수님의 그 얼굴 그런 스타일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0: 하여튼 태어나는 특이에요. 네. 한국 남자 중에 하여튼 그렇게 비슷하게 생기신 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외모만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1: 신성도.
2: 예수님 신성이. 닮아야지. 네. 중요한 게 예수님 닮아야지. 네. 네.
0: 그런 마음을 가진 남자가 네. 외형은 아니더라도 네. 내면이 그런 분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 네.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제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세아자마에게 말씀 주신다면은요.
2: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거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풍성한 걸 허락하시기를 원하세요. 입을 크게 여시고 사모하시고 그 은혜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베풀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0: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10만인 장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한 정보, 양질의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할게요. 오늘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10만인 장석훈의 천정산삼의 장석헌 이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장석훈 대표님이신데 장석헌 이사님 이름도 비슷한데 같은 네, 분인가 네. 혼동되실 분들도 계신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그 LA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저는 장석훈 사장님의 동생이고요. 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한 지는 한 10년 조금 넘었네요.
0: 네. 네. 그러면 사장님과 함께 산에 가셔서 직접 산삼도 채취하시고 하시나요?
1: 네,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네.
0: 많이 배우시다니요. 이미 굉장히 경력이 오래되셨습니다. 여러분들 10만인 장석훈의 천정산삼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요. 아마 우리 장석훈 이사님도 화면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형제가 직접 깊은 산에 가서 산삼을 채취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1: 뭐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됐냐고 여쭤보시니까 뭐 딱히 뭐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미국에 와서 처음 뭐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 따라서
0: 그렇죠.
1: 예, 직업이 선택된다고 하듯이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 오게 됐고. 형님이 하시는 사업이 괜찮아 보여서 미국에 눌러앉아 버리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우리 장석훈 대표님이 산삼 비즈니스를 하신 지 꽤 오래됐죠? LA를 시작으로.
1: 네, 제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고 그 전에 한 15년 정도를 하셨으니까요. 거의 한 20년이 좀 넘고 네, 25년 가까이 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0: 네, 여기 LA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 크고 작은 비즈니스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굉장히 이런 일이 많이 빈번히 그쵸? 발생하는데 네, 이렇게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비즈니스 이어오시는 경우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1: 네. 제가 10년을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비즈니스 유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 비즈니스를 잘 유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0: 네, 그 LA 뉴욕도 마찬가지겠지만 천정산삼을 판매한다고 간판 걸고 또 얼마 있다 없어지고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런데 이 10만인 장석훈의 천정산삼의 경우에는 한번 오신 손님들이 꾸준히 재구매하고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 수십 년간 이어오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분명히 이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도도 점차 쌓여간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효과를 보셨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아, 그럼요. 네. 저희 제품들은 저희가 자신 있게 손님들한테 추천하고 권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20년 넘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드시고 효과 보시고 소문 내주시고 또 그런 좋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했던 데이터들이 쌓여있는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0: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요즘 같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도 어차피 이게 시간이 흐르면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인데 어떻게 이게 가격을 안 올리시는지 궁금해요.
1: 저희가 그 한번 가격을 올릴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0: 네.
1: 공교롭게도 그게 2019년이었거든요.
0: 네.
1: 2019년에 가격을 올릴까 하다가 내년에 올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다려 19년을 지나갔는데 20년도에 이제 모두 다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도 어렵지만 다 어려운데 가격 올리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뭐 그 오히려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많이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쉽지 않은 일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 두 분의 생각 또한 이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많은 소비자들한테 사랑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뭐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햄버거 빵값만 해도 지금 뭐 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천정산산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시는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직접 채취를 하시니까 대표님하고 이사님께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중간에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어서 소비자한테 부담 없는 가격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손님들이 기다리시는 프로모션은 이사님이 잘 해주시겠죠?
1: 네, 제가 처음 방송하다 보니까 말도 좀 느리고 좀 말도 좀 더듬더듬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만남이니까 제가 세일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은 저희 제품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름이니까 이제 건산산 판매하고 있거든요. 건산산 300불짜리 오늘 특별히 반값에 150불에 세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반값 세일을 두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천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 천삼은 이제 30년 이상 된 산삼을 드라이해서 캡슐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드시게끔 아주 그 편하게 드시게끔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요거 원래 레귤러 판매가가 500불인데 오늘 제가 오늘 하루만 특별히 250불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저희 새로 나온 작년에 이제 처음 선보인 제품 중에 산삼 50%하고 불로초 50%를 섞어서 만든 요것도 이제 드라이해서 캡슐에 담아놓은 건데요. 요것도 저희가 300불에 판매하던 건데 오늘 하루 특별히 150불에 오늘은 요 세 가지만 세일을 아주 극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0: 진짜 극적 세일입니다. 불경기에 그래도 건강 챙기시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가격도 요즘에 물가 많이 올랐고요.
1: 네네.
0: 네, 모든 게 다 비싼데 천정산삼,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만큼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 게다가 파격적인 세일까지 해주시니까 놀랄 따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드셔보시고 효과를 보셨으면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경험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의심도 하실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는 천종이 그렇게 귀하다는데 그렇게 비싸다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천정산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채취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 도대체 그리고 왜 가격이 이렇게 싼 걸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의심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답을 주시면 좋을까요?
1: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천연산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천종산삼이라고 하는 그 대를 50년 이상 그 자라서 대를 이은 산삼은 거의 한국에서는 이제 멸종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뭐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제 사람이 옮겨 심었거나 또는 씨앗을 뿌려서 자생하게끔 해서 한 2대 정도 내려온 산삼이 주류를 이루거든요. 근데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장님 방송에 나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동부 19개 주는 21개 주에서는 다 산삼이 자생합니다. 그 중에서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5개 주 정도가 이제 산삼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주죠. 그 지역의 넓이를 따지고 보자면 대한민국 땅 넓이의 뭐 한 4~5배 이상 큰 넓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국하고 조금 비교를 하자면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10마리들이 산에 가서 산삼을 채취를 해요. 뭐 자연산이든 아니면 뭐 씨를 뿌려놓은 삼이든 산삼을 365일 뭐 겨울에도 눈 안 오는 지역에서는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는 싹이 나오는 3월부터 열매가 떨어지는 9월까지는 산삼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0: 천종산삼을 채취하셔서 판매하고 계십니다. 믿을 수 있는 제품, 효과 보신 분들이 다시 찾는 제품,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이사님이 오늘 첫 방송 기념으로 아주 파격적인, 극단적인 세일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구매를 원하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718-879-2340, 718 879-234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아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디에 좀 배송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배송까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직접 매장을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저희 뉴욕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때 들르셔서요. 따뜻한 산삼차와 함께 궁금하신 거 문의도 하시고, 또 천종산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화된 건강기능식품들도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1: 네.
0: 전화로, 이거 주문하시는 분들 타주에도 배송이 가능할까요?
1: 그럼요. 저희가 기본 쇼핑비를 한 10불 정도 받고 있는데요. 뭐 어느 지역이든 전화 주시면 여기 LA에서도 보내드릴 수 있고 뉴욕에서도 보내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뭐 워낙 전 세계적으로 코리안 진생이 유명했기 때문에 이 진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타 민족들도 아주 몸에 좋다는 걸잘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요즘에 뭐 K-culture, K-beauty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 진생도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멀리 선물로 보내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삼하면 눈으로 보기에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효과면에서 일반 인삼, 뭐 장뇌삼, 천종산삼 이런 것들이 효과면에서는 많이 다르다. 사포닌 성분도 많이 다르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1: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인삼이죠. 인삼은 기본적으로 사포닌 종류가 한 6가지. 그다음에 인삼을 쪄서 말려서 만드는 홍삼은 뭐한 12가지 요 정도로 이제 보통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인삼보다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게 이제 장뇌삼 또는 산양삼 이렇게 불리는 건데요. 요것들은 이제 인삼의 씨앗을 산에다가 인위적으로 뿌려서 사람이 재배한 그러니까 자연적인 환경을 조금 더 가미해서 재배한 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종산삼은 말 그대로 사람의 손이 거치지 않고 씨가 2대, 3대에 걸쳐서 자연적인 발화와 자연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진짜 그냥 내추럴한 산삼 이렇게 보시면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0: 네. 주로 우리가 삼을 먹는 목적이 그 중에 아주 좋은 유효 성분, 사포닌이겠죠.
1: 그렇죠.
0: 사포닌을 섭취하는 건데, 사포닌도 그냥 사포닌 하나 딱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종류가 많고, 삼마다 다 다르다면서요, 그 성분들이.
1: 인삼이 가지고 있는 사포닌 수보다
0: 네.
1: 산삼이 가지고 있는 사포닌의 수가 수십 배더 많습니다. 그리고 산삼을 또 자연 상태에서 생삼일 때 드시는 것보다 드라이를 해서 드시는 게또 사포닌의 함량을 더 높일 수 있는 사포닌은 드라이되는 과정에서 사포닌은 증폭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의 사포닌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보통 저희가 산삼을 이제 판매를 할때 손님들께 말려서 차로 우려서 드셔도 효과가 너무너무 좋고 생으로 드셔도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실은 저희가 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말려서 차로 두달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면역력이라는 게 알약 하나 먹었다고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0: 내용도 흥미롭지만 아까 아주 놀라운 프로모션을 제공해줘서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 다시 한번 프로모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0: 제가 데뷔 방송이네요. 데뷔 방송이라 오늘 특별히 세일 좀 많이 해드릴게요. 일단 매장은 159-25 놀던 블루버드 플러싱이 있고요. 전화번호는 718-879-2340번입니다. 그 저희 300불짜리 건산삼 오늘 150불에 특별히 세일해드리고 천삼 캡슐로 된 천삼 500불짜리 오늘 250불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 불로초 300불에 판매하는 저희 제품 오늘 150불에 특별히 딱 이 세 가지 오늘 세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건삼도 이 기회에 좀 넉넉하게 준비하셔서 온 가족 다 이 여름을 나기 위해 건강을 위한 이 준비를 딱 하시는 것도 좋은 그럼요. 방법인 것 같고요. 이 불로초도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다음에 캡슐로 만든 제품들도 특히 바쁜 분들, 아, 나 산삼 이거 언제 끓여 먹어? 바쁘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이제 방학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우리 대학생들, 이한테는 아주 캡슐 제품 아주 간편하고 좋습니다. 이 불로초는 어떤 게 좋을까요? 불로초는 몸에 좋아요. 어떤 몸에 좋아요?
0: 불로초라는 약재는 그 아주 고대부터,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그 아주 그 잠깐만. 불로초라는 약재는 오래전부터 한의학이나 중의학에서 많이 쓰이던 약재예요. 노인들 변비라든지 머리가 이제 돌이 됐어. 불로초라는 약재는 과거 중국에서도 많이 쓰이고 한국 한의원에서도 많이 쓰이던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성 변비라든지 관절염, 그 통증 치료에 아주 탁월한 기능이 있고요. 산삼과 결합했을 때 면역력이나 또 혈액순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제품이에요. 저희 그 블루초는 100% 저희가 그 알래스카에서 사장님이 직접 가서 또 채취도 해오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1: 네. 10만의 장석훈의 천정산삼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요, 어떤 인공적인 게 가미되거나 인위적인 게 없습니다. 모두 네. 다 깊은 자연에서 자연 그대로 자란 것들을 채취하셔서 판매하고 계십니다. 오늘 파격적인 할인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뭐 엘니뇨 때문에도 그렇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더운 여름, 더 습한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기력이 없다, 진이 빠진다, 힘도 없고 몸이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럴 때 몸에 어떤 자극도, 부작용도, 부담도 없는 천정산삼, 또 그와 관련된 제품들 이렇게 싼 가격에 아주 할인 많이 받으시면서 구입하시는 것 얼마나 좋은가요? 이 불경기에 어디 값비싸고 부담스러운 제품들보다는 이렇게 할인 많이 해주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효과 만점인 천정산삼 제품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718-879-2340 718-879-2340으로 문의 주시고요.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저희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주변 분들 가운데요, 산삼 먹고 나서 몸에 열이 난다 하고 계신, 열이 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유가 뭘까요?
0: 몸에 열이 나는 거는, 극명하게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는. 몸에 열이 나는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혈액순환이 빨리 되고 잘 되면 오히려 몸에 열감이 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작용이나 이런 현상은 아니고요. 산삼이 몸에 들어가서 반응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 네, 그러니까 산삼이 이제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그렇죠. 받아들이시면 네. 되는 거네요. 네. 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0만의 장석훈의 천정산삼의 장석헌 이사님과 건강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아, 천정산삼은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이 효과나 우리 몸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아주 훌륭한 건강기능식품이구나라고 강조를 하는데 과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사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제공해 주셨어요. 이번 기회에 온 가족 건강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718-879-2340으로 전화 주시거나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님도 이 산삼 많이 드시죠?
0: 저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1: 네. 뭐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적당하게.
0: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보다는 네. 나한테 맞는 적당한 양을 네. 적당히 꾸준히 오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1: 네. 저도 그 지속성, 그 네. 지속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다.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적당한 양을 나에 맞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에 관련된 정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유튜브 채널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검색하시면 아주 많은 정보, 후기, 또 드시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의 장석헌 이사님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첫 방송이라 너무 좀 긴장도 많이 하고 다음에는 좀 더 성숙하게 예, 방송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히려 꿈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 건강한 여름 날고 계신지요. 천종산삼과 함께하면 더욱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한 외환시장 공동 개입을 15년 만에 공식 인정했습니다. 양국은 필요할 경우 추가 개입에도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4대 빅테크 기업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수년간 모두 2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AI 장비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월간은 AI 열풍을 단순한 거품이 아닌 장기 혁신을 이끌 생산적 거품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버리지 ETF 급증 속 월가은행들이 폭락 위험을 넘기는 크래시풋 거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숨은 레버리지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퀍브와 합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사될 경우 기업 가치 약 4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제약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장관이 홍역 확산 속에 부모들에게 자녀의 홍역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백신 회의론적 입장은 일부 유지했습니다.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18억 달러 규모 반사법 무기화 기금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지명자 인준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질 억만장자세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당내 주요 인사들은 부유층의 주 이탈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소란만단의 뉴욕시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차이를 부각하며 민주사회주의 노선을 옹호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노동시장에서 성인 자녀의 취업과 직장생활까지 개입하는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독립성과 업무 적응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 법무장관 권한대행인 토드 블랜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18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반사법 무기화 기금을 공식 철회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CNN 방송 등이 2일 보도했습니다. 블랜치 권한대행은 이날 X를 통해 해당 기금을 폐기하는 공식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위원회 위원들과 상원의원들을 수주간 만나 우려사항과 남아있는 질문을 해소했다며 선의의 논의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명령에는 법무부는 그동안 의회 증언과 서면 답변, 법원 제출 자료 등을 통해 해당 기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밝혀왔으며 이날부로 2026년 5월 18일자 명령을 공식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치는 블랜치의 법무장관 인준을 둘러싼 공화당 내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해당 기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블랜치 인준 절차를 사실상 보류해왔습니다. 코닌 의원 측은 블랜치와의 합의 사실을 확인했으며 틸리스 의원 측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4일 블랜치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들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정치자금 또는 비자금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블랜치가 이날 공개한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에게 적용되는 세무조사 면제 조항의 범위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합의 당시 진행 중이던 사안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되며 향후 세금 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까지 면제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도 해당 기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16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기소됐던 인사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삶은 파괴됐다. 이 기금은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성향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진보 진영의 대표 인사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소란만단이 뉴욕시장을 비교하며 복지와 주거, 중동 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주류에서는 민주사회주의 세력의 확산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사입니다.
1: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연방 상원의원은 2일 유튜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민주사회주의 노선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육 예산을 줄이고 있는 반면 맘단이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상 보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맘다니 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동 문제를 놓고서도 샌더스 의원은 맘다니 시장이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지지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수 진영이 민주사회주의 정치인들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근거 없는 공포를 조성하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민주사회주의 단체인 DSA, 즉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소속 후보들이 잇따라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뉴욕의 조란만다니 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는 현직 연방 하원들을 꺾는 이변이 이어졌고 위스콘신주에서는 한인 이민자 출신인 프란체스카 홍 주하원 의원이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주류 진영에서는 민주사회주의 세력의 부상이 정치 후원금 모집을 어렵게 만들고 공화당의 공격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1일 뉴욕주 더브롱스 지역사회가 거리 총격으로 숨진 12살 소년 제이콥 프레이테스를 추모했습니다. 평범하게 자전거를 타고 공을 사러 가던 소년이 거리 총격의 희생자가 되면서 주민들의 안타까움이 커지는 가운데 소년의 어머니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더 브롱스 주민들이 12살 제이콥 프레이테스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8월 1일 토요일 파크체스터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모여 소년을 추모했습니다. 제이콥은 대략 일주일 전 마운틴 이든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동네 상점으로 향하던 중에 충격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한 남성이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총을 발사했고 제이콥은 표적이 아니었지만 날아든 탄환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로 체포된 45세 윌리엄 페레르는 살인과 살인미수, 무기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재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추모객들은 제이콥을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던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친구들은 제이콥이 한때 아버지처럼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얘기했다며 혹은 농구 선수를 꿈꾸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이콥의 어머니 미그달리아 마르티네스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강력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마르티네스 씨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살해하면 종신형을 받아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무모한 총격으로 아이가 희생된 경우에도 같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추모식에는 조란 맘단이 뉴욕 시장도 참석해서 이번 사건은 더 브롱스뿐 아니라 뉴욕시 전체를 흔든 비극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반복되는 거리 총격, 불법 총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이콥의 죽음이 다시 한번 뉴욕시의 공공안전 문제의 부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12살 소년이 거리 총격의 희생자가 되면서 유가족과 지역사회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번 제이콥 사건을 계기로 뉴욕의 공공안전대책 또 처벌 강화 기준 변화로 이어질지 주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1: 이스라엘 청년층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이나 교회 건물을 향해 침을 뱉는 혐오 행동이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대교인 청년들이 이러한 침 뱉기 행동을 저지르는 사례가 과거에는 산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예루살렘의 기독교 성당이나 예배당 구토에서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이 많은 동예루살렘과 그 안에 예루살렘 구시가지에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성지로 여겨지는 장소들이 많이 있으며 다양한 종교를 가진 신자들과 여행객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 5월 14일 예루살렘의 날에 이스라엘 청년 수천 명이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행진했을 때 그날 오후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성당 주변에서만 최소 12건의 침뱉기 행동이 확인됐습니다. 예루살렘의 날은 이스라엘이 1967년 6.1 전쟁을 벌여 구시가지를 포함한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당시 이스라엘 10대 청소년 한 무리가 이곳의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기독교인이 있냐고 물은 뒤 기독교인들에게 침을 뱉으려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인 기독교인을 모욕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미츠바, 즉 종교적인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몸에 두른 한 10대 청소년은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영토 세우타로 수만 명의 모로코 이주민이 대거 넘어오는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72명으로 늘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가장 최신 집계된 사망자 수는 72명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모로코에서 헤엄을 쳐 세우타로 향하던 중 익사했으며 일부는 방파제 장벽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압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페인 국영방송은 경찰 당국이 아직 수습하지 못한 익사자를 찾기 위해 세우타 인근 해역을 훑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경찰 관계자는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에 바다에는 아직도 더 많은 시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세우타 인근 바다에서는 모로코에서 헤엄쳐 세우타로 향하던 중 목숨을 잃은 사람 67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당국은 추가 희생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최대 200구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주 본격화된 그리스 대형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1일 최고 시속 130km에 달하는 강풍을 탄 불길이 아테네에 가까운 데니자 마을까지 도달해 약 200채의 주택을 태웠습니다. 불길은 이튿날 아테네를 포함한 아티카 서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해 아테네에서 약 30km 거리인 메가라 외곽 주거지역과 공업지대를 위협했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마을 수십 곳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2일 아테네 서쪽 협곡에서는 진화작업에 투입된 헬리콥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소방관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됐습니다. 지난달 29일에도 크레타섬과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에서 산불을 끄던 소방관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스 전역에 지난 72시간 동안 5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2일 소셜미디어 X에 자연의 힘과 기상 조건의 강렬함이 총 가용 능력을 압도하는 순간이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극히 힘든 시기라고 적었습니다.
0: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오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한식 중화 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도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 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 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역 확산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부모들에게 자녀의 홍역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2일 CNN 시사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부모들은 자녀에게 홍역 백신을 맞춰야 한다며 홍역 백신은 약 97%의 예방 효과가 있으며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홍역과 볼거리, 풍진, 혼합 백신도 접종해야 한다며 해당 백신이 홍역 예방의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 내 홍역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올해 홍역 확진자는 현재까지 2,371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기록한 2,289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홍역 환자 수는 21세기 들어 이전 모든 기간을 합친 것보다 많으며 단일 연도 기준으로는 1991년 이후 가장 많은 정도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홍역 집단 감염도 37건에 달하면서 미국은 2000년부터 유지해온 홍역 퇴치 국가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네디 장관의 발언은 그가 수년간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MMR 백신 관련 허위 정보를 확산해온 것과 상반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장관 취임 이후에도 홍역 백신 접종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규정하고 백신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다만 케네디 장관은 홍역 확산과 관련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뒤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공동체와 세계적인 보건 환경 등을 홍역 유행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진행자인 데이나 베시 CNN 앵커와 백신 문제를 둘러싸고 거친 설전도 벌였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베시 앵커를 향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과학자가 아니라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베시 앵커는 당신도 과학자는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이 밖에도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와 라임병이 실험실에서 병원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증의 연관성, COVID-19 백신의 효과 등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COVID-19 대응을 총괄했던 아시시자 전 백악관 COVID-19 조정관은 같은 방송에서 모든 어린이가 MMR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케네디 장관의 발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외 대부분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행정부가 백신 접종을 충분히 장려하지 않았고 홍역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게 최근 홍역 확산의 배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신분을 숨긴 채 해외 IT 기업에 취업해 외화를 벌고 이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계 영킴 연방하원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1개국도 공동주의보를 발표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영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IT 인력 원격 위장 취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김 하원 의원은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과 함께 북한 국정자의 위장 취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냈습니다. 북한 국적을 숨기고 IT 회사에 취업해 원격 근무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행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창출된 수익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북한 인력 위장 취업 관련자에 대한 제재 등 제한 조치를 위해 국무장관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조율하도록 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사이버 보안을 다루는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북한의 이러한 활동 저지에 협력하도록 하고 관련 활동 신고에 지급되는 보상금도 증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국무장관이 북한의 위장 취업 활동 및 미국과 동맹의 협력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 국적 IT 인력의 원격 위장 취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조직적 위장 취업 시도를 수사해왔고 지난 4월에는 북한 근로자의 미 IT 기업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 남성 2명이 징역 9년과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북한 인력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을 도와준 후 회사가 원격 근무용으로 보낸 노트북을 대신 수령, 중국 등지에 있는 북한 인력이 미국에서 원격 근무 중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11개국은 이날 북한 IT 인력 관련 주의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우리는 모든 국가, 기업 및 기타 기관이 북한 IT 인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북한의 수법과 기업의 유의 상황 등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미 서부 지역이 기록적인 폭염과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섭씨 47도를 넘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워싱턴주에서는 산불이 확산하면서 5천 가구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열돔 현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워싱턴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5천 가구가 대피했습니다. 워싱턴주 제2도시인 스포켄시 인근에서 산불 3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8.2제곱마일 이상 면적을 불태웠다고 AP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이 산불로 주택 건물 등 약 600여 채가 잿더미가 됐으며 주민 5천 가구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바퍼거슨 워싱턴 주지 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9월 말까지 농업 목적 등의 불태우기를 전면 금지했으며 국립기상청도 워싱턴주 동부에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연방대응팀의 벤저민 코셸 공보관은 기상상황도 지형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는 미 서부 전역을 덮친 폭염이 지목됐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애리조나주의 에서 몬태나주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고기압 능선이 형성돼 열기를 지표면 가까이 가두는 열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보관들은 이미 한 차례 폭염 사태를 겪고 대기가 건조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부 전역에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워싱턴주 외에 오리건주 동부에도 적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폭염의 여파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올 들어 최고 온도인 화씨 115도까지 치솟았고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캘리포니아주 엘센트로도 화씨 117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폭염과 산불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의 기상 상황은 적도 태평양의 수온 상승 현상을 일컫는 엘니뇨 영향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엘니뇨가 1950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3: 지금 프론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3: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3: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뇌우가 예상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돌풍 가능성이 있어 외출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 한두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이후에는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다소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초에는 무더위와 함께 곳곳에 소나기와 뇌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3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개별 종목의 일일 수익률과 손실률을 두세 배로 불려주는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이를 해지해야 하는 월가 은행들 사이에서 크래시풋이라 불리는 이색 파생 상품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클리케 또는 안전성 노트로도 불리는 크래시풋은 주가 대폭락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막아주는 하락 방어보험 성격으로 기초 종목이 하루 만에 50% 안팎 폭락할 경우에 대비한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투자자가 보험사 역할을 맡아 폭락 위험을 떠안고 프리미엄을 챙기는 구조로 주로 은행들이 레버리지 ETF에 달린 테일 리스크를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는 통로로 쓰입니다. 자산운용사 제너스 핸더슨의 나타샤 시블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 상품에 대한 이 정도 수요는 과거에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의 라몬 베라스텍이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제 은행들이 이 모든 레버리지 ETF를 해지하기 위해 크래시풋 시장 자체를 키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겨냥한 상품이 꼽힙니다. 지난 5월 골드만삭스가 제안한 크래시풋은 이들 종목에 연동된 2배 레버리지 ETF의 테일 리스크를 최장 1년간 떠안는 대가로 14.2에서 20%의 수익률을 제시했습니다. BNP 파리바가 제시한 SK하이닉스 대상 1일 갭풋 프리미엄도 3월 3.5%에서 5월 6.5%로 삼성전자는 2%에서 5.5%로 뛰었습니다. 이런 상품에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전례도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미 전기차 업체 루시드그룹 주가가 장중 57%까지 급락하자 연동 레버리지 ETF는 이후 상장 폐지됐습니다. 전 세계 레버리지 ETF 운용 자산은 2,500억 달러에 육박하며 미국에서만 700개가 넘는 상품이 상장돼 있습니다. 미 운용 자산은 지난 6월 2,000억 달러를 웃돌며 정점을 찍은 뒤 현재 1,60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아카디언 자산운용의 오원 러몬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크래시풋에 대해 중복되고 숨겨진 레버리지가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 많다는 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조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협 관리 방안을 놓고 오만과의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쟁점인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절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도 추가 협의를 예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여부가 중동 정세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한 오만과의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협의는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호르무즈 개방 합의의 핵심을 이루는 사안인 만큼 미국이 받아들일 타협점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일 국영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이란과 오만이 수용할 수 있는 항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는 북측 항로도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항로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북측 항로는 이란이 지정해 권고하고 있는 이란에 가까운 항로고 남측 항로는 미국이 상선들을 호위하는 오만에 가까운 항로입니다. 이란은 해협 전역에 대한 자국의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북측 항로를 따라 이동하는 선박을 공격해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5조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는 오만과 협의 등을 통해 이란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날 강요회의 직전 보고를 통해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 5조에는 이란은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이란이 해협의 관리와 해상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의하면서 오만과 대화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관리 권한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자유항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해석이 이같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란은 자국이 정한 북측 항로가 아닌 남측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호르무즈 연안에 이란 군사시설을 폭격하고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에 맞불을 놓는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이 지난달 지속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규모 공세를 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지만 걸프국들의 만류로 공격을 보류했습니다. 주변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타협점을 찾고 확전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오만은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최근 소강상태에 접어든 틈을 타 선박 통항 재개를 위한 임시 조치를 마련하고자 이란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오만은 남측 항로에 대한 자국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양보를 주저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 오만의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이란의 확인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0: 위한 이란의 무력 시위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데이터센터 확충 경쟁을 벌이는 미국의 4대 인공지능 기업들이 향후 수년간 2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관련 투자를 약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앞으로 계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4개사는 데이터센터 임대 계약, 건물, 에너지, AI 장비 등과 관련해 최근 1년 사이 투자 약정액을 계속 늘려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해당 약정은 단기 지출과 최장 수십 년 일정의 장기 약정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구글 운영사인 알파벳은 지난주 미 이행 구매 약정, 계약상 의무 조항, 개시 전 임대차 등으로 9,020억 달러의 지출 의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수치는 1년 전보다 9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여기엔 기술 장비와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계약이 포함됐습니다. 메타도 향후 7천억 달러의 투자 지출 계획을 공시하면서 투자 약정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 중 절반은 데이터센터 임대 지출이며 30년에 걸쳐 분할 납부될 예정입니다. 메타의 총 약정액은 1년 전보다 8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AI 컴퓨팅 파워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선점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투자 확대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식당의 일회용품 제공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스킵 더 스터프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포크와 나이프, 냅킨, 소스 등은 고객이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편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뉴저지주의 새로운 환경 규제인 이른바 Skip the Stuff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식당들은 플라스틱 식기류와 일회용 포크, 나이프, 냅킨, 빨대, 소스 등 각종 일회용품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제공해야 합니다. 배달 주문도 대상입니다. 우버이츠 등 제3자 배달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도 기본 설정으로 제공되던 일회용품 선택 항목을 고객이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과 쓰레기를 줄이고 식당들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치필드 파크에 있는 한 피자 식당 운영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고객들에게 추가 식기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있다며 최근 포장 용기와 운영 비용이 크게 올라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배달 주문을 하는 많은 고객들은 집에 이미 충분한 젓가락이나 케첩, 소스 등을 갖고 있다며 불필요한 제공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부 고객들은 불편하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한 고객은 필요한 식기라면 식당이 기본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따로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고객들은 배달 앱에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다면서 새로운 규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엿보였습니다. 이번 법은 의료시설이나 일부 푸드코트 입점 업체 등 일부 업종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며 이후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250달러까지 벌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매년 발생하는 불필요한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핫 이슈와 뉴스 그리고 실전 영어를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스마트폰과 줌,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기사 The Trap of the Digital Double 디지털 도펠갱어의 함정 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하루 종일 줌 화면이나 SNS 전면 카메라를 통해 내 얼굴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현대인의 삶이 단순한 자아도취, 나르시시즘을 넘어 스스로의 정신적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역시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울과 화면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진짜 인간관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modern technology continuously forces individuals to confront their own reflected images, turning self-observation into an exhausting daily routine. 현대 기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어느새 지치고 피곤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Force A to B, A가 B하도록 강요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사에서는 현대의 디지털 기술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도록 만든다 라고 말합니다. Confront, 맞서다, 직면하다, 마주하다 라는 의미이고 self-observation, 자기 관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exhausting routine, 피로감을 유발하는 일상, 지치는 일상과 반복된 작업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줌 회의를 하며 내 얼굴 모양을 신경 쓰고 SNS 셀카를 보정하는 행동이 매일 반복되면 정신적으로 지치죠. 바로 이런 exhausting routine, 피곤한 일상을 꼬집고 있습니다. Major spiritual traditions have historically warned that constant gaze into the mirror fosters unhealthy pride and obscures deeper spiritual truths.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주요 종교와 영적 전통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습관이 지나친 자만심을 키우고 삶의 더 깊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Major spiritual traditions, 주요 영적 전통, 오랜 종교적 가르침을 말하는데요. Spiritual은 단순히 종교, religious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영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Warn that, 넷절 이하에 대해 경고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한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Experts warn that excessive stress harms health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Foster, 키우다, 촉진하다, 조장하다 라는 뜻이고 Obscure는 진실이나 형체를 가리다, 모호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인데요. 안개가 풍경을 가리듯 거울 속 내 모습에만 집착하면 삶의 진짜 중요한 가치를 Obscure, 가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By obsessively curating perfect digital doubles online, people inadvertently fragment their identity and weaken their real-world mental stability. 온라인에서 완벽한 또 다른 나를 만들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체성이 분열되고 현실에서의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약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Obsessively, 집착하듯, 지나치게 또는 강박적으로 라는 의미로 Obsession 하면 집착이란 의미가 되죠. Curate, 전시를 기획하다, 작품을 선별하다 라는 의미로 흔히 전시장에 전시물을 기획,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 Curator라고도 하죠. 그리고 Inadvertently, 의도하지 않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기사에서는 SNS에 잘 나온 사진만 올리며 멋진 척을 하지만 실제 나의 외로움과 격차가 커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inadvertently 마음이 불안해지는 현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Over-reliance on self-focused screens diminishes genuine human empathy, reducing fellow citizens to mere obstacles or tools.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화면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사람에 대한 진정한 공감 능력이 약해지고 다른 사람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아니라 그저 방해물이나 이용 대상처럼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Over-reliance on, 무언 무엇에 지나치게 의존함, 과도한 의존이란 의미이고요. Rely on이 의존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 앞에 over가 붙으면 지나치게 의존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Diminish, 감소시키다, 약화시키다 또는 떨어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reduce A to B, A를 B의 상태로 전락시키다 또는 낮추다 라는 관용구인데요. 예를 들어 전쟁은 사람을 단순한 숫자로 전락시킬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war reduces people to numbers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True self-knowledge comes not from admiring idealized reflections, but from engaging in honest, uninterrupted relationships with others. 진정한 자기 이해는 거울 속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진실하고 꾸밈 없는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True self-knowledge, 진정한 자기 이해, 참된 자기 인식이란 의미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Idealized reflection, 실제보다 훨씬 예쁘거나 좋게 포장된 이상화된 반사 이미지를 뜻하고 기사에서는 완벽하게 꾸민 SNS 속 자신 그리고 필터를 씌운 셀카 속 이상적인 자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터를 씌운 셀카 화면, idealized reflection 대신 친구와 대화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장하는 것이 진짜 나를 찾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사에서 칼럼니스트는 육아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인지 비로소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나 소셜미디어 속 예쁜 디지털 분신은 나에게 불쾌한 소리를 하지 않지만 진짜 타인과의 관계는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비춰주는 진짜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카메라와 거울에서 눈을 돌려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L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헤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뉴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아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팩, 인첸트 미네랄소,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한 외환시장 공동 개입을 15년 만에 공식 인정했습니다. 양국은 필요할 경우 추가 개입에도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4대 빅테크 기업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수년간 모두 2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AI 장비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월간은 AI 열풍을 단순한 거품이 아닌 장기 혁신을 이끌 생산적 거품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버리지 ETF 급증 속 월가은행들이 폭락 위험을 넘기는 크래시푸드 거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숨은 레버리지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퀍브와 합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사될 경우 기업 가치 약 4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제약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장관이 홍역 확산 속에 부모들에게 자녀의 홍역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백신 회의론적 입장은 일부 유지했습니다.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18억 달러 규모 반사법 무기화 기금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지명자 인준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질 억만장자세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당내 주요 인사들은 부유층의 주 이탈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소란만단의 뉴욕시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차이를 부각하며 민주사회주의 노선을 옹호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노동시장에서 성인 자녀의 취업과 직장생활까지 개입하는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독립성과 업무 적응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최근 미국에서는 부모가 성인 자녀의 취업과 직장 생활에까지 깊이 개입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면접에 동행하거나 해고에 항의 전화를 하고 성과 평가 결과를 대신 따지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기업들도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자녀를 돕기 위한 부모의 마음과 사회생활의 독립성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적절한 개입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성인이 된 자녀의 취업과 직장 생활에까지 부모가 대신 나서서 참견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미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풍속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헬리콥터 부모들이 이제는 성인이 된 G세대 자녀의 입사 지원부터 해고 대응, 성과 평가 항의에 이르기까지 전면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란 자녀의 주변을 마치 헬리콥터처럼 맴돌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부모를 말합니다.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의 인력 파견업체 최고 운영 책임자 스티븐 클라크는 최근 24세 남성 직원을 해고하는데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건설 현장으로 출근한 첫 주에 네 번이나 지각하거나 아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몇 시간 후 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다가 거절을 당하자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습니다. 클라크는 이건 회사와 당신 아들의 문제라며 아들은 성인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화상 면접이나 채용 행사에서도 부모의 개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직원과의 화상회의 면접이나 복리후생 협상 등 까다로운 대화가 오가는 도중에 부모가 화면 밖에서 몰래 앉아 답변을 조언하거나 관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가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자녀의 지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가 하면 취업 박람회에 딸의 이력서를 들고 찾아와 구직 의사를 전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직장에 들어간 후에도 부모의 입김은 계속됩니다. 한 하드웨어 유통기업 인사 책임자는 지난해 성과 평가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받지 못한 G세대 직원의 어머니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럴 때는 자녀에게 회사와 직접 얘기하라고 권유해달라며 안내한 뒤에 자녀와의 직접 소통을 유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건강보험 옵션을 문의하거나 성인 자녀의 병가 전화를 대신 걸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이력서 플랫폼 JT가 G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가 취업 면접에 부모와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들은 고용 한파, 자녀들의 사회적 불안감, 인맥 도움 등을 이유로 들지만 기업 채용 담당자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인사관리자들은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지원자의 독립성 부족을 드러내고 또 채용 후에도 회사와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G세대 당사자들 역시 이런 현상이 반갑지는 않습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폴 블랜스는 부모의 불안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런 경향은 우리 세대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대에게 정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이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질 억만장자세 도입에 대해 당론 찬성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이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주지사 후보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주민주당은 당 간부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샌디에이고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억만장자세 당론 찬성을 2일 의결했습니다. 의결에 필요한 찬성률 기준은 60% 이상이었습니다. 주민 제한 40번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억만장자세 부과 방안은 전 세계에 보유한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캘리포니아주 거주 억만장자들에게 순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과세해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 등 의료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쓰자는 겁니다. 이 방안은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 주도로 추진돼 올해 11월 주민투표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는 이에 따른 과세 목표액을 약 1,00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데이브 리건 서부의료지부 위원장은 이번 의결을 계기로 억만장자세 도입 찬성에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내 다수가 찬성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로칸나 연방 하원의원 등 진보 성향 정치인들은 억만장자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와 달리 뉴섬 주지사는 세금을 많이 내는 억만장자들이 이 방안 추진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에서 떠나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 중 캘리포니아 교사협회와 캘리포니아 직업소방관협회 등도 반대 입장입니다. 주민 제한 추진을 계기로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부유층들이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 등 다른 주에 주택을 매입해 거주지 이전을 준비하는 등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버지니아주 알링턴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교실 내 인공지능 활용을 둘러싼 정책 개편에 나섰습니다. 버지니아주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벨투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존 예외 규정이 사라지고 동시에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업 윤리 기준 마련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3: 버지니아주 알링턴 공립학교가 학생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강화하고 교실 내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버지니아주가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 속에 학교 수업 전체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벨투백 정책을 도입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 알링턴 공립학교의 꺼두고 보관하기, 이른바 off-and-away 정책에서는 고등학교장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주법에 맞추기 위해 이러한 예외 조항은 삭제됐으며 응급 상황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예외도 사라졌습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는 있지만 수업 시간뿐 아니라 학교 일과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 전화뿐 아니라 스마트워치와 태블릿 등 개인 스마트 기기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의료 목적이나 보조기술 사용이 필요한 학생은 예외적으로 기기 사용이 허용되며 등교 전과 학위 후에는 학교 내에서 개인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가 긴급하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 학교 본관 사무실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알링턴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휴대전화 정책과 함께 AI 시대에 맞춘 학업 윤리 정책 개정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학생들이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어디까지를 정당한 학습 지원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어느 수준부터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판단할 것인지입니다. 또한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AI 도구의 범위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책임있게 활용할 것인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알링턴 공립학교는 최종 정책 확정에 앞서 교직원 교육과 학부모 대상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나 아르판테 임시 부교육감은 알링턴 공립학교는 AI 도구와 교육 현장 활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교직원 교육과 가족들과의 소통을 통해 책임있고 공정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링턴 공립학교는 지난해 약 400명의 교사가 참여한 AI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교사용 주요 AI 도구로 스쿨 AI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교직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구글 제미나이, 노트북 LM 등도 업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2026 학년도를 역량 강화 학습의 해로 지정하고 생성형 AI를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책임감 있고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란시스코 두랑 알링턴 교육감은 인공지능에는 많은 도전 과제뿐 아니라 기회도 있다며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근교육청들도 비슷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는 최근 초등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노트북과 기타 기기에 내장된 AI 도구 현황을 조사하도록 교육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멜라니 메런 페어팩스 교육위원은 적절한 제한 장치가 없다면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쉽게 AI에 의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로빈 레이디 교육위원은 AI 사용 문제를 지나치게 제한하기보다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빈 레이디 교육위원은 학생이 워드 프로그램으로 글을 작성할 때 맞춤법 검사나 문법 검사 기능까지 모두 끄게 할 수 있느냐며 AI 활용과 기존 기술 지원의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I 활용을 둘러싼 논란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워싱턴 리버티 고등학교는 졸업식에서 학생 이름을 읽는데 AI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역 사회의 반발 이후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처럼 교직원이 직접 이름을 낭독하는 전통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휴대전화와 AI를 둘러싼 변화는 단순한 사용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면서 디지털 시대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에 대한 교육 현장의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 경쟁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와 합병을 논의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3일 보도했습니다. 양사가 합병되면 기업 가치가 4천억 달러에 근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그룹이 탄생합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몇 달 동안 합병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시가총액은 1,960억 파운드로 영국에서 두 번째로 몸값이 높은 상장사입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의 기업 가치는 1,330억 달러입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합병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짚었습니다. 이번 논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달 뉴욕 증시에 직상장을 완료해 런던 증시에 타격을 준 뒤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규제도 큰 변수입니다. 양사는 항암제 분야에서 각각 대규모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어 합병 시 독과점 문제가 제기될 공산이 큽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건강보험 보조금을 받고 계신 유저지 주민들은 내년부터 세금 정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귀속연도, 즉 2027년 세금 신고부터는 APTC, 연방건강보험료 세액공제 보조금 상환 한도 규정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가입 당시에 예상했던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높아질 경우 정부로부터 미리 받은 건강보험 보조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계산될 경우에는 초과 수령액 전액을 제한 없이 IRS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직장 변경이나 소득 증가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보다는 매달 적용하는 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간 예상 소득을 너무 낮게 신고하지 말고 실제 상황에 맞게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보조금 변경이나 소득 재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KCS 건강보험 내비게이터 팀의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설정 관련 문의는 전화 201-429-286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들이 신임 김상호 뉴욕 총영사와 만나 지역 현안과 영사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29일 한인회관에서 김상호 총영사를 초청해 동포 간담회를 열었으며 뉴저지 지역 한인 단체장과 언론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중국적 절차 간소화, 또 영사 인력 확충, 순회 영사 확대 등 영사 서비스 개선 요구가 제기됐고 이민자 지원과 복지, 교육, 독거노인 돌봄, 체육대회 유치 지원 등 한인사회의 다양한 현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송미숙 뉴저지 한인회장은 오는 뉴저지 추석 대잔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상우 총영사는 총영사관이 동포들에게 주민센터처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곳이 되겠다며 영사 서비스 개선 또 한인사회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8월 5일 오후 7시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공연예술기관인 울리 매머드 극장에서 온스테이지 코리아 2026 마리아 킴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문화원의 대표 공연예술 프로그램인 온스테이지 코리아 시리즈의 일환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인 마리아 킴과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상급 연주자들을 초청해서 한국 재즈의 뛰어난 음악성과 독창적인 예술성을 미 현지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한국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재즈 스탠다드와 한국 민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섬세한 편곡과 풍부한 감성의 연주를 통해 재즈가 지닌 다양한 표현력과 한국 재즈 연주자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현지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연 일정 및 예약 관련 세부 사항은 워싱턴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삼색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할리우드 스타이자 세계적 셀럽인 아리아나 그란데가 최근 외모를 겨냥한 악플에 시달리던 끝에 활동 중단을 결정하고 뮤지컬 무대에서도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그란데 대변인은 이날 미 대중지 피플에 그란데가 대중의 눈길에서 한 발 물러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그간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선이 있었다는 점을 활동 중단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란데는 9월 1일 영국 런던에서 이터널 선샤인 투어 무대를 끝으로 잠시 휴식에 들어갑니다. 이번 결정은 그란데가 지난달 31일 8집 음반 페타를 발표하고 2년 만에 가수로 복귀하자마자 소셜미디어에서 그의 외모를 놓고 거식증 등 뜬소문이 퍼지는 와중에 나온 겁니다. 그란데는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이전보다 살이 빠진 채 깡마른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를 놓고 지나치게 수척해진 이유를 추측하는 악플이 번졌습니다. 그란데는 마른 몸매로 등장할 때마다 외모와 건강 상태를 둘러싼 각종 추측에 시달렸으며 이러한 논란은 최근 몇 년간 반복돼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외모 지상주의를 비난하며 그란데를 지지했지만 결국 그란데는 불과 컴백 며칠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란데는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예정됐던 뮤지컬 썬데이 인 더 파크 위드 조지에서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뮤지컬 제작사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란데의 하차를 발표하고 그녀에게 우리의 이해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뮤지컬은 그란데 없이 예정대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다른 배우를 캐스팅 중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그간 몸매와 관련한 언급이 너무나 위험한 것이라며 경계해왔습니다. 2008년 10대 시절 브로드웨이 무대로 연예계 데뷔한 그란데는 배우이자 팝스타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고 특히 영화 위키드 흥행을 견인하며 티켓 파워를 입증한 거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란데는 위키드 속편까지 잇따라 출연하면서 대중의 시선에 쉴 새 없이 노출돼 왔다고 AFP 통신은 짚었습니다. ChatGPT 개발사 OpenAI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아스트라로 불리는 이 모델은 아직 공개 전이지만 내부 시험 과정에서 10년 이상 풀리지 않았던 수학 난제들을 해결했다고 OpenAI가 밝혔습니다. 샘 울트먼 CEO가 직접 시연에 나선 가운데 차세대 AI 경쟁과 함께 새로운 규제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ChatGPT 개발사 OpenAI가 차세대 모델인 아스트라의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OpenAI는 내부 시험 중인 차세대 모델 아스트라를 활용해 최소 10년 이상 풀리지 않았던 수학 난제 10가지를 해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아스트라가 해결했다고 OpenAI가 소개한 난제들은 고차원 기하학, 대수학의 한 분야인 군롯, 양자 복잡도 등입니다. OpenAI는 아스트라가 제시한 논리를 수학 증명 검증 도구인 린 형 형태로 규격화해 공개했습니다.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이들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사용한 전체 토큰의 비용을 GPT 5.6 솔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불과 $2,00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워싱턴 DC의 정관계 인사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최근 아스트라 모델을 직접 시연했다고 미 정보기술 전문 매체 The Information이 보도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아스트라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에이전트가 오랜 기간 걸쳐 함께 협력하는 능력을 탑재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penAI는 최근 GPT 5.6을 내놓으면서 성능별로 태양을 의미하는 솔, 지구를 뜻하는 테라, 달을 뜻하는 루나 등 천체와 관련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별을 뜻하는 아스트라도 이와 같은 GPT의 세부 모델 명칭 칭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OpenAI가 아스트라를 GPT 5.6, 5.7 등 5 시리즈 추가 모델로 내놓을지 GPT 6로 선보일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스트라는 주요 AI 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연방정부에 제출해 검증받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 체계를 처음으로 적용받을 예정이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뇌우가 예상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돌풍 가능성이 있어 외출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 한두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이후에는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다소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초에는 무더위와 함께 곳곳에 소나기와 뇌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3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6: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5: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 공화당 소속 로저 마셜 상원의원이 COVID-19 대응을 이끌었던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마셜 의원은 2일 폭스뉴스 프로그램 썬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파우치 전 소장의 COVID-19 기원 관련 발언과 연구 지원 과정, 이른바 오토펜 사면 문제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며 워싱턴에서 벗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셜 의원은 파우치 전 소장이 COVID-19 기원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파우치 전 소장이 개인 기록에서는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중국 우한시장에서 발생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파우치 전 소장이 기능 획득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다만 해당 주장들은 COVID-19 기원과 관련한 논쟁의 일부로 과학계에서는 바이러스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 여전히 여러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셜 의원은 특히 파우치 전 소장에게 이뤄진 오토펜 사면의 유효성도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자동 서명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면의 법적 효력 여부도 특별검사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셜 의원은 COVID-19 후유증인 롱 코비드를 겪는 미국인들을 언급하며 이들에게도 답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는 상원 일정과 관련해 정부 예산 처리와 함께 유권자 신분증 확인, 시민권 증명 등 선거 관련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셜 의원은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투표자 신원 확인과 시민권 증명 관련 법안을 다뤄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한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공조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이 외환시장 공동 개입을 공식 확인한 건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2011년 이후 15년 만으로 글로벌 외환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했다고 동시에 공식 인정하면서 필요시 추가 공동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가 외환시장 공동개입을 인정한 건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2011년 3월 이후 15년 만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2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엔화의 상당한 저평가를 시정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단호한 시장 및 통화정책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7월 31일 공조된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엔화 변동성에 대응했다며 재무부는 일본 재무성 및 일본 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며 예의주시하고 있고 추가적인 공동개입 참여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국 통화당국 대상 레포기구는 중요한 장치로 향후 수개월 내에 이 규모가 확대되기를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 통화당국 레포는 연방준비제도가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화를 대출해주는 환매 조건부 달러화 대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이 엔달러 시장에 개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다며 우리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발표에 발맞춰 일본 가타야마 사스키 재무상도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지난달 31일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토통신과 NHK에 따르면 3일 가타야마 재무상은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이번 공동 개입이 작년 9월에 발표한 미일 재무장관 공동 성명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월드옥타 명칭 사용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대 측의 관련 명칭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K-Radio가 보도합니다.
3: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7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드옥탄 유저지 명칭 사용을 둘러싼 법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9일 뉴저지주 상급법원이 상대 측의 월드옥탄 유저지, 옥탄 유저지, 뉴저지, 월드옥타 등 관련 명칭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 지급도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는 올해 창립 38주년을 맞은 경제단체로 오랫동안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 명칭을 함께 사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이후 지회 자격과 명칭 사용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뉴저지에서는 서로 다른 두 단체가 각각 월드옥타 뉴저지를 주장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인사회에서는 어느 단체가 정통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됐고 양측의 갈등도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는 지난 2022년 통합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2024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헨리 회장과 홍진선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승패를 넘어 한인사회 분열을 끝내고 경제인들의 화합을 회복하라는 의미라며 앞으로는 갈등보다 경제인 권익신장과 차세대 경제인 양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미국 뉴저지주 법원의 민사 판결입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는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경제단체인 만큼 향후 월드옥타 본부가 뉴저지 지회 운영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한동욱 회장이 이끄는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어 미국 법원의 판결 이후 한국 본부 차원의 후속 조치와 양측의 향후 대응이 이번 갈등의 최종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전망됩니다. K-Radio입니다.
4: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대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다섯 펀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 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랠리를 주도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예전의 위상을 잃고 있지만 매그니피센트 세븐 저변의 AI품 자체가 거품에 불과한 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존 플랜더는 1일 한때 미국 증시를 지배했던 M7은 6월 한 달 새 시가총액이 2조 달러 가까이 증발했다며 AI 인프라 투자가 충분한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안이 촉발됐다고 짚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이 2025년에서 2026년

0: 펀드가 반도체는 매수하고 하이퍼스케일러는 공매도 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 큰 추세가 방향을 바꾸면 극심한 변동성과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블루칩 명단이 M7이 처음은 아니라고도 짚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와 구글을 뜻하는 FAANG, 더 멀게는 1960년대 한 번 사면 영원히 보유해도 되는 우량주 50개를 뜻하는 니프티 50에 포함됐던 에이본, 폴라로이드, 코닥, 제록스는 훗날 줄줄이 몰락했습니다. 그럼에도 플랜더는 이번 AI 붐을 단순한 거품으로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 AI는 과거 범용기술과 달리 지식 생산 자체를 증강할 수 있다고 평가한 점을 들어 생산적 거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혁신의 결실은 초기 거품이 꺼지고 오랜 실망기를 거친 뒤에야 나타나는데 1840년대 영국 철도 버블 당시 리즈 맨체스터 구간에 노선이 하나둘이면 충분한데도 6개나 깔렸을 만큼 과잉 투자가 있었지만 그 잔해 속에서 결국 철도가 세상을 바꿔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이다호주의 한 인앤아웃버거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개점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매장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쇼핑객과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경찰은 용의자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 아이다호주 남부의 한 인앤아웃 버거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건은 1일 오후 2시쯤 아이다호주 트윈폴스에 있는 인앤아웃 버거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트윈폴스 당국자는 이번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 부상자는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뒤 식당 인근에서 총격 용의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용의자가 사망자 집계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의 신원과 나이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매슈 힐스 트윈폴스 경찰서장은 현재 지역사회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은 없다며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며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매장 주변에는 수백 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목격자들은 드라이브트루 인근에서 AR 계열 소총을 든 남성이 나타나 총격을 가했으며 한 시민이 권총으로 대응 사격하는 장면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는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인앤아웃 직원이 동료의 도움을 받아 주차장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봤으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도와줬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총격범이 최소 3발에서 4발을 발사했으며 특정인을 겨냥한 범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장총을 들고 차량으로 접근해 트렁크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당시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은 총성을 들은 뒤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몸을 낮추고 긴급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인앤아웃 매장은 지난 7월 24일에 문을 연 신규 매장으로 아이다호 지역에 대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개점한 지 불과 일주일 된 곳입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세인트 루크스 매직밸리 메디컬 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방 통합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같은 위장질환으로 위장약을 꾸준히

0: 충분히 버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끊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음에도 위가 계속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것은 약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위장약은 위산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위궤양과 염증 치료는 현대 의학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염증 이후의 회복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몇 달 동안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끊으면 다시 속쓰림과 이물감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염증은 치료되었지만 전망과 소화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위염과 식도염은 단순히 염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장 점막이 손상되고 점막 보호 기능이 약해지고 위의 운동성과 배출 기능이 떨어지고 식도 관략근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염증을 치료해도 회복이 끝나지 않으면 증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치료는 되었지만 회복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 단계의 관리입니다. 위궤양과 염증 치료는 현대의학이 담당하고 그 이후 위장 전망과 소화기 기능이 회복까지 함께 관리해야 증상의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학 한약은 손상된 위장 점막의 회복을 돕고 위라는 장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와 장기 운동성, 소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췌장, 간, 담즙, 흐름 등 소화기 전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회복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즉, 약은 염증을 치료하고 과학 한약은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양 한방 두 가지 치료를 함께 해야 증상의 반복을 줄이고 덜 아프고 더 안정된 상태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 한방 통합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양 한방 통합 이야 박사 샌디 최이였습니다.
1: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위장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10월 3일 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 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 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나는 왜 자꾸 주변 사람들 눈치를 이렇게 자꾸 보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를 의심하고 맞아. 그리고 제때 말하지 못하고 와서 집에 와서 이불킥하고 야, 그 말도 못해?
5: 완전 공감, 100% 네. 공감.
4: 남들의 축하, 꽃다발이나 박수를 받는 인생보다 나를 위해서 내가 꽃 한 송이 사는 인생이 더 단단할 수 있거든요.

0: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말 시리즈로 유명하신 작가이자 세바시 대표 강연자 중에도 한 분이죠. 김윤나 소장님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이번에 또 책이 새로 네. 나왔어요.
1: 아, 네, 뭐 네, 이렇게.
0: 항상 책이 김윤나 소장님 책 나오길 기다리는데 이번에도 말이 키워드로 붙었습니다.
1: 맞아요.
0: 말의 시나리오.
1: 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릇 시리즈들 있잖아요.
0: 그릇.
1: 말그릇이나
0: 말그릇, 리더의 말그릇.
1: 말그릇. 그릇 시리즈들에서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썼던 거예요. 왜 우리의 진심이 잘 전달이 안 되지? 이 궁금증 하나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작에서는 우리의 말이 좀 달라지려면 요 출구, 입을 단속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을 만들어내는 공장. 네, 그 공장에 해당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말이 달라질 것이다.
0: 좀 더 근원적인 거.
1: 그렇죠. 거네요. 네. 그게 이제 공장의 마음인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번 책에서 나온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내 말은 편안하지가 않지? 이거.
0: 아, 그건 내가 느끼는 거고.
1: 네, 그렇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관계 맺고 하면 나는 왜 자꾸 주변 사람들 눈치를 이렇게 자꾸 보고, 그리고 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혹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를 의심하고
0: 맞아요.
1: 그리고 제때 말하지 못하고 와서 집에 와서 입을 킥하고 야, 그 말도 못해. 이런 경우
0: 완전 공감, 100% 네. 공감.
1: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그렇게 와서 그 힘듦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질문으로 시작한 책이에요.
0: 이 책은?
1: 네, 근데
0: 이거, 왜 갑자기 시나리오?
1: 그죠. 아, 좋은 질문이세요.
0: 시나리오.
1: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거 역시도 말을 편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말이 계속 불편해지는 이유, 근원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이번에도 말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건데 제목이 왜 시나리오인지 그렇죠.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이거 뭐 영화 주변 학생들이 자칫 살까 봐.
1: 아, 그러네요. 정리를 잘 해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나리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화의 대본,
0: 그렇죠.
1: 극본 네,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배우들은 그 시나리오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한편의 드라마를 살아가고 있죠.
0: 그렇죠. 우리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1: 네.
0: 살아가고 있죠.
1: 우리도 계속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시나리오가 있고
0: 우린 지금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라고
1: 그렇죠,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의 말을 살펴보다 보면 왜 저 사람에게는 저 이야기가 반복될까? 하나의 패턴이 보이네, 경향성이 보이네, 왜 그럴까?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어떤 시나리오를 계속 반복하면서 대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시나리오는 괜찮아요. 근데 유독 문제가 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눈치 보게 만들고
0: 막장 드라마 시나리오
1: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막장 시나리오가 그렇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해로운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하면 우리의 말이 좀 달라질 수,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의 시나리오는 우리의 말이 들려주는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부제가 있잖아요. 어떤 말은 삶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0: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의 저자는 우리 삶이군요.
1: 그렇죠.
0: 우리 삶이 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에 새겨놓은 어떤 그 대본이 있는 거네.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1: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본을 가지고 말하는지를 알면 이걸 멈출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0: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 이 슬로건 같은 거 자꾸만 비슷한 삶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말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1: 맞아요.
0: 이 말을 바꾼다는 거는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하는 거군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책 다 봤네.
1: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다음 강연을 이렇게 이동 중이었어요.
0: 네네.
1: 근데 거기가 잠실대교였거든요. 엄청 복잡한 곳이잖아요. 잠실대교를 이렇게 쭉 건너서 딱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딱 끼어들려다가 딱 그 택시가 그 차를 피하려다가 이제 킥 하면서 반바퀴가 딱 돈 거예요.
0: 아, 급정거하면서?
1: 네, 제가 차.
0: 실제로.
1: 네, 실제로요. 제가 타던 그 택시가요. 근데 저는 이제 아마 피곤하니까 그 이렇게 유리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0: 한 박았겠는데?
1: 어, 그렇죠. 이렇게 딱 도니까 쾅쾅 이렇게 박았어요. 그리고 딱 그 복잡한 곳에서 이제 차는 반바퀴 미끄러져서 딱 정지한 상태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다음의 대화로 어울리는 대사를 한번 골라 보시는 거예요.
0: 객관식인가요?
1: 그렇죠. 객관식이에요. 예, 네, 이제 택시 기사와 저와 그렇지, 대화가 그렇지. 오고 간 거 어울리는 대화. 1번. 아니, 운전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0: 아.
1: 1번.
0: 그 소장님이 네, 그렇죠. 손님으로서.
1: 네, 제가죠.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번. 2번. 손님 괜찮으세요? 2번. 3번. 기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자, 다음 중.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3번, 세 개의 객관식.
0: 1번은 아니고. 네, 상식적으로 1번, 생각해도. 네, 네.
1: 뭐가 가장 적절해 보이세요?
0: 2번은 손님 괜찮으세요가 택시라는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그렇죠. 정답이겠죠.
1: 예, 네, 2번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0: 자연스럽고 당연, 그 당위이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서 택시기사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0: 아.
1: 예, 네, 그냥 나지막히 뭐라고 하시는데, 어떤 차를 이렇게 욕하시는 것 같았어요.
0: 욕이겠지.
1: 예, 네, 근데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전 쾅쾅쾅 박았거든요.
0: 그렇죠. 손님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1: 신경 쓰지 안 쓰고 갑자기 핸들을 확 돌리시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기사님한테 기사님 괜찮으세요?
0: 아, 기사가 되셨군요.
1: 제가.
0: 아, 진짜?
1: 제가 기사님한테 기사님
0: 머리 이거 쾅쾅 박고
1: 제가 박았고
0: 기사님 괜찮으세요를 소장님 먼저 물어본 거구나.
1: 기사님 괜찮으세요? 네네네. 저는 괜찮습니다. 예, 어딘가 적절하지 않죠.
0: 그렇죠. 예. 그 기사님은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1: 예, 그냥 아무 말. 아. 예, 뭐 괜찮다, 안 괜찮다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 저는 괜찮아요라는 이 말은요. 어쩌다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0: 소장님한테.
1: 그렇죠. 그 말은 저에게 제 삶에서 아주 오랫동안 제가 반복해 왔던 어떤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뭔가가 불편해지고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을 때 주변을 살피고 괜찮은가? 나는 괜찮아. 그래서 괜찮은 표정을 짓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0: 그렇죠. 그것도 상식적이진 않네요.
1: 네. 제 삶의 네.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하나의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러네. 네,
1: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각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0: 거죠. 그러니까 그 택시 안에 사고가 작은 사고가 일어난 그 택시 안에 두 네.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거기서 그렇죠. 막 깔려서 네. 튀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1: 그럼 보세요. 제가 그렇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나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말을 왜 한 거야?
0: 그치. 아니 괘씸하지 어떻게 보면. 아니 손님한테 뭐 네. 괜찮은지 여부는 안 물어보고.
1: 화도 나고 제가 너무 부끄럽고 지금 그걸 물어볼 일이야? 이런 거죠. 그럼 이불킥을 하게 그러면. 되죠. 네. 그런 게 있죠.
0: 그러니까 소장님조차도 어떤 시나리오가
1: 그렇죠.
0: 그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닌 거예요.
1: 그러니까 관계에서 이불킥하게 만드는 시나리오가 저도 있는
0: 있군요.
1: 거죠. 네, 네, 맞아요.
0: 책에서는 이거를 뭐 타인지향 맞아요. 시나리오라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타인지향 시나리오인데요. 우리가 각자 우리 드라마의 주인공이잖아요.
0: 그렇죠. 우리가 주인공이죠.
1: 네, 나야 나겠잖아요. 근데 이걸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관계도 맞고 대화도 하는 건데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가는데 그 기준과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정답이.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요. 예를 들어서 내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맞나? 맞나?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정답이야? 자꾸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거죠.
0: 진짜 그런 사례 많잖아요.
1: 너무
0: 저도
1: 많죠.
0: 그러기도 하고.
1: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내 문제를 푸는데 상대방에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안에서 자책감,
0: 그렇죠.
1: 수치심, 나를 의심하고 나를 탓하는 게 반복되는 거죠. 네, 그걸 우리는 이제 타인지향,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안테나가
0: 나만테 있는 거.
1: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돼요.
0: 그러면 반대는 건강한 시나리오는
1: 그렇죠.
0: 뭐라고 부르나요? 네,
1: 반대는 내부지향 시나리오.
0: 내 안. 네,
1: 그러니까,
0: 내 안에 있구나.
1: 예, 내가 이제 이런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나한테 기준이 있고 그 정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그냥 나답게 풀어가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내부지향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그 기준과 신호가 뭐냐. 이것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2: 기준과 내적 기준과 신호.
1: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면 아,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떻지? 이것도 하나의 신호예요. 내 기분이 어떻지? 그리고 뭐 내가 뭘 원하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뭘 잘하지? 뭐 이런 거. 혹은 아, 난 이거 좀 못해. 이거 좀 나의 한계야. 취약점 같은 거.
2: 그걸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인정하는 거.
1: 나의 우선순위. 난 이게 중요하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해. 그런 여러 기준들을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되게 나다워져요. 근데 이제 타인지향은 못 그렇죠.
0: 그러면 타인지향을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은 네. 뭡니까? 그러면? 네.
1: 특히 대화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타인지향 시나리오가 왜 생기는가를 이해하면 좀 더
2: 왜 생기는가?
1: 네, 그걸 먼저 좀
0: 그건 우리의 삶의 거예요. 어떤 그 저 먼 그렇죠.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1: 멀리 또 가야 돼요. 맞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때 섭취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섭취하지 못해서 결핍돼서 타인지향 시나리오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충분히 어떤 자원들을 우리가 섭취를 했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많이 아시는 자원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애착 같은 거, 사람 충분히 맞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혹은 뭐 유능감, 내가 잘하는 거 한번 경험해보는 거, 그리고 독립, 내가 혼자 한번 서보는 거, 그건 여러 심리적 자원들이 필요해요. 근데 특히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게 결핍되었어요.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걸 표현했을 때 충분히 인정받은 경험이 없어요. 아,
2: 네. 뭐 무시당하거나 그렇죠. 비난받거나 네.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군요. 예,
1: 특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를 표현할 때 무시당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요. 죽이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2: 그렇죠.
1: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요. 인정받는다는 건 뭐냐면 네가 그 정도로 화가 나는구나.
2: 그렇죠. 그거를 네. 인정받아야 되는데.
1: 네, 너가 그 정도로 억울하구나. 그게 인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압당하거나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비난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괜찮다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걸 느껴도 돼. 이런 걸 원해도 돼. 이런 경험이 쌓이질 않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타인지향 시나리오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에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드러나요. 일단 첫 번째는 대화할 때 내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2: 숨기죠.
1: 그러죠.
2: 이미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1: 거예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근데 눈치를 보죠. 지금
2: 말해도 되나?
1: 느껴도 되는 거야? 이거 분위기 이렇게 깨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내 감정에 자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원하는 것도. 난 이걸 원해. 넌 뭘 원해?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이거 원해도 되나? 이거 바래도 되나? 그러니까 건강한 대화는요. 우리가 나의 감정과 욕구, 너의 감정과 욕구를 핑퐁처럼 잘 오고 갈 때가 건강한 대화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2: 많지 않죠. 되는 사람들.
1: 예,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속을 모르겠고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런 평가를 받게
2: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좀 기분이 나쁘거나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상황을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이런 말 진짜 잘 못하잖아요.
1: 못하죠.
2: 또 뭐 도와달라는 말도 잘 못하고.
1: 잘 못하죠.
2: 사과도 못하고. 네. 이런 게 다 이유가 있었고.
1: 그러니까.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자꾸 화를 내고 혼자.
2: 그렇죠.
1: 집에 가서 집에 화를 가서. 내고.
2: 왜 그걸 내가.
1: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2: 감정과 욕구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대화는 상황과 자극이거든요. 대화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그러니까 대화는 자극과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적절한 반응을 하고 또 자극과 반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대화이잖아요. 근데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너무 반응을 못하거나 과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너무 반응을 못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방어도
2: 못하는 거군요.
1: 못하는 거죠. 어렵다, 못한다, 해달라, 도와달라,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다, 그 말 상처받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소한의 방어. 그것도 못하고.
2: 그러네요.
1: 그리고 오히려 또 굉장히 과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어요.
2: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격하게.
1: 네. 네. 예를 들면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2: 아, 자기 얘기.
1: 네, 그러니까 아, 그거 제가 해봤는데, 아, 나 거기 가봤잖아.
2: 아, 그런 것도.
1: 어, 예,
2: 그런 거 많죠, 엄청 많죠.
1: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자기에 대한 신뢰, 그것이 기반이 약한 사람일수록 너무 과장돼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기도 하거든요. 아.
2: 그런 반응.
1: 네, 그런 모습도 타인지향 시나리오의 한 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2: 우리가 바로 문제로 삼을 만큼 이렇게 심하진 않더라도
1: 네.
2: 우리에게 다 있는 모습들이
1: 그럼요, 그럼요.
2: 이 타인지향이라니까 이 말의 시나리오라는 게 뭐 난 별 문제 없어 라고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이
1: 네.
2: 이 이야기를 듣고
1: 네, 네, 맞아요.
2: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네요. 진짜.
1: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걸 충분하게 누군가한테 공감받고 인정받는 경험이 충분하기란 누구나 쉽지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있어요.
2: 저도 책을 이제 잠깐 보니까 거긴 또 자기감이라는 게 네. 있더라고요.
1: 네.
2: 자기감이라는 개념이 타인지향이냐 내부지향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1: 맞아요.
2: 같은데
1: 맞아요.
2: 자기감이 무엇입니까?
1: 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말이 궁금해서 읽은 책이지만 끝나고 나면 뭔가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2: 그렇죠,
1: 이런 책이길
2: 그렇죠.
1: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감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이해하는 감각이에요.
2: 나를 이해하는
1: 네,
2: 감각.
1: 그러니까 나란 사람은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문장을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빈 문장을 이렇게 이제 코칭에서 오신 분께 드리거든요. 그럼 그 문장에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걸 채우는 거예요.
2: 아, 본인이 채우는 거군요.
1: 네,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럼 어떤 분은 다섯 개 써놓고, 아, 이거 어려운데요.
2: 아, 그러니까 여러 개 쓰는 거군요.
1: 네, 여러 개. 최대한
2: 아, 쉽지
1: 많이.
2: 않죠.
1: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어떤 분 다섯 개 써놓고, 이거 어려운데요? 이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몇 페이지를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잘 설명하는 능력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나에 대한 근거나 기반, 아까 우리 기준이라고 말했던 거 있죠.
2: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단단한 거죠.
2: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기준들이 단단하고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겠죠. 우리가 보통 자기감보다 자존감에 관심이
2: 자존감, 좀, 그렇죠.
1: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2: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주가 그래프처럼 이렇게 들락날락해요. 네.
2: 낮아졌다가
1: 쭉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뭔가 내가 생각해도 좀 잘했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 자존감이
2: 좀 올라가죠.
1: 아, 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또 다음날 또 이렇게 피드백 한번 들으면
2: 확 떨어지죠.
1: 댓글 한번 보고 왜 그러냐 이제 이런 댓글 한번 보면 자존감이 또 확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낙차가 크면 인생이 괴로워져요.
2: 그렇죠.
1: 그렇죠. 예, 내가 높을 때와 낮을 때가 낙차가 크면 도대체 이거 어디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인생이 정신이 없어지는데
2: 그렇죠.
1: 이거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감각 위에 자존감이 세워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자기감이 대지가 높을수록 낙차가 그렇죠. 그러겠군요.
1: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피드백을 딱 들었어요. 댓글에, 왜 그러냐, 강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피드백이 있을 때도 자기감이 있는 사람, 즉, 나를 잘 설명하고 이해하는 감각이 좋은 사람은,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좀 있지. 근데 좀 이건 이랬는데, 내가 그걸 설명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네. 낙차가 좀 덜 하겠죠.
2: 아니, 자기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1: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예, 자기감을 먼저 좀 잘 이렇게 세팅해 두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2: 그래서 이 자기감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타인 지향을 내부 지향으로 좀 바꿀
1: 네.
2: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고,
1: 네.
2: 어떤 훈련법도 있고, 왜냐면 여기 이 책에는 자기감 회복 연습,
1: 네.
2: 이렇게 써 놓으시기도 하셔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이제 타인지향의 이제 유형을 좀 이렇게 나눠 놓으셨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거를 하나씩 좀 네. 점검하면서 네. 나는 어느 시나리오를 맞아요. 따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조언도 들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한 네 가지 정도로 제시하셨어요.
1: 네,
2: 책에서.
1: 맞아요.
2: 첫 번째는 뭡니까?
1: 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뿌리는 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감정과 이제 욕구를 존중받지 못할 때 그렇죠, 그렇죠. 예, 생기지만 첫 번째 유형을 좀 나눠보자면 복종 시나리오를.
2: 복종 시나리오?
1: 네. 아까 그 택시 안에서의 제 모습이거든요.
2: 아, 괜찮으세요. 네. 오히려 내가 이제 뭐 위로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네. 상대방에게 되려.
1: 네,
2: 아,
1: 네. 이걸 저도 복종 시나리오를 갖고 있거든요. 복종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말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보통 말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타겟한테요.
2: 시나리오라서 그런지 표정 연기가 네, 네, 조금 진짜 조금 같네요.
1: 잘 느끼시라고. 네. 네, 저는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힘들어 어려워 이건 좀 못하겠다. 노 이런 말은 못하죠. 네, 못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의견을 낼 때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2: 아, 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죠. 중요한 거군요.
1: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2: 두려움.
1: 네. 그렇게 복종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거나 내가 싫다고 이야기하면 뭔가 아주 불편하고 불안한 일이,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탁 이렇게 세트 메뉴처럼 오거든요. 그런 경험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런 두려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종의 시나리오를 세팅하게 돼요. 근데 아까 그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아주 고달파집니다. 그렇게 되면.
2: 그렇죠. 쉽지 않죠.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런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으면 서로 어떤 먼지들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에서.
2: 먼지?
1: 네, 먼지. 저는 그 먼지라고 표현하는데 관계 맺다 보면 뭐 이렇게 먼지들이 막 풀풀 날리고 서로 힘들죠. 근데 어느 정도의 먼지는 그냥 우리가 하는데 그런 먼지가 있을 때 내가 좀 불편해. 내가 이거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거 조금 이러면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먼지였을 때 불편함이 먼지였을 때 이야기를 하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조정이 될 텐데 이분들은 이 먼지를 쌓아놓는 거죠. 이렇게 말 못하니까 마음속에 쌓아놔요. 그러면 그 먼지도 어느 때는 태산이 되죠.
2: 모래바람이 돼서 막.
1: 그렇죠. 태산이 확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하냐면 그냥 끊어버려요. 말을 못하니까 도망가거나 어느 날 그냥 회사 다 그만둬버리거나 잠적해버리거나.
2: 그렇죠.
1: 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네, 말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말을 하지. 이렇게 되면 그 관계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특히 제가 우려하는 건 가까운 사이, 특히 연인 사이, 커플이나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복종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때 관계 어려움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하면 늘 괜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연인 관계는 우리가 시소를 탈 때처럼 아주 탄력 있게, 재밌게 그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2: 그렇죠.
1: 네, 근데 한 사람이 매번 괜찮다고 하면 힘의 균형이 이미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괜찮아야 되고 그 관계는 결국
2: 부러지죠.
1: 그렇죠.
2: 갑자기. 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1: 네, 그렇죠. 시선에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2: 그렇구나.
1: 네. 그런 패턴으로 말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내가 복종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고.
2: 보통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조금 내향적이고 조용하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을 하신 네. 분들이 좀 이런 네. 복종 시나리오를 따르는 말의 네.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1: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솔루션 세계도 이제 안내가 되어 있지만 저도 이제 괜찮다고 금방 말하고 괜찮은 표정을 짓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괜찮나? 하고 나를 먼저 보고 반응하는 연습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2: 나에게 네. 먼저 괜찮냐고 그렇죠. 물어보는 연습이 네. 필요하다. 네. 그러네요.
1: 근데
2: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조용히 있어서.
1: 그렇죠.
2: 진짜
1: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은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2: 그렇죠. 그럴 거예요.
1: 예, 그렇게 관계를 단절하고 회피하고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가장 스스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코칭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난 이제 이렇게 그만하고 싶다고.
0: 우리가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네. 친구인데.
1: 네.
0: 주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할 때, 아, 할 때. 그냥 응 그래
0: 오케이 어, 네. 그러지 말고
1: 그게 아니라 진짜 괜찮아 안 괜찮아 이러면 더 불편하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시간과 공간을 조금 이렇게 마련해 주는
0: 편하게
1: 네, 뭔가 필요하죠. 아. 네, 그래서 불편해 안 불편해 막 이렇게 추궁하면 또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0: 너 복종 시나리오지. 너 지금 안 괜찮은데.
1: 최악의
0: 지금 내가 다 알아. 시나리오 내가 다 알거든. 이러면 안 된다.
1: 이게 잘못된 사용법이죠. 그렇죠.
0: 이 책 읽고 잘못 사용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제가
1: 위험하의 위험이에요. 위험.
0: 이런, 맞아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책 읽으시면서.
1: 맞아요.
0: 그렇습니다. 복종 시나리오라는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
1: 네. 뭐,
0: 혹시 나도 그렇지 않은가 한번 방문해 볼.
1: 네.
0: 나의 유형은 또 어떤 걸까? 이렇게 잘 들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세금 문제, SBA 융자, 크레딧 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두 번째로 얘기하실 건 뭔가요?
1: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희생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게 가정에서든 뭐 친구 관계에서든 직장 생활에서든 내가 할게, 내가 처리할게, 내가 컨트롤할게, 내가 책임질게. 인생이 그래요.
0: 근데 이제 수혜자 입장에서 너무 좋지 않나요?
1: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 이게 좋기만 할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책임지고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하다 보니까 못해라는 말을 못하죠. 어, 이건 지금 내가 상황이 좀 안 되겠어.
0: 안 되는데도 답을 그렇죠. 하는 거고 내가 하겠다가.
1: 네. 내가 시간도 안 되고 지금 돈도 안 되고 에너지도 안 되는데도 일단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죠. 그거에 책임을 지려고. 근데 못하면 죄책감을 경험해요.
0: 그러겠죠, 자기가.
1: 네. 아, 내가 이걸 책임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걸 책임졌어야 되는데 만약 못하면 다 나 때문인가? 자기가 그걸 다 이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 나 힘들어. 나 외롭다. 아, 나 지쳐. 이런 말을 못해요. 지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60대, 70대도 외롭고 무섭고 두려워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말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지 않아? 괜찮아? 뭐 쉬엄쉬엄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0: 아우 나 괜찮아?
1: 네.
0: 나 더 할 수 있잖아.
1: 다른 사람들이 주는 공감과 위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나를 인정해줘. 나를 받아줘.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쳐가는지를 모르고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복종 시나리오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둘 다 이제 싫다는 말 못하는 것 같은데 차이를 조금 봐야 되면 복종 시나리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0: 아, 이거의 원인은 두려움이고. 네. 하지만 이 희생 시나리오에 있는 사람들은?
1: 이 사람들은 죄책감인데 희생 시나리오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와, 이 사람 대단하네. 그 많은 일을 다 어떻게 해? 이렇게 보이죠. 예, 근데 이 안에 속마음은 너무나 외롭고 고립되고 예, 그런 이제 감정들을 경험하시는데
0: 갑자기 제가 상담을 드리고 싶네요.
1: 그 이상 시나리오신가 봐.
0: 나 이 희생 시나리오인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1: 그러니까 무서워, 두려워, 나 도망가고 싶을 때 있어를 누군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0: 그렇군요.
1: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0: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1: 카메라 보고 말씀.
0: 대부분 뭐랄까 이렇게 회사의 대표들이
1: 그렇죠.
0: 그럴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 자리 때문이라도.
1: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이제 여러 부작용이 또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말고 난 누구지? 내가 원하는 삶은 뭐지? 라는 질문을 못 해요.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당장 해결하면서 막 쳐내가니까 일을. 나는 누구지? 내 삶은 뭐지?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제 너무 나는 나이가 들었네. 갑자기 슬프신 것 같죠?
0: 그러니까.
1: 고개를 떨구셔서.
0: 진행이 어려워지네요.
1: 갑자기 고개를 떨구셔서. 그게 그 사람의 인생으로 볼 때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감정의 교류를 더할 것인가 이걸 좀 또 연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인에이블러라고 하는
0: 인에이블러.
1: 네,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돕는다고 도운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예. 그러니까 특히 가정에서 이런 특징이 많이 있죠. 첫째, 둘째, 셋째인데 첫째가 막 그런 희생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이어서 형제들이며 부모며 다 첫째에게 예를 들어서 다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0: 첫째는 또 다 하고
1: 그걸 다 하죠. 네, 내가 다 죄책감을 안 느끼고 싶으니까. 근데 그래서 둘째 셋째나 부모가 독립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무능해지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죠.
0: 지금 무능한 사람들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이네블러라고 표현하는
1: 네, 그러니까 각자의 몫을 그냥 두지 않고 가져와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아하.
0: 그러니까 진짜 회사의 대표일 가능성도 크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뭔가 자기 리더십을 이렇게 잘 분배하지 않고.
1: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구성원들은 어차피 하실 거야. 어차피 챙기실 거야. 뭐 이렇게 되면은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0: 그러네요. 아, 이것도 많은 분들이 특히 그럼요. 사업하시는 분들
1: 맞아, 공감하실
0: 혹은
1: 뭐 거예요.
0: 어떤 조직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희생 시나리오 속에서 또 고통받고 있을 수 있겠군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분들은 종국이 어떻게 되나요?
1: 개인적인 질문이신가요?
0: 궁금해지네요. 네. 계속 희생 시나리오를 하다 보면은, 나쁜 어떤 그 엔딩을 마실 것 같습니다.
1: 그렇진 않고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피자 한 판으로 표현하면 지금의 역할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또 잘해보고 싶으셔서 계속 이 시나리오가 그렇죠, 그렇죠. 강화되는 거잖아요. 네. 피자 한 판이면 그 중에 이제 한두 조각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지금 한 판이 다 해결이에요. 나는 해결사예요. 그거에서 이제 한두 조각 정도만 그냥 나로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죠.
0: 사실 이 책을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자세한 내용, 조언의 내용들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연습을 이제 앞으로도 해야겠지만. 아,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1: 네, 세 번째는 저도 이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요. 인정 시나리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덫에 걸려 있을
0: 이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요?
1: 그렇죠. 네, 딱 용어에서 이렇게 뭔가 냄새가 나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요. 일단 하나는 나 이만큼 해냈어. 대단하지? 나 이만큼 벌었어. 대단하지? 나 이거 희귀템이 있어. 대단하지? 그러니까 뭐 돈이나 지위나 뭐 외모나 여러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혹은 더 높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취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0: 그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그 사람의 소재들이 얼마나 자기가 많이 해내는지를 계속 얘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어떤 내가 뭐 샀잖아 뭐 이런 얘기, 또 어렵게 구했잖아, 어디 가봤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막 자랑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본인은 이 그룹 안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 와 너 최고다 이 말을 들어야 내가 괜찮은가 보다, 자괴감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말을 하는데 이게 듣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2: 듣는 사람 좀 피곤하지.
1: 또 지자랑이냐?
2: 또 지자랑이냐?
1: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 잘났다 잘났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속상한 지점이죠. 나는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말인데 그 상대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이게 하나의 유형이고요. 그러니까 인정 시나리오에서도 또 두 번째는 딱 자랑을 하진 않지만 너 나 좋아해? 이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2: 확인.
1: 확인하면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계속 제공해주면서 너랑 나랑 한 편이야. 너랑 나랑 이제 친하지. 계속 그 사람의 자기를 좋아하도록.
2: 이것도 되게 좀 피곤하지.
1: 피곤하죠.
2: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그럼요, 되게 피곤하지.
1: 그 자꾸.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리하면서까지 네, 자기 돈이나 시간이나 여러 자원들을 무리하면서까지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그건 결국 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메시지이죠. 네, 그런 말과 행동을 보일 때 인정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인생이 아주 고달픕니다.
2: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뭔가 꼭 타인의 인정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이나 뭐 존중하는 능력이 올라가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조금 조정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인정 시나리오는 다른 사람이 만족할 만한 성과와 성취와 어떤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계속 다른 사람한테 있는데 고개를 돌려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재조정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예, 그러니까 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설명을 드는데 우리가 이제 인정 시나리오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 관역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추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2: 그렇죠. 네. 인정받기 위해서.
1: 인정받기 위해서 10점 받아야 돼. 내가 잘해내야 돼. 내가 여기서 미끄러지면 저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이거 10점 만점을 받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 관역판은 누굴 위한 거냐는 거예요. 일단 쏴요. 관역판이
2: 왜 10점을 쏴야 되냐.
1: 그렇죠.
2: 그렇죠.
1: 그러니까 왜 10점을 쏴야 되냐도 있는데 그 관역판이 뭔지도 관심이 없고 일단 100점을 맞으려고 하니까 이 관역판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원하는 관역판인지, 내가 이걸 왜 쏘고 여기 있는지, 이런 나에 대한 질문, 그 나를 위해서 이제 보내는 시간, 이런 조정이 좀 필요하죠.
2: 네. 그러네요.
1: 저도 인정, 그러니까 복종하고 인정이 저는 제 시나리오거든요.
2: 이게 여러 개 갖고 있으면
1: 그럼요, 그럼요. 예. 네. 대개는 여러 개 좀 갖고 계셔요. 복종하고 인정이 저는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서.
2: 중복 출연이라고.
1: 그래요, 그렇죠.
2: 인기 배우들이 한다는 드라마 중복
1: 맞아요.
2: 출연.
1: 그래요.
2: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1: 네. 아유, 뭐, 어느 것 하나 가슴 아프지 않은 건 없는데, 결함 시나리오예요.
2: 아, 이거의 이름은 결함 시나리오예요?
1: 네.
2: 결함?
1: 결함.
2: 아, 이건 좀 가슴 네, 아프네요.
1: 아프죠. 내가 문제야. 나까지 깨보. 이런 멍청이 바보. 예. 우리가 마음 내 뜻대로 뭔가 일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변수, 너의 변수, 상황의 변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만 노려보는 거야. 너지. 바로 문제 너지. 이렇게 노려보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누가 내 옆에서 계속 그림자처럼 다니면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잔소리하고 비난을 퍼부어요.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2: 그렇죠.
1: 네, 근데 이 결함 시나리오 가지신 분들은 되게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라는 개념이 잘 없으세요. 그러니까 관계는 무조건 기울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보다 나 항상 비교의 관점에서
2: 제일 그 힘든
1: 그럼요.
2: 네. 상황이구나.
1: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네. 항상 비교의 관점에서 보고 기울어진 쪽은 항상 나죠. 나는 이렇게 못났네, 부족하네.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너무 비난한다. 자신을 손가락질한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결함 신호를 갖게 된 이유가 또 있잖아요.
2: 그렇겠죠.
1: 네.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아무것도 아닌 별일도 아니지만 누군가 꾸준히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그럼 정말 세상 큰일이 돼요. 제가 이
0: 그 책에 사람에게는
1: 그렇죠. 이 책에도 썼는데 예를 들어 내가 달리기를 되게 못해요. 그게 뭐 이렇게 큰일입니까? 못할 수도 있는 거죠.
0: 육상 선수도 아니고.
1: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끊임없이 아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달리기를 못해?
0: 가스라이팅 같네.
1: 그러면서 우리 집안엔 달리기 못하는 애가 없어. 너 같은 피는 처음 봐. 그렇게 수십 년 들면요. 이 사람에게는 달리기 못하는 게 세상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결함 시나리오 가진 사람은 내가 비난받아 마땅해서 비난받아온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과도한 비난을 받아왔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내가 나를 어떻게 덜 혼낼 것인가. 네, 그래야 우리가 수치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0: 근데 이거는 외부 요인이 이제 작용한 거잖아요. 누가 나를 그렇죠. 자꾸 비난하는.
1: 그렇죠.
0: 근데 그게 멈춰도 이제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0: 근데 거기서 내가 멈출 수 있을까요?
1: 그게 굉장히 불편한 노력을 하면 멈출 수 있어요.
0: 불편한 노력?
1: 네. 비유하기를 이렇게 팍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네. 그럼 나도 이렇게 따라서.
0: 네, 이렇게 되죠.
1: 나도 이렇게 되잖아요.
0: 이렇게 할 수도 없고.
1: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다 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0: 이거를 다 펴서 이렇게.
1: 네,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더, 왜냐면 저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자꾸 내가 보여지는 게 괜찮나?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나를 다독이는. 그건 할 수 있어요.
0: 행동으로는 되게 설득되네.
1: 그렇죠, 이게 아니
0: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1: 네, 그거를 또 이제 말로써, 대화로써 연습할 수 있어요.
0: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 고쳐보려고 네. 하는 건데, 나아지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내부지향이 가깝게.
1: 맞아요.
0: 그 네 가지 종류, 뭐, 복종 시나리오, 희생 시나리오, 인정 시나리오, 결함 시나리오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0: 자, 그럼 뭘 채울까? 결국 그 채워가는 과정이 자기감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네 가지로 소개해 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감정이에요. 감정이 어디 가서나 늘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감의 신호 중에서 감정이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1: 최전선에 있는.
0: 네, 최전선에 있는 애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게 맞나? 특히 이렇게 느껴도 돼요? 혹은 남들도 이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다면 내 감정, 특히 분노를 잘 느끼는 연습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다르게 흐르면 우리의 이야기는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거는 경계예요. 경계.
1: 경계?
0: 네, 경계. 우리 앞에 시나리오 중에서 보면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우리 건지에 대한 경계가
1: 뭘 경계한다가 아니라
0: 그렇죠.
1: 그 경계선.
0: 그렇죠. 이렇게. 선을 잘 나누는 경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식들이 네 거, 내 거, 우리 거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막 엉켜 있으면서 이 자기감이 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다움이 이그러지지 않을 정도의 심리적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1: 그 경계를 어떻게 칠 것인가.
0: 그렇죠. 그 공간이 있어야 거기 안에서 우리는 쉬고 도피도 도망갈 수도 있고 에너지도 채우고 다시 나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계,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인정 시나리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에요.
1: 시간을 좀
0: 네,
1: 잘
0: 시간을
1: 짜봐라.
0: 짜야 되는데 왜 돈이나 시간 같이 중요한 자원들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 축이 어디 있는지 알죠.
1: 아, 그러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지향 시나리오 가진 사람들의 축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아이고, 정말 기울어져. 이게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면 말이 편안하게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이 무너져 있는 시간을 중심을 갖게 되면 말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나만의 관역을 만드는 시간. 네, 그리고 이렇게 남들의 축하, 꽃다발이나 박수를 받는 인생보다 나를 위해서 내가 꽃 한 송이 사는 인생이 더 단단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좀 안내하고 싶었어요. 세 번째에서는.
1: 나를 위한 시간이군요.
0: 네, 맞아요.
1: 그 시간을 짜야 된다는 거. 마지막은 뭡니까?
0: 네, 마지막은요. 시야입니다. 시야. 그러니까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요. 왜냐하면 나만 보거나 아까 제가 과도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도 타인지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나만 보거나 혹은 나를 못 보거나. 네, 그러니까 그건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다는 것은 대화할 때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이렇게 상황도 같이 보는 거.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는 사람이 대화를 건강하게 잘하거든요. 고개를 들어서 다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돼요.
1: 그 오늘 그 이 말의 시나리오라는 조금 낯선 이름으로 우리가 사실은 일상에서 공감하고 직면했던 문제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해법도 여기 이 책에 잘 담겨 있고 그 이 노력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사실 뭐 자기 개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0: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 택시 안에서 내가 또 괜찮다고 말하려고 하네. 내가 심장이 뛰네. 뭔가 이 상황이 두렵네. 라고 제가 그걸 관찰할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 관찰하고 멈추고 우리가 멈추면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일단 잘 멈추시고 여기에 제한된 다양한 솔루션들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또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양방향에서
1: 그러네요.
0: 네, 조금씩 노력해야죠.
1: 그 말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가 즉자적으로 팍팍팍팍 나가는 게 문제가
0: 그렇죠.
1: 될 때가 많으니까
0: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네.
1: 멈추고 성찰하고 네. 한번 생각해보고
0: 네 여기서 어떻게 멈출지도 제가 좀 안내도 해드렸고 이렇게 적어보는 워크시트들도 있어요. 한번 좀 귀찮죠 적는 게 적으시면서 내가 말할 때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한번 나를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뭐 자기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뭐 귀찮은 것도 좀 아이러니긴 한데 이거 남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독서도 그렇고 여기

0: 이 자괴감 회복 연습도 그렇고 나좋아지라고 하는 네. 거니까 여러분 우리 말마음연구소 김윤나 소장님의 새 책 말의 시나리오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실은 뭐 우리 지금 오늘 나눈 이야기만으로도 되게 여러분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구범준 PD였고요.
1: 네, 말마음연구소 김윤나 소장이었습니다.
0: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남긴 말입니다. 네, 2026년 8월 3일 첫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첫 번째 월요일이기도 하지요. 네, 이 월요일은 늘 우리에게 두 가지 감정을 안겨주는 것 같죠. 한편으로는 주말이 끝났다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또 기대와 희망도 함께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칠은 성공을 단순히 결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 속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과정 자체를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누구에게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겠지요. 8월이라는 달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벌써 8번째 달에 들어왔지요.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돌아보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아침을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중국 속담에도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기보다는 오늘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아침, 어제와 똑같은 그런 아침이 아니지요. 다시는 오지 않을 새로운 하루. 오늘 내가 건네는 미소 하나, 또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또 한 주를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바꾸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8월은 여름의 끝자락이면서 또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자연도 계절을 바꾸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하듯 우리도 또 이 남아있는 아직도 2026년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이 날들을 또 매일매일 가득 좋은 것들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씩 꾸준히 걷다 보면 어느새 바라던 목적지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 또 인생이 아닐까요? 8월의 첫 월요일,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되고 작은 기쁨들이 차곡차곡 쌓여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한 주, 또 8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에어바름의 디히 마인 고트. 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은 바흐의 걸작 마태의 순환곡에 나오는 가장 아름답고도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아리아 가운데 하나지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한 뒤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의 노래입니다. 독창과 바이올린이 서로 대화하듯이 이어지면서 회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섬세하게 표현한 명곡으로 손꼽히지요. 오늘 들려드릴 연주는 프랑스의 메조 소프라노 에바 자이츠기 2018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결선에서 선보인 무대에서 부르는 그 곡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많이 알려진 콩쿠르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콩쿠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젊은 음악가들의 꿈의 무대로 불릴 만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이 굉장히 또 이 요즘은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여러 분야에서 계속 지금 상을 받고 있지요. 네, 이 에바 자이식 굉장히 또 아름다운 여성이지요. 이 무대에서 정말 아주 깊은 해석과 뛰어난 표현력으로 세계 음악계에 큰 주목을 받게 되었지요. 네, 오늘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시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또 해야 할 일들 생각하시느라고 마음이 분주하시다면요. 잠시 이 음악과 함께 또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위로의 섬유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흐 에어바름의 디히 마인 고트 에바 자이식의 노래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버지니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 예비선거, 내일 한 표가 워싱턴의, 이, 또 버지니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워싱턴 지역에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선거 소식이지요. 네, 내일 8월 4일 화요일 버지니아에서는 2026년 연방의회 예비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이번 선거 단순히 정당 내부 후보를 뽑는 절차가 아니라 오는 또 11월 3일 본 선거에서 버지니아를 대표해 워싱턴 연방의회에 진출할 후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올해는 버지니아주의 법 개정으로 예비 선거가 기존 6월이 아닌 8월 4일로 한시적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지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어떤 선거를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연방 상원 의원을 뽑게 되지요. US 세네터를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이 재선에 도전을 하고 또 공화당은 예비 선거를 통해서 최종 후보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네, 올해 상원 의원 선거는 향후 미국 상원의 다수당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또 전국적인 지금 관심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또 연방 하원 의원, 네, US House of Representatives죠. 버지니아는 모두 11개 연방 하원 선거구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경쟁이 치열한 곳도 있고 한쪽 정당의 후보가 사실상 확정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거구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투표 용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북버지니아, 노던 버지니아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지요. 페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한 북버지니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속한 선거구에 따라서 투표 내용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11선거구는 민주당 경선이 없고 공화당 상원의원 예비선거만 실시되는 반면에 또 일부 제8-10선거구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예비선거가 함께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투표 용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 버지니아의 특별한 제도 오픈 프라이메리입니다. 버지니아에는 미국에서도 드물게 오픈 프라이메리 제도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원이든 또는 무당파 유권자라도 민주당 또는 공화당 가운데 한 정당의 예비선거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두 정당의 예비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죠. 또한 공화당 예비선거에 참여했다고 해서 공화당원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또 너무 한쪽 당에 투표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럼 이쪽 당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했다고 해서 민주당으로 등록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날 자신이 선택한 정당의 투표 용지만 받게 되시는 거고요. 일단 우편 투표는 지금 벌써 마무리가 되었지요. 그리고 내일 현장 투표 이제 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투표 너무 중요하지요. 많은 분들이 예비선거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미국은 지역별 정치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사실상 본선에서도 당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버지니아는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미국 정치의 흐름을 보여주는 스윙 스테이트 역할을 해오기도 했지요. 그런데 점점 더 민주당 사실 그 기세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버지니아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고 네, 이번 결과 11월 중간선거 정말 중요한 선거죠. 이 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또 이 선거 후에 2028년 대선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대선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지요. 투표소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운영이 되고
등록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나 버지니아주에서 인정하는 신분 확인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 또 투표 장소와 투표 용지는 버지니아 선거관리당국이나 페어팩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한 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가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버지니아를 대표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내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고 특히나 우리 한인 동포분들의 투표 결과는 우리 또 한인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정말 중요한 아주 역할을 하게 되지요. 한인이라는 것을 그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우편 투표를 해서 다 보냈습니다. 네, 그럼 또 내일 이어서 선거 결과와 또 여러 가지 어떻게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소식이 있었지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규모라던 대공습을 준비를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취소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네, 오늘은 이 소식을 시작으로 미국과 그리고 남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소식도 함께 또 여러 가지 지금 BTS 공연도 미국에서 투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여러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소식과 그리고 또 한국 소식들, 미국 소식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번 주말로 예고했던 이란 에너지 인프라 대공습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 CBS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8월 1일에서 2일 이란의 원유 가스 시설을 겨냥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공습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국가들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위협 종식에 대한 합의 틀이 거의 마련이 되었으니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파키스탄과 트르키예 등이 물밑 중재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오락가락이라고는 표현을 써야 할까요? 이런 오락가락 공습 결정에 대해서 해석에 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 전면전 확산을 막고 외교적 해법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좀 안심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공습 예고와 취소를 반복하는 이 협상 방식이 동맹국과 시장에 주는 불확실성 비용도 또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합니다. 강경한 압박이 실제로 이란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면 결과적으로는 실용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개방 여부와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합의 이행이 다음 국면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에도 당분간 안도감이 형성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만약에 다시 또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습 카드가 다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열려 있지요. 참 이 이란 공습과 이란 전쟁 여러 가지가 밤사이에 자고 일어나면 너무나도 소식들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 전쟁이 이어지고 또 멈춰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넉 달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케빈 워시 월장 체제의 첫 회의였죠.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3명이 오히려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방향의 소수 의견이 3명이 나온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3월에 2.7%에서 3.6%로 큰 폭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죠. 그런데도 연준이 오히려 인상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습은 이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동발 고유가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이 정치적 압력보다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우선한다는 점에서는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9월 16일 다음 FOMC 그 회의에서도 또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달 7일 고용 보고서와 12일 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고 에너지 가격 흐름에 따라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서부 소식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속에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면서 수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 산불은 캘리포니아의 문제로만 여겨져 왔는데 이제는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캐나다까지 해마다 대형 산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장기간 이어진 가뭄, 이상 고온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이런 계속 산불, 그리고 일본에서 있었던 지진, 그리고 앞선 베네수엘라의 지진,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기후변화, 그리고 세상의 여러 재난들이 더 이상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계속 더욱 느끼게 됩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이 DMV 지역도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을 앞서 했지요. 이제는 폭염과 산불, 집중호우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이 정부에서만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도 평소에 좀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집에 비상식량, 생수, 손전등,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정도는 기본으로 준비를 해두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요즘은 조금씩 조금씩 이런 것들을 집에 준비를 해두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이 재난, 준비한 분들에게는 그냥 조금 불편함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준비를 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정말 또 더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요. 네, 이런 소식들을 전하면서 걱정도 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미국, 그리고 우리 미래 자녀 세대가 후세대가 살 이 지구 환경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그만 노력들도 하시고 네, 쓰레기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네, 물병도 들고 다니시면서 집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뭐를 할 수 있을까 하나씩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에 비상 대비 상황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더욱 좋겠지요.

네, 요즘 외환 시장을 보면은 달러와 일본 엔화의 움직임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정부가 외환 시장 안정에 협력을 하면서 엔화와 가치가 반등을 했고 달러는 엔화 대비 다소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달러가 약세인가요? 라고 또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달러가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요. 다만 모든 통화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약세인 것은 아니고 엔화와 일부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국 원화는 어떨까요? 최근 달러가 다소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함께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 지금 한국 원화도 1,500원대까지 굉장히 좀 오르는 것으로 염려를 했지만 다시 1,400원 네, 중반대로 지금 환율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현재 굉장히 많이 들리는 단어 가운데 달러 약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환율 뉴스가 나오면 흔히 달러가 올랐다, 달러가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되는데 도대체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달러는 단순히 미국 돈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축 통화입니다. 네, 국제 원유 거래도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고, 비행기를 살 때도 달러, 반도체를 거래할 때도 달러, 국가 간 무역에서도 달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세계 각국 중앙은행 역시 외환 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달러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의 움직임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최근 달러가 다소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미국의 주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고, 그리고 그 결과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과 또 엔화 강세 움직임도 달러 약세를 부추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달러가 약해지면 좋은 걸까요? 사실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먼저 좋은 점부터 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조금 약해지면 미국 제품 가격이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자동차, 미국 농산물, 미국 항공기 등을 해외에서 더 쉽게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수출 기업에는 도움이 될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반대로 또 단점도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수입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수입하는 와인, 한국에서 들어오는 전자제품, 일본 자동차 등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비싸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거죠. 결국 이것들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연준도 달러 움직임을 또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한인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같은 달러로 조금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원화 강세가 계속이 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같은 수출 기업들은 환율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최근에 투자자들은 달러 대신 금, 유로화, 엔화, 그리고 일부 신흥국 자산으로 자금을 분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채권 시장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시장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연준이 언제 금리를 움직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당분간 달러가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미국의 고용 지표와 물가,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미국의 경제 지표가 향후 달러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환율 숫자로만 하기에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이 달러의 움직임이 우리의 해외여행 비용, 유학 경비, 수출입 기업의 실적, 주식시장, 심지어 장을 볼 때의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지켜보고
또 왜 달러가 움직였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세계 경제가 훨씬 더 흥미롭게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달러 여전히 세계 금융의 중심이죠. 또 중국이 그래서 위안화의 또 그 위력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지금 달러보다는 위안화로 계속 이 통화 거래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또 이 달러가 어떻게 강세를 이어갈지, 약세를 이어갈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국내 경제와 또 민생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앞으로 이어나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까지 이어진 7박 11일간의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핵심은 크게 또 여러 가지 사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와 첨단 산업 협력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비롯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협력을 논의를 했고, 한국의 AI 산업 육성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게 됐죠.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전기와 인터넷이 산업혁명을 바꾸었듯이 앞으로 AI가 제조업, 의료, 교육, 국방, 금융까지 모든 산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기술 협력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지요. 그리고 또 에너지와 핵심 광물 확보입니다.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정상들과 만나서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 등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기도 했지요. 최근에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공급망인 것 같습니다. Supply chain. 반도체를 만들려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희토류지요. 희토류가 필요하고 또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려면 필요한 것이 리튬과 니켈 같은 그런 광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특정 국가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은 국제 분쟁이나 수출 제한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와 협력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에서 또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재외 동포와의 소통입니다. 독일에서는 현지 교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외에 거주하는 이 한국 동포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의 한인 동포들의 숫자가 750만 명이 넘습니다. 재외 동포 숫자가 정말 많지요. 이제는 이 해외 동포가 단순히 해외 거주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 외교를 연결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정말 잘 이용을 해야겠지요. 네, 이런 가운데 해외 순방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서 국정 운영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번에 해외 순방으로 맺었던 여러 가지 협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정 운영이 그렇다고 해서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예전 같지가 않지요. 대통령실의 가장 또 시급한 과제가 경제인 것 같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의 국내 증시는 AI 반도체 관련주의 급락과 미국 증시의 변동성 영향으로 크게 흔들리기도 했지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에서 가장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 부동산. 과거 여러 증권들, 정권에서 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계속해서 부동산은 오르기만 하고 있지요. 그리고 물가 안정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주식시장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장바구니 물가와 집값일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평수의 아파트가 얼마의 가격에 팔렸다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지요. 정부가 계속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할지 그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외교 안보 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또 국회를 통과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에 따른 정부 차원의 후속 제도 정비도 정말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순방 AI와 첨단 산업, 에너지 공급망, 외교 협력이라는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외교 성과는 결국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협력이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지는지, 핵심 광물 협력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실제로 산업 그 기업의 뒷받침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외교 성과가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지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우리 해외 동포들이 지켜보고 주목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시작한 이 성과가 국내 경제와 민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정부의 후속 정책과 실행력이 본격적인 시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BTS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BTS 미국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되면서 공연이 열리는 도시마다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텔 예약은 물론 식당과 카페, 교통, 관광, 기념품 판매까지 함께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지요. 콘서트 하나를 보기 위해서 다른 주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팬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공연장 주변 호텔은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이고 지역 상권 역시 큰 특수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BTS는 이번 북미 투어에서 뉴저지에서 지금 공연을 훌륭하게 했지요. 지난 주말 그 소식들을 또 들을 수 있었고 보스턴 그리고 앞으로 이 DMV 지역의 볼티모어의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이제 공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 DMV 지역에서 반가운 소식이죠. BTS가 8월 10일과 11일 메릴랜드 볼티모어 M&T 뱅크 스타디움에서 이틀간 공연을 펼치게 되는데요. 공연을 앞두고 볼티모어시는 단순히 공연장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BTS 축제 분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연 전에 팬 파티와 K-POP 노래방 그리고 컵슬리브 이벤트, BTS 테마 카페, 애프터 파티 등 다양한 그 행사가 시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는 팬들이 공연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머물면서 숙박과 쇼핑, 관광을 함께 즐기도록 유도하는 그런 전략이죠. 시와 관광업계에서는 이번 공연이 호텔과 식당, 교통, 소매업까지 상당한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BTS가 2027년 그래미 어워드에 신곡과 앨범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또 한 번 세계 음악계의 관심을 받기도 했지요. 그 이유가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새롭게 만든 베스트 아시안 팝 퍼포먼스 이 부분 때문인데 BTS는 음악을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하기보다는 모든 아티스트가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팬들 사이에서도 그래미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또 일부는 새로운 부분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아시아 음악을 별도의 범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뉴스들이 정말 이 논란 자체가 BTS와 K-POP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BTS가 가져오는 계속적인 변화, 음악만 머물지 않고 한 도시의 경제를 움직이고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한국 음식과 K-뷰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면서 또 세계 음악 산업의 미래까지 바꾸어 나가고 있는 우리 BTS의 음악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응원하면서 더욱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1부 라디오 워싱턴 초대 순서를 마치면서요. 저는 2부 순서에서 또 아주 반가운 분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고은정 수석 부회장님을 모시고 이제 8월 15일에 있을 우리의 광복절 기념식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의 서울 거리를 또 거리 이름을 만든 서울대로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는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딛고 우리 주권을 되찾은 광복절이죠. 광복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라를 되찾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문자 그대로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 자유와 존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찾은 날이기도 하지요.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 이름없이 나라를 위해 살아간 선조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한국어를 말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광복절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경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뿌리와 역사 그리고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와 자유의 가치를 전해주는 소중한 교육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올해 워싱턴 지역에서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오는 8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네, 올해는 강경화 주미대사가 동포들과 함께하는 대사관이라는 취지로 또 대사관을 한인사회에 개방하면서 행사가 또 더욱 크게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뜻깊은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40여 년 동안 한인들의 땀과 그 삶이 스며있는 애난데일 한인타운에 서울대로가 공식이 설치가 되면서 정말 우리 한인사회의 역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미국 사회에서도 하나의 상징으로 인정받게 된 그런 아주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지요. 네, 오늘은 이 뜻깊은 두 가지 소식들을 가지고 이 소식들을 자세하게 전해드릴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요.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고은정 수석 부회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수석 부회장님 너무 고우시고 딱 보시면 열정과 막 열심 그리고 우리 한인사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정말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분이시죠. 그리고 너무 고운 분이시기도 하고 아름다우십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수석 부회장님을 모실 때는 저희가 참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모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야죠.
0: 특별히 우리 코러스 또 축제 네, 지난번에도 네. 아주 네. 또 성대하게 여셨고, 네, 오늘은 조금 이제 더 우리 한인 전체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함께 중요한 그런 날, 우리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부회장님, 제가 앞서서 저의 말이 굉장히 길은 것 같은데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아, 네, 정말 중요한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렇죠, 광복이 빛을 찾은 날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36년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0: 그렇죠.
1: 그렇죠. 네. 선년 그래서 저희는 이 광복절이 굉장히 중요한 3.1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광복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국의 독립과 국권 회복을 한 날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선열의 희생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 함께 이걸 이루어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숭고한 네. 희생을 기리는 게 첫째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중요한 우리의 자유, 독립, 국권이 정말 역사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좀 기억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경축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계속 지켜질 수 있게 우리가 해외 동포들이 사실은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0: 네, 네 그렇죠.
1: 그랬듯이 우리도 해외에 살고 있지만 이 해외 동포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또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미국의 VIP들을 좀 초청을 하는데요.
0: 네.
1: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렇죠. 유권자들은 네. 우리의 조국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경을 써라. 뭐 이런 메시지. 저희 사실은 코리안 코커스나 아니면은 다른 정치인분들하고도 많이 미팅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미국에는 미국 사실 이민 사회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정말 미국 워싱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미 양국의 우호와 협력 그리고 우리나라를 또 함께 정말 신경 써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세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아 정말 이 광복절의 의미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행사 준비뿐만 아니라 또 현지 미국인들, 정치인들이랑 그쵸. 그런 분들 또 연결을 해서 모시고 와야 되고
1: 그쵸.
0: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1: 아 아닙니다.
0: 본인 일도 하시면서 이런 네. 것들을 지금 발렌티어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오십니까?
1: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처음 네. 왔어요. 유학으로 왔는데 그게 좀 한참 전이죠. 그때는 같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코리아를 몰랐어요.
0: 네.
1: 그때 정말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한국을 알린다 하면 제가 어디든지 막 네, 쫓아다니게 네.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아까 BTS 소개하셨는데 저는 그 친구들 굉장히 고마워요. 우리나라를 그렇죠. 이렇게 알려주는
0: 맞아요. 네.
1: 와 그래서 정말 고마워서 그 친구들 관련된 건 저는 뭐든지 막 서포트하고 아하, 우리 K-POP 그룹들 다 그렇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거 사실 6.25 전쟁 당시에도 그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0: 아,
1: 라는 말이 나오죠.
0: 그렇죠.
1: 저 그 말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 우리나라 이름을 모르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서부터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느껴서 이 미국 사회에서 제가 여기 있으니까
0: 네, 네.
1: 한국을 알리고 우리 한인 동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다 하면 막 뛰어다니게 되는 것
0: 네,
1: 같아요.
0: 네, 네. 그렇군요. 제가 한 30년은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2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미국에서 한 그 쇼 프로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1: 네,
0: 아이들
1: 네.
0: 상대로 하는 거였는데 네. 뭐냐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학교에서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어떤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이들이 찾아가는 그 땅을 이제 밟고 서는 게임이었어요.
1: 네.
0: 근데 그때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아이들이 코리아라고 이제 했을 때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그렇게 하고 또 제 이제 친구 이야기인데 이제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살게 되는데 한국에서 이제 왔죠.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필리핀에서 왔냐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필리핀이란 나라를 이제 지명을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이 또 이제 앞서가는 나라이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너무 다행이에요.
0: 그리고 문화도 굉장히 지금 뭐 전 세계 한류 문화가 그렇죠.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불과 20여 년 전
1: 얼마 안 됐어요.
0: 뭐 10여 년 전만
1: 10여 년이에요.
0: 네네네.
1: 그게.
0: 그렇죠.
1: 네. 뭐 영원히 그랬던 게 아니라 저도 미국 처음 왔을 때 저한테 네. 필리핀어냐고 물어봤었습니다.
0: 아, 네.
1: 네. 그랬었고 사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K파워와 K자를 붙이게 된 네. 거가 정말 10여 년이에요.
0: 네.
1: 오래된 그렇죠. 게 아닙니다.
0: 네. 몇 년이죠? 불과 몇 년이죠?
1: 진짜 몇 년이에요.
0: 네, 네. 그렇죠.
1: 진짜 이렇게 막 떠오르기 시작한 건 몇 년 안 됐고요.
0: 너무 놀랐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1,000만이 넘었더라고요.
1: 그렇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앞으로 더 하겠죠.
1: 그럼요.
0: 네. 아, 참 다시 우리 이제 정말 광복절 경축식 네, 네.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1: 네.
0: 이렇게 정말 한류가 세계를 퍼져나가고 있는 문화 강국으로서의 그 김구 선생님께서
1: 네.
0: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1: 맞아요.
0: 외쳤던 그 문화 강국으로 지금 성장한 이 상황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열게 되면 정말 좀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번 행사가 예년과 비교해서 좀 굉장히 많은 단체들도 참여를 하고 굉장히 좀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좀 다릅니까?
1: 사실은, 4개 한인회가 이제, 사실은 맨 처음에 연합회가 처음 스티브 회장님 처음 시작하셨을
0: 네.
1: 때, 자, 이 경축식은 함께 하자. 한인 애들. 이제 메릴랜드는 거기서 하고 있었으니까 함께 하자 했는데 이게 또 각자 의견이 다르다 보니 이제 삐걱삐걱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네. 총영사관과 이렇게 국가보훈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하자. 이 시작은 사실 연합해서 시작을 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벌써 6년 네. 전에.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자리를 잡아서 이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의 대표 한인의 4개가 네. 함께 공동 주최를 하게 돼 여기 좀 자리를 잡아가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같이 공동 주최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뭘 하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 화합이 안 됩니다. 늘 자기 머리가 너무 좋아서
0: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1: 각자의 의견이 너무 네, 강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위기가 오면 한 대 뭉칩니다. 그게 네. 우리나라의 힘이긴 한데 그렇죠. 보통 때도 좀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너무 잘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너무 네, 잘 아시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 뭉친 것 같아요.
1: 예, 그렇게 해오고 있죠.
0: 네. 네. 아, 그렇게 뭉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네. 네. 그 중심에 우리 지금 워싱턴 지구 한인 연합회가 있고 또 우리 회장님과 스티블리 회장님 그리고 또 수석 부회장님 그리고 또 부회장도 계시죠.
1: 네네 이용학 부회장님.
0: 이용학 부회장님도 네. 계시고 네. 네 그리고 다른 위원분들도 많으시고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한인회 분들도 함께 또 이렇게 손을 잡아서 함께 하고 있고. 또 광복회하고 네. 광복회 워싱턴 지회하고 민주평통도 함께 후원을 하시고 계세요.
0: 네, 맞습니다. 이번에 후원하신 단체들이 보니까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광복회 워싱턴 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도 함께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네. 네. 특별히 이번에 좀 또 의미가 남다른 게요. 네. 강경화 대사님께서 네. 워싱턴 동포와 함께하는 대사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네. 대사관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네. 평일날 대사관 가보셨어요?
0: 네.
1: 거기가 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 평일날 간다고 해서 문이 열려있지 않아요. 그렇죠. 잠겨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포인먼 된 사람들만 딱 문을 열어줘서 네. 들어가고 네. 미팅을 하고 이런 외교 업무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네. 장소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1: 근데 진짜 21세기 들어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이렇게 우리 동포들을 대사관으로 초대를 해서 거기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하게 해주신 우리 강경화 대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네. 강경화 대사님께서도 굉장히 큰 결단을 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결정하는 것도 혼자서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그렇죠. 거예요. 안전 그렇죠. 문제도 있고.
1: 그럼요. 왜냐하면 그 빌딩 자체가 굉장히 하이 시큐리티
0: 그렇죠.
1: 빌딩이에요.
0: 네.
1: 그래서 우리 문인섭 총영사님이랑 함께 다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또 그 주미 대사관에서 함께 행사를 하기 때문에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참여를 그쵸.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그쵸. 것 같아요.
1: 그래서 대사관은 우리가 영사관은 늘
0: 많이
1: 가잖아요.
0: 가죠. 네.
1: 근데 문화원도 많이 그냥 가고.
0: 그렇죠.
1: 근데 대사관은 외교 업무가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이고
0: 네.
1: 어떤 공식 행사가 있거나 이렇지 않은 들어가기 힘든데 이렇게 한인 동포들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저희가 RSVP 왜냐하면 또 그 대강당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RSVP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0: 네.
1: RSVP를 해주셨습니다.
0: 네. 네,
1: 오셔서 함께 이 기쁜 그리고 의미 깊은 이 경축식을 함께 하실 수 있어서 저희는 너무 감사히 생각을 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좌석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RSVP 또 더군다나 안전 체크도 또 시큐리티 체크
1: 그렇죠.
0: 해야 되니까
1: 다 해야 되죠.
0: 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까지 이 RSVP를 할 수 있습니까?
1: 사실은 지금 이미 인원은 초과가 됐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광고와 기사가 나가자마자
0: 네.
1: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0: 아, 네, 네.
1: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뒤에 서 있겠다
0: 네, 네.
1: 하고 오시겠다고 하시는
0: 네.
1: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래요.
0: 아, 네. 그렇군요. 그래도 좀 혹시라도
1: 네,
0: 또 혹시
1: 그럼요.
0: 취소할 수 있으니까 제가
1: 네.
0: 한번 이메일이랑 좀 알려드릴게요.
1: 네, 네.
0: info@koreanassociation.org로 이렇게 이메일에서 좀 들어가셔도 보시도 되고 또 전화번호도 제가 좀 드릴게요. 703-507-8221 703-507-8221 그리고 571-363-0411, 571-363-0411. 좌석이 이미 좀 거의 찼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혹시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또 캔슬하시는 분들도 계실 네, 수 있고요.
1: 그렇죠.
0: 네,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이용학 부회장님 그리고 고은정 수석 부회장님께서도 안내를 해주십니다. 전화번호 드렸고요.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이제 동포들의 개방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좀 네, 해주셨어요.
1: 네,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가 주축이 되어서 과거부터 이거를 좀 진행을 해왔는데 특별히 이제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메릴랜드 총 한인회가 공동 주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함께 잘 협력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1: 네, 늘 의견은 많으시지만 네. 그래도 우리 경축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의견을 모으고 예, 그렇게 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0: 네. 네. 이분들도
1: 도와주십니다.
0: 네, 네, 이분들도 사실 각 지역에서 네. 역할들을 하시느라고 바쁘죠.
1: 그럼요.
0: 근데 과거에는 이 행사들을 정말 메릴랜드에서 하고
1: 그쵸.
0: 워싱턴 DC에서도 하고 또 그쵸. 한인센터에서도 하고 각각 해서 가지고 저희는 이제 기자들의 취재를 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1: 그렇죠.
0: 좀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모이셔서 하시니까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전용사 단체와 보훈단체는 물론 여성단체, 차세대 단체, 체육회, 복지기관, 경제단체까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네. 참께하시는데요. 이분들이 함께하는 그 참여하는 데 의미를 어떻게 두고 보십니까?
1: 크게 두죠. 저희가 우리 한국분들이 여기 동포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협회가 많아요.
0: 네.
1: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뜻이고 특히 우리 보훈단체들은 저희가 가장 먼저 VIP로 모셔야 되는 분들이겠죠.
0: 네, 그렇죠. 네.
1: 네. 그리고 여러 한인회와 그리고 여러 이런 단체들이 각자가 이 사회, 이 미국 사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네. 다 한국 한인 동포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런 경축식을 하는 거 이때 그리고 이게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한다는 거에 네. 저희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약간 좀 차세대, 영어권 네. 차세대들 그룹들도 좀 참여를 해요. 참석을 하고
0: 아, 네.
1: 예, 서로 교류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 일들을 넘겨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좀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초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단체분들이
1: 네, 한 네,
0: 한 번쯤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단체들인지.
1: 네. 예,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읽을까요?
0: 네네네.
1: 네네네. 재향군인의 미 동부지회, 그리고 6.25 참전 유공자회, 워싱턴 지회, 월남전 참전 유공자, 워싱턴 지회,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Council of Korean American, 이 단체가 차세대 전 미주 단체입니다, 이게.
0: 아, 네.
1: 네네네. 영어권. 네. 그리고 Korean American Institute, 동중부 한인회, 타이드워러 한인회, 델마바 한인회, 펜슐라 한인회, 피츠버그 한인회, 웨스버지니아 한인회, 그리고 한미여성회 총연합회 동부지부, 한미여성재단, 워싱턴 여성회,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미주한인재단 워싱턴, 워싱턴지역 한국학교협의회, 버지니아 글로벌 어린이재단, 버지니아 아태연합회, 재미대한 장애인체육회, 코리안 커뮤니티센터,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미주한미동맹재단, 아리랑 USA, 미한기업인 친선포럼, 민족문제연구소, 재미 워싱턴 DC 체육회, 메릴랜드 장애인 체육회, 한미 애국 연합, 워싱턴 이북 오도민 연합회, 그리고 워싱턴 지구 호남향후회, 한미 국가 조창 기도회, 워싱턴 북한 선교회, 메릴랜드 상독회뿐만 아니라 한미 연방 정무 한미 연방 정부 공무원 재단, 커넥트 DMB, K 하모니 그리고 캠퍼스라고 조지 메이슨 대학의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는 유학생 그룹 막 이렇게 이분들 말고도 또 많은 단체에서 오시는데요.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0: 네. 제가 지금 이 단체들을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니,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네. 있었나라는 그쵸. 생각을 또 하실 것 같고.
1: 더 많아요.
0: 더 많죠.
1: 더 많죠.
0: 더 많죠.
1: 예. 활동을 하시는 단체들이 참 많아서 사실 다 초대를 하고 싶지만
0: 네.
1: 참석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단체들입니다.
0: 네. 이 분들만 오셔도 자리가 꽉 찰 것 같고요.
1: 그래서 지금 네. 회장님들 한 분만 다 오셔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
0: 그 자리가 없어서.
1: 네, 그래서 네. 우리 한인 동포들이 또 오시면 그분들에게 자리를
0: 또 해줘야 되니까 네. 네,
1: 약간 서류 그렇군요.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네네. 오히려 이런 단체분들이 자리를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네, 한인 동포분들이 그렇죠. 오셔가지고
1: 그럼요.
0: 그렇죠. 리더들은
1: 더 중요하죠.
0: 맞아요. 어차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렇죠. 우리 한인 동포분들 마음은 네. 있지만
1: 그렇죠.
0: 현장에서 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오셔가지고
1: 그렇죠.
0: 아 우리 한인 단체들이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네.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함께 우리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경축식이 정말 말 그대로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면 이번 기념식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1: 기본적인 경축식을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늘 하듯 경축식을 하고 또 우리 보훈단체나 광복회분들을 또 네. 레코그나이즈 하고 그리고 우리 로컬 VIP들께서 축하를 네. 좀 해주실 거고요.
0: 네.
1: 네, 함께한 단체들 소개하고 맨 처음에는 우리 대통령님의 축사가 있겠죠.
0: 축사가 당연히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이 지금 오늘 그 Council of Korean Americans가 젊은 아이들이라고 하셨죠.
1: 젊은 아이들이
0: 아이들이 아니죠. 청년들이라고
1: 어떻게 해야 보면 차세대 리더 그룹이에요.
0: 차세대 리더들.
1: 전 미주. 네. 전 미주입니다.
0: 전 미주.
1: 미주, 전체 미주.
0: 전체 미주에서?
1: 예, 예, 예.
0: 그럼 그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1: 거기 이제 회장님.
0: 아, 회장님은 여기도 네, 회장. 계시고.
1: 아니요, 그 회장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0: 캘리포니아에서 오시는 거예요?
1: 네네네.
0: 와. 그러면 이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의 대표분들이랑 이제 리더분들이 네. 오시는데 젊은 세대들,
1: 네.
0: 좀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제 후세대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광복절이 좀 어떻게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1: 사실 우리 차세대들은 이 광복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이제 우리 세대만 해도 어렸을 때 방공훈련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방공, 멸공. 네.
1: 네, 멸공 막 이런 거 했었는데 그래서 우린 조금 그게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끝난 지가 70년이에요.
0: 그렇죠.
1: 얼마 안 됐어요.
0: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1: 그래서 우리 세대는 그래도 그 느낌을 조금 받고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 그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 편하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사실 우리 역사 특히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아이들은 또 외국에서 공부한 아이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0: 네.
1: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역사 갖고 있었다는 거를 뭐 알고는 있지만 별로 신경도 안 썼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이런 걸 알고 사실 우리 차세대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미국도 그렇지만 굉장히 다들 성공을 했어요.
0: 네,
1: 똑똑하잖아요.
0: 네.
1: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성공한 것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0: 네. 네,
1: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들의 초이스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정확히 알고 그리고 내 마덜랜드, 내 조국이
0: 네.
1: 잘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0: 그렇죠. 네네네. 네. 사실 광복절 뭐 일제 치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맞아요. 부모님은
1: 그쵸.
0: 저희 세대는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 겪은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이제 체감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세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고
1: 그쵸.
0: 또 이미 돌아가시기도 하셨기 그쵸. 때문에 좀 체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 그쵸.
0: 마치
1: 그쵸.
0: 우리가 조선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1: 그쵸,
0: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네, 그럴수록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1: 네.
0: 뭐 후세분들이 많이 함께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0: 그 역할들을 우리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가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지요.
1: 네, 저희가 그 역할을 하려고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오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행사 당일날 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지요?
1: 아, 네네. 오시면은 일단 파킹장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0: 네.
1: 파킹 자리가 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좀 뭐 우버나 이런 거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직접 차를 몰고 오시면 다른 분들과 카풀을 하셔서 좀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파킹 장소는 대사관에 이중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0: 네.
1: 좀 있고요. 거기가 꽉 차면 이제 문화원에 좀 하실 수 있고요.
0: 네네.
1: 거기도 꽉 차면 이제 영사관에
0: 네.
1: 하실 수 있고, 거기도 꽉 차면 이제 스트릿 파킹을 하셔야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네. 될 수 있으면 좀 30분 일찍 오세요.
0: 그치, 일찍 오시는 네, 일찍 오셔서 게 좋겠네요. 네.
1: 같이 담소도 나누시고 네. 네, 저희가 약간 간식도 준비할 것 같거든요.
0: 네.
1: 좀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복절이 특정 단체 행사가 아니라 모든 동포들의 행사라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1: 그럼요.
0: 단체장님들도 지금 뭐 한 분씩만 오시기로 제안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1: 네.
0: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한인 동포분들을 초청하고 싶으신가요?
1: 우리의 광복절을 기억하고 또 그 자리에 오시면 또 광복회 후손들이 오시니까 우리 선열의 희생을 기억을 하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게 네. 뿌리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고
0: 그렇죠.
1: 그렇지 않겠어요?
0: 네.
1: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던 우리 한인 동포로서 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관심과
1: 네.
0: 또 이렇게 행사에 그냥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힘도 될 것이고 또
1: 네.
0: 우리 무엇보다도 차세대, 후세대들이 정말 이런 행사들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우리 한인들의 뿌리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그 역사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우리 광복절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 서울대로 이야기도 좀 굉장히
1: 그렇죠.
0: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1: 네네.
0: 그러면 노래를 하나 좀 노래
1: 네.
0: 듣고 싶은데 광복절 노래가 있어가지고
1: 네.
0: 이 노래를 한번 굉장히 짧아요. 근데
1: 네.
0: 한번 좀 들어보고
1: 네.
0: 그리고 우리 다시
1: 네, 그날 오셔서 부르셔야 됩니다.
0: 불러야 될 노래 미리 네. 지금 한번 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이스를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요즘 부모님 표정이 달라지셨다고요?
2: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1: AHCC가 복합된 독보적인 후코이단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함으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의 일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2: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1: 무료 상담 888-761-1188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오늘도 건강하게 창립 기념 이벤트로 5병 구매 시 작은 병 1병 추가 10병 구매 시 1병 추가 및 작은 병 2병 무료 증정합니다.
3: 24시간 함께하는
1: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고은정 수석 부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광복절 경축 행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오늘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좀 더 또 역사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대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지난 10월에 코러스 페스티벌에서 발표가 되었지요. 네. 애난데일 한인타운의 한인사회의 위상과 정치적 성장을 상징하는 서울대로 이름이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도로 표지판에 세워졌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와. 제가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쉽지가 않았잖아요.
4: 어려웠죠.
1: 10년입니다. 네. 무려 10년. 네, 2015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추진해온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먼저 서울대로가 설치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간략하게나마 해주시겠어요? 너무나도 네. 하실 얘기가 많겠지만.
4: 너무 많긴 한데 네. 간략하게. 일단 스티블리 회장님이 15년 전서부터 왜냐하면 그때도 그 지역이 우리들은 한인타운이라고 불렀는데 네. 미국인들은 인정을 안 했어요.
1: 아, 그렇죠. 우리만 한인타운이죠.
4: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스티브 회장님이 여기를 한인타운으로 해달라, 한글 도로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네. 뭐 이렇게 거의 했었죠. 근데 그 이후로 꾸준하게 이것을 멘션을 하다가 네. 이제 저희가 일을 저질렀죠. 왜냐하면 네. 그 전에 안 돼! 하고 막고 있던 군수님이 리타이어를 하시고 새 군수님이 나오셔서 네.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요청도 하고 해서 공청회를 한 세 번을 했어요.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또 투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투표였지만 이 투표에서 압도적인 숫자로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진짜 투표를 많이
1: 투표를
4: 해주셨어요.
1: 많이 또 찾아다니시기도 하셨죠?
4: 제가 애난데일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를 다 방문했습니다.
1: 네.
4: 다 이거 투표하는 거 다 네. 해드리고
1: 네.
4: 정말 며칠 동안 제가 발에 물집이 접했어요. 물론 걸어다니지 않고 차 타고 네. 다녔지만 하도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해주시고 또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우리 K라디오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하셔서 네. 언론도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많은 동포분들이 투표를 해주셔갖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군수 사무실에서 미팅을 할 때 압도적인 숫자 차이로 찬성이 나와서
1: 네, 네
4: 그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 그렇죠. 압도적인 숫자.
4: 압도적인 네. 거에서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1: 네, 그렇죠.
4: 일부
1: 네.
4: 애난데일에서 살고 있는 일부 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애난데일 뺏겼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죠. 네.
4: 근데 그분들 아주 나이 드시고 오래되신 분들이고 네, 네. 젊은 분들은 공청회 때 어떤 미국 백인 여자분이 손을 딱 들더니 이거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프라임 때도 이 애난데일에는 그 어디에도 다 사무실이 비어서 네. 렌트 있다고 나온 게 없었다.
1: 네.
4: 그걸 살린 건 코리안이고 이 구글맵에다가 에난데리 지도에 나타나게 한 건 코리안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어, 정말 맞는 말씀하셨네요.
4: 맞는 말이죠. 네. 근데 단지 몇몇 오래된 네. 그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진행을 했고 우리 많은 동포분들이 진짜 많이 진짜 참여해 주셨어요. 네. 찬성표를 더 그래서 이걸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리트리버 턴파 얘기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현재도 이제 미국은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10년이 걸렸다고 네. 했잖아요. 야금야금 네. 물론 반대를 하는 거지만 자꾸 네. 얘기를 네. 하다 보면 네. 이루어지는 게 네. 미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마 드라이브에 지금 사인이 3개가 붙었거든요.
1: 그렇죠. 네. 네.
4: 이제 우리 한인 동포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사회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좀 기여를 하면 그 좀 더 우리가 더 넓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가장 감명 깊게 생각을 하는 게 그 도로 표지판에 한글로 서울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네.
1: 아, 그렇죠. 이 도로 표지판에서 이제 또 사진도 막 같이 찍으시고.
4: 그쵸, 그쵸.
1: 한인 분들도 그 앞에서 또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네. 있으시고요. 그 당시에 작년에 정말 선언을 하실 때, 네. 팻 헤러티 군수가 네. 지금 그 군수의 역할도 굉장히 컸죠.
4: 네, 팻 네. 헤러티하고, 안드레스하고,
1: 안드레스가. 네. 페어팩스 카운티 네. 의장이죠. 의장이, 안드레스의
4: 안드레스는, 네. 안드레스는 에난데일.
1: 에난데일.
4: 군수이고,
1: 디스트릭 군수.
4: 네. 네. 그리고 팻 헤러티는 바로 옆에. 그리고
1: 페어팩스 카운티
4: 네, 네. 제프 맥케이가 페어팩스 그분 제프 맥케이 페어팩스 체어맨은요 네. 그분은 아예 이름을 바꿔 그러셨었어요.
1: 아 그렇군요.
4: 네. 네. 왜냐면 거기 다 한인 타운인데 왜 못 바꾸냐 바꿔라 리틀리버 턴파이를 바꾸라고 네, 했었어요.
1: 네.
4: 그분은.
1: 그렇군요. 네.
4: 근데 이제 지역사회 그 있는 몇 분의 백인 지역 사시는 몇 분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네. 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네, 이 제프 맥케이 페어팩스 카운티 네. 의장, 군, 네,
4: 군수 의장,
1: 네, 군수 의장 네. 그리고 뭐 디스트릭 군수 또 뭐 각 군수들이 함께 이렇게 네. 협력을 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또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4: 그렇죠. 그리고 네. 그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린 신 저희 하원
1: 그렇죠.
4: 의원이시죠.
1: 아이린 신, 아이린
4: 신, 마크 킴 이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아이린 신은 우리가 막 그 군수들하고 미팅할 때 리치몬드에 있잖아요.
1: 아, 네.
4: 하원 의원이니까 오는데 길이 너무 막혀갖고 전화로 미팅을 막 하면서 오고 들어오면서 전화 들고 들어와서 미팅하고
1: 네.
4: 막 정말 그렇게 애썼습니다 진짜.
1: 그렇군요. 여러 지역에 또 정치인들이 협력이 이렇게 그쵸. 또 이분들 마크 김 버지니아 네. 전 하원 의원 네, 그리고 아이린 씨는 현 네, 현재 지금 네. 마을 의원이죠.
4: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에요.
1: 네.
4: 하원 의원으로서 막 일치문서에서 일하다가 막 우리 미팅을 하려고 이 한글 도로명을 위해서 미팅을 하려고 막 운전을 하고 오다가 네. 또 길이 막혀서 정시에 못 오니까 전화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분 똑똑하더라고요. 네. 그 다른 군수들이 말 한마디를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세요. 아이린 씨.
1: 네. 그분이 말씀 워낙 또 잘하시죠.
4: 네. 네.
1: 그래서 야무지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4: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죠.
1: 네. 네. 아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협력을 하셔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졌고요. 조금 이제 앞으로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게 리틀리버 턴파이크 전체를 서울대로로 바꾸려는 그 계획이 지금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4: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1: 네.
4: 우리 한인들이 정말 다들 공부도 많이 하셨고 정말 또 잘 하셔서 다 성공을 하시고 웬만큼 다들 지금 자리 잡으시고 했는데 이제는 미국 사회에 조금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이유로 그 몇몇 백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애난데로 와서 돈만 벌고 간다. 뭐 이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네.
4: 저희가 그 스티 회장님이 처음에 시작해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테이스트 오브 애난데일이라는 걸
1: 네.
4: 시작을 하셨어요.
1: 네.
4: 그건 뭐냐면 로컬 한인 레스토랑들이 나와서 이제 로컬 주민들과 만나면서 조금 약간 교류가
1: 네.
4: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걸 시작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1: 그렇군요.
4: 그래서
1: 네.
4: 그렇듯이 이제 조금 한인 사회가 이제 미국 주류사회가 하는, 주류사회에서 하는 활동들에 조금 더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한인 동포들의 어떤 존재감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런 네, 모든 일들이.
1: 네. 네. 현재는 June Merle Drive가 네, 이제 네, 서울대로로 네, 이름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네, 이제 좀 수고를 더 해주셔야겠어요.
4: 아, 네.
1: 네. 열심히 응원하며 우리 한인 네,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바랍니다. 네. 애난데일이 사실 이미 40년이 넘게 한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고, 상업용 부동산에 약 59%를 한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4: 맞아요. 네. 그 리틀리버 선상.
1: 네, 그 네, 선상의 고기만 그렇게도 네, 네. 서울대로가 단순히 도로 이름 하나가 아니라 한인 사회의 역사와도 경제적 기여를 인정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부회장님은 어떻게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4: 저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기는 해요. 사실 그 백인 여자분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애난데일은 그 우리 한인 동포들이 살렸어요. 앞에 네,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뒤에 모든 비즈니스가 사무실들
1: 그렇죠,
4: 없는 게 없습니다. 애난데일은 네, 사실 우리 한인 동포들도 뭐 하려고 하면 그 애난데일에 있어. 다 얘기하시죠.
1: 네, 그렇죠.
4: 뭐 병원서부터 변호사서부터 회계사서부터 뭐 부동산서부터 언론서부터 뭐 하다못해 그래픽 오피스까지 뭐 없는 게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듯이 그래 왔는데, 사실 이 한글 도로명을 통해서 우리 한인 동포들의 이 미국 사회에 대한 사회 공헌을 진짜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 첫째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한인 동포들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불어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사실은 이 Fly Washington이라는 잡지를 이제 봤어요. 이게 사실 비행기에서도 이제 네네네, 많이 이제 배치가 된 건데 네, 거기에 보니까 서울타운이라는 그 번호가 네,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비행기에서 네네, 타면 볼 수 있는 이 잡지.
4: 네, 그렇죠. 네.
1: 이거를 어떻게 이게 지금 서울타운이라는 것이 실렸는지 그 배경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4: 네네. 이 Fly Washington은 저기 내셔널 에어포트, 레이건 내셔널 에어포트랑 네, 달라스 에어포트에 비치가 되어 있는 프리 매거진이고
1: 네, 그렇죠. 네.
4: 어떤 항공사들은 이건 비행기 좌석에도 이렇게 꽂아놓기도
1: 그렇죠,
4: 해요.
1: 네.
4: 그래서 이건 워싱턴을 소개하는 그런 매거진인데, 여기 안에 내용을 앞에는 타이페이로 써놨지만 네, 안을 보시면 타이페이는 세 장 인데요. 서울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를 보시면은 서울이 10페이지나 커버를 했어요.
1: 그러니까요.
4: 제일 많이 커버를 네, 했는데 타이페이 3페이지 커버하고 서울을 10페이지를 커버하고
1: 네,
4: 일본보다 서울이 앞에 나왔습니다.
1: 네. 네.
4: 그다음에 도쿄가 몇 페이지 소개를 한 다음에 이 워싱턴 지역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네이비 아드니 뭐 워싱턴 DC 소개를 했는데 네, 타이틀로 서울 타운이라고 딱 찍어놨습니다.
1: 네.
4: 이분들이.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된 게 사실 제가 좀 아는 분이 여기 매거진 하시는 분이 기자분이 있었는데
1: 그러셨군요.
4: 이분이 코러스를 좀 여기다 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코러스 페스티벌을 네, 넣으면 좋겠다. 사진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기회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1: 네,
4: 우리 스티블리 회장님을 연결을 시켰죠. 근데 스티블리 회장님이 이 서울대 코러스 페스티벌보다도 서울대로를 그때 한창 진행 중이어서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1: 네.
4: 그래서 코러스 페스티벌에서 이거를 프로클레임을 했고 이제 이게 달릴 거고 막 그래서 거기 서울 근데 저희가 서울타운이란 말은 한 적은 없습니다.
1: 네네.
4: 서울대로 얘기는
1: 네,
4: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타이틀을 챕터 타이틀을 서울타운이라고 해서 아주
1: 네,
4: 한 페이지를 서울타운 이렇게 아주 아예 크게
1: 네,
4: 찍고
1: 네,
4: 그 뒤에 코리안 컬처 인 DC라고 해서 애난데이를 집중으로
1: 그러네요.
4: 이제, 예,
1: 네.
4: 소개를
1: 코리안 컬처 인 DC하고 그다음에 애난데일.
4: 애난데일이 바로 네, 나왔습니다.
1: 뭐 여기가, 여러
4: 그러니까 여기가 코리안 타운이라는
1: 네,
4: 얘기죠. 그리고 여러 비즈니스들도 소개하면서
1: 네,
4: 작년에 코러스 페스티벌에 그 박광현 가수가
1: 네,
4: 이제 공연하는 사진도 들어가고
1: 그렇죠,
4: 문화원
1: 네,
4: 사진 들어가고요. 문화원 사진들이 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코러스 사진 들어가면서

0: 진짜 코리아 타운으로서 네.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그렇죠. 이 honorary 도로명이지만 네. 이 도로명 하나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매거진에조차도
0: 나온다는
1: 나올 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서울 타운으로 소개를 하고 네.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도로명 하나 우리가 뭐 아이 그거 뭐 사인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가장 어려웠던 거는 뭐였어요?
1: 어려웠던 거 이거
0: 네네네 서울대로 진행하시면서
1: 어려웠던 거는 사실 공청회 때죠.
0: 아 그 준비하시면서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하셨겠어요.
1: 아 공청회 때 정말 저는 그 몇몇 편협하신 아, 아주 네. 나이 많이 드신 나 여기서 60년 살아서 하시는 네. 몇 분. 그 몇 분이 거기 사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점점 거기를 네. 이제 장악을 하는 걸 보고 속이 상하셨겠죠. 네. 네. 한 네. 민족이 타운 하나를 그렇죠. 뭐 네. 그냥 거의 다 지배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분들이 그걸 말로 네. 이제 막 표현을 안 좋게 하시니까 그때가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막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네.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때 좀 힘들었어요.
0: 그렇죠. 네. 좀 약간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은 네. 그것을 오히려 긍정적인 것, 좋은 그렇죠. 것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다 덮어버리신
1: 그렇죠.
0: 거네요.
1: 그렇죠.
0: 아, 잘하셨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이제 해서 결론은 뭐 서울대로의 이름이 네. 붙여졌고 네. 이제 점점 더 확장해 나갈 것을 그렇죠. 기대를 하고요.
1: 네.
0: 앞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도 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 저는 이제 정말 일 잘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뭐 저보다 네. 조금 젊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서포트를 늘 할 겁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우리 제가 바라는 바는 바람이라면 우리 한인 동포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위상이 좀 높아져서 진짜 아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0: 네.
1: 제가 BTS 고맙다고 했잖아요.
0: 그렇죠. 네.
1: 네. 그래서 이전에는 코리아 하면 필리핀 뭐 어디 있는 나라 이랬던 거가 네. 제가 말하지 않아도 Are you Korean 하고 물어보는 약간 스타일만 보고도 이렇게 되는 시대가 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우리나라가 정말 영향력이 강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한인 동포들의 위상도 그만큼 더 올라가서 사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내 나라는 아니었죠. 내
0: 네.
1: 나라가 된
0: 네,
1: 나라잖아요.
0: 그렇죠.
1: 그 안에서도 우리 한인 동포들이 좀 길을 펴고 살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0: 네. 네. 아, 감사합니다.
1: 네네.
0: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K-라디오 청취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인사드렸죠. 네, 이 K라디오가 사실 워싱턴 지역의 유일한 한글로 진행되는 라디오예요. 그래서 첫째는 저희 K라디오 좀 많이 서포트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정말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오랜 동안 정말 잘 살아와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줘서 또 그들이 또 우리 한인 동포들을 대표하고 또 미국인으로서 그렇죠? 여기에서 또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고 사회 공헌을 할 수 있게 우리 또 어르신들은 또 부모님들은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우리 한인 동포들이 잘 살고 좀 기표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광복절이 되니까 제가 그 광복절 영상을 막 준비하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인 동포분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정말 다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0: 광복절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날이면서 또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난데일 서울대로는 워싱턴 지역 한인들이 지난 40여 년 동안 뿌리를 내리며 이룩한 역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또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우리 임원분들 그리고 고원정 수석 부회장님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광복절과 경축식과 또 서울대로 이 두 가지 모두 한인사회의 자긍심과 화합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미래를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8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함께하셔서 선현들의 희생을 기리고 또 워싱턴 한인사회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 571-363-0411 그리고 703-507-8221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고은정 수석부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청곡을 말씀하셨어요. 또 네. 굉장히 네, 네, 자랑스러워하시는.
1: 그, 네, 자 BTS의 수임이 타이틀곡인데요. 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수영해 나가라.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름을 진짜 전 세계에 알려준 친구들이라 그 노래를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BTS의 우리 아리랑 거기에 수록된 수임 타이틀곡이죠. 네, 수임을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K-Radio, 라디오뿐만 아니라 K-Radio.us를 통해서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그리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네, 오후도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초대손님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오래된 동네에 허름한 집을 구입해서 근사하게 내가 꿈꾸던 집을 지어봅니다. 또는 넓은 뒷마당을 활용해서 선룸과 패밀리룸을 넓히고 더하여서 투카 고라지까지 이어붙여보니 집 크기가 단번에 거의 두 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 집이 이 근방 서너 블락 안에서는 가장 멋지고 큰 집이 되어 있어서 어깨에 힘을 줄만도 하겠죠. 그렇게 만족을 하시고 새로 지은 집을 충분히 인조이 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몇 년 후에 부득이 집을 팔려고 보니까 예기치 않은 결과를 접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한 복판에 새로 지은 성 같은 집은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굳이 집을 지어보고 싶으시다면 어떤 동네를 골라서 지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로 마켓입니다.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마켓이 1차적인 요소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의 시세가 집값을 좌지우지합니다. 즉, 내 집을 판단할 때 오로지 내 집만을 놓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집들을 반드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이 온통 50년, 60년 넘은 올드하우스이고 1500, 2000 정도의 크기를 가졌는데 3년 전에 허물고 새롭게 4000 스퀘어 이상의 집을 지어놓았다면 그 집은 그만한 시장 가치를 인정받을까요? 또 다른 질문은 그런 동네에 나만 홀로 우뚝 서 있는 성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바이어가 얼마나 있을까요? 공인된 감정사도 주택에 대한 감정가를 판단할 때는 주변의 시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을 새로 고치고 짓고 하는 데 들어가는 건축 비용을 중심으로 감정가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코스트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택시장의 매매에 활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마켓 어프로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수준의 주택이 없다면 종종 감정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네에 땅이나 허름한 집을 사서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짓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 골목골목에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집들이나 집을 지어주겠다고 간판이 붙어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두 채만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의 분위기가 이미 새롭게 변화가 시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은 부동산 전문인과 한번 같이 둘러보시고 지역에 팔린 기록을 잘 살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집을 수리하거나 늘려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부동산 전문인에게 문의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집을 팔아야 하니 어떤 리모델링, 익스텐션을 하는 것이 동네 분위기나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인지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화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2: K-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한 외환시장 공동 개입을 15년 만에 공식 인정했습니다. 양국은 필요할 경우 추가 개입에도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식당 일회용품 제공을 고객 요청제로 바꾸는 스킵 더 스토프법을 시행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편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월간은 AI 열풍을 단순한 거품이 아닌 장기 혁신을 이끌 생산적 거품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버리지 ETF 급증 속 월가은행들이 폭락 위험을 넘기는 크래시풋 거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숨은 레버리지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퀍와 합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사될 경우 기업 가치 약 4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제약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장관이 홍역 확산 속에 부모들에게 자녀의 홍역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백신 회의론적 입장은 일부 유지했습니다.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18억 달러 규모 반사법 무기화 기금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지명자 인준에도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질 억만장자세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당내 주요 인사들은 부유층의 주 이탈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소란만단의 뉴욕시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차이를 부각하며 민주사회주의 노선을 옹호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노동시장에서 성인 자녀의 취업과 직장 생활까지 개입하는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독립성과 업무 적응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한 유료 서비스를 결국 개시했습니다. 매월 최대 10만 달러의 구독료를 내는 유료 이용자에게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불붙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텔레그래프는 2일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대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상품 출시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트루스 소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계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입니다. 그는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지분 41%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약 1,3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트루스 소셜을 통해 주요 정책 결정 내용을 먼저 알려왔습니다. 특히 관세와 통상정책, 외교 현안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백악관 발표보다 먼저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란 전쟁 관련 발표도 트루스 소셜로 먼저 알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런 내용을 자신의 SNS에 먼저 공개하고 돈을 내는 사람만 먼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건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행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시장 조작과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애덤 시프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앞서 증권거래위원회에 해당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시장 건전성을 해친다는 겁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이번 유료 구독 서비스가 중요한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런 기대감은 이미 주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70% 이상 하락했지만 포브스에 따르면 유료 서비스가 출시되기 하루 전인 1일 주가는 장 마감 직전 주당 10.39달러로 5.5% 상승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오만과의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쟁점인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절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도 추가 협의를 예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여부가 중동 정세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한 오만과의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협의는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호르무즈 개방 합의의 핵심을 이루는 사안인 만큼 미국이 받아들일 타협점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일 국영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이란과 오만이 수용할 수 있는 항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는 북측 항로도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항로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북측 항로는 이란이 지정해 권고하고 있는 이란에 가까운 항로고 남측 항로는 미국이 상선들을 호위하는 오만에 가까운 항로입니다. 이란은 해협 전역에 대한 자국의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북측 항로를 따라 이동하는 선박을 공격해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5조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는 오만과 협의 등을 통해 이란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날 강요회의 직전 보고를 통해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 5조에는 이란은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이란이 해협의 관리와 해상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의하면서 오만과 대화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관리 권한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자유항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해석이 이같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란은 자국이 정한 북측 항로가 아닌 남측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호르무즈 연안에 이란 군사시설을 폭격하고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에 맞불을 놓는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이 지난달 지속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규모 공세를 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지만 걸프국들의 만류로 공격을 보류했습니다. 주변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타협점을 찾고 확전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오만은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최근 소강상태에 접어든 틈을 타 선박 통항 재개를 위한 임시 조치를 마련하고자 이란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오만은 남측 항로에 대한 자국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양보를 주저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 오만의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이란의 확인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미국 시간으로 3일 오후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위협과 회유에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에 대한 기존 태도를 전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오만 근해를 지나던 유조선의 선장은 2일에도 선박 근처에서 폭음을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해당 해역은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며 상선들을 공격해온 곳입니다. 이날 폭음도 통제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이란의 무력 시위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뉴저지에서 식당의 일회용품 제공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스킵 더 스터프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포크와 나이프, 냅킨, 소스 등은 고객이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보호와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편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뉴저지주의 새로운 환경 규제인 이른바 스킵 더 스터프 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식당들은 플라스틱 식기류와 일회용 포크, 나이프, 냅킨, 빨대, 소스 등 각종 일회용품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제공해야 합니다. 배달 주문도 대상입니다. 우버이츠 등 제3자 배달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도 기본 설정으로 제공되던 일회용품 선택 항목을 고객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과 쓰레기를 줄이고 식당들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치필드 파크에 있는 한 피자 식당 운영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고객들에게 추가 식기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있다며 최근 포장 용기와 운영 비용이 크게 올라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배달 주문을 하는 많은 고객들은 집에 이미 충분한 젓가락이나 케첩, 소스 등을 갖고 있다며 불필요한 제공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부 고객들은 불편하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한 고객은 필요한 식기라면 식당이 기본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따로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고객들은 배달 앱에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다면서 새로운 규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엿보였습니다. 이번 법은 의료시설이나 일부 푸드코트 입점 업체 등 일부 업종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며 이후에는 $100의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250까지 벌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매년 발생하는 불필요한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역 확산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부모들에게 자녀의 홍역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2일 CNN 시사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부모들은 자녀에게 홍역 백신을 맞춰야 한다며 홍역 백신은 약 97%의 예방 효과가 있으며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홍역과 볼거리, 풍진 혼합 백신도 접종해야 한다며 해당 백신이 홍역 예방의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 내 홍역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올해 홍역 확진자는 현재까지 2,371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기록한 2,289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홍역 환자 수는 21세기 들어 이전 모든 기간을 합친 것보다 많으며 단일 연도 기준으로는 1991년 이후 가장 많은 정도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홍역 집단 감염도 37건에 달하면서 미국은 2000년부터 유지해온 홍역 퇴치국가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네디 장관의 발언은 그가 수년간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MMR 백신 관련 허위 정보를 확산해온 것과 상반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장관 취임 이후에도 홍역 백신 접종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규정하고 백신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다만 케네디 장관은 홍역 확산과 관련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뒤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공동체와 세계적인 보건 환경 등을 홍역 유행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진행자인 데이나 베시 CNN 앵커와 백신 문제를 둘러싸고 거친 설전도 벌였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베시 앵커를 향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과학자가 아니라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베시 앵커는 당신도 과학자는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이 밖에도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와 라임병이 실험실에서 병원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증의 연관성, COVID-19 백신의 효과 등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커포프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펀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우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메릴랜드 주의회가 2028년 연방 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메릴랜드 주의회는 3일 특별회기를 열고 연방 하원 선거구 조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 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메릴랜드는 연방 하원 8석 가운데 7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추가로 하원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의회 상하원에서 각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오는 11월 3일 대선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유권자들이 이를 승인할 경우 메릴랜드 의회는 2028년 하원 선거를 위한 새로운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움직임은 미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선거구 재획정 경쟁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메릴랜드의 추진안과 관련해 공화당은 노골적인 정치적 이득 확보 시도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앤디 해리스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헌법 개정안이 설정하는 게리맨더링은 농촌 지역 유권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도시와 교외 지역 중심의 선거구를 만들 것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메릴랜드 공화당은 또 특별회기에서 의견 제출 기회가 제한됐다며 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다른 주에서 진행되는 공화당 중심의 선거구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빌 퍼거슨 메릴랜드주 상원의장은 당초 올해 중간선거 전에 새로운 선거구를 적용하는 방안에는 반대했지만 지난 4월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의 일부 적용 범위를 약화하는 판단을 내린 이후 입장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퍼거슨 의장은 공화당이 남부지역에서 민주당 성향의 소수 인종 유권자가 많은 지역의 선거구를 빠르게 재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민주주의 규범이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과거에도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2021년 주의회는 공화당 유일의 연방 하원의원인 앤디 해리스 의원의 지역구를 민주당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편하려 했습니다. 당시 해리스 의원의 1선거구는 체사피크만 동쪽 농촌 지역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민주당은 만 건너 지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 법원은 2022년 해당 선거구가 극단적인 당파적 게리맨더링의 결과라며 무효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 법원이 지적했던 선거구의 형태, 자연적 경계 고려 등의 기준이 주의회 선거구에만 적용되고 연방 하원 선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부모가 성인 자녀의 취업과 직장 생활에까지 깊이 개입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면접에 동행하거나 해고에 항의 전화를 하고 성과 평가 결과를 대신 따지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기업들도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자녀를 돕기 위한 부모의 마음과 사회생활의 독립성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적절한 개입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입니다.
4: 성인이 된 자녀의 취업과 직장 생활에까지 부모가 대신 나서서 참견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미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풍속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헬리콥터 부모들이 이제는 성인이 된 G세대 자녀의 입사 지원부터 해고 대응, 성과 평가 항의에 이르기까지 전면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란 자녀의 주변을 마치 헬리콥터처럼 맴돌면서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는 부모를 말합니다.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의 인력 파견 업체 최고 운영 책임자 스티븐 클라크는 최근 24세 남성 직원을 해고하는 데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건설 현장으로 출근한 첫 주에 네 번이나 지각하거나 아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몇 시간 후 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다가 거절을 당하자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습니다. 클라크는 이건 회사와 당신 아들의 문제라며 아들은 성인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화상 면접이나 채용 행사에서도 부모의 개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직원과의 화상회의 면접이나 복리후생 협상 등 까다로운 대화가 오가는 도중에 부모가 화면 밖에서 몰래 앉아 답변을 조언하거나 관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가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자녀의 지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가 하면 취업 박람회에 딸의 이력서를 들고 찾아와 구직 의사를 전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직장에 들어간 후에도 부모의 입김은 계속됩니다. 한 하드웨어 유통기업 인사 책임자는 지난해 성과 평가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받지 못한 G세대 직원의 어머니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럴 때는 자녀에게 회사와 직접 얘기하라고 권유해달라며 안내한 뒤에 자녀와의 직접 소통을 유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건강보험 옵션을 문의하거나 성인 자녀의 병가 전화를 대신 걸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이력서 플랫폼 제티가 G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가 취업 면접에 부모와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들은 고용 한파, 자녀들의 사회적 불안감, 인맥 도움 등을 이유로 들지만 기업 채용 담당자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인사관리자들은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지원자의 독립성 부족을 드러내고 또 채용 후에도 회사와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G세대 당사자들 역시 이런 현상이 반갑지는 않습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폴 블랜스는 부모의 불안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런 경향은 우리 세대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대에게 정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1: 이스라엘 청년층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이나 교회 건물을 향해 침을 뱉는 혐오 행동이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일 보도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대교인 청년들이 이러한 침 뱉기 행동을 저지르는 사례가 과거에는 산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예루살렘의 기독교 성당이나 예배당 근처에서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이 많은 동예루살렘과 그 안에 예루살렘 구시가지에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성지로 여겨지는 장소들이 많이 있으며 다양한 종교를 가진 신자들과 여행객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 5월 14일 예루살렘의 날에 이스라엘 청년 수천 명이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행진했을 때 그날 오후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성당 주변에서만 최소 12건의 침뱉기 행동이 확인됐습니다. 예루살렘의 날은 이스라엘이 1967년 6.1 전쟁을 벌여 구시가지를 포함한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당시 이스라엘 10대 청소년 한 무리가 이곳의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기독교인이 있냐고 물은 뒤 기독교인들에게 침을 뱉으려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인 기독교인을 모욕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미츠바, 즉 종교적인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몸에 두른 한 10대 청소년은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영토 세우타로 수만 명의 모로코 이주민이 대거 넘어오는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72명으로 늘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가장 최신 집계된 사망자 수는 72명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모로코에서 헤엄을 쳐 세우타로 향하던 중 익사했으며 일부는 방파제 장벽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압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페인 국영방송은 경찰 당국이 아직 수습하지 못한 익사자를 찾기 위해 세우타 인근 해역을 훑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경찰 관계자는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에 바다에는 아직도 더 많은 시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세우타 인근 바다에서는 모로코에서 헤엄쳐 세우타로 향하던 중 목숨을 잃은 사람 67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당국은 추가 희생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최대 200구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주 본격화된 그리스 대형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1일 최고 시속 130km에 달하는 강풍을 탄 불길이 아테네에 가까운 데니자 마을까지 도달해 약 200채의 주택을 태웠습니다. 불길은 이튿날 아테네를 포함한 아티카 서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해 아테네에서 약 30km 거리인 메가라 외곽 주거지역과 공업지대를 위협했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마을 수십 곳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2일 아테네 서쪽 협곡에서는 진화 작업에 투입된 헬리콥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소방관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됐습니다. 지난달 29일에도 크레타 섬과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에서 산불을 끄던 소방관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스 전역에 지난 72시간 동안 5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2일 소셜미디어 X에 자연의 힘과 기상 조건의 강렬함이 총 가용 능력을 압도하는 순간이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극히 힘든 시기라고 적었습니다.
0: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쿼프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쿼프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쿼프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쿼프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폼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뇌우가 예상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돌풍 가능성이 있어 외출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 한두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이후에는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다소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초에는 무더위와 함께 곳곳에 소나기와 뇌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3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일 뉴욕주 더브롱스 지역사회가 거리 총격으로 숨진 12살 소년 제이콥 프레이테스를 추모했습니다. 평범하게 자전거를 타고 공을 사러 가던 소년이 거리 총격의 희생자가 되면서 주민들의 안타까움이 커지는 가운데 소년의 어머니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더 브롱스 주민들이 12살 제이콥 프레이테스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8월 1일 토요일 파크체스터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모여 소년을 추모했습니다. 제이콥은 대략 일주일 전 마운틴 이든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동네 상점으로 향하던 중에 총격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한 남성이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총을 발사했고 제이콥은 표적이 아니었지만 날아든 탄환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로 체포된 45세 윌리엄 페레르는 살인과 살인미수, 무기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재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추모객들은 제이콥을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던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친구들은 제이콥이 한때 아버지처럼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얘기했다며 혹은 농구 선수를 꿈꾸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이콥의 어머니 미그달리아 마르티네스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강력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마르티네스 씨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살해하면 종신형을 받아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무모한 총격으로 아이가 희생된 경우에도 같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추모식에는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도 참석해서 이번 사건은 더 브롱스뿐 아니라 뉴욕시 전체를 흔든 비극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반복되는 거리 총격, 불법 총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이콥의 죽음이 다시 한번 뉴욕시의 공공안전 문제의 부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12살 소년이 거리 총격의 희생자가 되면서 유가족과 지역사회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번 제이콥 사건을 계기로 뉴욕의 공공안전대책 또 처벌 강화 기준 변화로 이어질지 주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미 법무장관 권한대행인 토드 블랜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18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반사법 무기화 기금을 공식 철회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CNN 방송 등이 2일 보도했습니다. 블랜치 권한대행은 이날 X를 통해 해당 기금을 폐기하는 공식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위원회 위원들과 상원 위원들을 수주간 만나 우려사항과 남아있는 질문을 해소했다며 선의의 논의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명령에는 법무부는 그동안 의회 증언과 서면 답변, 법원 제출 자료 등을 통해 해당 기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밝혀왔으며 이날부로 2026년 5월 18일자 명령을 공식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치는 블랜치의 법무장관 인준을 둘러싼 공화당 내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해당 기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블랜치 인준 절차를 사실상 보류해왔습니다. 코닌 의원 측은 블랜치와의 합의 사실을 확인했으며 틸리스 의원 측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4일 블랜치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들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정치자금 또는 비자금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블렌치가 이날 공개한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에게 적용되는 세무조사 면제 조항의 범위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합의 당시 진행 중이던 사안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되며 향후 세금 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까지 면제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도 해당 기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16의회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기소됐던 인사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삶은 파괴됐다. 이 기금은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성향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진보 진영의 대표 인사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소란만단이 뉴욕시장을 비교하며 복지와 주거, 중동 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주류에서는 민주사회주의 세력의 확산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사입니다.
4: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벌몬트주 연방 상원의원은 2일 유튜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민주사회주의 노선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육 예산을 줄이고 있는 반면 맘단이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상 보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맘단이 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동 문제를 놓고서도 샌더스 의원은 맘단이 시장이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지지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수 진영이 민주사회주의 정치인들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근거 없는 공포를 조성하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민주사회주의 단체인 DSA, 즉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소속 후보들이 잇따라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뉴욕의 조란만단이 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는 현직 연방 하원들을 꺾는 이변이 이어졌고 위스콘신주에서는 한인 이민자 출신인 프란체스카 홍 주하원 의원이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주류 진영에서는 민주사회주의 세력의 부상이 정치 후원금 모집을 어렵게 만들고 공화당의 공격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인공지능 랠리를 주도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예전의 위상을 잃고 있지만 매그니피센트 세븐 저변의 AI품 자체가 거품에 불과한 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존 플랜더는 1일 한때 미국 증시를 지배했던 M7은 6월 한 달 새 시가총액이 2조 달러 가까이 증발했다며 AI 인프라 투자가 충분한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안이 촉발됐다고 짚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이 2025년에서 2026년 합산 1조 달러가 넘는 자본 지출을 계획하면서 이익 현금 흐름을 웃도는 지출을 부채로 메우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등 부품 원가 상승으로 마진이 압박받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플랜더는 6월 M7의 폭락 이후 M7 종목들이 더 이상 한 몸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시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의 진단대로 M7은 이제 대형주 성장 동력을 가늠하는 분석 틀로서 죽은 개념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가치 투자에서 모멘텀 투자로의 이동, 패시브 인덱스 펀드 자금 유입에 따른 대형주 쏠림 심화를 지목했습니다. 다수 헤지펀드, 뮤추얼 펀드가 반도체는 매수하고 하이퍼스케일러는 공매도 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 큰 추세가 방향을 바꾸면 극심한 변동성과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블루칩 명단이 M7이 처음은 아니라고도 짚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와 구글을 뜻하는 FAANG, 더 멀게는 1960년대 한 번 삼에 영원히 보유해도 되는 우량주 50개를 뜻하는 니프티 50에 포함됐던 에이본, 폴라로이드, 코닥, 제록스는 훗날 줄줄이 몰락했습니다. 그럼에도 플랜더는 이번 AI 붐을 단순한 거품으로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 AI는 과거 범용기술과 달리 지식 생산 자체를 증강할 수 있다고 평가한 점을 들어 생산적 거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혁신의 결실은 초기 거품이 꺼지고 오랜 실망기를 거친 뒤에야 나타나는데 1840년대 영국 철도 버블 당시 리즈 맨체스터 구간에 노선이 하나둘이면 충분한데도 6개나 깔렸을 만큼 과잉 투자가 있었지만 그 잔해 속에서 결국 철도가 세상을 바꿔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신분을 숨긴 채 해외 IT 기업에 취업해 외화를 벌고 이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계 영킴 연방하원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1개국도 공동주의보를 발표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5: 영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IT 인력 원격 위장 취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김 하원 의원은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과 함께 북한 국정자의 위장 취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냈습니다. 북한 국적을 숨기고 IT 회사에 취업해 원격 근무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행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창출된 수익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북한 인력 위장 취업 관련자에 대한 제재 등 제한 조치를 위해 국무장관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조율하도록 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사이버 보안을 다루는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북한의 이러한 활동 저지에 협력하도록 하고 관련 활동 신고에 지급되는 보상금도 증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국무장관이 북한의 위장 취업 활동 및 미국과 동맹의 협력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 국적 IT 인력의 원격 위장 취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조직적 위장 취업 시도를 수사해왔고 지난 4월에는 북한 근로자의

0: 북한의 수법과 기업의 유의 상황 등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미 서부 지역이 기록적인 폭염과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섭씨 47도를 넘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워싱턴주에서는 산불이 확산하면서 5천 가구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열돔 현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워싱턴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5천 가구가 대피했습니다. 워싱턴주 제2도시인 스포켄시 인근에서 산불 3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8.2제곱마일 이상 면적을 불태웠다고 AP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이 산불로 주택 건물 등 약 600여 채가 잿더미가 됐으며 주민 5천 가구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바퍼거슨 워싱턴 주지 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9월 말까지 농업 목적 등의 불태우기를 전면 금지했으며 국립기상청도 워싱턴주 동부에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연방대응팀의 벤저민 코셸 공보관은 기상 상황도 지형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는 미 서부 전역을 덮친 폭염이 지목됐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애리조나주의 에서 몬태나주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고기압 능선이 형성돼 열기를 지표면 가까이 가두는 열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보관들은 이미 한 차례 폭염 사태를 겪고 대기가 건조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부 전역에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워싱턴주 외에 오리건주 동부에도 적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폭염의 여파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올 들어 최고 온도인 화씨 115도까지 치솟았고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캘리포니아주 엘센트로도 화씨 117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폭염과 산불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의 기상 상황은 적도 태평양의 수온 상승 현상을 일컫는 엘니뇨 영향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엘니뇨가 1950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미 공화당 소속 로저 마셜 상원의원이 COVID-19 대응을 이끌었던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에 대한 특별 검사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마셜 의원은 2일 폭스뉴스 프로그램 썬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파우치 전 소장의 COVID-19 기원 관련 발언과 연구 지원 과정, 이른바 오토펜 사면 문제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특별 검사를 통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며 워싱턴에서 벗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셜 의원은 파우치 전 소장이 COVID-19 기원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파우치 전 소장이 개인 기록에서는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중국 우한시장에서 발생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파우치 전 소장이 기능 획득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다만 해당 주장들은 COVID-19 기원과 관련한 논쟁의 일부로 과학계에서는 바이러스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 여전히 여러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셜 의원은 특히 파우치 전 소장에게 이뤄진 오토펜 사면의 유효성도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자동 서명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면의 법적 효력 여부도 특별검사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셜 의원은 COVID-19 후유증인 롱 코비드를 겪는 미국인들을 언급하며 이들에게도 답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는 상원 일정과 관련해 정부 예산 처리와 함께 유권자 신분증 확인, 시민권 증명 등 선거 관련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셜 의원은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투표자 신원 확인과 시민권 증명 관련 법안을 다뤄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 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삼색 피망 한 팩,

0: 1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램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은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 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4: 마천루의 뿌리를 책임지는 기초지킴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석중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지방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석중이라고 합니다.
4: 아유, 반갑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4: 말씀하실 때 저를 편하게 봐주시면 저희 카메라가 여러 대기 때문에 얼굴을 잘 잡아드릴 네. 예정입니다. 네. 예, 반갑고요. 김석중 박사님이 토목공학 전공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5: 네.
4: 저는 이제 개념이 조금 약해가지고 토목공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학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5: 제가 토목공학을 전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들는 질문이 그거예요. 아. 건축과 토목이 어떤 차이냐라고 네. 하는데. 토목공학이 영어로 하면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4: 아, 시빌 엔지니어링.
5: 네, CIVIL 엔지니어링인데. 이 시빌이라는 말의 어원이 라틴어인 CIVIS, 키비스에서 유래가 된 말이고요. 네. 이 키비스라는 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아, 뜻입니다.
4: 네.
5: 그러니까 이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공학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구성하는 인프라를 다루는 공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 네.
5: 근데 이 인프라라는 것이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용하는 시설물들, 건축물들을 모두 통칭하는 말들인데
4: 네.
5: 건축과 토목을 구분짓는 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게
4: 예.
5: 뚜껑이 있으면 건축이고 뚜껑이 없으면 토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4: 아, 뚜껑이 있으면 건축이다. 네. 뭐 일반 네. 빌딩 같은 거.
5: 맞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뚜껑이 없는 대머리가 토목이냐 뭐 이런
4: 아하,
5: 말씀을 하시는데
4: 예.
5: 너무 공격적인
4: 예민한
5: 말이고.
4: 사안이에요.
5: 맞습니다. 예. 일단 건물, 상가, 집, 빌라 이렇게 저희가 비가 오면은 비를 맞지 않는 구조물. 이런 것들은
4: 건축.
5: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네,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4: 네.
5: 저희가 도로,
4: 네.
5: 다리, 댐, 네, 이런
4: 뚜껑이 없죠.
5: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은 사실 뚜껑이 없고 비가 오면은 지나갈 때 비를 맞습니다.
4: 아, 그렇죠.
5: 이런 인프라 시설물들을 저희는 토목시설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 쉽네, 이렇게 하니까.
5: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뭐 뚜껑이 있는 터널이나 아니면은 지하철도 비를 안 맞는데 어, 그거는 건축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너무 그렇게 네.
4: 네. 아, 그럼 터널 지하철은 원래 토목의 영역이군요.
5: 어떻게
4: 건데.
5: 보면은 어. 땅 속에 있는 시설물들을 하기 네. 때문에 네네네. 토목의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4: 모든 거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5: 맞습니다.
4: 대체적으로 쉽게 대체적, 이해하려면.
5: 맞습니다.
4: 아, 그렇구나. 네. 쉽습니다, 진짜. 그러면 토목공학 기술 시공에 있어서 네.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5: 맞아요. 토목공학 안에서도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제 전공은 네. 흙 그리고 돌 이런 땅에 대해서 다루는 지반공학이라는 아, 영역이 있습니다.
4: 지반공학.
5: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 전공인 지반공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가장 어려운 점이다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4: 네.
5: 첫 번째로는 흙과 돌로 이렇게 대표되는 땅 지반이라는 영역은 네. 인공재료가 아니라 자연재료라는 겁니다.
4: 그렇죠.
5: 네, 네.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최근에 기사나 이런 거를 보시면은 건설 재료가 많이 폭등했다. 자재값이 많이 폭등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네. 이렇게 다루는 재료들이 철근, 철 네. 아니면은 콘크리트나 시멘트
4: 그렇죠.
5: 이런 재료들입니다. 네. 이런 재료들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재료예요.
4: 네.
5: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도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이런 저희는 물성치라고 하는 특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쉽게 파악하거나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4: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5: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목표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다루는 흙, 땅, 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풍화가 돼가지고 자연적으로 입자가 작아지고 강도가 작아지고 이렇습니다.
4: 네.
5: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4: 흙도 다 같은 흙이 아니고 돌도 다 특성이 다를
5: 맞습니다.
4: 텐데 그거를 파악하기가
5: 맞습니다.
4: 인공재료보다 훨씬 어렵겠죠.
5: 네. 파악하는 예. 것도 어렵고 컨트롤하는 것도 어렵다. 저희는 공학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그러네.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요.
4: 두 번째 어려운 점은?
5: 저희가 인프라 시설물들은 대부분 땅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 그렇죠.
5: 하지만 예. 토목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땅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땅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묻혀 있기 때문에
4: 예.
5: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네. 흙이 파묻고 있기 때문에
4: 네.
5: 직접 보기 힘들고
4: 그렇지.
5: 그리고 이쪽이 어디가 파손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수리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4: 토목공학의 대표적인 좀 어려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늘 좀 궁금했던 게요, 제가. 이제 토목을 목적으로 해서
5: 네.
4: 땅 아래로 얼마나 깊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기술에서.
5: 그것도 답변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4: 아, 그래요?
5: 네. 저희가 지금 석유 시추 유전을 개발하거나 할 때는 보통 몇 미터 들어가시는지 압니까?
4: 그건 되게 깊게 가죠.
5: 네, 네. 굉장히 깊게 들어갈 거예요. 네. 최소 몇백 미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한 1km에서 4km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4: 네.
5: 그리고 뭐 가장 깊게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땅 밑으로 한 8km에서 10km 정도까지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4: 네.
5: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전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깊게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로만 하면은 10km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4: 네.
5: 저희가 토목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원론적으로 땅을 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 뭐 세우려고.
5: 맞습니다.
4: 좀 다지고.
5: 예, 맞습니다. 예, 예. 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거나 땅을 파내가지고 그 지하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4: 그렇죠. 예.
5: 활용하기 위해서 몇 키로까지 이렇게 팔 필요는 없는 거죠.
4: 아, 10키로까지 절대
5: 맞습니다.
4: 갈 필요 없죠. 예.
5: 그래서 활용하는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신축 구조물 건물 뭐 이렇게 아파트들이 시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4: 예.
5: 보통 지하를 파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지하 상가를 만들고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하 공간을 활용하죠.
4: 네, 그렇죠.
5: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20m에서 30m 정도 파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 2, 30m.
5: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건축에서 한 30m라고 하면은 토목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토목 시설물 중에 가장 친숙한 지하 시설물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4: 아까 지하철 말씀.
5: 맞습니다.
4: 지하철? 네.
5: 지하철이 보통 이렇게 지하를 뚫고 터널을 만들어서 네. 이 지하 철도가 이렇게 다니는 건데 네. 뜬금없지만 저희 회사와 저희 집이 일산에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에 있는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 말 최근에 GTX가 개통을 해가지고
4: 그렇죠. 네.
5: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아, 그렇죠.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 GTX가 약간 토목 쪽에서 이렇게 뭐 하나의 이렇게 지표를 주는 시공 토목 시설물 중에 하나가 네. 지하철이 보통 한 30m, 2, 30m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터널이었다면 네. GTX는 대심도 터널이라고 분류가 돼서
4: 아, 대심도 더 깊이 간다?
5: 맞습니다. 깊은 심도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역 GTX나 아니면은 GTX 노선들을 보면은 거의 6층, 7층까지 내려갑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아, 예. 예, 엘리베이터를 예. 타고 네. 심도가 거의 60m에서 70, 80m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은 땅 위에서 땅 밑으로 네. 한 20층을 들어가는 거죠.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은. 네. 땅 속으로 얼마나 파고 들어갈 수 있냐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발달할수록 깊이도 들어갈 수 있지만 네. 더 넓고 더 안전하고
4: 그렇지, 그렇지.
5: 더 빠르고 더 싸게 활용할 수 있다. 기술은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그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더 깊게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5: 맞습니다. 예. 네.
4: GTX는 굉장히 깊군요. 토목의 네, 영역치고는. 네. 예. 자, 토목공학 결국 땅의 공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 땅의 공학을 가지고 땅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고층 빌딩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 박사님과 함께 풀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나라마다 국가 랜드마크로 초고층 마천루를 앞다투어 짓곤 하는데 아 보면 이제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인가 경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일단 박사님 지금의 네. 기술 발전 수준으로는 네. 얼마나 높이 건물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예. 진짜 작정하고 하면
5: 결국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 그런가요?
5: 네네. 근데 이게 얼만큼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느냐 경제성의 논리가 당연히 네. 건물을 지을 때도 필요하겠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가장 최고층 현재 기준으로 최고층의 건물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세계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알리파입니다.
4: 그렇죠.
5: 높이가 828m 정도 되고요. 이 건물의 무게가 54만 톤 정도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긴 하는
4: 54만 톤
5: 네, 예. 무게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828m 정도 되면은 사실 건물 무게도 어마어마하지만 바람이 불면은 네. 그 바람이 건물을 밀어냅니다.
4: 네.
5: 그러면은 이게 바람이 주는 힘, 무게라고 해서 풍하중이라고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고요.
4: 풍하중이 엄청 크겠네요.
5: 맞습니다. 예. 길고 커질수록 바람을 맞는 면이 커지니까 하중이 커질 거고요. 네. 그리고 지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지진이 오면은 땅이 흔들립니다.
4: 예.
5: 땅도 약해지고 그 땅을 흔드는 것도 건물의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4: 아, 네.
5: 그러니까 이것도 풍하중하고 같이 지진하중이라고 이렇게 예. 설명을 하고요. 건물을 올리려면 건물 무게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힘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거를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4: 예.
5: 그 버티는 역할을 이제 땅 속에 있는 기초구조물이라는 구조물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부르즈 알리파가 최고 높이 한 800m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건설 중인 최고층의 높이는 몇 미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타워라는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4: 아, 그래요. 예.
5: 네. 지금 이 예상 조감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창기의 조감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4: 네, 네.
5: 이게 뭐냐면 제다 타워가 처음에 설계되고 계획됐을 때는 정말 아이코닉하게 기념비적인 하나를 달성해야겠다라고 해서
4: 네.
5: 첫 설계는 1마일,
4: 아하.
5: 1.6km, 1600m로 시공을 하겠다라고 설계를 한 겁니다.
4: 1마일 높이로?
5: 맞습니다.
4: 아니, 부르즈 알리파가 828m인데?
5: 거의 두 배죠.
4: 와, 예,
5: 그리고
4: 예.
5: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이 덕유산인데 그 높이가 1614m라고 해요.
4: 덕유산 높이 건물.
5: 네, 와. 건물을 덕유산 높이까지 짓겠다라는 거죠. 예, 예. 정말 대단한 계획이었는데
4: 아, 네네.
5: 이 제다타워가 설계를 해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 풍하중이라든지 건물의 무게라든지 안정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아, 무리다. 1.6km는 무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 설계를 변경해서 1008m, 그래도 기념비적인 숫자는 와. 달성을 하기 위해 1km는 넘겨서
4: 1km를 넘네 그래도
5: 네, 1008m로 지금 시공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4: 아, 그래서 예.
5: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1km가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현실적인 네. 한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돈이라든지 그 네. 밑에 땅이라든지 네. 기술력을 다 모으면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4: 사우디에서 거예요. 돈을 훨씬 더 많이 때려부으면
5: 맞습니다.
4: 1마일 1.6킬로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예.
5: 맞습니다.
4: 하려면 할 수 있다.
5: 네.
4: 어쨌든 저런 부르즈 할리파 같은 건물은 뚜껑이 있으니까 건축물이잖아요.
5: 맞습니다. 예.
4: 그럼 이런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 토목공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5: 맞습니다. 예. 제가 제 전공이 지반공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지반이라는 게 저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라운드를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의 모든 구조물들은 땅을 접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 떠 있는 구조물들은 사실은 생각해 보실 수 없을 거예요.
4: 네.
5: 그래서 우리 눈에 이런 초고층 건축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를 단단하게 땅 위에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물이 토목공학 그리고 제가 전공한 지반공학의 역할입니다.
4: 네, 그 영역에 있는 구조물을 기초 구조물이라고 한다.
5: 맞습니다.
4: 라고 하셨는데,
5: 네.
4: 그럼 그 땅 속의 구조물, 기초 구조물은 뭐 땅 아래로 가는 깊이라든지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5: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기초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깊게 들어가냐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해주세요.
4: 아.
5: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왜 깊게 들어가냐 깊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게 상부 구조물의 기록이 높이로 이렇게 가늠을 하기 때문에 하부 구조물도 깊이를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해보고
4: 그런 것
5: 있는데요.
4: 같아요. 예.
5: 사실 하부 기초 구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목표입니다.
4: 네.
5: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단단한 층에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아, 단단한 게 우선이다.
5: 맞습니다.
4: 그러면 자료사진을 하나, 그림을 하나 띄워놓고 네. 기초 구조물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 네. 예. 그래서 제가 기초구조물이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네.
5: 첫 번째는 지금 보여드린 그림 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4: 네.
5: 직접 기초, 얕은 기초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게를 단단히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 네.
5: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위에 있는 무게를 버틸 수 있게 단단한 층에 직접 올려놓는 겁니다.
4: 네. 그렇죠. 네.
5: 그러니까 저희가 트램펄린이 아니라 네. 단단한 돌층에다가 건물을 올려놓으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4: 그렇죠. 예.
5: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4: 네.
5: 보시는 바와 같이 얕은 심도에 직접적으로 단단한 층에 올려놓는 기초다라고 해서 얕은 기초 아니면은 직접 기초라는
4: 네.
5: 표현을 합니다.
4: 직접 기초.
5: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단단한 층이 무조건 얕은 기초에서만 나오면 쉬울 텐데
4: 네.
5: 그렇지 않죠.
4: 아.
5: 저희는 점점 더 초고층 빌딩이나 이렇게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4: 네.
5: 단단한 층을 얕은 데에서 찾아내기가 힘들
4: 아,
5: 겁니다.
4: 예. 이미 찾을 거 다 찾았겠죠.
5: 맞습니다.
4: 예.
5: 그래서 두 번째 네. 방법으로 하면은 큰 무게를 버티기 위해 깊이 있는
4: 네.
5: 심도에 있는 단단한 층을 찾아가서
4: 아...
5: 기둥 같은 걸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4: 위랑요?
5: 맞습니다. 그러니까
4: 아...
5: 상부 오른쪽 그림처럼
4: 예.
5: 큰 화살표가 누르고 있으면은
4: 네.
5: 밑에 단단한 갈색 층처럼 되어 있는 돌층에 이렇게 박아놓는 거죠.
4: 갈색까지 파고 내려간 거죠.
5: 맞습니다.
4: 예. 얕은 데는 연약해도 저쪽은
5: 맞습니다.
4: 단단하니까.
5: 네네.
4: 예.
5: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그 돌, 흙은 풍화가 되면 될수록 입자가 작아지고 네. 강도가 작아져서 약하게 됩니다. 아. 더 깊이 들어갈수록 풍화 과정을 덜 겪었기 그렇지. 때문에 네. 단단하고요. 아. 그래서 더 깊은 심도로 들어가는 게 네. 이렇게 콘크리트 기둥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 콘크리트 기둥을 말뚝이라고 부르고요.
4: 말뚝?
5: 네. 오. 그래서 네. 말뚝 기초라는 네. 말을 쓰거나 네. 이렇게 깊은 심도에 있는 돌층까지 집어넣었죠. 네. 깊은 기초라고 합니다.
4: 깊은 기초. 아까는 얕은 기초.
5: 맞습니다. 예. 굉장히 직관적이죠.
4: 그렇죠. 예.
5: 근데 세 번째로는 네. 이 단단한 지층이 네.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저희가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은 네. 이런 안반층이 150m, 200m가 돼도 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단단한 데를 찾으려면 엄청 들어가야 되는 네, 데가 네. 있군요. 예.
5: 그렇게 된다면은 네. 콘크리트 말뚝적 기둥을 네. 150m, 200m까지 내리는 오. 것도 일이고 그렇지. 돈이고 힘들거든요. 네.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직접 연결한다기보다 저희가 마찰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4: 네, 마찰력.
5: 예, 저희가 네. 주말 농장 같은 데 보면은 고구마나 감자를 뽑아낼 때 네. 힘으로만 뽑아내려면 잘 안 뽑히잖아요.
4: 좀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5: 맞습니다.
4: 뽑아야죠.
5: 네. 그게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들도 주변 흙이 잡고 있는 마찰력 때문에 뽑기가 힘든 거거든요.
4: 아, 예.
5: 그러니까 말뚝도 단단한 돌층이 아니더라도 이 마찰력을 활용해가지고 이 위에 무게를 버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아, 말뚝을 그 감자 뿌리 삼아서?
5: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찰 말뚝이라고도 아. 표현을 하고 있고요.
4: 그 말뚝은 한참 아래에 있는 그 단단한 곳과 닿지 않는 거네요.
5: 맞습니다. 아. 그래도 이 네네. 주변의 흙과 맞물리는 그 마찰력과 그 경계면의 요소들을 오.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마찰력을 해서 위에 무게를 버틸 수 있게
4: 야,
5: 하는 거죠.
4: 이거 신기하네.
5: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한테 가장 익숙한 초고층 빌딩이라고 하면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아닐까 싶습니다.
5: 맞습니다.
4: 롯데월드 타워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5: 롯데월드 타워는 굉장히 다양한 그 기술들이 그 함께 활용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롯데타워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고 아이코닉하죠.
4: 그렇죠.
5: 뭐 이 롯데타워의 무게가 네. 75만 톤이라고 합니다. 75만 톤, 아까 부르즈 알리파가 54만 톤이라고 했는데
4: 그러네. 무게가 더
5: 네,
4: 많네요.
5: 75만 톤이 75kg 성인 1천만 명, 거의 서울 인구가 잠실 한복판에 다 모여있는 무게인 거예요.
4: 예, 예.
5: 굉장히 무겁죠.
4: 그러네요. 예.
5: 그러니까 이거를 버틸려면은 굉장히 기초 공법도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많이 쓰여야 돼서 네. 첫 번째로는 아까 단단한 안반층에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 네.
5: 그래서 롯데타워는 그 잠실에서도 단단한 지층이 나올 때까지 한 30m를 파내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30m를 들어가서
5: 네, 네.
4: 단단한
5: 한
4: 30m 지층을
5: 정도 네. 파고 들어가서 단단한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네. 땅을 파고 들어갔고요.
4: 네.
5: 그 정도로는 75만 톤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뚝 기초에 대한 네. 설명을 드렸었죠.
4: 그렇죠.
5: 네, 직경이 한 1m 정도 되는 콘크리트 기둥을 네. 30m 정도 네. 해가지고 108개 말뚝을 박아 넣었습니다. 아,
4: 직경 1m짜리 기둥 108개를 네. 30m 길이로
5: 맞습니다.
4: 이렇게 세워놓은 거네요.
5: 단단한 돌층에 단단한 말뚝을 그렇게 넣은 거죠.
4: 아까 깊은 기초.
5: 맞습니다.
4: 예, 2번, 2번.
5: 깊은 기초와 그리고
4: 얕은 기초도 맞는 거죠.
5: 네. 예. 얕은 기초와 예. 깊은 기초와 마찰 말뚝도 다 함께
4: 아,
5: 쓴 거죠.
4: 1, 2, 3번 다 들어간
5: 맞습니다.
4: 거네.
5: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아, 예. 한 거예요. 워낙 주목도 많이 받는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 매트 기초라는 공법도 활용이 됐습니다.
4: 뭐, 매트 기초 뭐죠?
5: 저희가 보통 요가 매트 뭐 이런 거를 깐다라는 매트 그런 느낌이죠.
4: 네.
5: 이 말뚝들 단단한 돌층과 말뚝 위에 네. 축구장 면적 정도 되는 콘크리트 층을 6.5m 거의 아파트 두 개 층 정도 되는 높이로 네. 이렇게 매트 이렇게 판 같은 거를 아. 이렇게 올린 거예요.
4: 단단한 층 위에요?
5: 맞습니다.
4: 아.
5: 그 말뚝층 위에.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기초 공사를 하고 네. 그 위에 초공강도 콘크리트로 한 아파트 두 개 층 되는 콘크리트 매트를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안반층을 하나 만든 거예요.
4: 약간 레고 조립할 때 맞습니다. 기본 판때기 있잖아요. 그걸 한 두 개, 세 개 쌓은 느낌이네요.
5: 그거를 네.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그걸 한 6m 쌓은 거죠.
4: 아, 한참 이렇게 쌓아서 네, 네. 훨씬 단단한 게
5: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네. 적용을 해가지고 75만 톤의 무게를 야. 견딜 수 있게 만든 거죠. 네. 네.
4: 아까 30m 들어가서 단단한 층을 찾았다고 했는데
5: 맞습니다.
4: 근데 이 일대가 전에 좀 사고가 있게 됐잖아요.
5: 맞아요.
4: 싱크홀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일대 집안이 좀 괜찮은 편인가요?
5: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심스러운 질문이 최근에 싱크홀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4: 맞습니다.
5: 이 싱크홀 사고라는 게 국내에서 이렇게 주목받고 아 문제구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된 시발점 같은 사고가 14년도에 롯데월드 롯데타워가 건설 중일 때 이 송파구 일원에서 싱크홀 사고가 났던 게
4: 그렇지.
5: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싱크홀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주목받게 된 계기입니다.
4: 네.
5: 이게 잠실이라는 게 누의 잠, 집실 이렇게 써가지고 네. 조선시대 때는 뽕나무 밭이었다고 해요.
4: 네.
5: 논밭 지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사의 사탑처럼
4: 아.
5: 범람원 지역입니다.
4: 잠실 젖어 있죠.
5: 네, 네, 잠실의 위치 보면 한강 이남 쪽에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이고요.
4: 그럼 연약한 집안이네요.
5: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집안인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롯데타워는 시공할 때 단단한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파들러 가서 시공을 했다. 그리고 그 위에 말뚝공사도 하고 지방공사를 한 다음에 매트 기초를 올렸다라고
4: 네.
5: 해서 단단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4: 그게 이제 피사의 사탑과 롯데타워의 차이겠네요.
5: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사고조사 보고서상으로는 아, 네. 롯데월드타워와 싱크홀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싱크홀과는 관련이 없지만 석천호수의 그때 당시에 지하수위가 이렇게 물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4: 예.
5: 그것과는 연관이 좀 있었다라고 발표가 났었고요.
4: 네.
5: 그러니까 싱크홀의 원인이 결국에는 물이나 흙이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관련은 없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 간접적인 영향 정도는 계속 맞습니다. 체크를 해야겠네요. 예.
5: 그래서 예. 그 당시에도 롯데월드 타워에서도 예. 시공을 할 때 굉장히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에 힘을 썼었고요.
4: 아, 이제 박사님 마쳐야 할 시간이죠.
5: 네네.
4: 오늘 잡지사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마치면서 짧은 인사 말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5: 네. 사실 공학자 그리고 토목공학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뭐 구시대적이고 아날로그적인 그리고 재미없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4: 아날로그적이라고는 생각했어요.
5: 네,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그 분야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아날로그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네,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층 건물 지나갈 때 위만 보는 게 아니라 땅속이 이제 모습이 말씀해 주신 것들로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석중 박사님과 사상 누각을 막는 토목공학의 세계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6: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오늘은 신비롭고도 오래된 인도의 역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인도하면 이제 흔히 떠오르는 뭐 타지마할이라든지 인더스 문명보다도 더 오래된 고대 인도의 역사로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의 김용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8: 안녕하세요.
4: 잡지사 구독자들께 간단히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8: 네, 인도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그래서 인도 고고학 현장에 한 20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래된 인도 이야기를
4: 아, 오래된 인도 이야기.
8: 발굴을 하고 연구하는 네. 인도 고고학자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아, 반갑습니다. 네. 아, 교수님께서 평소에 저희 잡지사를 이미 좀 눈여겨보고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8: 네, 특히 뭐니뭐니 해도 그 썬킴 선생님 방송은 많이 봤습니다.
4: 아, 좋아하세요?
8: 그 왜 그러냐면 썬킴 선생님 방송 스타일이 인도 취향이거든요.
4: 어? 그렇습니까?
8: 그 왜 인도의 유명한 그 볼리우드 영화가 어, 예, 예.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네. 여담이지만 하면서 툭 튀어나와서 네. 노래와 춤이
4: 아, 갑자기 뜬금없이 대사치다가
8: 제가 평가하자면 썬킴 선생님의 역사 스토리텔링은 어. 볼리우드 장르라고 어, 생각합니다.
4: 그래서
8: 인도인들에게 참 그래서 영어와 힌디어 자막을 열면 어? 1억 뷰? 가능하지 않을까? 썬킴 선생님 방송은.
4: 아, 인구가 14억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죠.
8: 네네네.
4: 저희도 3년하면서 썬킴 선생님의 스토리텔링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8: 네, 발리우드, 아, 발리우드 장르라고 제가 감히 아, 네.
4: 전해드리겠습니다.
8: 네네.
4: 그 인도에도 세계문화유산이 2025년 현재 36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8: 네네.
4: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소개해주실 것은 가장 좀 이른 시기의 유산이다.
8: 네네. 그래서 아, 그, 마침 이 방송 성킴 선생님께서 아마 3대 불가사의 편?
4: 어, 예전에 했었죠. 네. 네, 타지마을.
8: 거기에 타지마을이 타지마을. 있었죠. 네. 그 타지마을이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인조 임금, 병자호란이 일어난 시기.
4: 아, 그렇구나.
8: 그러니까 우리 세계문화유산으로 치면 뭐 조선 왕릉, 혹은 뭐 남한산성. 근데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반고천 안각화라든가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의 고인도를 비하면 아주 네. 낮은 시기잖아요.
4: 최근이죠.
8: 예. 타지마을도 사실 인도 문명사의 입장에서 보면 신세대 문화이거든요.
4: 아, 그렇습니까?
8: 그러니까 인도 고고학, 인도 문명사에서 보면.
4: 네.
8: 그래서 오늘은 인도 옛날 이야기 첫 번째니까 네. 아주 이른 인도의 최초의 사람들의 시대부터 인도의 최초로 문명이 발생하는 그 시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 좋습니다. 교수님과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인도 고대사의 매력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선사시대 인도를 살펴보면 이제 재밌는 게요. 선사시대 때도 그쪽 지역은 지금처럼 인구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8: 일단 지금 현재 인도가 전 세계 인구 1인 거는 알고 계시죠?
4: 1위죠. 예, 1위 됐죠.
8: 네, 대략 14억 한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인도 를 이야기할 때는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히말라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은 지역을 인도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현재 인도 문화권의 인구 얼마 안 되지만 뭐 파키스탄에 1억 2억 5천
4: 파키스탄도 엄청 많죠. 예.
8: 방글라데시 1억 7천 이렇게 합하면 한 20억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4: 그러네.
8: 지금 인도 문화권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구석기 시대에도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4: 아, 그렇습니다.
8: 그 이유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프리카랑 이제 거의 위도 때가 비슷하거든요. 인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를 떠난 현생 인류가
4: 아.
8: 대체로 이제 익숙한 먹거리를 찾아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4: 네.
8: 그 아마 먹거리는 우리가 기후가 왜 아 위도가 기후를 결정하잖아요.
4: 그렇죠.
8: 그래서 비슷한 기후를 따라서 움직였을 테니까 아프리카를 빠져나온 현생 인류들은 대체로 뭐 북쪽으로도 가고 더 남쪽으로도 갔지만 대체로 비슷한 기후를 따라서 또 움직였을 겁니다.
4: 정착하기 좋은.
8: 그래서 유입의 인구 유입의 이제 자체가 많았었고
4: 네네.
8: 그리고 당시 특히 이제 빙하기 때는 인도가 좀 따뜻한 편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이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네. 약 한 5만 년 전후에 정말 바글바글한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4: 바글바글한 유적. 네. 예. 근데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거를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는데 기록도 없을 테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8: 근데 당연히 이제 당시 통계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고고학의 유적의 수로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 5만 년에서 한 2만 년 사이.
4: 네.
8: 이제 아주 발전된 사냥꾼들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적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예를 들면 인도, 우리나라도 지금 도시 내에 있는 대학 캠퍼스가 약간은 좀 높은 언덕이나 이런 데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4: 그렇죠. 네.
8: 넓은 캠퍼스가 약간 언덕에 있잖아요. 네. 인도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 캠퍼스에서 이 유적이 발견되고 있고요.
4: 아,
8: 뭐 인도의 서울대학이라 할 수 있는 네로대학 캠퍼스에서도 저도 뭐 몇 개 발견했었고 제가 유학했던 대학에서도 발견했었고
4: 아니, 구석기 유적 발견한 걸 이렇게 아무렇지 네, 않게
8: 그리고 가끔 이제 고고학자들이 모이는 학회가 열리면 인도 전국에서 모이는데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죠. 뭐, 야, 오늘 대구역에서 한 30분 기차 기다리다가 담배 한 대 피는데 석기 유적 몇 개 발견하고 올라왔다. 뭐.
4: 이게 발에 채인다. 네네. 어, 그런 느낌?
8: 그러니까 그만큼, 한 5만 년 전후 이후에 네. 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 네, 교수님도 몇 개 주우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개인이 소장해도 되나요?
8: 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지표 유물이라 그래서 아, 지표 네. 지표 유물이라 그래 가지고 네. 발굴을 한 컨텍스트가 없는 유물은 이제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함부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컬렉션을 해서 저희 대학 캠퍼스 이제 대학교 인도 대학교에다가 이제
4: 기증하시고
8: 기증하고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제가 유학했던 대학교 고고학 그 유물 창고가 있거든요. 어. 거기 아직 분석하지 않은 석기 유물만 해도 쌀가마에 네. 한 20가마 정도에 막 한 만 개 이상이
4: 아, 그 정도예요.
8: 네. 예. 굉장히 흔합니다. 네.
4: 그렇게 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이 많이 살았을 거라는 거를
8: 추정하는 거죠. 네, 네. 아. 전국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전국적으로. 또 이제 소개해 주실 대표적인 뭐 선사시대 유적이 있을까요?
8: 지금 마침 최근에 방구천 왕각화가 등재되면서 유네스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게 이제 방구천 왕각화가 됐죠.
4: 네.
8: 그래서 인도에서도 36개의 그 세계문화유산이 있는데 가장 이제 최근 거는 이제 이건 아까 타지마할이 17살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막 태어난
4: 네.
8: 예, 르꾸로부제라고 하는 현대건축가의 건물이 가장 최근의 것이고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게 지금 제가 좀 전 말씀드렸던 몇만 년 전 우리 방구천 왕각화보다도 시대는 좀 더 올라가는
4: 아, 그래요.
8: 이렇게 구석기 시대의 바위 미술 유적이 오. 인도에도 수천 개가 있습니다.
4: 오.
8: 그래서 잘 고고학자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도는 남아프리카 그리고 호주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선사 미술 유적 분포지로 통하거든요. 그런데 세계 문화유산은 거긴 2-3천 개를 다 등재할 수 없으니까. 네. 인도에서 고고학자들이 고심해서 인도 국가대표를 뽑아서 세계유산에 등재했는데.
4: 국가대표 바위미술?
8: 예, 예. 그 대표 유적이 이제 빔베티카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4: 아, 빔베티카.
8: 그래서 유적의 공식 이름은, 빔베트카
4: 네.
8: 바위은신처라는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4: 바위은신처?
8: 좀
4: 용어가, 사람이 숨었나요, 거기?
8: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할 텐데, 네. 이 구석기 시대 바위 미술은 네. 크게 장소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4: 어, 예.
8: 하나는 그 유럽에 많은 동굴.
4: 아, 동굴 벽.
8: 동굴에 있는
4: 네.
8: 벽.
4: 네.
8: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방구천 왕각화나 천전일 왕각화 같은 경우는 영어로는 아웃도어.
4: 아, 외부에서.
8: 예, 외부에 있는 돌 표면에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동굴과 이런 아웃도어의 중간 단계가 네. 동굴은 아닌데, 바위의 그 형성관이 독특해서 일종의 이렇게 은신할 수 있는 그늘이 지는.
4: 아, 적당히 뭔가 좀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
8: 네네네. 그래서 혹시 뭐 사진이 있으면 같이 보면.
4: 빔베트카 유적이요. 예.
8: 네. 요게 이제 빔베트카 유적 뭐 안내판인 것 같고요. 그늘이 생기는 것을 락 쉘터.
4: 락 쉘터.
8: 우리말로는 이제 바위 은신처. 그래서 이제 이 인도 국가대표로 선정돼서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빔베티카 유적은
4: 네.
8: 약 한 750개 정도의 저런 바위 은신처가 이제 있고, 네. 특히 아주 오래된 구석기 시대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다양한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역사적 가치 때문에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4: 예. 그때 네. 농사는 벼농사가 주였을까요? 아니면 밀을 재배했을까요? 어땠습니까?
8: 인도 아대륙이라고 하잖아요.
4: 아대륙이 뭐죠? 아대륙?
8: 아대륙은
4: 아대륙? 아대륙?
8: 네, 그러니까 예. 대륙부도 있고 아, 예. 반도부도 있다는 뜻인데 예. 뭐 대한민국의 대략 한 30배 정도 되는 크기잖아요.
4: 그렇죠. 예.
8: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다양해서 쉽게 말하면 사막도 있고 지구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곳도 있고 뭐 히말라야 같이 만년설이 있는 곳도 있고
4: 그렇죠.
8: 예. 뭐 영상 30도 이상의 연중 기온이 유지되는 곳도 있다 보니까
4: 네네.
8: 당연히 이제 거기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의 다양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크게 보면 동과 서로 나눴을 때 서쪽은 밀, 동쪽은 쌀농사를 기초로 하는 신석기 시대 농업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됐고 이 라인은 거의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4: 아, 지금도 주식을 따져 보면
8: 네, 예. 그래서 인도 하면 잠깐 주식이 정말 쌀이었던가 밀이었던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 사실은 두 개가 다 공존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네이처 같은 유명한 과학 저널에서도 이 쌀 경작권과 밀 경작권 사회의 어떤 집단 심리학 같은 걸 연구했던 과학 논문이 막 발표되고 했었거든요.
4: 집단 심리학이요?
8: 예. 네, 그래서 뭐 집단 심리학과 인류학자, 고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같이 연구한 뭐 그 간략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쌀 문화권은 대체로 좀 이렇게 공동체적이고
4: 그렇죠. 협동을
8: 하고 예, 뭐 또 네, 그렇죠. 밀 문화권은 대체로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결국 인도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 밀 문화권과 쌀 문화권이 겹치는 지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명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네. 너와 나는 우리.
4: 우리는 하나.
8: 예. 근데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너는 나를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4: 그렇지.
8: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일화를 말씀드리면 좋아요. 인도인들의 성향을 보면. 네.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크리켓 매치를 붙으면 하늘저만큼 뜨겁습니다.
4: 예, 그렇다더라고요.
8: 이때는 우리는 하나죠.
4: 아, 인도 사람끼리는?
8: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인도. 예. 인도는 우리는 예, 하나. 예, 예. 근데 경기가 잘 끝났어요. 이제 인도가 이겼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한 시간 동안 이런 논쟁이 일반적입니다. 아, 역시 우리 강원도 출신의 손흥민 때문에 오늘 이긴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경상도 출신 김민재가 수비를 잘해서 이긴 거야.
4: 아, 그런 느낌.
8: 무슨 얘기야. 인천 출신의 이강인이 중원에서 활약을 잘해줬기 때문에 이긴 거야 해서 이제 나눠져서 또 한 시간 싸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문화와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섞여 있는 것이 인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도 여행을 가시면 좀 추천드릴 음식이 하나 있는데
4: 음식이요.
8: 우리의 한 정식과 같은 인도 정식을 탈리라고 부릅니다.
4: 탈리.
8: 네, 특히 이제 델리가 마침 이 동과 서가 만나는 중간 정도에 있어서 대체로 수도인 델리에 도착하시면 네. 꼭 탈리를 드셔보시면 네. 정식에 난 혹은 짜파티 뭐 등등으로 부르는 밀로 만든 전병이 나오고 네. 쌀밥이 조금 나옵니다.
4: 아 그러네.
8: 네네.
4: 밀도 있고 쌀도 있네.
8: 사진이 나오는데요. 아. 그래서 저 인도 정식에는 네. 유라시아의 쌀 문화권과 밀 문화권이 만나는 문명의 위대한 서사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여행을 가시면 꼭 한번 네,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4: 가운데 있는 델리 쪽에 가시면
8: 특히 델리
4: 정수를 느껴볼 수 있다.
8: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동부 쪽, 예를 들면 아삼이라든가 벵갈 지역에 가서 정식을 드시면 쌀만 주로
4: 쌀이 많겠죠. 예.
8: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인더스 문명은 잘 서쪽에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쌀이 안 나오고 주로 이제 밀만 나오는. 델리의 이제 탈리. 예.
4: 델리 탈리.
8: 네, 예. 델리 탈리. 예, 좋습니다.
4: 좋습니다.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인도 문명 이해할 때 밀 문화권과 쌀 문화권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 또 도시가 만들어질 테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더스 문명이 탄생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8: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혹시 고고학 전공해 보실 생각이?
4: 제가 어떻게 감히.
8: 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바위 그림을 남겼던 선사시대 그리고 최초로 소와 밀과 쌀을 기르던 농목축 시대를 지나서 네. 이제 최초의 도시가 성장한 시대로 오는데요. 이게 고고학 문명학적으로는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고요.
4: 네.
8: 시대적으로는 대략 한 4,500년 전 인도 아 대륙에서는 이제 쌀과 밀 문화권 중에 이제 밀이 재배되던 인더스 대평원 지역에서 최초의 도시에 기반한 문명사회가 발전을 했었고요. 그것을 우리가 통칭 인더스 문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4: 네, 지도상으로 이제 서쪽 지역인 거죠? 예.
8: 서북쪽.
4: 서북쪽. 예. 예, 그렇죠.
8: 왜냐하면 서쪽 하면 저 밑에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4: 워낙 크니까.
8: 서남, 서북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4: 서북쪽. 예. 네. 그런데 말이죠. 인더스 고고학자들이 사라진 전설의 도시를 탐험하는 고고학자들을 부러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8: 이게 예를 들면 고조선은 삼국유사 같은데 후세의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4: 그렇죠.
8: 그리고 예를 들면 조선왕조 같은 경우는 고조선을 기억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짓기도 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하은주 같은 경우도 후대의 기록 으로 남아 있고 예.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구약 같은데 이제 언급이 돼 있죠.
4: 그렇죠.
8: 근데 이 인더스 문명 시대는 구전되는 전설도 없고 이런 문헌 기록이 아예 없는 시대라.
4: 인더스 문명이요?
8: 예.
4: 아 그래요?
8: 예. 오.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 하은주, 네. 뭐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는 완전히 다른. 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영화의 포 같은 시빌리제이션.
4: 어, 이죠.
8: 잊혀졌었던 이제 문명이었죠.
4: 그래요.
8: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이게 뭔가 전설도 좀 있고 이래야 고고학자들이 예를 들면 이런 방송 출연했을 때 이게 이런 전설이 있었는데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발견됐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4: 그렇죠.
8: 그런 것보다 뭐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약간은 뭐 현대사의 맥락에서 이 문명의 발견의 이야기를 얘기해야 되는 그래서 좀 전설 속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보다 좀 로맨틱한 게 없어서 좀 부러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4: 현대에 들어와서 그럼 인더스 문명의 존재가 알려진 건가요?
8: 예, 지금으로부터 네. 딱 101년 전. 작년이 100년? 100주년 기념이었어요. 예.
4: 아, 그 101년밖에 안 됐어?
8: 네네네.
4: 그 전까지는 전설이나 기록 같은 게 일절 없다가 네. 101년 전에 어떻게 발견이 됐나요? 그러면?
8: 현지장님 혹시 거문도 사건 그냥 들어나 보셨죠?
4: 아, 예, 국사 시간에 거문도 예. 사건. 네네. 영국이 온 거 아닌가요?
8: 예, 그게 이제 1885년 경, 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인데요. 네. 그 국사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4: 네. 그런 것 같아요.
8: 그래서 이제 사실 전 세계에서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계 정세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시대라고 하면 당시는 이제 영국과 러시아의 남하가 핵심이었는데 원래 영국은 이제 동인도 회사가 그 아편도 잘 자라고 하는 동부 지역에 이렇게 거점을 잡고 네. 나머지 지역에는 그냥 자치권을 주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남하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제 특히 오늘날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심지어 조금 위에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쪽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티벳 지역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러시아의 남하 때문에.
4: 어, 예.
8: 그러면 그냥 올라가가지고 러시아 니들 내려와자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때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의 영향력이 꽤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일종의 보여주는 측면이 고고학 조사, 환경 조사 이런 보고서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네. 일종의 뭐 뭐라 할까 찜을 우리가 먼저 했다
4: 아, 그렇지.
8: 이런 게
4: 침발라 놓은 거죠.
8: 당시에 인도에서 활약했던 대부분의 영국인 고고학자들은 군인들이었고요. 일단 대부분은 이런 목적에서 조사하고 탐험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4: 아, 그러면서 인더스 문명이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8: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뭐 중앙아시아 이쪽에 조사는 나가는데 네. 지금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국가 전략 산업 네. 그리고 국방비, 네. 교육 그다음에 사회 복지 이런 게 훨씬 국가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4: 좀 우선 예산.
8: 예, 그리고

0: 그리고 예를 들면 더 위에 이제 지금은 실크로드로 알려져 있는 그 지역에서도 조사를 했었고 거기서도 막 유물을 약탈해왔죠.
1: 그럼 지금도 뿔뿔이 흩어져 있겠네요.
0: 그 전 세계로 흩어져 있고 심지어 우리 국립박물관에도 간다라 불상이 수상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인이
1: 거쳐.
0: 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여기 남겨진 건데 네.
1: 영국이 이런 유물들을 다른 곳에 판 정도에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 당시에 그 인더스 문명과 유적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 인물이 필요할 텐데 그 인물조차도 인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 맡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0: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857년 우리 3.1운동에 비견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차 인도 독립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존에는 세포 향쟁으로 알려져 있어요.
1: 아, 세포 향쟁. 얼마 전에 썬킴샷
0: 예,
1: 배웠죠.
0: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3.1 운동 이후에 외교적 압력 때문에 소위 이제 일본이 무단 통치해서 예. 허울 좀 문화 통치 받기 전에 그 핵심이 이제 결국 군인에서 쉽게 하면 문관 출신의 뭐 관료를 뽑으라 이거잖아요. 그 영국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고학자도 군인 출신 말고 이제 학교 출신을 뽑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1: 아, 그래요. 네.
0: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교 고고학부를 막 졸업한 당시 27살의 존 마샬이라는 고고학도가 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청에 해당하는 청장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1: 갓 학부를 졸업한
0: 예, 27살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존 마샬은 그 우리 에게의 문명, 뭐 미노아 문명이라고 네. 지중해 문명 거기서 이제 고고학을 공부했던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고고학도예요.
1: 아, 예, 그래도 되나? 예.
0: 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유적을 갔을 때 잠깐만 이거는 좀 봐봐야 되겠는데 그 27살 아. 청년이 인도에서 몇 년 일을 하면서 그 유적을 유심히 봤었고. 인도에서 전혀 몰랐던 고고학자에 의해서 기존에 한 2000년밖에 안 됐을 거라고 추정되던 모헨조다로 하라파 유적이 발굴 조사되면서 1924년도 10월자 네. 일러스트레이트 런던 뉴스라고 하는 주간지인데요. 네. 뭐 지금의 뉴욕타임즈에 해당하는 거기 특집 기사가 나가면서 101년 전 인더스 문명이
1: 고대 문명이라는 게
0: 예, 알려지게 된 겁니다.
1: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흔히 인더스 문명을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다라고 많이 배우는데 이 4대 문명이라는 기준은 고고학계에서도 통용되는 개념인가요?
0: 청나라 말기에 량치차오라는 이제 청나라의 지식인이 있었어요. 예. 이분이 1900년에 20세기 태평양가에서 이걸 처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개념을.
1: 아, 4대 문명이란 걸요?
0: 네, 4대 문명.
1: 아, 청나라 그러니까 사람이?
0: 자기 중국을 끼우는데.
1: 아, 그러네. 아.
0: 중국만 하면 조금 뭐 그러니까. 아. 당연히 근데 그거는 이제 한자, 갑골 문자가 출토된 고고를 이제 염두에 두고 네. 우리와 더불어서 이제 고대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서아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했는데 재밌는 건 1900년은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인더스 문명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예요.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그래서 그때 이 4대 문명이 처음 제시됐을 때부터 그니까, 이분한테 있었던 핵심적인 개념은 문자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아마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1: 아, 산스크리트어, 그 문명을 말한 거죠.
0: 그래서 인도가 어쨌든 중국인 입장에서도, 청나라 그 량치샤오 입장에서도 네. 문자를 아주 오래전부터 썼던 거니까.
1: 그렇죠.
0: 고대 이집트, 서아시아, 그리고 고대 인도, 그리고 우리 고대 중국. 이렇게 해서 처음 나왔던 건데. 네. 이거를 마침 흥미로운 개념이라 생각해서 이제 1950년대 한 일본 고고학자인 에가미 나미오라는 분이 이제 발표하시고 이게 아주 대중화되면서 특히 우리 동아시아에 유행했던 개념입니다.
1: 아, 그렇구나.
0: 네. 근데, 많은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네. 서울시 4대 맛집 이름 비슷한 개념이에요.
1: 아, 서울시 맛집 네 개만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 아니죠. 일단 예. 그래서 이제 신대륙에 이제 문명이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1: 학계에서는
0: 예예 좀 안 좋은 개념 같습니다. 아, 물론 그렇지만 여전히 건재한 뭐 서울시 4대 맛집이 있다고 치면 여전히 그 이 네 개의 지역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문명의 시대인 그렇죠, 건 맞지만 그렇죠. 예. 그거 네 개만을 딱 선별해서 하는 거는 조금 네.
1: 가장 맛있는 집 중 네 개인 건 맞지만
0: 네네네.
1: 그건 네 개만 있는 건 아니다. 네. 예. 심지어 인도 학계에서는 인더스 문명이라는 명칭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라 부릅니까?
0: 100년 전 이제 이 문명을 발견해서 좋은

0: 아샤리.
1: 네.
0: 마침 인더스 강 지역에 모헨조다로 하라빠라는 두 유적이 있으니까
1: 네.
0: 인더스 문명이라는
1: 어.
0: 문헌 기록에도 없는 전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른지 몰랐던 시대에 대해서
1: 그렇죠.
0: 인더스 문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1: 아, 네.
0: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1년이 지났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마침 100년이 흘러가기 전 우리 대한민국의 고고학자 저와
1: 네.
0: 우리 한국의 최고 그 생명과학 전문가들도 이제 참여해서
1: 어, 예.
0: 100년간의 많은 연구가 있었거든요.
1: 어, 예.
0: 이제 100년 전 알게 된 것과 지금 가장 큰 변화는 그런 것처럼 인더스 문명이 인더스 말고 그 밑에 가그라 하그라강 인도 서부 지역 광범위하게 있었던
1: 아,
0: 것이라서
1: 예.
0: 이거 아무래도 이름 이상하다.
1: 어,
0: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1: 뭐라 그래?
0: 하라빠 문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 하라빠?
0: 섣부르게 이름을 불렀다가 좀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고고학자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는 방식이 특정한 문명권 혹은 문화권에 가장 처음 발견된 유적 이름.
1: 아, 처음 발견된 유적 이름이 하라빠예요?
0: 예, 하라빠 유적이었거든요.
1: 아...
0: 그 존 마셜이 처음 발굴한 유적이 하라빠였습니다.
1: 아...
0: 그래서 심지어 인도 국정 국사 교과서에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1: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0: 예,
1: 배우는
0: 그래서 혹시 우리 한국 세계사 교과서에도 여전히 인더스 문명이라는 명칭이 쓰여지고 있으면
1: 네.
0: 하라빠 문명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1: 어,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하신 하라빠 문명이라고 불리는 또 신비로운 도시 이야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용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아, 인도라는 곳은 선사시대로 거슬러 가도 참 굉장한 곳이로군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인도 출신 방송인이죠. 니디 아그르왈 씨 모시고 인도 문화와 또 현대의 어떤 생활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도 참 신기하고 재밌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잡지사 너튜브에 들어가서 찾아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도 국민의 0.1%만 잡지사를 구독해도 아, 정말 좋을 텐데 부질없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용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충청에서 정청래 후보가 부울경에서 1승씩을 주고받으면서 전당대회 레이스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당대표가 되면 윤리위원회와 윤리감찰을 언급하면서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내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주회장 매일부 철의와 영예에서 짚어보고요. 박정희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 박정희 한판 승부. 오늘도 철이와 영이 모두 오셨습니다. 먼저 철이의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왜 이렇게 힘이 넘치십니까?
1: 아유, 제작진분들이. 예. 바나나를 줘가지고, 지금 바나나 충전하고 왔더니. 아주 지금.
0: 바나나. 예. 예. 오. 자, 영이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2: 예. 네, 안녕하세요.
0: 예, 바나나 드셨죠?
2: 바나나
0: 예.
2: 전 안 먹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햄버거 드셨어요.
0: 오, 버거, 버거.
2: 미니 버거.
0: 미니 네. 버거. 자, 오마이뉴스의 화구신 기자님.
3: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요즘, 어휴, 40도가 넘는 곳이 있어요. 경남 양산. 굉장합니다.
3: 42도, 42도. 2.5도를 찍으면서 야.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치를 한번 찍었습니다. 와.
1: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예. 이 차 안에, 야외 차 안에 많이 있거든요. 예. 오늘은 에어컨을 최대한으로 예. 제일 로우로 했는데도 더운 바람이 나와가지고 야.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온도계를 봤더니 39도 찍혔어요. 야. 그러니까 서울도 39도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0: 그 직사광선 계속 봐 차 내 온도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1: 네.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2: 근데 직업 특성상 차를 야외에 그렇게 땡볕에 세워놔야 되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직업상 그렇지 않고.
1: 아니 방송국에 가서
0: 이동을 많이 해야 된다. 네.
1: 또 방송했다가 또 다른 방송 가서 야외 주차장에 차 대놨다가 그대로 그러니까.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0: 장 소장님 정도면 이제 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예. 그렇지
1: 아니에요.
0: 않습니까?
1: 아니에요. 제가 몰고 다녀도 충분합니다.
0: 아, 아닙니다.
1: 근데 정말 야외에서 네. 활동하시고 네. 특히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택배하는 분들 있잖아요.
0: 맞아요.
1: 정말 네. 땀 뻘뻘 흘리시면서 물건 내리시고 올리시는 거 보니까 오, 너무 맞아요. 막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예, 수분 보충 잘 하시고 자, 건강 유의해야 될 그런 한 주간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정치 열기도 40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치 열기도 이제 40도 넘고 있어요. 아,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 지난 주말이 있었는데 충청과 부울경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 1승씩 주고받았고 총합은 정청 후보가 약간 앞서는 그런 결과입니다.
3: 네, 일단 토요일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이겼는데 예. 불과 0.44%포인트 303표 차로 이겼습니다. 예. 어제 부울경에서는 정 후보가 46.65% 김 후보가 43.85%로 2.8%포인트 차로 정청래 후보가 이겼는데요. 예. 그래서 두 지역을 합쳐봤더니 정청래 45.51 김민석 44.52로 격차는 0.99%포인트 1211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송영길 후보는 참고로 9.97%였고요. 근데 여기에는 경남 전략지역 이 5% 가중치가 반영되기 전입니다. 예. 첫 주말부터 두 후보가 1승씩 나눠 가지면서 일단 아직까지 대세론을 누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예. 자, 상당히 박빙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선호투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고 대구, 경북, 경남, 여기 이제 가중치가 5% 부여되어야 된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자, 일단 어느 쪽이 승기다 명확히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장 소장님.
1: 끝났어요.
0: 아, 왜 그러세요 또?
1: 아니, 전 제 평론, 저 분석이에요.
0: 누구를 끝났어요?
1: 끝났어요. 김민석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 그러니까 선호투표가 아니더라도 예. 1차에서 50% 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되면은 수도권 42%의 권리당원이 있고. 예. 이제 호남에 33%의 권리당원이 있잖아요. 75% 정도 돼요.
0: 거의 한 80%네요. 그러면 네. 수도권 호남.
1: 근데 이제 부울경이라든지 충청권은 정청래 후보의 강세 지역이다. 김민석 후보도 7% 정도 차이로 질 거다. 그래도 선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박빙이잖아요. 박빙. 예. 그러면 이제 수도권과 뭐 호남권은 김민석 후보의 뭐 완전한 완벽한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제 나온 걸 보고 아 끝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0: 끝났다.
1: 저의 분석이에요.
0: 예. 자 우리 노 변호사님은?
2: 아 저도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때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니까요.
0: 노영희 변호사 AI.
2: 예, 제가 돌렸어요. 제가 여조를 분석하면서 그 두 분 간의 이 퍼센테이지 차이를 10%로 놓고. 예. 그거보다 더 적게 뒤집어지는 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수를 넣어서 해봤더니, 예. 두 분의 표 차이가 10%를 넘고,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45%를 넘어야, 예. 예. 선호 투표제 이제 물론 가정하고, 예. 그 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10% 정도를 기준으로 이제 받아주고, 예. 이순희가 이제 정청래 후보보다는 김민석 후보 쪽일 것 같아서 예. 넣어봤더니 일단 그렇게 해야지 거의 동률이고 그러니까 45대 35대 뭐 이런 식으로 나야지 동률이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김민석 후보 쪽이 이제 이기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 예.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뭐 치고 올라간 거는 맞는데 예. 그게 한계인 것 같고 좀 그거를 극복을 하고 더 넘어서야 되는데 예. 그런 좀 힘에 겨워 보인다.
2: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추세 싸움으로 그 추세를 먼저 딱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그렇지. 추세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충청에서 먼저 김이 팍 세버린 데다가 그렇죠. 정청래 예.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부울경은 원래 김민석 후보에게 불리한 지역이어서 원래는 10% 이상 정도 차이가 나줘야지 조금 안심이 되는 구 지역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완전히 지금 3%도 3%도 안 되게 좀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계산해봤더니 1%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나중에 5%를 더해서 해봤자 권리당원의 수가 이 호남이나 이쪽 서울 경기하고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인천 제주하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 호남 전북 이것까지 이제 다 계산해보면 달라지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이번 주 금토가 이제 그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네. 토요일날 그 아마 발표가 날 텐데 네. 그 흐름을 보면 거의 맞을 것 같고 이제는 그거보다도 이제 사실은 이건 좀 있어요. 예.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1등이 안 되고 2등이 됐는데 예. 선호 투표제 때문에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서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선호 투표제 문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약간 오산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선호 투표제를 안 하고 결선 투표제를 처음부터 만약에 갔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송영길 후보가 분명히 김민석 후보하고 또 서로 간에 조금 좀 주고받고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선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짱짱하게 버티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기 때문에 예. 이미 본인이 받아들인다고 했던 이상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최고위원 분포도. 이게 이제 또
0: 신정청래계 후보가 3명이 될 것이냐, 2명이 될 것이냐, 5명 안에. 예, 요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1: 정청래 후보가 새해가 불리하다라는 것을 자기 고백한 전당대회 장이 아니었느냐. 부울경 전당대회 장이.
0: 아, 뭐라고 말했죠?
1: 신천지의 길끈이더라고요. 아. 그거 끄내는 거 보고, 아, 이제 급하구나. 급하다. 불리하구나. 예. 그렇게 좀 생각한 것 같고. 예. 김민석 후보는 이제 신천지 얘기를 꺼내지 않잖아요. 신천지 그쵸. 당원이 어쩌고저쩌고 예.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원래 김민석 후보가 해야 됐었던 그 프레임과 그 구도로 되돌아갔어요. 제가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 잘 지킬게요. 잘 뒷받침할게요. 국정운영 뒷받침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 갖고 지금 밀어붙이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캠프 내에서 신천지 꺼낸 것에 대한 근데 전략적인 미스였다는 것을 충분히 논의한 것 같고
0: 김민석 캠프에서는
1: 예.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구도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정청래 후보가 본인은 네거티브 공격 안 하겠다 방어만 하겠다고 했는데
0: 정당방위
1: 예. 이번에는 세게 신천지 얘기하더라고요.
0: 그 정당방위 아니에요?
1: 근데 얘기를 안 꺼냈잖아요. 이제 김민석 후보가
0: 더 이상 안 끊었잖아요. 않는데.
1: 최근에 한 5일 동안은 안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그 문제 제기하고 윤리까지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간 거 보면은 야 이거 만만치 않구나.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구도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새해 불리함을 좀 고백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2: 저는 그 윤리 얘기 꺼낸 거는 양쪽 다 사실 양쪽 다 꺼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별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국민의힘도 아니고 그렇게 꺼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거보다는 예.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예.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많이 흔들어댔었잖아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정권 연장이 안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좋은 환경, 죄송합니다만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민주당 예. 입장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권 연장이 안 됐어요.
0: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출범한 정부였기 네, 때문에. 네, 네.
2: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실 이제 전직 대통령의 탄핵 다음에 이후에? 된 그런 정권인데 예. 만약에 이 정권마저도 또 정권 연장이 안 되고 만약에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가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지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또 내지는 여당 대표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뭔가를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예. 저는 정권 연장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이제 정말 또 더 많은 혼란이 이뤄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저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6년에 벌어지는 전당대회가 아니고 2028년도에 벌어지는 전당대회라 그러면 또 달라질 건데
0: 예.
2: 지금은 2026년도에 벌어지는 전당대회잖아요.
0: 예.
2: 지금은 대통령이 4년이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권이 성공하는 데를 맞춰줘야 되고 대통령한테 지금 쓴소리하면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번에 아마 권리당원들 민주당 특히 이제 호남 쪽에 저는 전략투표가 사실은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0: 예.
2: 또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정책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가지고 이 정권이 또 한 번 또 실패한다면 정권 연장이 실패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표해야 될 것인가를 아마 알게 될 것이다. 그건 판단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1: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정청래 후보가 막 이렇게 많이 따라붙었잖아요. 진짜.
0: 예.
1: 정말 박빙호까지 따라붙은 건 사실인데 거기서 치고 못 올라간 거는 김어준 씨의 탓도 큰 것 같아요.
0: 갑자기 김어준?
1: 네. 어쨌든.
0: 김어준이 뭐 잘못했습니까?
1: 그쪽 진영에.
0: 가만히 있는데 요즘?
1: 가만히 있는 게 잘못한 거죠.
0: 아.
1: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0: 지원사격 안 하고 있다? 딴지 게시판에 계속 글을 올리시는데.
1: 유시민 작가가 열심히 물을 막 퍼부었는데.
0: 아하.
1: 이거 한 바가지 더 퍼줬어야 이 펌프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논란될 만한 얘기를 안 해요.
0: 사실 유시민 작가가 출연을 그 뉴스 공장 김어준 씨 나온 시간대 출연 안 하고
1: 네.
0: 그 탁현민 전 비서관의 네. 그 뷰티풀 고기 네. 출연을 하면서 이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막 함께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1: 근데 거기서도 네. 발언한 내용 보면 네. 상당히 좀 자극적인 발언이거든요.
0: 맞아요. 네, 그렇죠.
1: 근데 조명은
0: 받지 못하고
1: 네. 네. 점점 그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김어준 씨가 어떤 뒷받침을 안 해주고 제 한 발 빼는 거 이것도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김어준 씨가 마음 먹고 유시민 씨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출연시켜가지고 계속 정청래 띄워주고 김민성 막 여러 가지로 혼내주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이러면 진영 자체가 상당히 흔들렸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보잖아요.
0: 그렇죠.
1: 그분 방송을 많이 듣고 근데 거기서 논란들만 바로 안 하고 싹 빠진 거 보면은 본인이 뭐 어쨌든 빵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0: 예.
1: 야 여기서는 내가 이게 참전해봤자 정청래 구하기는 힘들겠다라고 판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저렇게 논란되는 모습을 안 보이는 거면 끝까지 참전 안 할 것 같아요.
0: 이번 주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1: 그렇죠.
0: 예.
1: 그 뭐 유시민 씨 혼자로서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 김어준 씨가 저렇게 뒷걸음 칠질 치는 거 저시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데 한계를 보여준
2: 저는 김어준 씨가 앞으로 뭐 더 이상 관여하거나 참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1: 네,
2: 판단하고
1: 네.
2: 있고요.
1: 네.
2: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프랑스 갔다 온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인터뷰 이제 한 게 김인석 후보 먼저 했었잖아요.
0: 예.
2: 그때부터 이미 이제 본인은 좀 거리를 두겠다라는 얘기를 좀 한 거라고 보고 특히 유시민 작가가 그때 다스베이다.
0: 400회
2: 특집에서
0: 예, 다스베이다.
2: 예,
0: 마지막 회였죠. 그
2: 발언한 것을 상당 부분 편집을 해줬어요.
0: 50%.
2: 예, 그 편집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 이렇게 가면 우리 쪽이 분열되기도 하고 이거는 좀 대통령에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알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청래 대표를 버리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0: 예.
2: 그래서 저는 그 스탠스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점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불편해하는 그런 또 내지는 대통령 흔들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0: 예.
2: 진보 진영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되게 많다는 거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잘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
0: 예,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신천지에 일거는 김민석 후보를 본인이 당대표 되면 윤리 감찰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김민석 후보 역시 그 최고위원 뭐 누가 되더라도. 그 전당대회에서 뭔가 심각한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윤리위를 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곽우신 기자.
3: 네.
0: 이런 험악한 상황.
3: 네.
0: 전대 이후에
3: 네.
0: 실제로 벌어지게 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 그러니까 항상 전당대회 때 온도가 좀 지나치게 뜨겁게 지기는 했는데.
0: 네.
3: 굉장히 여러 말도 오갔죠. 근데 보통.
0: 맞아요.
3: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이긴 쪽에서 뭔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0: 통합
3: 예, 그러면서 이제 진 쪽에서도 뭔가 거기 화답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갈등 봉합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누가 승자로 끝나든지 간에 그 갈등 봉합이 잘 될까? 물음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0: 예.
3: 이미 지지자들끼리 사이에서의 감정이 굉장히 좀 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0: 예.
3: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은 주자들끼리 한 5 정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지지자들은 70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표현을 써가면서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0: 맞아요.
3: 그러니까 이 조금씩 조금씩 얼마 높아지는 게 더 배가 제곱으로 돼가지고 지지자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 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댓글들 반응들이 서로를 굉장히 경멸하는 식의 언어들을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주자들도 조금 지금부터라도 서로의 언어의 온도를 조금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하게 되면 잘못하면 정말로 당이 뭐 쪼개지지 뭐지 안 되잖아요.
0: 이제 관건은 이번 주 수요일이죠. 2차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아 지난주 1차 TV 토론회는 그냥 무난했다. 그냥 서로 강하게 안 했다. 약간 탐색전 느낌이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은 뭔가 진짜 좀 세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니 장소장님?
1: 근데 웃겨요. 이거부터 얘기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0: 누가요?
1: 민주당 전준이가요.
0: 전당준비위원회가? 아.
1: 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TV 토론하는 게 어딨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선택권을 이거는 심각하게 방해한 행위다.
0: 토론은 월요일날 하고 해야 되는
1: 일단은 그거부터 좀 비판을 아. 해야 돼요. 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전당대회 연설회도 충청지역 연설회라는데 네.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0: 어.
1: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이런 일정을 잡는 민주당 전당대 전준이 이게 능력이 있는 거냐.
0: 그러니까 투표하기 전에 막 세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 아 정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는데
1: 안 웃겨요 진짜? 투표 다 끝나고 나면 연설회를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0: 그러니까 이번 연설은 이번 주 토론하게 해줄 당원들 향한 메시지일 수도
1: 그렇죠.
0: 있는 거죠 사실은.
1: 근데 네.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한마디로 참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민주당 전준이가 결정을 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은 지도부는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죄송한데 저 첫 질문이 뭐였죠? 열내다가 잊어버렸네.
0: 아, TV 토론에 이제 이번 주
1: 굉장히... 아, TV 토론은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0: 아, 없어요?
1: 네, 저희들 보면은 네. 크게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네. 그게 딱 꼬투리 잡혀가지고 막 공격당하지만 않으면은 네. 서로 그냥 어 내가 지지한 후보가 제일 잘했네.
0: 어...
1: 그거예요.
0: 보고 그냥. 싶은 대로 보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한다?
1: 네.
0: 생각 안 바꿀 것이다.
1: 근데 거기서 말실수를 대형사고 치면은 이제 그게 우리 지지층은 아, 진짜 창피하네. 왜 저런 일을 해서 그래. 위축되고요.
0: 예, 예.
1: 상대방은 막 신나해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상대 진영의 결속도를 좀 높여주는데
0: 예.
1: 이분들이 고단수라서 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0: 아, 세 분 모두? 아.
1: 그래서 별로 뭐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일단 저는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장 말한 것처럼 토론을 먼저 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다 한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토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건 맞는데
0: 예.
2: 실제 뭐 그 앞으 순서를 바꿔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뭐 특별히 영향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1: 아, 그래도 그러면 TV 토론 무용론이잖아요. 그거
2: 그러니까
1: 안 해야
2: TV 토론이
1: 거잖아요.
2: 아니라 이제 순회 경선에서
1: 경선
2: 토론.
1: 연설에.
2: 예, 왜냐하면 TV 토론은 어차피 뭐 그 지역만 있는 사람만 보는 건 아니니까.
0: 예, 예.
2: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TV 토론 자체도 뭐 따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지지하는
0: 맞아요.
2: 사람이 잘했다고 보지 객관적으로 막 판단해가지고 또 그러지는 않아서
0: 예.
2: 그거의 영향력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죠.
0: 예.
2: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에 이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서 정말로 이 진보 정치를 지지하는 분들은 아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람들이 너무 예의 없이 이렇게 분열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거 되게 싫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나 했을 것 같고
0: 예.
2: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어쨌든 내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부안내동하지 않고 혹세무민 되지 않고 이렇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제가 호남민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조금 참아가면서 전략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0: 네.
2: 그게 저는 진보의 지지자들의 좀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예.
2: 그래서 이번에도 서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점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저는 떠오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거지라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대통령이 1년밖에 안 됐고 1년도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 매일매일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탓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대통령은 특별히 잘못한 게 지금 없어요. 대통령의 기조나 이런 거 변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을 흔들어야지만 된다. 대통령하고 쓴소리를 주고받아야지만 된다. 내가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를 내가 지금 막아주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기치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과연 당 대표가 됐을 때 과연 그것이 맞다고 혹은 그것이 이 당을 위해서 혹은 이 정권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할 것인가? 저는 그거는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살펴봐야 되고 그거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1: 제가요 만약 선거에 관여하는 참모나 캠프 관계자나 제가 국회의원 뭐 보좌관 후보의 보좌관이었으면은 대단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0: 어떤 고민이 있어요?
1: 전통적으로 전당대회 하면요 조직표 막 저 한 명씩 더 만나가지고 막 그냥 투표해 주세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0: 예.
1: 그런 캠페인이 위주였거든요. 전화 홍보하고 근데 이제 그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0: 아, 더 이상
1: 그런 선거 캠페인은 이제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츠로 뭐 1, 2분짜리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면은 예. 금방 100만, 150만 보고 200만 명 보고
0: 어, 뭐 100만이나 봐요? 어휴, 한 판 쓰면 언제 100만 보지?
1: 아니구나.
2: 쇼츠.
0: 그리고 쇼츠 굳이, 얘기하셨는데
1: 예, 굳이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크잖아요.
0: 얘기 나오신 김에 네. 화제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 쇼츠를 그래? 봤는데
1: 뭐해?
0: 볼콕.
1: 아...
0: 볼콕 쇼츠. 자, 과거신 기자 중립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 네.
0: 자, 볼콕. 그 정청래 후보와 이지은 그 마포 그 당협위원장.
4: 네. 전 대변인.
0: 전 대변인.
4: 네.
0: 이게 그, 그게 뭐 문제인가요? 그냥 측근들끼리 그냥 서로 힘들 때 응원할 수 있는 것이고.
4: 아,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면 보셨어요?
4: 저도, 그, 나중에 이제 도는 게,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하더라고요.
0: 예, 예. 네,
4: 네. 두 사람이 어떤 친소 관계가 있고, 뭐,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뭐 그런 식의 제스처나 액션이 용인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예.
4: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각자 판단이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0: 마포갑 지역위원장.
1: 너무 조심한 평은 아니에요. 정말
0: 중립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 사고신 기자님 답지 않은.
4: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만약에 어떤 수치심을 느꼈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0: 예.
4: 그런
0: 예.
4: 그거를 밖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에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0: 예.
4: 모르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1: 이게요.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뒤에서 쿵 볼을 누른 거잖아요. 저게 또 과거 일들이 파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지은, 정청래 이 두 분이 커피숍 가서 커피를 먹다가
0: 예.
1: 정청래 뭐 빨대를 가지고 후 보니까 이지은 그 당협위원장이 뭐야! 막 이런 것도 이제 파묘돼가지고 둘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은 당대표고 당협위원장이고 이게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막 스토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0: 예.
1: 이거는 보좌진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정말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전당대회 캠페인인 것 같다. 예. 라는 말씀 드립니다.
0: 그러니까 뭐 두 분 별명 마포 남매, 그러니까 지역과 붙어 있으니까 뭐 친한 관계일 수 있죠. 노 변호사님도.
2: 일단 그 이지은 위원장의 얘기로는 정청래 후보가 좀 힘들어 보였다. 그래서
0: 예, 예.
2: 이제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좀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돼서 그거는 좀 조심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0: 예.
2: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저는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아, 여태까지 논한 저는 어떻게 돼요?
2: 부적절합니다.
1: 제가 부적절하다고요? 뭐야?
0: 아니야.
1: 나 뭐 할래 난 지금.
0: 아니에요. 제 잘못입니다. 예. 자,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도 굉장히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이 일단 선두입니다. 현재까지는.
4: 네, 일단 최고위원 경선은 최민희 후보가 누계 22.58%로 1위를 유지하고 예, 있습니다. 예. 2위는 박선호 후보가 16.41, 한민수 후보가 3위 14.46, 서미아 후보가 13.72, 김용 후보가 12.41% 순으로 여기까지가 당선권으로 불리는 5위까지 순이고요.
0: 예.
4: 다만 아직 초반 두 지역 결과일 뿐이고 한 호남과 수도권 거리당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순위 변동 가능성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후보들과 이제 감정 싸움도 좀 격화되고 있는데 일단 서미아 후보가 최민희 후보에게 예의와 존중을 해달라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황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4: 이게 이제 토요일날 충청 합동 연설의 예. 자리였는데요. 서미아 후보가 연설 도중에 이재명 정부와 원팀을 이루고 2028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이뤄야 한다는데 동의하느냐 이렇게 묻자 객석에 앉아있던 최민희 후보가 아니요 이렇게 답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0: 예.
4: 겁니다. 서 후보는 이후 SNS에 당원들의 축제를 외에 비매너와 갈라치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느냐라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켜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최 후보도 입장을 냈는데요. 서미아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 자신도 모르게 아니요 이렇게 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면서 앞으로는 후보들에게 예의와 존중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예, 정청래 후보가 3대 배신을 얘기한 3대 배신이 뭐예요?
4: 네. 김민석 후보가 배신을 했다는 게 3대 배신인 건데 예. 첫 번째는 이 막 후단협 사태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0: 후보 단일화 협의회 사태.
4: 네, 그렇죠. 김민석 후보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정몽준 후보를 지원했던 사실인 거고, 예. 그 다음에 4년 전 지방선거 패배 당시 책임을 두 번째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당 총괄 선대위원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거 패배 책임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였고요.
0: 예.
4: 마지막이 지금 신천지 정치계 의혹을 제기한 걸 당에 대한 세 번째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의원에 대한 후보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한 데가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0: 예, 자 일단 최민희 후보와 서미아 후보 두 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강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최민희 후보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때 이제 뒤에서 주위 의원들이 좀 말리는 모습이 있었고 김용만 의원인가요? 이제 같은 하남 그쪽 지역인데 뭐라고 하니까 또 최민희 의원과 설전하는 모습도 영상에 많이 잡혔더군요.
2: 싸웠어요 두 분이 거기서 진짜
0: 말싸움 말싸움.
2: 네 정말로
0: 손가락질하면서
2: 오기에 네. 민망할 정도로 둘이서 사실 싸웠는데. 김용만 의원도 이제 뭐라고 했지만 사실 최민희 의원이 막 그러면 안 되냐 이제 이러면서 뒤돌아서서까지 좀 공격적인 모습을 네. 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 앞에도 최민희 의원이 여러 번 부적절한 모습 보이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최민희 의원이 일단 좀 흥분해서 좀 잘못한 것 같아요.
0: 예.
2: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하니까 좀 다들 자중할 것으로는 좀 보이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서미화 의원에 대한 그 장애인 비하 논란이 사실은 이 단톡방에서 나왔다는 게 사실은 더 슬퍼요.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뭐 그 당시 얘기한 거는 본인은 그 실제 뭐 당 지지율이 안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자기가 아니오라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그러면서 그 최민희 의원을 조금 지지하는 분들이 그 논란과 관련해서 서미아 의원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의원이 됐느냐, 저 사람이 의원으로서 뭐 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뭐 무슨 전형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되게, 그리고 뭐 눈이 보이네, 귀가 들리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되게 안 좋은 말들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민주당의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매우 옳지 않은 발언이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막 뭐 무슨 누구 비하 장애인 비하 논란이 막 그때 있었었잖아요.
0: 예.
2: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뭔가 좀 안 된다고 말했던 그분들이 사실은 또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네 당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열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이라고 그냥 치부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과연 그 당사자들에게도 사실은 전 도움이 안 됐을 거라고 봐서 다음에 있는 그런 연설에서는 그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연설 마치고 내려오면서도 네. 서미아 의원에게는 악수를 청하지 않는 모습.
2: 그러니까 그것도 다 잡혔어요. 네. 딱 일부러 왜냐하면 서미아 의원은 안 보이니까 사실은 이제 누가 자기랑 악수한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이제 기척으로는 다 알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0: 네.
2: 근데 딱 그 앞에서만 건너뛰고 악수를 안 하고 딱 하는 모습 되게 보기 안 좋았죠.
0: 네, 박종희 한판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네, CBS 박정희 안판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아, 7박 11일의 일정이었는데 자, 오늘 발표된 지지율은 또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결과네요.
1: 네, 리얼미터 조사했습니다. 국정수행 긍정평가 45.9%로 대통령 취임 후 같은 기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0: 예.
1: 그 전주보다는 0.4%포인트 떨어지면서 3주 연속 하락이었고요.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오른 50.5%였습니다.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겼습니다.
0: 예.
1: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바뀐 4.6%포인트로 앞선 건 결과가 나온 건데요. 반면에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조금 올랐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1,002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따로 한 건데요. 민주당은 45.1%, 국민의힘은 37.7%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그 전주보다 3.8%포인트가 올랐고 국민의힘은 2.9%포인트 떨어지면서 양당 격차는 7.4%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0: 예, 저번 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으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08명을 조사한 경우에 무선 ARS 방식으로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이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율 하락 요인. 어떤 게 거론됐죠?
1: 보통 이렇게 보호자료 나오면 기관에서 이렇게 분석한 것 같이 나눠주는데요.
0: 예.
1: 리얼미터는 순방외교의 정상회담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시 폭락,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한 경제 불안, 여기에 부동산 세제 논란과
0: 예.
1: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0: 예.
1: 또 꼽히고 있는 게 이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1: 세대별로는 30대 지지율이 한 주 만에 7.4%포인트 떨어져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중도층도 3.0%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갔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반대로 오르면서 당청 간의 지지율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순방 일정을 굉장히 뭐랄까 바쁘게 잡죠.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는 그런 일정. 근데 순방을 마치고 나면 항상 당내 이슈 때문에 성과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 장 소장이 어떻게 판단하시죠?
2: 뭐 하락 요인은 뭐 우리 곽 기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0: 예.
2: 결국에는 가장 큰 거는 진영의 분열 같아요.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뭐 친명계, 친청계, 뭐 유시민 전 작가의 참전으로 진영이 상당히 좀 감정의 선이 상당히 극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0: 예.
2: 진영 내 분열과 지지층이 좀 거기서 철회를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께서 이 전당대회가 빨리 끝나고 나서
0: 예.
2: 이게 당정청 간에 제대로 좀 호흡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한 현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지지율 하락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주식시장도 어렵고 부동산 문제도 이거 어떻게 이거 금방 해결할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2: 솔직히 부동산 문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텐데
0: 예.
2: 그거는 민심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인기 없는 정책이거든요.
0: 예.
2: 그런 것들을 지금 해 나가셔야 할 때란 말이에요. 이제 2028년 총선 전에
0: 예.
2: 빨리빨리 이제 인기 없고 꼭 해야 되는 국가 미래를 위한 그런 개혁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전당대회 끝나서 대통령에게 좀 제대로 뒷받침을 해주는
0: 예.
2: 그런 지도 체제가 들어서야지 만약에 정천의 대표가 되고 정천의 대표가 안 되더라도 김인석 후보가 되더라도 친청계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부터 해서 친청계 3명 들어가고
0: 예.
2: 최고위원들끼리 맨날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싸우고 이렇게 되면 국정운영 자체가 이건 힘들어지고 불가능해져요. 그럼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종 개혁정책과 관련해서 2028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다 사사건건 발목 잡을 거예요. 개혁도 안 되죠.
0: 예.
2: 그러면은 뭐 당에서 계속 발목 잡죠. 되게 힘든 나날을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낼 가능성이 있다.
3: 그러니까 이게 야당 대표하고 여당 대표는 역할이 다르더라고요. 잘
0: 예.
3: 몰랐는데 야당 대표는 일단 그 대통령이나 뭐 여당의 정책에 조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시원하게 느낄 정도로 뭔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또 그냥 대통령의 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말해주고 이런 게
2: 네,
3: 이런 게 사실은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0: 예.
3: 이제 레드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근데 여당 대표는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정말 싫지만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정책 같은 것들이 있을
0: 예.
3: 때 대통령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0: 예.
3: 그거는 지금 정권 초기 아니면 사실 그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결국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뒤에 가서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해서 죽도 밥도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당대표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미안하지만 당무개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나 사실 이렇게 해서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어필을 계속해서 한 거였잖아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편이야. 너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뒤에서 딴지 걸고 계속해서 막 비아냥거리고 바지끄댕이 잡는 것 같이 보이고 이거는 사실은 되게 옳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도 되게 그게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사실 외국 나가서도 그 뭐 2경이 넘는 시가총액 2강이 넘는 그 기업들하고 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뭐 칠레하고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예. 엄청나게 잘 했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 아무도 잘 몰라요. 그 내용 다 묻혀버리기도. 예.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내가 정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보는 사람들은 아 민주당 시켜놨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죽도밥도 안 되는구나 예. 그리고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질이 멸렬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좀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부분은 분명히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0: 예. 사실 주식시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슈이긴 한데 조정식 국회의장의 그 연임 발언
3: 아유, 잘못됐죠.
0: 그거 이제 여파는 그럼 과연 더 작동하지 않을 것이냐. 박우신 이제 어떻게 판단하세요?
1: 그러니까 이게 그 개헌 이슈가 항상 올라올 때마다 지금 야권에서 명목적으로 반대했던 주요 이유가 바로 이거 대통령이 연임하려는 개헌 아니었느냐라는 거였고 그때마다 이제 우원식 의장을 포함해가지고 투자 청와대에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선을 그어 왔었는데 사실은 일부 야권 지지층에서는 그런 우려 혹은 의혹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죠. 근데 예. 조정식 의장의 이번 발언이 거기에 불을 확 질러버림으로써 예. 어떻게 보면은 그전까지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뭐 내가 지지했던 대통령은 아니지만 일은 좀 잘하지 했던 그런 중간지대 분들이 보시기에는 예. 진짜로 민주당 이 정권이 지금 연임까지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들을 사는 정도의 트리거는 분명히 됐을 것이다. 예. 저는 그런 것도 충분히 지금 국정 상황에서는 긍정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0: 그래요. 자, 아무튼 순방 이후에 또 전당대회 이후에 국정은 여러 난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보이고 세제 개편안 또 어떻게 작동이 될지 아직 내용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관련 이야기도 나오는 대로 준비합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개는 국민 얘기 많이 하고 민주당 얘기 조금 했는데 요즘 민주당의 일을 한 3분의 2 이상 하고 이제 국민의힘 한 3분의 1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청와대 앞에서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회를 갖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영상을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78년간 유지해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것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약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0: 예,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발언이었는데 내용상으로 또 굉장히 강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 엄청 센 말인데 마지막 기회다. 오늘 굉장히 더웠습니다. 삼복더위에 이분들 양복을 입고 이제 말씀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봉하마을을 갔더군요.
1: 네, 이 법사위 여당 간사로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을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이 법안 통과 다음 날인 지난 1일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형소법 개정안이 담긴 봉투와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힌 조화를 올렸는데요. 네. SNS에는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 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0: 사진에, 지금 유튜브로는 사진을, 또 김용민 의원의 SNS 올린 사진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1: 네, 법안 통과 직후에도 사실은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라면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검찰개혁 과제의 완수라는 식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예. 반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은 정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제 SNS에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라면서 노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오히려 일부 민생범죄에 검찰의 보안수사를 포함한 합법적 통제를 전제로 경찰서의 독자성을 인정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는데요.
0: 예.
1: 그러면서 정청래, 문재인, 김용민 등의 이름으로 직접 거론을 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대통령의 뜻과 정치를 왜곡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예, 자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안사업 완전 폐지 문제. 자 이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환영의 메시지를 SNS에 내기도 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노 변호사님?
3: 우선 검찰 개혁을 해냈다는 것 자체는 되게 인정할 만한 성과이고 그동안 예. 많이 고생을 했는데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나 저 뭐 변호사로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정말로 티끌도 하나도 없이 보안 사건을 완전히 안 주는 것만이 그 하나의 방법이었나?
0: 최선이었나?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워낙 검찰이 그동안에 자업자득인 면이 있으니까
0: 예.
3: 그거에 대해서 막 강하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0: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여당에서 이걸 또 전당대회 이슈 내지는 득표를 위한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이거를 지금 빨리 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나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최대한 이제 보완을 잘 해가지고 아마 추후 입법도 또 이제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라서 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볼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당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안 들리니까 그냥 당이 하시고 책임지십시오. 라고 그런 말을 안 했겠죠. 그런 말까지 해놓고는 이제 와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그거는 오히려 정말 혼란을 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고
0: 예.
3: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들리게끔 여당 내에서도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그 SNS에 그런 얘기도 사실 하나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0: 예.
2: 뭘 지켜보고 생각해 봐요. 이거 이 법안 얼마 못 가요. 곧 개정되고.
0: 아, 그래요?
2: 뭐 자기들이 알아서 고칠 것 같아요. 2018년 총선에서 불리한 이슈일 수밖에 없거든요.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들이 계속 보도되면
0: 예.
2: 이 법안 이렇게 고집 못합니다. 이거는

0: 그럴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청래 전 대표도 SNS에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 김용민 의원은 아까 저희가 SNS 사진도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봉하마을 찾아서 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사진도 찍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자, 이런 모습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과거신 기자부터 말씀 주시죠.
2: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은 민주당 여러 정치인들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2: 그런데 다만 이 어떤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 보안 사건 폐지도 깔끔하게 됐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 처리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예. 이 상황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다분히 좀 그 노 전 대통령이라는 거인이 갖고 있던 자산을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이슈 자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과연 바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1: 예.
2: 정청래 대표나 뭐 김용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박성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그 반대투표 표결을 한 거라든가 이런
1: 예.
2: 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정책 행위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하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1: 예.
2: 노무현의 유산 위에서 싸울 문제인가 검찰 개혁에서 보안수사권 문제가 저는 애초부터 잘 맞지 않는 의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건 따로 하시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것과 추모를 하거나 뭐 유산 이어받은 것도 따로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과도하게 연결되는 게 결국에는 자꾸 이전에 더 이상 그분이 직접 말을 할 수 없는 뭐 메시지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진짜 그분의 대리인이야 이런 식으로 자주 소환되는 분이 노무현 노회찬 두 분인데
1: 예.
2: 이 관에서 자꾸 소환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환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저는 진짜 노무현 미안한 말이지만 노무현 파리라고 불리는 행위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네.
3: 실제 김용민 의원이 이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이제 유효성 간첩 뭐 그런 사건도 좀 있었었고 여러 가지가
1: 예.
3: 있었겠죠.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이 검찰의 무도한 여러 가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본인도 생각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리고 이제 사실은 검찰이 정말 나쁘게 잘 못 해온 게 있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러면서 숙제를 다 끝냈다고 말하는 건 정말 대통령이 내준 숙제가 그거였는지부터 사실은 좀 잘 모르겠어서 그 선의나 본의와는 좀 다르게 그 부분에 좀 조심스러워 보이고요.
1: 예.
3: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 저는 곽상원 의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1: 예.
3: 곽상원 의원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검수 완박이니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한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그냥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1: 예.
3: 저는 뭐 곽상원 의원도 솔직히 의원으로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방패막이 삼아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그거는 좀 지양하라 이런 취지로 저는 들렸거든요.
1: 예. 예. 방비 비용 관련한 설화도 있던데 2억 썼다면서요.
2: 네, 조선일보가 중앙선관위 제출된 국민의힘 정당회계 보고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1: 예.
2: 지난 4월 대표단 미국 방문 소요 비용으로 모두 2억 380만 원을 집행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1: 예.
2: 장대호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또 조정훈, 김대식, 김장겸 의원 등이 함께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현장 최고위 마치고 기자들에게 장 대표의 방미 출장 예산은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인 상황과 물가 인상을 고려해도 이전 당대표들에 대비해 최소한으로 집행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1: 예.
2: 김기현 전 대표 방미 2023년 5박 7일 일정도 2억 1,800만 원. 김무성 전 대표가 2015년 8박 10일 방문했을 때도 2억 3,900만 원 예산을 가까이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장 소장님. 김무성 전 대표 때도 2억 3,900만 원. 2015년 이긴 한데.
4: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네. 뭐 미국 가는데 돈 많이 들죠.
1: 네.
4: 근데 이 돈을 들여서 갔을 때 어느 정도 그쪽에 있는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서
1: 예.
4: 교분을 나누고 여러 가지 정보도 습득을 하고 우리 측의 이익을 제대로 전달하느냐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거였잖아요.
1: 그렇죠.
4: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방미는 돈은 돈대로 썼지만 겨우 뭐 차관보급인가요? 부차관보급인가?
1: 예.
4: 그런 사람만 만나고 온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 의사당에서 김민수 최고랑 그냥 여행 사진 같은 거나 찍고 오고 성과가 없었다라는 거를 비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돈 문제로 뭐 전임 당대표들까지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김기현 대표 때는요. 그 부장관을 만나고 왔고 김무성 대표 시절에는요. 민주당, 공화당 그 당대표 격인 그 원내대표들 다 만나고 왔어요. 그만큼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예.

0: 윤리위원회 잘될거같으세요?
1: 뭐개판인데뭐되겠습니까뭐지금두명더임명해서일곱명이됐는데두명이저렇게반발하고있잖아요
0: 예
1: 근데뭐권영진의원을어떻게뭐징계조치를취한다고하는데설령뭐저런윤리위에서징계하더라도저뭐정당성이나뭐여러가지공정하겠냐그런비판받을수있죠
0: 예자8월의첫날첫월요일에보내드린철이와영인은오늘여기까지하겠습니다함께해주신세분감사드리고요저희2부에서뵙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예, 8월의 첫 월요일에 보내드렸습니다. 아, 더운 날씨 속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또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화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손뼉을 짝짝짝 치는 박수의 기원. 고대 그리스의 연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 몸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관을 손이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손으로 소리를 내며 연극 무대에 찬사를 보낸 데서 비롯이 됐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격려의 마음을 표현할 때, 감탄을 하거나 감동을 느꼈을 때 등등 우리는 흔히 박수를 칩니다. 또 한 주를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두 손 높이 들어 박수를 보내주면 어떨까요? 참 잘해내고 있고 잘해나갈 거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박수치며 라라랜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0: 의학 용어 중에 helper's high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현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다는 게 결국은 나를 돕는 일이고 위하는 일인 거죠. 하기 싫고 좀 귀찮은 일도 어떻게 보면 전부 나를 위한 일이다 하고 생각하면 조금은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박수도 그래요.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일단 박수를 치게 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면역력도 강화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다양한 경혈을 자극해서 전신 건강을 돕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건강법인데요. 간단하게 부위별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합장박수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치는 가장 기본적인 박수인데 손바닥 전체를 마주치면서 치는 박수입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손발 저림과 신경통을 줄여준다네요. 다음은 손끝 박수라고 손가락 끝만 부딪히기인데 눈의 피로를 풀고 시력을 도우며 만성 비염과 코감기 완화에 좋다고 합니다. 또 주먹 박수라는 것도 있어요. 주먹을 쥐고 그냥 박수 치듯 하면 되는데 만성 두통을 예방하고 어깨와 관절의 통증을 풀어준다고 하네요. 또 손등을 서로 치는 손등 박수도 있습니다. 허리와 척추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요통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두 번에서 효과를 당장 볼 수는 없겠죠. 그래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또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박수를 치다 보면 의외로 스트레스나 우울증 해소에도 너무 좋고요. 30초만 힘차게 박수를 쳐주어도 짧은 거리 달리기를 한 것과 비슷한 심박수가 증가하고 신진대사 촉진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우울한 분들 절대 박수 안 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박수를 치다 보면 호흡이 깊어지면서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무엇보다 손의 신경 자극이 뇌세포를 깨워서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에 기여한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나의 건강을 위해 박수치는 습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오늘도 라라랜드 오신 여러분들 환영. 예,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 광고 나가는 동안에 박수를 다시 한번 골고루 쳐봐야겠어요. 오늘은 2026년 8월 3일 한 달의 시작이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나의 우아한 삶을 위해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 뉴스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 들려드릴 텐데요. 주말부터 신청곡을 미리미리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또 이렇게 출석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라라라 퀴즈 정답자 발표와 함께 또 새로운 퀴즈도 내드리고 있습니다.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해주세요.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치과, 보철치과, 구강외과, 미용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시 이야기. 극심한 폭염이 짜증나 분노를 유발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극심한 더위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심장 박동과 혈류를 증가시키고 땀 분비를 촉진하는 등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불안함과 예민함이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체온이 높아지면 충동 조절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기능은 저하되는 반면,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계속 활성화돼 평소에는 넘길 수 있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기온이 높을수록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으며, 단기간 기온이 상승할수록 폭력으로 병원을 찾는 사례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기온이 21도를 넘을 때 강력 범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탈수와 수면 부족 역시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져 두통과 피로, 집중력 저하, 짜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높은 기온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러한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짜증이나 예민함은 더위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지만, 혼란이나 의식 저하, 경련, 또 의식 소실 등이 나타난다면 열사병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즉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한낮 야외 활동을 줄이며 냉방이 가능한 공간에서 체온을 낮추는 것이 폭염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느리게 이동하는 강한 뇌우가 오늘까지 계속되면서 폭우로 인한 돌발 홍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흐리고 따뜻하며 습한 날씨에 국지적으로 돌풍과 잦은 번개,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돌발 홍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DMB 지역 이번 주 요일별로 날씨 알아볼 텐데요. 현재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구름이 천천히 걷히겠지만은 그래도 내일 새벽까지 맑은 하늘보다는 흐린 날씨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건조한 날씨 예상되고 있고요. 밤부터 수요일 아침까지 국지적으로 소나기와 뇌우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가 되겠네요. 수요일에는 구름이 조금 더 걷히면서 햇볕이 더 많이 비치고 기온도 약간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져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점차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름 끼고 날씨가 궈줌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지수는 7에서 9로 높은 편이고요.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또 비가 내린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외면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귀찮더라도 주름과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는 것이니까 잊지 마시고 꼭꼭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은 대부분 지역에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근에 정체된 저기압이 주말쯤 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점차 오르는 기온은 목요일부터 90도 이상을 웃도는 무더위가 막판 기승을 부리겠네요. 오다 말다 하는 비는 천둥번개를 동반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날씨는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야 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다소 덥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하죠. 박지현이 부릅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

나의 우아한 인생을 위하여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이 시간 건강 뉴스. 젊다고 콜레스테롤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대규모 추적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네요. 국제학술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 30대 성인 645만 명을 장기 추적한 결과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160g 이상인 젊은 성인은 최저 위험 구간인 90에서 110mg 대비 심근경색 위험이 62%, 뇌졸중은 22% 높았습니다. 질병관리청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은 2023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고콜레스테롤 혈중 유병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정 시점에 전체 인구 중 해당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문제는 관리율인데 고콜레스테롤 치료자 10명 중 8명은 총 콜레스테롤 200mg 미만으로 조절이 되지만 유병자 중 치료를 받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필요한 생활습관 조정법이 있어서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총 4가지인데요.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지방의 종류를 교체해야 합니다. 삼겹살 비계, 버터, 가공육에 많은 포화지방을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올리브유에 불포화지방으로 바꾸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내려가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과의 균형이 개선되는데 네덜란드 공동연구팀이 60개 식이 실험을 베타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귀리와 보리의 수용성 식이섬유 베타글루칸도 유효하다고 하는데 캐나다 토론토대 세인트 마이클 병원 공동연구에서도 3,974명을 분석한 결과 하루 3.5g의 귀리 베타글루칸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약 10% 낮았고요. 흰쌀밥에 귀리나 보리를 섞는 것만으로도 시작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의 종류도 따져봐야 하는데 기름을 줄이려다 흰쌀, 빵, 단 간식을 늘리면 중성지방이 오르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에 불리해진다고 하는데요. 미국 역학저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운동은 수치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확실한 효과를 내려면 주 120분 또는 약 900칼로리에 해당하는 운동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연은 수치보다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사실 12주 금연 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항염증 기능과 콜레스테롤 운반 능력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You are what you eat.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원래는 독일어인데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로 둔갑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이 오류이며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드는 것은 분명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때깔이 좋아도 죽은 다음엔 아무 소용이 없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적당한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하는 음식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뉴스 두 번째 소식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5분만 더, 아, 이 영상 하나만 더 하다가 몇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 있지 않으셨나요?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스트레스나 나쁜 기분보다는 인터넷에 접촉하고 싶어하는 유혹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에센대학병원 교수팀은 성인 9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기분이나 스트레스보다 인터넷을 하고 싶은 유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인터넷 문제
잠재적 사용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자체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의 문제적 사용은 게임, 온라인 도박, 음란물 이용, SNS, 온라인 쇼핑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병리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연구팀은 스트레스나 나쁜 기분 때문에 인터넷을 찾고 인터넷을 하면 즐거움이나 안도감을 얻어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는 이론이 제시되어 왔지만 이런 과정이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참가자들은 설문에서 그날의 기분과 스트레스 수준, 인터넷을 하고 싶은 유혹의 정도, 실제 인터넷 사용 기간, 인터넷을 통해 느낀 즐거움과 안도감, 그리고 인터넷 때문에 다른 일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등을 매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인터넷 문제적 사용 정도가 심할수록 일상에서 기분은 더 나쁘고 스트레스는 더 많았으며 인터넷 사용 기간도 더 길었습니다. 또 인간관계나 학업, 직장생활 등 다른 중요한 활동을 소홀히 하는 정도도 더 컸었고요. 또 참가자가 그날 인터넷을 사용할지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스트레스나 기분이 아니라 인터넷을 하고 싶은 유혹인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평소보다 인터넷을 하고 싶은 유혹이 강한 날에는 그날 실제 인터넷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반면 기분은 인터넷 사용 여부를 예측하지 못했고 스트레스의 영향은 매우 적었습니다. 인터넷 사용으로 얻는 즐거움과 안도감은 인터넷 이용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보상 역할을 했지만 그 중심에는 역시 인터넷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고요. 유혹이 강한 날일수록 인터넷 사용 시간도 늘고 즐거움과 안도감을 더 크게 느끼는 동시에 다른 중요한 활동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커졌고요. 특히 인터넷 문제적 사용 정도가 심한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라고 해서 인터넷 사용 시간이 반드시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오히려 시간적 제약 때문에 사용 시간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도 관찰이 됐는데 그러나 인터넷 문제적 사용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 시간이 다소 줄어든 인터넷 이용 유혹은 커졌고요. 그 결과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정도도 증가했고요. 이는 부정적 결과를 알면서도 행동을 계속하는 중독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연구진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하고 싶은 유혹이 정서 상태와 인터넷 문제적 사용을 연결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라며 스트레스나 기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유혹이 생기는 순간을 인식하고 관리하도록 돕는 게 인터넷 문제적 사용의 예방과 치료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네요. 특히 요새 짤 이거 보시느라고 한두 시간 후딱 지나가는 경우 많죠. 보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후회가 되는지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후회가 뒤따르니까. 자, 들으시는 곡은 이재영입니다. 유혹.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6: 그럼 딱 한 모금.
5: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본국의 소식입니다. 결혼 4년차 맞벌이 아내가 남편이 한 달 넘게 다른 여성 직원을 매일 아침차로 태워 출근시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 매일 아침 여직원 태워다주는 남편, 제가 속 좁은 건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결혼 4년차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여성은 남편은 평소 성격이 무던하고 착한 사람이며 주변에서도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의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 약 20분 빨라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남편은 업무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으나 아내는 이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남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남편이 매일 아침 특정 여성 직원을 차에 태워 출근하고 있었고 심지어 해당 직원의 집 방향은 회사와 정반대 방향이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유를 묻자 남편은 해당 여직원이 최근 개인 사정으로 차량을 처분했고 출퇴근이 어려워져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같은 동료끼리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문제 삼은 부분은 단순히 카풀 자체가 아니라 한 달 넘게 이어진 일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어 남편에게 서운함과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지만 오히려 자신을 예민한 사람처럼 취급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된 또 다른 부분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했다는 메시지였는데, 해당 여직원이 남편에게 대리님 아니었으면 저 진짜 출근 못했을 거예요. 제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대리님밖에 없네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본 아내가 항의하자 남편은 힘든 사람 위로해 준 게 죄냐? 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내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며 제가 정이 없고 예민한 건지 아니면 배우자 몰래 이성과 매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들키지만 않았다면 이 본이 꼬락서일 보니까 그냥 계속 할 판이구먼. 이? 원래 방구 낀 놈이 썩낸다고 말이오. 아침 출근 낀 5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도 회사 반대편에 있는 카시네를 데리러 가. 이? 같은 남자라도 요즘 기름값이 월만디 그걸 여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친놈이네. 미국 텍사스 유명 방송 앵커가 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무료 월드컵 티켓을 받아 관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휴스턴 지역 방송의 간판 앵커가 무료 월드컵 티켓을 받아 입장한 사실이 확인된 뒤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는데, 이 논란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까지 이해충돌 스캔들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NRG 스타디움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티켓을 받은 여러 유명인사 중 한 명으로 지목이 됐는데, 이 기관은 각종 주요 행사에 지역 유력 인사들을 초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국 측은 뉴스 앵커가 해리스 카운티 스포츠 및 컨벤션 회사로부터 콘서트와 FIFA 월드컵 경기 무료 티켓을 받았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회사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처분을 줄 것이며 무엇보다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여성 앵커는 지난 4월 22일 브루노 마스 콘서트에 이어 6월 17일 포르투갈과 콩고 민주공화국의 월드컵 경기에 참석했으며, 두 행사 모두 NRG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 그녀는 이번 월드컵 경기 티켓 3장을 받아 가족과 함께 고급 스윗룸에서 경기를 관람했으며, 경기가 끝난 뒤 개인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부모님과 함께 휴스턴에서 월드컵 경기를 보는 것은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라고 적은 것입니다. 그녀는 에이미상을 4차례 수상한 베테랑 앵커로 정직 당시 오후 5시, 6시, 10시 뉴스 앵커를 맡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1: 그게 왜 자랑질을요? 자랑을. 그 정도면 배아파 질투하는 총자들도 수두로 뻑적지근하게 많을 텐데 말이오. 조용히 부모님하고 보고 오지 그랬소. 이 정도 되면 유력 인사급은 될 텐데 당연히 초대받아도 마땅하겠구만. 하이간 자고로 넘 잘 되는 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배가 아픈 뱀이니까.
0: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의 와인 산업이 심각한 소비 둔화로 휘청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재고가 넘쳐 포도를 수확하는 비용보다 밭에서 썩히는 편이 더 쌀 정도라고 하는데 심지어 와인 농가들은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밭을 불태우며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캘리포니아에서 포도 재배업에 종사하는 스미스라는 가문은 1970년대 초부터 농장을 일구며 대형 와이너리에 포도를 공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와인 수요가 급감하면서 포도 가격을 할인해도 거래처를 찾지 못해 결국 사업을 정리하면서 토지를 전부 매각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미국 전역의 와인 판매량은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며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경각심으로 알코올 소비가 줄어든 데다 젊은 소비자들이 전통 와인을 까다롭게 느끼면서 다른 주종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도수가 높고 맛이 강한 레드 와인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세 전쟁도 와인 판매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 와인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술 판매를 금지했는데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지역 와인 생산자 대표는 와인 사업을 해온 54년 동안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는 처음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2년 동안 와이너리 수백 개가 추가로 문을 닫은 후에야 비로소 저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1: 캘리포니아 문 민주당 텃밭이기도 하고 와인 텃밭인데 대충 답이 나오네요. 아이고 도대체 몇 년 남은 겨이? 아니 3년도 채 안 남았는데 한국이나 여거나 그놈은 그냥 3년이 문제네. 3년이
0: 임기가 2년 5개월 정도 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스페인의 대규모 이민자 유입 사태를 재앙이라고 칭하며 반이민 정책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어제 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개최한 강요 회의에서 작금의 스페인을 지켜보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재앙을 목격했다며 마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 국가를 침공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당선되지 못하면 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것이며 훨씬 더 심각하고 규모가 크고 침공하기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경을 갖고 있다. 만약 우리가 집권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스페인 사태를 하찮게 보일 정도로 침공당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접한 스페인령 세우타에는 약 5만 명이 이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페인 내무부는 3만 7,500명은 이미 모로코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에서 홍수에 휩쓸려 실종이 됐던 반려견이 12일 만에 스스로 집을 찾아 돌아온 사연이 알려지며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집중호우로 발생한 홍수로 암컷 말리노이즈인 반려견을 잃었다는 여성은 당시 강가에 있던 반려견이 거센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이 가족은 여러 날 동안 강변을 수색하며 이름을 불렀지만 끝내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2일이 지난 다음 외출을 마치고 귀가한 여성은 집안에서 몹시 야윈 개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떠돌이 개인 줄 알았지만 목에 걸린 목줄을 보고 자신이 키우던 개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몸무게 약 25kg이던 반려견은 열흘 남짓한 사이 10kg 안팎으로 줄어든 만큼 무척 야위어 있었고 여성은 곧바로 강아지를 끌어안았으며 강아지 역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들도 이 모습을 보고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는데 그렇게 돌아온 강아지는 단숨에 물 반통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 사연은 여성이 SNS에 영상을 공개하면서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인데 강아지는 열흘 넘게 굶은 상태라 갑자기 많은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 담백한 음식을 조금씩 먹이며 회복을 돕고 있고 혹시나 외로워할 것 같아 수컷 말리노이즈를 데려와 함께 키워왔었는데 강아지가 얼마나 먼 곳까지 떠내려갔는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얼마나 긴 길을 걸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처음에는 눈빛이 흐렸지만 지금은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고 수컷도 강아지가 돌아온 뒤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아직은 몸 상태를 고려해 함께 두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냥 이 아주 응? 죽은 자식 살아 돌아왔네. 이 살아 돌아왔어. 아이고 참나.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버스 추락 사고로 최소 27명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알제리 북부의 한 국도변에서 여객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계곡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알제리 보건 장관은 최소 27명이 숨지고 39명이 부상했으며 이 중 2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알제리 대통령은 조사 후 어떤 관용도 없이 철권 사법 체계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목격자 말에 따르면 도로 급커브 구간에서 버스가 차선을 이탈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알제리 안전당국 또한 과속 등 인적 요인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알제리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3,838명, 부상자는 3만 7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무엇이가 급혀 커브길에 속도를 줄이지 못했디야. 내 손에 수십 명의 목숨이 달렸는디 무엇이든 아니라면서 사고는 나는 경우 안전 불감증 이 미국은 사고 하나 남은 기본 앰뷸런스 두 대에 경찰차에 레카차에 차선 죄다 막아놓고 말이오. 너무 오버하는 것이 문젠디 이런 나라들은 괜찮아 괜찮요. 이것이 문제고 이고 중간이 없네 중간이 없어 이.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지 않고 그 자체로 평가받기를 바란다. BTS 7명이 던진 이 단어 한마디에 미국 주류 음악계와 전 세계 언론이 지금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미 보이콧 선언 이후 BTS 노래 에일리언의 차트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이 곡은 BTS가 지난 3월에 발표했던 앨범 수록곡으로 서구 음악 시장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던 상황을 감추지 않고 자부심으로 바꿔낸 곡으로 지역이나 언어로 우리를 나누지 말라는 BTS의 이번 보이콧 메시지와 정확히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60여 개국 차트에서 다시 1위에 오르며 팬들이 시상식 트로피 대신 세계 차트 1위라는 또 다른 트로피로 연대와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 외신과 주요 방송들은 연일 이 소식을 탑 뉴스로 다루고 있으며

그래미의 폐쇄성을 향해 맹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그래미의 오래된 순혈주의와 폐쇄적인 운영방식을 향해 가장 정중한 언어로 치부를 가장 아프게 찔렀다라고 보도를 했으며 미국 AP통신은 날카롭고 단호한 거절이래라는 뜻의 sharp rejection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BTS가 던진 명확한 거절 의사이자 맞대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CBS 방송 역시 BTS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정 지역상을 주며 너희 자리는 여기라고 선을 긋는 건 아티스트에 대한 신뢰이다라고 방송을 했으며 음악 전문지 빌보드는 시청률 감소로 고전하던 그래미 방송은 BTS의 보이콧으로 인해 흥행, 시청률, 그리고 수익성까지 치명상을 입을 것이며 가장 열정적이고 막강한 글로벌 시청자층을 잃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포브스도 Who needs whom more? 과연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하는가? 라며 흥행과 화제성이 절실한 것은 그래미 측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판이 거세지자 그래미 CEO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는데 신설된 베스트 아시아판 뮤직 퍼포먼스 부분은 아시아 음악을 격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시아 음악의 깊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또 수상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판 뮤직 퍼포먼스 장르 부분에 출품한다고 해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같은 본선 진입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아티스트는 두 부분 모두 노릴 수 있다고 부랴부랴 해명을 했지만 핵심을 벗어난 변명이라며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외신은 BTS가 본상에 못 오를까봐 보이콧한 것이 아닌데 그래미는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시혜적인 태도로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래미의 2027년 개정 규정에 따르면은 한국은 오직 하나의 퍼포먼스 부분에서만 경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 생긴 아시아 팝 부분에 출품하는 순간 기존의 BTS가 후보로 올랐던 베스트 팝도어 그룹 퍼포먼스 카테고리에서는 자동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아시아 아티스트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 및 압박하는 구조라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듯 여론이 험악해지자 마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모순투성이 여론 잠재우기 꼼수의 변명으로 오히려 여론을 자극하고 말았는데요. 해외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BTS의 불참이 아닌 그래미가 세워둔 인종차별적 유리천장을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가 당당히 거부함으로써 보수적 민낯을 폭로한 역사적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급한 건 과연 BTS일까요? 아니면 그래미일까요? 아이고 얘들 갈수록 마음에 드네. 이 최다들 좋아하니까 그냥 지는 좀 빠져줘도 될 것 같았는데 아이고 이참에 그냥 우치게 나도 아미에 들어가 봐.

BTS의 Alien 들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여기서 줄이고요. 안내 말씀드리시고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정답자 발표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화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2026년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라라랜드 2부 순서 오늘 열었고요. 2부 첫 곡은 우리 연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래만 살짝이 두고 가요 하시면서 유지유 인생에 고마웠다 신청해 주셨나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들 난리 난리. 이렇게 그냥 TV를 통해서 봐도 어우,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싶은데 실제로 라이브로 보면은 뭐 그 감동은 더하겠죠. 아우, 그런데 연미님 어떡해요? 동명이인이었나요? 저는 유지호 그러면은 꼬마 가수만 생각이 나서 아이고 어떡하죠?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감사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목별님 기도문과 또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목별님은 주중도 물론이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늘 보내주고 계십니다. 기도문을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다 쓰시나 봐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아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의 평온이 가득한 은혜의 세상이 되시기를.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세상 모든 일이 아름다우며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자신있고 당당하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마음의 안정으로 가득하오니 오늘도 평온한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앤디 윌리엄스의 러브스토리 보내주셨습니다. 이 한여름에 듣는 러브스토리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이고, 이 맨 노래가

이번에는 어제 저녁 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제니퍼님. 은경씨, 김홍신 작가가 말하는 겪어보면 안다는 인생 이야기가 있는데 라라랜드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보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고난과 행복이 함께 하더라. 고난, 슬픔, 좌절, 고통, 아픔이 없으면 인생답게 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코 막히면 안다. 숨쉬는 것만도 행복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걸. 아주 소소한 게 행복인 게 우리는 자꾸 행복이라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것이 행복인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걸.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지금 살아있는 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적을 이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는 모두 기적의 존재입니다.

네, 그러시면서 인생이라는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유계영의 노래인데요. 오늘은 김호중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운명.

계속해서 우리 조석진님이 보내주신 나의 초창기 이민 시절 이야기 지금 연수로 2년째 연재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간접 경험하는 것도 있고 이건 보통 정성 아니거든요. 이 전화기에다가 이 글을 쓴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 다음에 보내주신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경씨, 저와 제 아내의 LA에서 볼티모어까지 미 대륙횡단 여정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년 사우스 림 정상에서 시작했던 트레일 하이킹은 도중 하차해 묻고 있던 산장 라지로 돌아와서 그랜드 캐년 정상과 협곡들이 하늘과 맞다 한없이 춤을 추는 듯한 하늘 풍경과 사우스 림 라지 식당 안에서 보이는 그랜드 캐년의 웅장하고 신비함에 감탄을 하며 아주 맛있게 점심을 먹고 우리의 긴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아직도 볼티모어까지는 약 2,500마일 정도 남아 있었고 쉬지 않고 운전만 해도 약 40시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그랜드 캐년 사우스 림에서 40번 도로로 플래그 스텝 애리조나를 지나 또 앨버커키 뉴멕시코로 향하게 됩니다. 약 5시간 325마일을 운전해야 하는 거리였죠. 운전하면서 볼 수 있는 풍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래그스텝을 출발하면은 약 2100m의 소나무 숲과 화산 지형이 펼쳐지는데요. 동쪽으로 갈수록 숲은 점차 사라지고 광활한 사막과 초원, 붉은 메사, 그러니까 평평한 산, 화산 지형이 이어집니다. 중간에는 페인티드 데저트와 또 페트리파이드 포레스트 국립공원이 가까이 있어 시간이 있다면 잠시 들려볼 만합니다. 갤럽에 들어서면 붉은 바위와 인디언 문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앨버커키에 가까워질수록 도시 뒤로 우뚝 솟은 샌디아 산맥이 장관을 이룹니다. 저희는 페인티드 데저트와 패트리 파이트 포리스트 국립공원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으로 여행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 두 곳은 꼭 들려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먼저 페인티드 데저트, 채색 사막인데요. 이 페인티드 데저트는 약 260km, 그러니까 160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는 광활한 사막 지형입니다. 특징으로는 붉은색, 분홍색, 주황색, 보라색, 회색, 흰색이 어우러진 언덕과 메사, 그러니까 평평한 꼭대기의 언덕이 장관을 이루고요. 이러한 색은 수백만 년 동안 쌓인 퇴적층 속 다양한 광물 때문에 생겼습니다. 햇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계속 달라져 특히 일출과 일몰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름은 사막이지만 모래사막이라기보다는 다채로운 암석과 언덕이 펼쳐진 독특한 풍경입니다. 다음은 석화림 국립공원. 약 2억 2,500만 년 전 이곳은 울창한 열대숲이었습니다. 쓰러진 나무들이 화산재와 퇴적물에 묻힌 뒤 지하수에 녹아있던 광물, 주로 석영이 나무 조직을 서서히 대처하면서 나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돌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이 된 나무, 석화목입니다. 정말이지 이 두 곳을 걷고 운전하며 돌아보면서 수백만 년 동안 변천해온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암석과 광대한 사막의 형성이 된 독특한 언덕들은 정말이지 환상 그 자체, 절경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만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예, 이 크로스컨트리인데 이곳 꼭 들려보겠습니다. 그게 아 그게 올해예요. 올해. 올해 꼭 그것을 하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한 10년 전서부터 다짐을 했는데 아이고 벌써 8월인데 어떡하죠?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저는 그래도 한 2, 3년 남았을 줄 알았는데 올해가 제가 꼭 크로스컨트리를 하겠다는 그 해였네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어휴, 음악 나가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그러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짧아진 건지. 마음속에 나는 그대로인데 세월은 참 빨리도 지나가네요.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웠던 7월은 소리도 없이 떠나고 길가의 풀잎 위에 몰래 내려앉은 새벽 이슬, 그물 방울 속에 8월이 담겨왔네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달 8월을 함께 마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내고 그리고 새로 맞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아쉬운 마음과 설레임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난 7월은 우리에게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으로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에 값지고 소중한 추억으로 아름답게 간직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8월도 무덥겠지만 창가에 나팔꽃 줄기는 멋지게 하늘거리며 여름과의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절의 변함에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지만 세월이 빠를수록 그냥 마음만 설레집니다. 그래도 밤에 오는 풀벌레 소리, 애절하고 정겨운 소리와 시원하게 불어올 가을바람을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벌써 가을의 그 시원한 느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달 8월에도 바람처럼 세월이 우리를 스쳐간다 해도 사는 동안 아프지 말고 어느 하늘 어느 곳에 살든 작은 것에도 웃음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소중한 분들, 우리 서로 만나지는 못해도 서로 카톡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사랑 나누며 웃음 속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오늘의 명언도 덧붙여 주셨네요. 거친 파도는 유능한 사공을 만듭니다. 와, 지금 유능한 사공이 되려고 지금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위안이 됩니다. 정말 자연 조건이 좋은 곳에서는 인류 문명이 태어나지 않으며, 다시 말해 거친 환경 속에서 인류 문명은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이승철의 곡입니다. 서쪽 하늘.

0: 나와야 하는데 계속 이 반주 음악만 나오고 있네요. 아이고.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의 서쪽 하늘.
1: 밤새 비가 내리고 기도를 했다.
0: 영화 OST이기도 했었죠. 청년이라는 영화의 삽입곡이었습니다.
1: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아침이면 고향으로 날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뉴저지 서쪽에는 예, 비가 오고 있나 봐요. 서쪽 하늘 저 멀리 있는 친구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하시면서 숨소리도 가사의 한 부분이에요. 이승철 씨는 슬픈 노래는 왜 항상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친구 희숙이가 빨리 완쾌되길 바라며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곡 이승철의 서쪽 하늘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을 위해 노력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아침이 주어지는 것은 새 기회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가 좋아지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너무 좋네요. 구름과 바람이 어우러진 8월의 셋째 날이네요. 참 빠르게 세월이 흘러가죠. 이번 달 지나면 무더위도 함께 지나갈 테니 이 여름 조금만 더 버텨야겠습니다. 바다를 그리며 하시면서 화사의 So Cute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골드님 지금 현재 그 챈틀리에 있는 스미소사이언 뮤지엄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헬리콥터 비행기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는데요. 와, 세상에 각종 비행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최초의 우주선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챈틀리에 이런 뮤지엄이 있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92번인가요? 98번인가요? 그 도로 지나갈 때 그 맥린 로드로 빠지기 전에 무슨 뮤지엄이 있던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조만간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따라할 수 없는 화사만의 창법이 있어요. 화사의 So Cute 들으시면서요. 잠시 전화는 말씀 들려드리고 랄랄라 퀴즈, 오늘의 퀴즈 정답자와 함께 새로운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탕도 703-354-1950
0: 703-354-195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네, 세 번째 곡은 바로 큰 별의 바닷가에서였습니다.
1: 바람이 불어와 생각나게 하네.
0: 자, 네 번째 곡은 바로 키보이스죠. 바닷가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컥컥컥컥 컴온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정답은 바닷가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뽀돌현도님이 이 퀴즈만 나가면 제일 먼저 정답을 주시긴 했어요. 워낙 또 음악도 많이 알고 젊고 하다 보니까 유리한 면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뽀돌현도님을 애써 몇 번 외면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퀴즈 정답자는 뽀돌현도님, 이현도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자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이죠.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퀴즈, 새로운 퀴즈는 어떤 것일까요? 다섯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이번 주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역시 뽀들현도님께서 내주신 퀴즈인데요. 들으시는 첫 번째 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라는 곡입니다.

0: 자, 계속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범수가 부르는 보고 싶다. 떠나가란 말.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가수와 또 제목을 다 알려드리는 거 보니 좀 어려운 것 같죠?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카톡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뽀들현도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연민님께서도 축하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라라랜드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이죠. 옴니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키윤의 부동산이 보인다를 통하여 부동산 관련 상식과 지식을 수년째 전달하다 보니까 간혹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하고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6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Real Estate Pre-Licensing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ion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히 버지니아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절차를 현재의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흔히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Sales Person 라이선스가 있고 다음에는 Real Estate Broker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처음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Salesperson 라이선스를 어플라이 하셔야 하는데 버지니아의 경우 공인된 라이선스 교육 학교에서 공인된 강사로부터 60시간의 수업을 들으셔야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학교도 있고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DPOR로부터 공인된 학교인지 공인된 강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0시간은 공인된 강사가 수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받으신 수업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60시간 교육을 마치시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National Portion, State Portion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시험이 있고 각 주마다 따로 요구하는 주정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셔널 시험은 105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서 70%를 맞춰야 하고 버지니아 스테이트 시험은 45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서 75%를 맞추어야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래전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암기 과목은 책을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과목은 컨셉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던 기억이 있으십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시험은 컨셉 위주의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책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시험 문제는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나오는 내용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컨셉을 이해하고 아셔야 풀리는 문제이고 어떤 예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예문에 나오는 컨셉을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셨다면 다음 순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브로커리지 회사, 즉 부동산 회사에 조인하시는 일입니다. 이후에는 지역의 어소시에이션에도 조인을 하셔야 그 지역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북버지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NBAR, Northern Virginia Associate of 리얼터에 조인하시게 되면 Virginia Associate Realtor 그리고 National Associate of Realtor에 함께 동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죠. 라이선스를 받고 부동산 세일즈로 도전을 한다면 과연 1년 수입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무한대입니다. 세일즈 직업이 한편으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력한 만큼 계속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내 손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보금자리를 거래한다는 큰 보람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공습 가능성을 경고했다가 대화 재개를 이유로 공격을 보류했지만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부인하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과 전쟁 중인 미 중부 사령부가 이란을 응징할 아이디어를 구한다는 이메일을 군 분석가들에게 보냈다고 CNN 방송이 3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고가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보건복지부는 이날 사이클로스포라증과 관련이 있는 미국 내 첫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비거주용 주택에 부과하는 이른바 피에다테르 세금의 면제 신청 마감일을 기존보다 4주 연장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약 6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금 가운데 일부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51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인 간호사가 선고를 앞두고 도주해 연방당국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맨해튼에서 발생한 연쇄 흉기 공격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50대 한인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저지주 공립학교들의 봄방학 일정이 앞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메릴랜드주 의회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그릴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에 걸쳐있는 거대한 만인 체사피크만 일대에서 이른바 살파먹는 박테리아로 알려진 비브리오균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공습을 위협했다가 이란과의 대화가 재개됐다면서 보류하고 이란은 미국과의 대화는 없다면서 부인하는 상황이 이란 전쟁의 새로운 패턴으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공습 위협을 반복하면서 미국이 달성하려는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이란 비핵화라는 전쟁 목표가 이란의 버티기 전략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언론은 전쟁 주도권이 이란에 넘어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이란을 향한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주말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해 전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작전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으며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호르무즈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서 그 다음에는 이란의 비핵화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3일 오후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보장 경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영해로 두고 있는 이란과 오만 사이의 문제라며 미국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파기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공습을 위협했다가 대화를 이유로 보류해왔고 이란은 대화 진행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13일 연속 공습을 중단한 지난달 24일 이후 이란의 요청으로 진지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으며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현재 우리는 미국과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드러난 대화는 이란과 오만 사이의 호르무즈 관련 협상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이란과의 대화와 관련해 중재국을 사이에 둔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일 수는 있어도 공개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란이 공습 위협에 굴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확보를 위한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철회를 두고서 이란 입장에서 보면 누가 전쟁에서 우위인지를 보여준다면서 이란 당국자들이 적극 부각하려는 점, 즉 전쟁을 두려워하는 건 이란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주장의 새 빌미를 제공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제 이란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를 조롱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강경파 평론가인 쉐헤드 무하마드 마란디는 자신의 X계정에 치킨 타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는 용어인 타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 문답 중에 중동 국가의 요청으로 이란 공습을 취소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란과 현재 대화 중이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그 다음에는 이란 비핵화가 합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중동 국가의 요청으로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취소했다면서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란이 협상을 요청하고도 공개적으로 이를 부인한다면서 이중적 행태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5개월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 사령부가 군 분석가들에게 이란을 응징할 새롭고 비관습적인 아이디어를 구한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공습을 통한 압박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미 정부의 대이란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미 중부사령부가 군내 분석가들에게 이란을 타격하고 압박할 새로운 방안을 모집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 정보 담당 부서의 한 고위 장교는 지난달 29일 복수에 군 분석가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메일에는 우리는 이란을 압박하고 응징하기 위한 새롭고 창의적이며 비관습적인 방안들을 찾고 있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이 이러한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문의를 이메일로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미군 내부에서 기존 군사 전략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말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을 시작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추가 공습 재개 방침을 밝혔다. 하루 만에 취소하는 등 혼선을 드러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등 영내 리더들로부터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전화를 받은 뒤 강경 자세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 팀 호킨스 해군 대령은 중부사령부는 혁신적으로 사고해온 역사가 있다며 최고 수준의 작전 성과를 위해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팀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확보와 핵 협상 복귀를 위해 공습을 계속해왔음에도 이란이 굴복하지 않으면서 통상적인 전략 카드가 바닥난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태를 마무리 지을 출구 전략을 모색함에 따라 미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천도 펀드당 2불 99, 참외 박스당 12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2 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9, 파 5번드당 1불 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7불 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엄청 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키스 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고가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위를 활용한 이해 충돌과 권력 남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한 유료 서비스를 결국 개시했습니다. 매월 최대 10만 달러의 구독료를 내는 유료 이용자에게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불붙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텔레그래프는 2일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대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상품 출시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트루스 소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계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입니다. 그는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지분 41%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약 1,3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트루스 소셜을 통해 주요 정책 결정 내용을 먼저 알려왔습니다. 특히 관세와 통상정책, 외교 현안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백악관 발표보다 먼저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란전쟁 관련 발표도 트루스 소셜로 먼저 알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런 내용을 자신의 SNS에 먼저 공개하고 돈을 내는 사람만 먼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행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시장 조작과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애덤 시프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앞서 증권거래위원회 해당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시장 건전성을 해친다는 겁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이번 유료 구독 서비스가 중요한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런 기대감은 이미 주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70% 이상 하락했지만 포브스에 따르면 유료 서비스가 출시되기 하루 전인 1일 주가는 장 마감 직전 주당 10.39달러로 5.5% 상승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아마존이 연방정부로부터 돌려받은 관세 환급금 중에 일부를 고객들에게 환급키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약 6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금을 받게 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관세 비용이 고객에게 직접 전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고객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올세브스키 아마존 최고 재무 책임자는 특정 상품에서 관세 부담이 고객 가격에 반영된 사례를 추적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면서 대상 고객을 확인한 뒤에 직접 연락하고 자동으로 환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환불 대상 고객 규모와 지급 시기, 해당 상품 목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환급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일부 관세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된 조치입니다. 이후 연방정부는 기업들이 납부했던 관세 일부를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6월에는 약 490억 달러 규모의 환급금이 기업들에게 지급됐습니다. 다만 아마존은 환급금 가운데 실제 고객에게 전가된 관세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만 선별해서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대부분의 상품에서 관세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했거나 제3자, 판매자가 부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고객에게 비용이 전가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인 가능한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고객 환불을 진행하고 나머지 환급금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마존 외에도 월마트, 홈디포 등 주요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환급금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겠다고 밝힌 기업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 이용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환불 대상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안내 후에 자동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안녕하세요. 다채로운 뉴스 이슈와 생생한 영어를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뉴욕타임스에 실린 The Happiest Cities of 2020 Next 2026년 가장 행복한 도시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왈렛헙의 최신 연구를 토대로 미국 내 182개 대도시 중 가장 행복도가 높은 도시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독자들 사이에서는 숫자 데이터만 본 탁상공론 기사라는 뜨거운 논란도 일었습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과 독자들의 반론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A national study evaluated multiple public metrics to crown Fremont, California as the happiest city in America due to high well-being and life expectancy. 전국 단위 연구에서 다양한 공공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가 높은 삶의 만족도와 기대 수명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Evaluate, 평가하다, 분석하다 또는 심사하다. Public metrics는 공공 지표, 공식 통계 지표라는 의미이고요. WalletHub은 기대 수명이나 우울증 비율, 소득이나 고용, 삶의 만족도 등의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도시의 행복도를 평가했습니다. Crown A as B, A를 B로 선정하다, A를 B의 왕좌에 올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나 순위 발표에서 뉴욕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했다고 할 때 Crown New York as the most livable city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Researchers emphasize that financial stability, walkable environments, and lower stress levels in smaller metros heavily contribute to overall life satisfaction. 연구진은 경제적 안정과 걸어서 생활하기 좋은 도시 환경, 그리고 중소도시의 낮은 스트레스 수준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searchers emphasize that 연구진은 that 절 이하의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라는 의미이고요. Financial stability, 경제적 안정, 재정적 안정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walkable environment, 걸어다니기 좋은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을 뜻하는데요. 차가 없이도 상점이나 공원에 걸어갈 수 있는 동네를 a walkable neighborhood라고 부르며 이것은 현대 도시 계획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됩니다. However, local critics argue that office-based data collection ignores severe underground realities, such as alarmingly high youth depression and suicide rates in these top-ranked cities.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런 평가에 대해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행정기관의 통계만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으며 높은 순위를 기록한 도시들에서도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률 같은 심각한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ocal critics argue that 지역 비판론자들은 that절 이하의 내용을 주장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office-based data collection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탁상공론식 데이터 수집을 의미하는데요.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서류와 통계로만 수집한 자료를 꼬집을 때 office-based data라고 부릅니다. This discrepancy highlights how statistical generalizations can erase the lived experiences of marginalized groups, raising questions about journalistic depth and fairness. 이러한 차이는 통계의 일반화가 사회적 약자들의 실제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언론 보도가 얼마나 깊이 있고 공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Discrepancy, 통계와 실제 사이의 불일치, 차이, gap을 뜻하는데요. 서류상 숫자와 실제 현장의 느낌이 전혀 다를 때 There is a huge discrepancy, 큰 불일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판론자들은 통계가 모든 사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언론 보도가 얼마나 깊이 있고 공정해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Data on paper doesn't always reflect reality on the ground. 서류상의 데이터가 항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론자들은 사실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언론 보도가 얼마나 깊이 있고 공정해야 할지를 지적하는데요. 월렛허브의 연구는 센서스와 노동통계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리먼트시를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1위로 꼽았고 높은 소득과 길어진 수명, 쾌적한 날씨가 그 이유였지만 기사가 나간 후 코멘트로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프리먼트 지역 고등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청소년 자살률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통계에서는 완전히 묻혔기 때문입니다. 성인 위주의 센서스 데이터와 연구원들의 사무실 통계 분석만으로는 지역 사회 내 아이들과 소외된 이들의 고통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논란은 언론이 단순히 유명 연구기관의 데이터나 순위 발표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 reality on the ground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뉴욕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습한 날씨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91도, 섭씨 33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는 조금 흐린 날씨 이어집니다.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 나타냅니다. 화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현재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나타냅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대기질 지수는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차세대 한인들의 한국 역사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 역사 평가시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산하 세종역사연구소와 차세대 교육위원회는 최근 준비 모임을 열고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오후 1시 퀸즈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제1회 한국 역사 평가시험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일반 한인 참가자는 한국어로, 차세대 참가자는 영어로 시험이 출제되며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쉬운 수준의 사지 선다형 문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이번 행사가 한인사회 최초로 열리는 한국 역사 평가 행사인 만큼 청소년을 비롯한 차세대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조만간 시험 범위와 출제 등급, 방식, 시상 내역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도 열릴 예정이며 한인회는 광복절 행사와 역사 시험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만의 소중한 기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특별한 미술대회가 열립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가 제2회 KCS 한국미술대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AAF와 함께 진행되며 한국계 학생들의 창의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대회 주제는 나의 소중한 기억으로 참가 학생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나 추억을 작품으로 표현하며 됩니다. 참가 대상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한국계 학생이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1,000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작품 접수 마감은 오는 10월 18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KC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KCS 교육부 전화 718-939-613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으로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펜이를 사용할 일이 점점 줄어들 전망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가 2027년 7월 1일부터 현금으로 세금이나 각종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에 1센트 단위 계산을 없애고 5센트 단위로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금액이 10달러 1센트면 10달러를 내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꼭 기억하실 점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온라인 결제는 지금과 똑같이 1센트까지 정확하게 계산된다는 겁니다. 이번 변경은 현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조폐국이 1센트 동전 생산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동전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 펜이는 액면가가 1센트지만 제작비용은 그보다 더 많이 들어서 오래전부터 생산 중단 논의가 이어져 온 바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미 일부 현금 거래에서 펜이 부족으로 거스름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현금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6: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5: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6: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5: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6: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5: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8: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9: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8: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서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6: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비주거용 주택에 부과하는 이른바 피에나테르 세금의 면제 신청 마감일을 기존보다 4주 연장했습니다. 시는 대상 주택 소유자들이 충분한 안내를 받고 면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뉴욕시가 1일 비주거용 주택에 부과되는 추가 재산세, 이른바 피에나테르 세금의 면제 신청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소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리처드 리 뉴욕시 재무국장은 공동 발표를 통해 비주거용 주택 추가 재산세 면제 신청 마감일을 기존보다 4주 연장해 오는 9월 18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뉴욕시 재무국으로부터 귀하의 주택이 추가 재산세 부과 대상일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은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뉴욕시는 자신의 주택이 실제로는 주거용 주택이거나 법적으로 추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소유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면제 신청은 뉴욕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한 연장의 가장 큰 목적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자신의 부동산이 실제 주거지임을 입증하거나 추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무국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피에나테르 세금은 보다 안전한 거리와 깨끗한 공원 조성, 그리고 뉴욕시 전역의 필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갖고 자신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면제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처드 리 재무국장도 안내문을 받은 시민 가운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번 연장 기간을 적극 활용해달라며 재무국 직원들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모든 신청자가 공정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면제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311 민원 전화 또는 뉴욕시 재무구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비주거용 주택 추가 재산세와 면제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5개 보로 전역에서 홍보와 안내 활동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업과 콘도미니엄 이사회, 건물관리회사, 건물대표들과 협력해 입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센터와 지역 커뮤니티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연락처가 확보된 안내문 수령자들에게는 개별 연락을 통해 면제 신청과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선출직 공무원과 커뮤니티 리더, 주민서비스 담당자들과 협력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별도의 안내문도 추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홍보 확대를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면제 대상인지 공정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게 이번 행정조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8: 지난달 맨해튼에서 잇따라 발생한 흉기 공격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50대 한인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23일 오후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57세 아시안 남성이 센트럴파크 웨스트와 84가 인근에서 흉기에 찔렸으며 용의자는 이후 인근 유대교 회당 주변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남성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을 연계해서 수사했으며 용의자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브루클린 한인회에 따르면 7월 23일 오후 맨해튼 센트럴파크 웨스트 84가 인근에서 흉기에 찔린 아시안 남성이 57세 한인 남성 성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당시 거리에서 흉기로 등이 찔리는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용의자는 성 씨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와 관련된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인근 유대교 회당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남성을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51세 라울 모랄레스를 증오범죄 혐의 등이 포함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 한인사회는 아시안을 겨냥한 폭력 행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브루클린 한인회는 지난 1일 브루클린 리프 에릭슨 파크에서 지역 정치, 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브루클린 한인회 측은 성 씨에 대한 증오범죄 혐의 적용 과정이 다른 피해자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경찰과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의 정확한 동기와 증오범죄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보토토트 카운티에 추진 중인 구글 데이터 센터를 둘러싸고 대규모 물 사용과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장기 가뭄 시에 식수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주 상원 의원은 데이터 센터 신규 승인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버지니아주 보토토트 카운티에서 추진 중인 구글 데이터 센터를 둘러싸고 물 사용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크 타이슨 보토토트 카운티 계획위원회 위원은 자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가 장기 가뭄 시 로어노크 밸리의 수자원 공급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슨 위원은 14쪽 분량의 수자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구글 데이터 센터가 하루 최대 800만 갤런의 물을 카빈스 코브 저수지에서 사용할 경우 현재와 같은 가뭄이 이어질 경우 저수지의 가용 수량이 약 60일분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해당 분석을 서부 버지니아 수도 당국에 전달하고 검증을 요청했지만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도 당국은 타이슨 위원의 보고서를 부정한 적은 없으며 아직 세부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구글이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최대 200만 갤런이며 첫 번째 데이터 센터 건물은 당초 계획과 달리 물냉각 방식이 아닌 공냉식 설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실제 물 사용량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 당국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 설명회를 열고 데이터 센터의 물 사용 계획과 수자원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단순히 물 사용 문제를 넘어 버지니아 전역의 데이터 센터 확산에 대한 정책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글렌 스턴티번트 버지니아 주 상원 의원은 에비게일 스펜버거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신규 데이터 센터 승인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주 차원의 모라토리엄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턴티번트 의원은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증가가 전력망과 수자원 등 기반 시설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버지니아의 전력 공급 능력과 인프라 수용력을 먼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스터티 번트 의원은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로 인해 새로운 발전 시설과 초고압 송전설 건설 비용이 결국 일반 주민들의 전기요금과 공공 인프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조 달러

0: 물 사용 문제는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바닷물 온도까지 상승하면서 최하 피크만 일대에서는 이른바 살 파먹는 박테리아, 비브리오균 감염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메릴랜드 보건 당국에 따르면 최근 최하 피크만 지역에서 비브리오균에 노출된 뒤 심각한 피부 감염 치료를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은 따뜻한 해수와 강과 바다가 연결되는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세균으로 여름철 수온이 높아질수록 활동성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브리오균 감염은 주로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합니다. 하나는 피부에 난 상처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하면서 균이 투입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염된 생굴이나 조개류 등 날것의 해산물을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개를 잡거나 어구를 다루는 과정에서 작은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염 초기에는 피부가 붉어지거나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괴사성 근막염이나 혈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질환, 당뇨,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감염 증가의 배경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해수 온도 상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은 수온과 염분 등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뜻한 계절의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일반적인 물놀이 자체가 매우 높은 감염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과도한 불안보다는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물놀이 시에는 방수밴드를 사용합니다. 맨발 대신에 아쿠아 슈즈 등을 착용하고 개잡이 등 해산물 작업 시에는 장갑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피부에 갑작스러운 붉은 반점이나 부종, 심한 통증, 물집 같은 것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한편 비브리오균은 최근 미 남부뿐 아니라 기온 상승 영향으로 일부 동부 해안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해수 온도 상승이 세균 분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정치권의 향방을 가를 예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선거는 예년보다 두 달 늦은 8월 휴가철 한복판에 치러지면서 투표율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승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버지니아 유권자들이 오는 4일 예비선거에서 각 정당의 본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올해 선거는 평소와 다른 시간표를 맞았습니다. 버지니아 예비선거는 통상 6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올해는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싼 논쟁으로 일정이 8월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주의회는 선거구 재조정안을 추진했고 유권자들은 이를 승인했지만 이후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해당 계획을 무효화하면서 선거 일정만 뒤늦게 치러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8월 초는 많은 주민들이 휴가를 떠나거나 자녀들의 새학년 준비에 나서는 시기입니다. 밥 홀스워스 리치먼드 지역 정치 분석가는 이번 예비 선거 시점을 두고 예비 선거를 치르기에는 최악의 시기라며 사람들은 휴가를 마무리하고 있고 부모들은 계약 준비를 하고 있다며 7월 말과 8월 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비선거는 본선거보다 참여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버지니아주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는 약 345만 명이 투표했고 지난 4월 선거구 재조정 주민투표에도 약 31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비선거는 모든 지역구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유지될지가 변수입니다. 제이 마일스 콜먼, 버지니아 대학교 정치센터의 선거 분석기관인 사바토 크리스털 볼 부편집장은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6월 예비선거에 익숙하다며 8월 초 예비선거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치 현안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콜먼 부편집장은 민주당 유권자들은 물가와 생활비 문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나설 수 있고 공화당 유권자들은 연방의회 주도권 경쟁 속에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렌 헐트, 버지니아 공대 정치학 교수는 대통령 선거가 포함된 본선거와 비교하면 투표율은 낮겠지만 연방 상원의원 선거와 물가, 국제정세 등 주요 현안이 투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힐러가 선도주자로 거론됩니다.

0: 선거구에서는 4명의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현역 제니 키건 의원과 맞설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전직 하원 의원 일레인 루리아도 출마했습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 부족이 투표율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홀스워스 분석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많은 선거에서 큰 규모의 자금 투입이나 TV 광고 경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 정당들은 박빙 지역 방어에 더 많은 지원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휴가철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이번 버지니아 예비선거 속 유권자들의 관심 부족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예비선거는 11월 중간 선거에 첫 판세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1: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인 3일 미국 채금리가 하락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이브닝 뉴스 함께하셨습니다.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L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헤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아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3: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영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Your family, I feel your dreams. 수천이나 되는 응모 엽서 중 이런 글들이 선발되었죠. 기쁨은 더해주고 고통은 나눠가는 사람.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주고 멈추지 않는 시계. 많은 동정을 베풀어서 그 동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하지만 1등은 다음의 글이었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다. 지금 당신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친구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꽤 친한 친구 제이든입니다. 지금은 노는 시간 K-Play DMB 시작합니다.

0: 8월 3일 월요일은 제이든의 K-Play DMB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들은 곳은요, 좀 메들리에서 좀 따와가지고, 그, 효린 노래도 살짝 나가긴 했었는데, 태연의 Y 들으셨습니다. 그, 요즘 바닷가가 좀 생각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좀 어울리는 노래를 찾다가 보니까 저런 노래가 또 나왔네요. 진정한 친구는 사실 온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떠났어도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다 라고 하잖아요. 살다 보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좋을 때, 신날 때, 화려할 때 주변에 북적이던 많은 사람들은 정작 내 삶에 짙은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불 때 거짓말처럼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그렇게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묵묵히 빗속을 뚫고 걸어와서 내 곁에 우산을 씌워주는 혹은 후툭 던져주는 아니면 저기 있다 라고 하는 단 한 사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서 캔커피 하나 건네주는 그 사람. 오늘 저녁은 여러분의 삶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끝까지 내 곁을 남아주었던 고마운 친구의 이름을 불러보자고자 합니다. 어릴 때는 놀이터에서 너 몇 살이야? 나랑 친구하자. 한마디면은 세상 둘도 없는 찐친이 됐는데, 이상하게 어른이 되고 이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 하나 만나는 게 참 거창하고 힘든 것 같아요. 연락처 목록은 빼곡한데 막상 퇴근길에 소주 한잔 할까? 편하게 전화 걸 사람 한 명 찾기 힘든 오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진짜 친구의 의미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오늘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여러분의 퇴근길에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제이든의 K-Play TMB 시작합니다. 저 오늘 야근하다가 친구한테 나 죽을 것 같아라고 보냈는데 답장이 그럼 유언장 써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그 닝닝이 생각나네요. 언니 예뻐 뭐 죽을 것 같아요 그렇나요? 그럼 죽어. 이 우정 계속 가도 괜찮을 걸까요? 저희 둘이 알게 된 지 벌써 10년인데 아직도 만나면 처음 만난 그날처럼 실없는 얘기만 합니다. 아무 발전이 없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발전이 없대. 이거 매기는 것 같은데. 진짜 처음 만난 그날처럼 되게 그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지금 몇 년 만에 또 요즘에 다시 만나게 되는 친구인데도 너무 좀 든든하고 좀 약간 예. 아무 발전이 없다는 이렇게 좀 바보 같은 그런 관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취하는 친구가 갑자기 우리 집 앞에 반찬 들고 나타났어요. 너 밥 잘 먹는 거 안 먹는 것 같아서 라면서요. 별말 안 했는데 그 밤에 좀 혼자 좀 울컥했습니다. 이거는 좀 시그널 같아요. 예, 편견이 없는 라디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반찬 싸주고 이런 거 음식 싸주잖아요. 이거는 조금 뭔가 반칙이에요. 반칙. 예. 좀 너무 진짜 친하지 않으면 심쿵하는 그런 겁니다. 어제 친구랑 별거 아닌 일로 크게 싸웠어요. 근데 방금 그 친구한테 배고파? 한마디 왔어요. 이게 화해 신호인 거 저만 아는 거겠죠? 아 맞아 이거 좋아요. 뭐 롤고? 이런 느낌. 되게 약간 그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근데 상대도 같이 받아줘야 좀 훈훈하게 나오는 거라서 저희 둘은 진짜 재미없는 얘기만 해요.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버스 몇 번 놓쳤는지 근데 이상하게 그 노잼 대화가 제일 편해요. 국룰이 이제 서로 이제 안 보고 자기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런 거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지금 부산 살아요. 1년에 두 번 볼까 말까 하는데 만나면 어제 본 사이처럼 바로 편해져요. 거리는 진짜 상관없나 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보는데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은 너무 소중한 친구. 저 취하면 꼭 친구한테 전화해서 같은 얘기 세 번씩 하거든요. 근데 걔는 매번 처음 듣는 척 리액션 해줘요. 이 정도면 상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리액션 잘해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진짜 타고나야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보는데 그 친구의 진짜 뭐라고 해야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라 좀 무서울 때 있어요. 요즘 이직 고민 때문에 힘들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너 잘 될 사람이야. 넌 잘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진심 반 장난 반이었지만 그 말 하나로 며칠을 버텼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에서 축가 부르다가 저만 울어서 완전 민폐였어요. 근데 걔가 나중에 너 우는 거 보고 나도 울컥했어 라고 했어요. 오, 다행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딱히 사연은 없습니다. 오늘 친구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대신 전해줄 수 있나요? 고맙다고요. 고맙다고 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나? 고맙대요. 친구랑 통화하다가 갑자기 둘 다 배고파져서 각자 집 앞에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으면서 영상 통화했어요. 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웃겼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일 거예요, 분명히. 이런 그 여자분들은 좀 별거 아닌 거에 되게 행복함을 느끼고 이렇게 서로 깨르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르겠어요.
1: 저희도 있어요.
0: 굳이 컵라면 먹으면서 영상 통화? 아, 있다. 그거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한국에 간 친구 지금.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같이 쓰고 가는데 친구가 자꾸 저한테 우산 밀어줘요. 지역기는 다쳤어요. 어? 이거 친구 아닌데 이거?
1: 의장 남사친이라 하죠.
0: 친구 치킨 시킬 때마다 맛 가지고 싸우는 친구가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반반으로 합의 봤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우정은 반반 치킨이 지켜주는 듯합니다. 저희 둘 다 맨날 약속에 늦어요. 근데 신기하게 서로한테는 절대 화 안 냅니다. 나도 방금 나왔어. 이 말이 저희 우정의 국룰이에요. 이거는 그 서로 이게 다 합의가 되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 거지. 이런 거 되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어떤 거 어떠세요? 만약에 친구가 약속이 안 나오면?
1: 뭐 그럴 수 있죠.
0: 이런 친구면 그 친구의 친구 중에 항상 늦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맞죠?
1: 있죠. 네.
0: 뭐 그래도 뭐 그런 것도 괜찮으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친구랑 넷플릭스 계정 공유하는데 걔가 제 프로필로 몰래 보고 취향 저격 드라마 추천해줘요. 계정 공유가 우정의 척도인가 싶습니다. 넷플릭스 계정이야 뭐 네,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별로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패킷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막차 끊겨서 택시 같이 탔는데 친구 먼저 내려주고 혼자 남은 뒷자리가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방금 헤어졌는데 벌써 보고 싶은 이 마음은 뭘까요? 그거는 사랑입니다. 제 생일 까먹은 친구가 다음날 갑자기 케이크 사들고 나타났어요. 미안, 대신 하루 늦게 축하해 줄게 이러면서요. 늦어도 되니까 계속 그 기억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있습니다. 오픈톡 K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마구 뭐 떠들어줄 수 있고요. 오픈톡 누르고 K라디오 검색하시면 돼요. 눈치 보시지 말고. 그리고 방송 들으실 때 방송 들으면서 채팅을 못하신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인터넷창 하나 치시고요. K라디오 치시고 들어와서 온네요. 누르신 다음에 DMB 눌러주시면 돼요. 네,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적응하면 항상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틀고 채팅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핸드폰도 컴퓨터로도 다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도 스레드, K플레이 DMB, K라디오 DMB 둘 다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주실 거죠?
1: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저희 방송은요, 다 같이 놀자, 재밌게, 신나게 노는 시간입니다. K플레이 DMB. 그냥 편하게 들으셔서 얘기하시고 놀다가 가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의 소소한 모든 이야기들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그, 궁금합니다. 네, 관심종자라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게스트, 유별님, 예, 네, 이따가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옆에는 오늘 리액션 담당과 엔지니어링을 도와드릴, 스카이님 옆에 계시고요. 네.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 이슈를 담았다. K 업데이트. 바다 건너 해외과 극장가 소식입니다. 지금 극장가는 그야말로 히어로 열풍입니다. 마블의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가 개봉하자마자 박스 오피스를 시원하게 쓸어담고 있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맷 데이먼 조합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신작 소식까지 더해져 영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글로벌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대규모 월드 투어를 무사히 마치고 오는 9월부터는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조금 아쉽지만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길 응원해 봐야겠죠. 이번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는 배우 김고은 씨가 주연상과 함께 대상을 거머쥐고 그 저력을 확실히 증명해냈고요. 데뷔 이후 무려 19년 동안 함께했던 SM 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알린 소녀시대 유리 씨 소식도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소녀시대의 완전체 활동은 계속된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월 안보현 씨의 시원한 사이다 수사를 볼 수 있는 재벌 형사 시즌2, 웃음보장 신병 시즌4, 그리고 전역 후 돌아오는 송광 씨 감성 충만 음악 드라마 두 개의 손, 두 개의 소나타까지 벌써부터 안방극장 구경할 맛 나겠죠? 여러분 해외 여행 가서 진짜 기분 망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불친절이나 은근한 인종차별이잖아요. 얼마 전에 SNS에서 아주 신박한 한국인들이 대처법을 봤는데요. 유럽 어느 카페에서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을 하느라고 아예 주문을 안 받더라고 합니다. 보통은 기분 나빠서 화내며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분들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세요? 그냥 세상 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따리 틀고 앉더니 휴대폰 충전 딱 꽂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세상 여유롭게 공짜 휴게소로 써버린 겁니다. 심지어 영상 찍으면서 오 아직도 주문하러 안 오네요. 과연 언제 올까요? 하고 생중계까지 한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글 지도 리뷰에 뭐라고 남겼냐면요. 여기 동양인 오면 주문 안 받으니까 여행하다 피곤할 때 들어와서 한 시간 동안 푹 쉬다 가기 좋습니다. 라고 남겼다는 거예요. 차별하려는 카페를 순식간에 한국인 전용 무료 쉼터로 만들어버린 이 클래스. 황당하고 화내는 상황을 억지로 싸우기보다 특유의 유머와 위트로 완벽하게 역관광을 보내버린 거잖아요.

0: 이래서 우리가 친구지. 킹 받았거나 고마운 찐친 순간 탑 10. 자, 10위부터 알아보는 이래서 우리가 친구지. 킹 받았거나 고마운 찐친 순간입니다. 10위는요, 카톡 답장 3일 뒤에 오는데 급할 때는 1초 만에 전화 받는 친구예요. 평소에는 야 라고 하면 3일 뒤에 왜 라고 답장 오는데 차 멈췄을 때는 2시간 거리 뚫고 달려오는 츤데레 친구. 답답하지만 미워할 수 없죠.
1: 9위. 내 SNS 감성사진 찍을 때 옆에서 20대 흑역사 크게 폭로하는 친구. 분위기 좀 잡으려고 하면 얘 카톡 차단당해서 이런 송금 편지 쓴 애잖아 하고 소리 지르는 인간들. 부끄러운데 제일 많이 웃게 됩니다.
0: 아, 옆에서 친구들이.
2: 네, 8위. 민낯에 파즈마 바람으로 집 앞 편의점에서 컵라면만 딱 먹고 가는 친구. 이성적 긴장감 0%. 서로 잘 보일 생각 1도 없는 순도 100%의 무해한 찐친의 정석입니다.
0: 아, 컵라면 편의점은 찐친이죠. 집 앞에 컵라면, 저기 컵라면 이름이 편의점이 없어서. 7위입니다. 밥 먹고 정밀하게 센트 단위까지 더치파이 페이 정산서 문자로 보낸 친구. 29,750원 송금해달라고 문자가 오면 처음엔 정 없다가 싶다가도 돈 계산 깔끔한 친구가 10년, 20년 더 오래 간다는 거 진리입니다.
1: 이런 게 찐친이죠?
0: 미국은 약간 그런, 이런 문화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깜짝 놀란 게 한 친구들 8명이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노래방을 가가지고 모든 센트까지 계산을 해서 더치페이를 하더라고요. 맞죠?
2: 맞아요.
0: 네, 그런 것들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되게 새로운 문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하는 것 같아요.
2: 예, 괜찮아요. 네, 이 주변에서 깔끔하게. 스트레스도 안 주고 깔끔하게. 은근 사람들이랑 만날 때 네. 괜히 누가 돈 내야 되는지 걱정 안 해도 되고.
0: 한국 문화가 약간 내가 살게 저 네가 살게 이런 문화가
2: 근데 요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네. 더치파이 많이 한다고 하던데.
0: 더치파이?
2: 더치파이 많이 한다. 더치파이 안 하세요?
0: 더치파이 하죠. 네, 하죠.
2: 아, 젊으신 분이죠?
1: 그리고 요즘에는 뱀모 할 때 퀘스트가 돼가지고
0: 맞아요.
1: 맞아요. 그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어지럽네요.
1: 자, 6위. 네. 내 소개팅 가는데 아침에 코디 잡아주고 밤에 2시간 동안 청문회 여는 여사친 남사친. 소개팅 후기 들으려고 밤 10시에 불러내는 건 챙겨주는 걸까요? 아니면 감시하는 걸까요?
0: 궁금해서, 궁금해서.
2: 아, 이거는 여자들끼리는 또 엄청 도와줍니다.
0: 아,
2: 만약에,
0: 진짜
2: 멋있다, 네, 만약에 중요한 소개팅이 있다? 네. 전화 한 통이면 여자들 3명이
0: 진짜로?
2: 집으로 옵니다.
0: 진짜요?
2: 코디부터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싹 다 해줍니다.
0: 무슨 심리일까요?
2: 제발 좀 잘 되라.
0: 제발 좀 가라.
2: 제발 좀 잘 되어.
0: 제발 좀 내 옆에 걸리적거리지 마라.
2: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집에 와줘요.
1: 근데 그게
0: 아니 뭐 결혼식도 아닌데 아침 일찍까지
1: 소개팅인데요?
2: 아 그렇죠.
0: 아 근데 그 이미 그거야. 이미 그거네요. 이제 그 옆에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나 소개팅 봤어. 그러면 이제 옆에서 친구들이 호모모모 하면서 호들갑 먼저 하면서
2: 그러면 이제 막 너 내일 뭐 입을 거야? 로 시작해서 뭐 그냥 있는 거 뭐 입으려고 하는 순간 네. 그 바지? 시작하면서 안 돼.
0: 아, 안 돼.
2: 안 돼.
0: 안 돼, 안 돼.
2: 머리랑 메이크업은 어떻게 할까? 그냥 하던 대로?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도움의 손길들이, 찐친의 손길들이.
0: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발전이
1: 돼요?
2: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0: 아, 기분이가.
1: 그게 이제 친구들의 기분인가요? 혹시 그 소개팅 여, 소개팅 남의
0: 대리, 기분인가요? 대리 만족.
2: 아, 뭐 다 하는 사람도 기분 좋으니까 올 테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친구죠. 네.
0: 저 소개팅 나가면 해주실 거예요?
1: 곧. 아니요.
2: 누가요?
0: 자, 5위입니다.
1: 자, 5위. 나 슬플 때 같이 울어주기는 커녕, 너 운다. 짤 찍어도 됨? 하고 폰드는 친구. 진짜 위로는 안 해주는데, 그 하찮은 장난 때문에 울다가 웃겨서 눈물 쏙 들어가게 만드는 아주 요물들입니다.
0: 제 진짜. 친구가 이제 노래방에서 가족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울더라고요.
2: 아, 네. 누가 불렀지?
0: 김진호?
2: 아, 맞아요, 네, 맞아요.
0: 그래서 저희가 다섯 명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정수리야 되고 이제 찍었습니다. 야, 우냐? 자, 4위입니다.
2: 몇 년 동안 연락 끊겼다가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1초 만에 수다 모드 켜지는 친구. 어색함 타에는 0.1초도 없다.
0: 네.
2: 세월이 흘러도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한 관계. 이게 진짜 어른들의 명품 우정이죠. 제가 그렇습니다. 제 베스트 프렌드가 네. 여기 살지 않아요. 굉장히 먼 한국에 살아서 1년에 만날 수 있는 그 네. 날이 많이 안 되는데
0: 네네.
2: 상관없이 서로한테 베스트 프렌드.
0: 아, 저도 좀 있어요. 약간 그 비슷하게 텐션이 비슷한 분이거든요.
2: 가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0: 굉장히 또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친구인데 또 만나면은 만난 지 오래돼도 만나면 어제 만난 애처럼 이렇게 네, 좀 편하게
2: 네,
0: 그런 친구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3위입니다. 술자리에서 내 애인 깻잎 떼어주거나 새우 까주는 눈치 상실 남사친 여사친. 어? 아니 뭐 깻잎을 왜 눌러주죠? 근데 친한 친구가 그러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친한 친구.
2: 깻잎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네. 저번에도 깻잎 문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0: 정석 아닙니까? 정석.
2: 아, 깻잎.
0: 척도를 알 수 있는.
1: 여러분, 이제 네. 깻잎 말고 상추는 어떠신가요?
2: 상추는 문제가 없죠.
0: 상추는 뭐 길잖아요, 일단.
2: 아, 그리고 이파리가 네. 다 살아있잖아요.
0: 그러니까.
2: 그리고 깻잎, 제가 두껍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네. 깻잎을 못 뗀다? 두세 장 드셔라. 집힌 만큼 가져가셔라.
1: 깻잎은 민트랍니다, 여러분.
0: 오늘 잇몸 많이 드세요.
2: 깻잎 자꾸 얘기 나와서 아주 이제 반가울 지경입니다.
0: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네.
1: 2위.
0: 네.
1: 밤 11시에 갑자기 전화해서 심심한데 코인 노래방 가자. 아이스크림 먹자. 하는 친구. 대낮엔 안 부르는데 밤 11시에 코너에서 발라드 부르는 건 정말 찐친이죠, 사실.
0: 밤에 11시에 코너에서 발라드 부르는 게 찐친이라고요? 오.
1: 아, 당연하죠. 11시에 그 네. 감성이 있잖아요.
0: 네, 그쵸, 그쵸.
1: 네.
0: 근데 이게 또 이성이면은,
1: 아.
0: 저는 11시는 좀 위험하다 보는 느낌이 좀 있는데, 어떠세요?
1: 아, 네. 이성은 안 되죠.
2: 11시가 위험한가요?
1: 어? 위험하죠.
0: 11시에서 12시, 요 사이가, 12시 사이는 약간 그게 있어요. 그 바이브가.
2: 응? 아.
0: 말랑말랑 걸리는 그
2: 아...
1: 몽글몽글 거리는
0: 몽글몽글 거리는
2: 근데 나가서 발라드 부르려면 그럴 네. 수 있는데 네. 가서 이제 막 코요테 부르고
0: 그러면 찐친
2: 그러면 찐친
0: 저거 그렇죠, 그래 그렇죠. 저거다
2: 테크노 부르고
0: 그렇지 저렇게 해야 찐친
2: 그건 진짜
0: 일단은
2: 찐친.
0: 갔다 오면은 머리랑 이제 그 어?
2: 땀에
0: 그 젖어 있고. 있어 그러면 찐친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 또 위험해요 아이스크림 또 그거 국룰 아닙니까 술 마시고 있는데 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이런 거 국룰 아닙니까 이거
1: 저희 자주 먹잖아요, 사실.
2: 어?
0: 예?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1위입니다. 오늘 뭔가 좀.
2: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외면할 때 묵묵히 내 옆에 우산 들고 와주는 친구. 화려할 때 북적이는 사람 10명보다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 말 없이 캔커피 하나 건네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1등 친구입니다.
0: 아. 그런 친구 있나요?
2: 저는. 네.
0: 많이 있을 것 같아요.
2: 저요?
0: 예. 네. 근데 힘든다는 얘기를 좀 잘 안 하실 것 같긴 해, 솔직히.
2: 그죠? 맞아요.
0: 약간 혼자서
2: 무슨, 방금 무엇을 하신 거죠?
0: 혼자서 슬퍼하고 울고 이런 거.
2: 아, 전
0: 울지 않아요.
2: 혼자 울지 않아요.
0: 어, 그러면 어, 그렇구나.
2: 하지만
1: 같이 울거든요.
2: 어, 그렇죠, 그렇죠.
0: 같이 울어요. 누가 울면 같이 울어요?
2: 네, 그 대신 제 찐친들은 제가 이제 네. 약간 좀 감정에 북받치면 먼저 울어요.
0: 오.
2: 그래서 저도 울어버려요.
0: 어, 궁금하다.
2: 그러니까 제가 울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받아주면 그때 이제 우는 스타일.
0: 아,
2: 그렇죠.
0: 그렇군요. 혼자 있을 때.
2: 맞아요. 네.
1: 그러면 울 때 알려주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2: 오.
0: 정수리 샷으로.
2: 굳이
0: 항공 샷.
2: 아니에요. 네. 그럴 바엔 셀카를 찍겠어요.
0: 근데 뭐 어쨌든 우산이든 아니든 간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정말 인생 안 풀리고 너무 힘들고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게 좀 힘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가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정말 욕해주는 친구가 너무 좋았고 위로가 됐고 하나는 맛있는 거 드세요. 이 한마디가 되게 좋았어요. 되게 그 뭐 사실적인 약간 티적인 그런 거라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좀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좀 제시하는 게 좋았습니다.
1: 저는 제가 힘들 때 네. 제 친구들이 욕과 네. 위로를 한꺼번에 같이 해줬어요.
0: 그런 거 찐친이긴 해요. 네. 맞아요. 인정.
2: 맞아요. 저는 네. 저도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해주는 포지션을 맡고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본인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옆에 되게 몽글몽글한 그런 감성을 가진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2: 제 친구들은 굉장히 네.
0: 여성스럽고 섬세하고.
2: 저는 안 여성스럽고 안. 아니
0: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테토녀의 그런.
2: 아 맞아요.
0: 아이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주위에는 항상 몽글몽글 친구들이 주위주위 있거든요.
2: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친구들 네. 만나서 제가 그냥 얘기를 다 해요.
0: 아.
2: 네. 그래서 제가
0: 얘기하면서 그냥
2: 얘기하면서 제가 그냥 풀죠.
0: 그리고 나서 그거 딱. 그만 얘기하는.
2: 네, 맞아요.
0: 인디애나 춘식이님이 DJ 스카이님 좋은 친구 있어요라고 하는데 싹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1: 인디애나면 제 네. 친구들입니다.
0: 아 인디애나.
1: 아 제가 또 인디애나 출신이라 누군지 알 것 같긴 하네요.
0: 저거는
1: 친구야 너야.
0: 랜덤하게 되는 게 아니군요. 그냥 본인이 바꾼 거군요. 인디애나 춘식이로.
1: 네.
0: 춘식님 반갑습니다. 인디애나에서. 인디애나는 어떤 곳인가요?
1: 아주 예쁜 곳입니다. 네,
0: 한국 사람 많고요.
1: 한국 사람 아니요 있어요.
2: 한국 사람 네, 많이 있어요.
0: 그래요?
1: 네, 제가 블루밍턴 네. 학교를 나왔는데 네. 거기에 한국인 친구들 많고요. 거기 이제 제이콥 스쿨 뮤직도 있고
0: 그 옛날
1: 아이유 네. 그 켈리 비즈니스 스쿨도 있고 네 한국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0: 그런 최근에 리샌드 영상이 굉장히 많이 뜨면서 PD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제도에 뭐 코노 있나요? 편의점 있나요? 인디애나에 H마트 있나요? 롯데 있나요?
2: 아, 수많은 인디애나 한인분들께 떡볶이 맞으실 바로.
0: 아, 그러신, 아, 궁금해서,
1: 저희는,
0: 궁금해서.
1: 네. 저희는 H마트는 없고, 네. 대신 형제마켓이라고.
0: 형제마켓. 네. 아, 또 동네마켓 같고 좋네요.
1: 네, 한인마트가 어머? 있습니다.
0: 진짜
1: 저희, 그래도 저희 노래방도 있어요.
0: 노래방 있다고요?
1: 네, 저희 노래방 있습니다.
0: 발전된 곳이네.
1: 제가 처음으로 노래방에 간 게 네. 대학교였잖아요.
0: 오.
1: 대학교 가서
0: 가격 비싼가요? 네. 여기랑?
1: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제가
0: 안 냈구나.
1: 네, 저 선배 형들이
2: 예리하시지.
0: 저 안 냈어, 안 냈어.
1: 저는 선배 형들이 내줬어가지고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2: 아, 근데 후배일 땐 얻어 먹을 수 있으면 얻어 먹어야 돼요.
0: 맞아.
2: 선배일 때 다 내야 되기 때문에.
0: 보통 뒤에 후배가 많았나요? 선배가 많았나요?
2: 제가 어릴 땐 선배가 많았고 나이가 많았을 때 선배가 많았겠죠?
0: 아, 그렇군요. 잇몸 보이시면서 이렇게 다가오시면 무섭습니다.
2: 너무 당연한 네. 말씀을 하시니까.
0: 아,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음악방송 제이든의 K-플레이 DMB 우리 스카이님과 유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연 만나볼까요? 저녁 정체 구간에 갇혀 스마트폰 연락처 목록을 무심코 스크롤하다가 문득 쓸쓸한 생각이 들어서 글을 씁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전화번호가 무려 800개가 넘게 저장되었습니다. 직장 동료, 비즈니스 관계자, 각종 모임 사람들, 카톡 프로필을 넘겨보면 다들 좋은 곳에 놀러가고 예쁜 음식을 먹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로 가득하더군요. 그런데 오늘따라 회사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길을 사정없이 빨리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막막함과 허전함을 털어놓고 싶어서 전화 앱을 켜고 스크롤을 내리는데 이상하게 800명이 넘는 이름 중에서 지금 전화해서 나 오늘 너무 힘들다 라고 편하게 털어놓을 사람의 이름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릴 땐 놀이터에서 흙장난 치면서 너 나랑 친구하자 하면 세상 둘도 없는 찐친이 됐고 밤새우며 하찮은 이야기로 밤을 지새곤 했는데 도대체 어른이 된다는 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터놓은 진짜 친구의 자리를 지워버리는 과정일까요? 수백 명의 비즈니스 인맥보다 내 찌질하고 못난 모습까지 속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절실해지는 오늘 저녁입니다. 그게 가끔 있어요. 약간 뭔가 외롭다기보다도 쓸쓸하고 지칠 때 전화할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허탈합니다. 내가 이 친구들 정말 많이 사귀었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 얘기할 사람이 없나. 그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털어놓을 사람이?
2: 그럴 때가 간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그냥 딱 허무해질 때가 있어요.
0: 맞아.
2: 왜냐면 저도 이제 여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치, 네. 저 당연히 친구가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딱 그 시기에 그 적절하게 내가 연락할 수 없다는 그 모먼트가 살짝 좀 쓸쓸하게 느껴질 때는 있죠.
0: 그리고 약간 그 아이콘이 저렇게 박혀 있는 분들은
2: 예?
0: 뭔가 그 재밌는 사람, 유쾌한 사람, 뭔가 그런 약간 이미지가 박혀 있어서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만약에 전화가 오면 얼마나 큰일이길래 이렇게 연락을 할까?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더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2: 근데 저는 또 반대로 네. 이게 네. 저한테 상담이 많이 와요.
0: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그 이미지가.
2: 진짜로. 한국에서, 네. 미국에서 네. 회사 언제 끝나? 집에 언제 도착해? 몇 시? 그럼 시간 딱 돼서 그 기다렸다가 저한테 상담 전화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0: 그러니까 좀 약간 멘탈이 강해 보이니까 많이 연락 오는 거야.
1: 아니면 되세요?
2: 그래서 어릴 때는 그걸 다 봤다가 저도 터득한 게 아, 내가 안 된다고 할 땐 내가 잘라내야겠다. 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힘들고 다음에 잡는다든지 그 약간 조절 뭐 워크라이프 밸런스처럼 친구들이 저를 많이 찾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0: 그쵸.
2: 그거를 조절하지 못하면 잘못하다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서 잃을 수도 있으니까
0: 그쵸.
2: 그걸 잘 대화해서 조절시키는 것도 친구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0: 좋은 말이에요.
2: 가끔 그렇게 하면 오늘 안 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지만 톤과 무드가 잘 전달이 되면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아 오늘은 유라가 좀 힘들구나 그렇게 해서 많이 넘어가요.
0: 맞아 진짜 이게 본인이
2: 근데 진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0: 막 상담을 해 본인이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상담할 처지가 안 되면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네, 저희가 5만 5천 명 정도 있는 고민 상담소를 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멘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는 못
1: 상담을 못 하겠죠.
0: 내가 이 상태가 이런데 내가 누굴 상담해?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1: 맞아요.
0: 네, 정말 자신을 좀 3인칭으로 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가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 상태가 어떻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본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너 오늘 피곤해 보인다. 너 오늘 뭐 슬퍼 보인다. 이런 게 있는데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800명 근데 저희 그거 알아요? 몇 명 있는지 그거
2: 네?
0: 보통 확인을 하나요? 저희가 이제
2: 근데 요즘에는 이게 네. 알기가 좀 어려운 게 맞아. 요즘에 이제 전화번호 세대도 아니고
0: 그렇지.
2: 옛날에야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나 네. 이제 컨택트가 몇 명 있다라고 네.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카톡도 많이 주고받다가 이제는 또 인스타로 네. 주고받는
0: 그러니까
2: 시대여
0: 요즘에는
2: 가지고.
0: 요즘에 내가 들은 것 중에 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요즘 네. 애들은 카톡을 안 한대요.
1: 맞아요, 안 해요.
2: 많이 안 해요.
0: 요즘 DM으로 한대요.
1: DM.
0: 근데 나는 이제 컴퓨터로 연락하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또 컴퓨터로 인스타 DM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1: 맞아요,
0: DM 만든다고.
1: 저 DM 해요.
2: 네. 네, 그래서 저도 친하게 지금 지낸 친구 중에 전화를 갑자기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번호가 없고,
0: 그러니까
2: 카톡이 없고, 그래서 인스타 들어가서 인스타 콜을 해야 돼요.
1: 에? 그거는 찐친이 아니죠.
2: 그럼 되게 친해요.
0: 아, 그럼 뭔 소리야? 그 찐친이 아니라니?
2: 제 기준 많이 친해요. 근데 네. 네. 전화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끔 해야 할 때 네. 연락처가 없다 해서 1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막상 전화번호가 서로 없는 거를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0: 전화번호 맞아 없을 때가 있어요. 전화하면은
1: 전화번호 얼른 네. 물어봐요. 그 친구는 아마 기다릴 수도 있어요.
2: 전혀요.
1: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 요즘에는 뭐 진짜 인스타로 전화 올 때도 있고
2: 맞아요.
1: 근데 저는 사실 네. 친구들과 전화를 많이 합니다.
0: 전화요? 네. 전화가
1: 제가 힘들 때 전화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전화를 받기도
2: 좋은
1: 하고.
2: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네. 이렇게 막 대화를 이렇게 말로 많이 안 하잖아요.
0: 네.
2: 그래서 전화 기피증도 많잖아요.
0: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2: 되게 많아요.
0: 저희가 이렇게 셋이서 만약에 친해요. 친했는데 저희끼리 막 채팅을 하나 만들었어. 막 너무 재밌어. 막 얘기 막 공유하고 쟤 뭐 어떻게 했다 뭐. 근데
1: 그죠?
0: 한 명이랑 또 저희가 친해졌어. 그래서 이 친구랑 뭐 사석에서 만나서 친해졌는데 이 친구랑 또 카톡을 또 만들면 그 세 명이 있던 바이브가 또 연결이 안 돼요. 요즘에 또 그런 현상이
2: 맞아요.
0: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저는 약간 보통 약간 중간 입장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 보면 조금 약간 당황스럽긴 합니다. 아 요즘 또 트렌드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2: 맞아요. 그래서 네. 요즘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런 네. 톡 이런 것 때문에 네. 어린애들 네. 좀 약간 초등학교 이럴 때 좀 네. 애들 막 좀 따돌림하고 이런 애들이
0: 네.
2: 이제 물리적으로 안 하고
0: 카톡으로.
2: 교묘하게 카톡에서 딸을 시킨대요.
0: 카톡에서 딸을 시키는 거야. 네. 얘가 얘기했는데 다 무시하거나.
2: 와. 네, 근데 나가잖아요. 네. 다시 들어와.
1: 와.
2: 다시 불려. 있어야 돼.
1: 와.
0: 다시 부른다고 거기로
2: 그러니까
1: 카톡방으로 초대를 아. 다시 한다고.
2: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
0: 어, 알겠습니다.
2: 진짜 너무 오. 그 얘기 듣고 무섭다. 그게 진짜 무서웠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라디오에서 다들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만 나누시길래 조금은 씁쓸하지만 어른이 되면 느끼는 현실적인 친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한테는 대학 시절부터 모든 걸 공유했던 15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유학생 시절 한 방에서 룸메이트로 지내며 라면 하나도 같이 나눠 먹던 사이였죠.
1: 그때는 우리는 평생 갈
0: 찐친이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제가 몇 년 전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자리를 잡고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면서였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힘들고 지칠 때는 누구보다 따뜻하게 위로를 주고 제 편을 들어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차를 뽑고 집을 샀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친구의 눈빛에서 고마움이나 축하 대신 묘한 서늘함과 시기심이 있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야 부자 사장님이 사주는 밥이라 그런지 더 맛있네 같은 뼈있는 농담을 던졌고 제 성취를 은근히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가 싶어 참았는데 결국은 알게 됐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가 슬플 때는 같이 울어줄 수 있지만 내가 기쁘고 잘 될 때는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결국 몇 번의 서운함이 쌓인 끝에 얼마 전 그 친구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15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 정리되는 관계를 보며 참 많이 쓸쓸하더군요. 어른이 된다는 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인연을 무던하게 보내주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2: 보통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다가 친구가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는 자리를 비우거나 좀 많이 본인의 일이나 뭐 하는 거에 열중할 때가 좀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들은 좀 친한 친구라는 그런 뭐랄까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나중에 돌아올 때 좀 친해지는 것 같긴 해요.
0: 아, 근데 이 15년이나 네. 친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제 나이가 밝혀지는데 10년이 이제 다 되는 친구가 있긴 한데 네. 이제 저의 이제 5년 뒤라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아, 저는 좀 많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2: 15년이면 좀 크긴 해요, 사실.
0: 맞아요. 네. 심지어 룸메이트였대요.
2: 일단은 근데 서늘함과 시기심 질투가 좀 많이 있는 친구는 그거는 바꾸기는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있는 거라. 시기심 질투. 그런 사람들 보통 주위에 한번 좀 경험해 보시지 않나요?
3: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시기 질투라는 게 친구가 아닌 사람한테 느끼기가 어려워요, 사실. 친구이기 때문에 느끼는 게 시기 질투예요.
2: 아, 그래요?
3: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저는 뭐 이런저런 친구도 많이 있었지만은, 뭐, 상황마다 또 다르겠지만, 굳이 시기 질투가 또 막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친구가 10년 전에 어렸을 때 친구였다고 해서 나중에까지 다 같이 똑같은 돈을 벌고 똑같은 집과 같은 경제력에서 살 확률은 사실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다른 인생을 살면서도 계속 그걸 이어가려면 그걸 각자 좀 인정하고 시기 질투 아니면은 축하 뭐 이런 거를 좀 저는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놓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2: 근데 그거는 막 엄청 막 질투가 아니잖아요.
0: 근데 그거는 친구들 사이에 할 수 있는 약간 장난스러운
3: 이렇게라도 풀었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난이었을지 뭐 모르지만 그걸 장난으로 했다면 이 친구도 장난으로 받아들여서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자꾸 뼈있는 농담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속 부딪힌 거죠.
2: 저는 좀 새로운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다들 막 8명 이렇게 지낸 거야. 뭐 15년 지기니까. 그래서 항상 모일 때는 다 같이 모인 거야. 그래서 그런 이 사람과 안 맞는 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단둘이 이렇게 관계를 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같이 둘이 있는 경우가

0: 있었을 때
1: 안 맞는, 게 위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0: 그런
1: 거죠.
0: 그런 거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본심이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랑 단둘이 있을 때랑 다르잖아요, 그죠?
1: 제가 그래요. 오, 제가 네. 여기서 친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그룹으로 있을 때 엄청 시끄럽고 엄청
0: 분위기
1: 재미있고,
0: 메이커.
1: 네, 그렇죠. 근데 단둘이 오랜 있을 때, 시간 동안 단둘이 네. 못 만나다가 한번 단둘이 만났을 때 깜짝 놀란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면 한 네. 번도 친구들이랑 그룹으로 있을 때 하지 않던 얘기를 둘이 만나야만 나.
0: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제 나올 수가 없는
1: 맞아요.
0: 거지. 바이브가. 제가 옛날에 그 저기 초등학교 아 중학교 때구나. 중학교 때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슬퍼야 되거든요. 친구들도 다 알고 내가 헤어진 거.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저는 슬퍼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있으면 그 바이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재밌는데. 근데 이게 또 전달이 될까 봐. 그런 게 좀 애매했어요. 그게 바이브가 어쩔 수 없는 그게 있습니다. 확실히.
1: 근데 아쉽긴 하지만 네. 뭐.
2: 한 방에서 룸메이트였다고 하는데 진짜 네. 아, 저는 이런 친구가 한 명이 있긴 하거든요.
0: 아 근데 그 친구가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변한 걸 수도 있어요. 원래는 네. 안 그랬다가.
2: 그죠. 15년이면 네.
0: 아무래도 뭐. 아.
1: 근데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나 네. 어릴 때야 그 시간이 좀 자주 보니까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잖아요. 네. 1년이든 5년이든 이게 1년에 한 몇 번 만나면서 이 시간이 흘러가는 그 흘러간 세월이 친함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아요, 딱히.
0: 아,
1: 아쉬울 수는
0: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요.
1: 아니,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친구가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저도 다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라 이렇게 아쉬운 일이 있을 때 물론 다 친하게 잘 지내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겠죠.
0: 그렇죠.
1: 하지만 너무 이럴 때 이게 너무 아쉽지만 그 시간에 대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면 그래도.
2: 근데 제가 이제 네. 뭐 제이든 형도 저를 잘 아시지만 네. 저는 친구 관계가 네. 굉장히 네. 짧습니다. 정말 소수예요. 정말
0: 진짜 많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2: 아니,
0: 엄청 많은데 이 사람 아니, 친구?
2: 에이, 네. 진짜 친한 친구는 진짜 소수죠.
0: 그렇군요. 아 진짜 그죠? 진짜 친한 사람은
1: 저도 마찬가지예요.
2: 그래서 만약 진짜 이렇게 제 그런 친구들 중 한 명이 네. 만약 진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열받고 네. 때릴 것 같아요.
0: 때린다고요?
2: 네. 네, 속상할 것 같습니다. 네, 듣고 있는 제 친구들이요. 이러지 마세요.
0: 조심하시라고
2: 맞습니다.
0: 합니다. 네. 네.
1: 친하게 아닌가요?
0: 친하게 안 지내야겠다 이제 천천히.
1: 무서워서 못 친해질 것 같아요.
0: 저랑 제일 친한 친구는 저와 주민번호 뒷자리가 같아요. 뒷자리가 되게 많은데 어느 날 친구와 집에 있다가 온라인으로 피자 주문을 하는데 제 거로 회원 등록하자고 해서 주민번호를 불렀는데 둘이 똑같더군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야기하다 보니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 친구와 저는 운명이었나 봐요. 벌써 저희 우정도 25년 정도 되었네요. 잠시 2년 동안 그 친구와 연락을 안 하다가 다시 하게 됐는데 그만한 친구가 또 없네요. 하면서 이제 조피디 친구요. 이제 신청하셨는데 저는 제가 얘기했나요? 그 메일랜드 살 때 지진이 난 적 있어요. 버지니아.
2: 전 들었습니다. 네.
0: 버지니아하고 메일랜드. 근데 메일랜드에서 이제 지진이 나니까 손전등을 사러 이제 월마트에 갔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한 칸 한 칸 가다가 보니까 어떤 남자애가 싹 지나갔어요. 누가 봐도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제가 한국에네. 했는데, 이렇게 얼굴이 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걔도 서로 목만 빼놓고 보는 거야.
1: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
0: 보니까 내 짝꿍인 거예요, 중학교 때.
1: 되게 감동적이다.
0: 완전.
2: Destiny.
1: 그것도 지진 난 후에 그러니까, 손전등을 사러
0: 그리고
1: 가는 월마트에서
0: 제가 사는 곳이 그렇게 한국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않는 동네였어요.
1: 와우.
0: 월마트에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고 뭐 저기 뭐야 음악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음악을 하러 이제 온 거예요. 제가 있는 동네 되게 신기하게
1: 음악을 하러 네. 그 동네로
0: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왔어요. 왔다가 갔고 진짜 신기하게 오늘 그 친구가 프로필이 뜬 거예요. 저희 인스타에.
2: 오.
0: 그래서 한참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프로듀서가 됐더라고요.
1: 와. 네,
0: 그래서 다시 미국 와가지고 제 라디오 한번 섭외할 수 있으면 꼭.
2: 네. 와.
1: 오, 멋있다. 네,
0: 진짜 신기했어요.
1: 되게 신기하고 멋있다, 진짜.
0: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그런 또, 오늘 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와. 자, 우리 신청곡 듣고 저희 다시 3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 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7: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5: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Turn the radio up. 이제 다 off하고 listen.

0: K플레이 DMB 3부 문이 열렸습니다. 조PD의 친구요. 저희 신청곡으로 받았는데, 또 제 옆에는 유별님이 앉아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0: 네. 마이크 조금 앞으로. 네. 마이크를 앞으로 해주세요.
1: 아, 네. 목소리가 크게 나올까봐.
0: 아니,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조절 다
1: 하니까. 조절 되네요.
0: 네. 네. 좀 앞으로 당겨서 네. 마이크를. 그렇죠. 네. 이렇게 쭉 하시면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저 뭐 바쁘게 일하고 주말에는 네. 친구들 만나서 네. 뭐 밥도 먹으러 다니고 뭐 좋아하는 쇼핑도 하고
0: 아주 활기차게 잘 지내셨네요.
1: 네. 네. 그래서 월요일이라 다시 피곤합니다.
0: 조피디 노래를 또 이제 또 듣고 최근에 또 친구들이랑 같이 불렀다고.
1: 네 맞아요. 이 노래 듣는데 제가 네. 이게 되게 오래전에 나온 노래인데 네. 저도 뭐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 노래를 언제 나왔는지 알고 그땐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는데 네. 최근에 동갑 친구들이랑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밥 먹고 약간 소주 한잔 하고 그러고 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노래방을 가자 그래서
0: 가자.
1: 노래방에서 좀 놀다가 아 이제 마지막쯤 되는 곡으로 제 친구가 또 이 노래를 친구를 틀었는데 아, 되게 오랜만이다 하면서 세 명이서 부르는데 가사가 이렇게 와닿은 적이 제 인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0: 이게 술을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노래방에 있는 가사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1: 물론 술도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나이가 들어버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혀 모르던 그 가사야 느낌이 그 친구여의 노래 그 가사를 하는데 셋이 울컥해가지고
0: 코코몽님이 가사를 여기다 올려주셨어요. 친구여 세월이 많이 변했구려 같이 늙어간단 말이
1: 맞아요.
0: 내게는 그저 먼 미래의 얘기일 뿐이었는데 와 얼굴에 솜털의 흔적도 없구려 와 이게
1: 아니 근데 진짜 부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0: 가사가 이게 디테일이 있네. 네
1: 그리고 뭐 이 특히 여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아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일 네. 끝나고 너무 피곤한 상태로 만나서 진짜 너무 오랜만에 만난다 하는데 이 노래를 불러버리니까 셋이 그냥 완전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한 명은 노래 부르기 포기하고 옆에서 찌질 짜고 있고
0: 남자분이
1: 아니에요. 이제 막 이 소주 한 잔을 한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도 알 것 같고 네, 사실
0: 진짜 지칠 때 있거든요. 지치고 네. 막 이제 마음이 지치는 것도 있는데 몸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주 한 잔 하고 좀 그냥 기울이는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는데
1: 네.
0: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하나씩 떠나가잖아요. 뭐 결혼을 하고 뭐 다른 맞아요. 주로 이사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없다는 게 너무 좀 슬픈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1: 그리고 저는 네. 너무 힘들 때 꼭 친한 친구여야만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주위에 네. 그냥 마음 맞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찐친일 순 없거든요.
0: 그렇죠.
1: 하지만 제 많은 친구들 중에 네. 오늘 시간 되고 오늘 내 얘기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시간을 만약에 보내면 그것도 스트레스를 잘 푸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0: 와. 좋은 말을 좀 해주네요. 네.
2: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0: 그 뭐 만나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깊은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1: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얘기를 해야만 저는 굳이 그 얘기를 해야만 풀리는 사람은
0: 그냥 같이
1: 아니기
0: 있는
1: 때문에
0: 그런 거가
1: 같이 너무 외롭고 네. 할 때 너는 내 친구는 아니지만 시간을 보내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같은 친구니까 내 시간을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냥 허허실실 다른 얘기 해주더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좀 허하고 외로운 거를 좀 같이 받아줄 수 있는 친구여도 좋은 친구인 거예요.
0: 또 이렇게 여러분들은 K플레이 DMV와 함께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1: 저도 와, 아직 이게, 배우고 있습니다.
0: 이렇게 딥한 사람인지 진짜, 몰랐어요. 오늘.
2: 이게 네. 진짜 인 것 네. 같아요.
0: 네?
2: 이게 이? 진짜 이. 이성향.
0: 이성향. 모르는 사람들과 이제 시간 보내고 이런 것들.
1: 네. 아니 아는 사람들.
0: 아는 사람들.
1: 그래, 모르는 사람이랑은 안 보내고 싶어요. 저 힘들 때.
0: 안 친한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보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나쁘지 않다. 그런 느낌. 감동한 또 우리 스카이님
2: 아니요, 저는, 네. 저는.
1: 감동이
2: 못할
1: 아니고 못할 것 같다고 해서 계속
2: 같아요.
1: 놀래시는 네. 것 같은데.
2: 와, 좀.
0: 그런 것들, 아무튼 뭐.
2: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사람마다 또 다른 성향이 있으니까.
1: 성향이 다르니까. 네.
0: 저는 좀 그 술 마시는 친구가 따로 있었어요. 딱 두 명.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멘탈이 또 나가가지고 이제.
2: 아휴.
0: 어디 가셨고.
1: 어디 가셨고.
0: 아니 그 들어갔어요.
1: 아, 아, 위로 가신 거.
2: 아니, 아니,
0: 아니, 아니, 그 어떤, 이제, 다른, 사람들,
1: 다른, 네, 타지로, 모든, 타지로. 네네네.
0: 모든 연을 끊고 약간 아~ 들어간 친구 있고, 이제 한 분은 결혼하시고, 이러니까 이제 저도 눈치 보여서 그 친구랑 이제 술을 못 마시고, 이런 게 있어서 속마음을 얘기할 때가 좀 많이 없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항상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가끔은 정말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또 네, 좋은
1: 뭐
0: 것 같아요.
1: 사람의 취향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긴 하지만 그냥 다 좋은 것은 한두 개씩은 있다라고 생각하면
0: 그렇죠.
1: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오늘 또 유별님과 함께할 코너는요. 또 새로운 코너를 또 재밌게 또 준비했습니다. 이분이 또 이런 것도 잘하거든요. 유별난 찐친 판독소라고 해가지고.
1: 아, 저 판독 잘하잖아요. 네, 네.
0: 찐친인지 아닌지 남사친 여사친끼리 수상쩍은 행동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또 칼같이 판정해드리니까 오늘 또 찐친의 기준 확실한가요?
1: 아, 저 항상 확실합니다. 네. 칼같습니다. 아,
0: 좋습니다. 자, 사실 찐친은요 예쁜 모습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찌질함을 비웃어주는 사이거든요. 오늘 들어오는 사연들 영혼까지 탈탈탈 털어가지고 찐우장인지 아니면 위장찐친인지 구별해드릴 테니까 준비하세요. 혹시 그 본인도 뭐 사연 있으신가요? 여기 아, 판독도 여기 있는데.
2: 아, 제가요?
0: 네네네.
2: 아, 제가 이성 친구들은 잘 안 만들어요.
0: 아 그렇군요.
2: 네, 다
0: 아, 맞다.
1: 확실하시네.
0: 네. 그 제가 본 언니들은 남자였구나 몰랐네요.
2: 네? 네?
1: 어머. 어머. 언니들 듣고 계신가요?
0: 장난이고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낯의 파자마 바람으로 동네 편의점 만나기.
1: 100% 찐친입니다.
0: 아.
1: 파자마까진 귀여, 네. 귀여울 수 있어요. 민낯은 찐친입니다.
0: 그치. 저거네. 맞아. 파자마인데 거기다 이제 뭐 풀메이크업 했다.
1: 내가 봤을 때 민낯이 아니고 내가 여자로서 찐 민낯이냐 아니냐가 찐 판독입니다.
0: 맞네 맞네. 아,
2: 좋습니다. 근데 네. 파자마까지 아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몰라서요. 파자마까지 그냥 네. 입고 바로 나올 정도면은 아니 조언?
0: 아니죠.
1: 찐친.
2: 찐친인가요?
0: 찐친. 예. 아, 바로
1: 완전 찐친.
0: 아 오케이. 나 그러니까 이거야 뭐냐면 자기 집에서 진짜 뭐 파자마 차림에 뭐 맥주를 한잔 하고 있구나. 뭐 그 유튜브 보면서 이러고 있었어. 퍼져서. 근데 야 나와 하면 그래? 아, 알았어. 그냥 그대로 아~ 나온 거죠. 네.
1: 그대로.
0: 자, 두 번째입니다.
2: 한쪽이 연애 상담하다가 울 때 휴지 던져 주기.
1: 아. 뭐 그럼 그냥 친구여도 사실 던져 줄 것 같아요.
0: 그쵸?
1: 저는 제 네. 친구가 울면 우선 이러고 손가락질을 하고 웃어주거든요.
0: 그 다음에 휴지는 안 주고?
1: 휴지는, 뭐 옷도 있고.
0: 아, 자기 옷을.
2: 옷을 벗어줘요?
1: 아, 아니, 옷으로 닦을 수 있잖아.
0: 아. 그럼 본인 울었을 때 친구 있었던 적 있어요? 옆에?
1: 있죠.
0: 그러니까, 만약 이성 친구. 보통 이성 친구 있는 데는 안 오는 그런 스타일. 네. 오케이.
1: 얼굴이 굉장히 못생겨지기 때문에.
0: 아~ 알겠습니다.
2: 이건 찐친이 아니네요.
1: 찐친이 그쵸, 아니죠.
0: 아니죠. 자, 세 번째요. 단둘이 밤 11시에 전화해서 1시간 수다 떨기. 저는 이거 가능.
1: 이건 완전 가능.
0: 그죠?
1: 1시간 너무 가능.
0: 재밌으면 그럴 수 있지. 그 찐친이면 할 수 있어.
2: 네. 아니요. 이거는, 네. 이건 찐친의 차를 쓴 썸입니다, 썸. 이거는, 밤 11시가 넘었는데 네. 1시간 이상 수다를 떤다? 그럼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0: 아니,
2: 찐친이면... 그 몽글몽글한 감정과
0: 아니 찐친이면 너무 웃겨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무 웃긴 사람이면 내 찐친이 너무 웃겨.
1: 밤 11시라고 해서 굳이 항상 밤 11시에 몽글몽글해지진 않거든요.
2: 아 근데 이게
1: 자꾸 시간에 자꾸 너무 그거를 드시는 것 같은데
2: 이게 저는 보통 10시에 잠을 자거든요. 10시 이후에 이제 11시에 뭘 한다 그러면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1: 이게 진짜 예. 근데 행복이. 저렇게 하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저는
0: 자 F신가요?
2: 아니요 전 T인데요.
0: F기가 좀 많이 있는 T.
2: 아, 그쵸. 반반이긴 해요. 네. 좀 반반이긴 합니다. 네. 티가 그렇구나. 그렇게 막 세진 않아요.
0: 그니까, 그 시간대 어떤 친구들은 아예 자기가 이런 걸 알아서 아예 전화를 차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시간부터는. 약간 방해금지 모드.
2: 그래서 제가 스윕 모드를 켜놔요. 10시부터 스윕 모드를 켜놔요. 근데
1: 그 모드를 쓰시는 분이
0: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2: 있구나. 네.
0: 아니 진짜 많아요.
2: 저는 일할 때 퍼스널 아니면 워크 모드도 쓰고.
0: 난 그건 몰랐어.
2: 네, 네.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저 네. 지금 워크 모드 켜놨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옵니다. 그 emergency contact 말고는 네.
1: 확실하시네.
2: 네. 근데 이제 sleep 모드 때 전화가 왔다. 그러면은 보통
1: 자동 응답. 지금 거신 전화는
0: 그치, 그치.
2: 그거 아니면 그치. 이제 두 번의 전화를 하면은
1: 아 이제 무슨 일 있구나.
2: 네, 네. 어. 들리게 해놓게 했는데 아 11시면은 네. 이거는
0: 근데 전화 친구들은 미리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
1: 아,
0: 전화
1: 그, 안 돼. 아 근데 맞아요. 맞아요.
0: 두 번씩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1: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성향을 알면 급하면은 막 모든 걸로 하면은 어 그럼 전화가 오게끔 하고 그리고 원래 아는 저런 제 친구가 저런 성향이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 맞춰서 전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찐친이면.
0: 맞아 맞아. 그런 성향은 아니까. 아 얘 또 전화 안 되네. 한번 그럼 옆에서 한 번 더 하면 돼. 알았어. 자 4번입니다. 내 애인 앞에서 내 흑역사 옛 연인썰 풀기. 아 이거. 이거 찐친?
1: 이거 근데 아 그니까 찐친 레벨이 맞아요 맞는데 그 찐친 레벨이 애매한 데서는 안 돼요. 저는 저 한국에 제 찐친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제 결혼식 부케도 받고 결혼식 보러 제 한국도 나가고 그 새로 결혼한 오빠 옆에서 제가 흑역사 다 풀었어요.
2: 네? 아 와우. 아 이거는
1: 흑역사 저녁을 얻어먹으며 흑역사를 한두 개씩 톡톡 던져줬습니다. 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0: 와우. 쉽지 않네요.
2: 아, 제 친친들이 이러면
0: 전화 한번 하면 해보세요. 막 안 될 수도 있어요. 전화.
1: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도 저 만나자고 계속 연락. 찐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친구랑 헷갈리시는데 지금 찐친 판독돼요.
0: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1: 네. 자꾸 아 이건 안 돼 이거 하는 제 모든 사람한테 그러지 않아요.
0: 아 오케이.
1: 찐친에게 한다고요.
0: 그쵸 그쵸.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잇몸이 보여서 깜짝 놀랐네요.
1: 네
2: 무서웠어요.
1: 눈빛이.
2: 네.
1: 아 자꾸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라. 어
2: 찐친이라고요 하실 때 그 눈빛. 아
0: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네.
1: 여행 가서 한방 쓰기.
0: 어 여행 가서 한방은 좀
2: 그렇다. 이거는
0: 이건 아니야.
2: 이건 아닙니다.
1: 여자들은 한 침대도 쓰는.
0: 아니 아니. 이성이랑.
2: 이성이랑.
1: 아.
2: 이거 지금 이성이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0: 응.
2: 그죠?
1: 이성. 옛날에 한번 써본 적 있어서.
0: 네? 호텔에서?
1: 네, 오지로 갔을 때. 네. 친구들이랑, 성비가 안 맞아서. 그냥 제가 발란티어를 해서. 미국이었어요. 아, 그래서, 괜찮았어요. 뭐.
0: 아무 일 없었고.
1: 아무 일 있기엔 저희가 너무 피곤해서.
2: 가
1: 계속 산악 중이어가지고 거의 기절하고
0: 또 이런 거는
1: 다시.
0: 스페셜 케이스라서 네.
2: 근데 네. 이거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그렇죠. 이거는 여행이에요. 여행.
0: 여행.
2: 네.
1: 저도 여행이었는데.
2: 에이 산악이면은 보통 저희는 등산이라 하죠.
1: 7일 같이 여행 중이었는데.
2: 아 근데 그래. 저한테 여행 vacation은
0: 그 저도 맞아요. 여행 가서 한 번
2: 여행은 vacation이지 travel
0: 본인 남자친구가 여행을 어쩔 수 없이 갔어. 여러분이 근데 어쩔 수 없이 한 방을 같이 쓰게 됐어. 그게 이제 되냐 이거죠.
1: 아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싱글이 아니었으면 아, 부담 안 된다라고 했겠죠. 그러면은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뭐 문제 없는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때 방이 없는 오지 페루에
2: 근데,
1: 가서
2: 근데 그건 그냥 1번 친구 아닌가요? 찐친이 아니고 그냥
1: 예, 네, 일반
0: 찐친이었을 때.
2: 찐친이었을 때.
0: 아, 그러네. 찐친이랑 여행을 갔어.
1: 예. 네.
0: 캘리포니아로. 그래서 방을 이제 호텔을 잡으려고 했는데 방이 다 나가고 한 방만 남았던 거야.
1: 전 방은 괜찮은데 같은 침대는 안 돼요. 만약에 이성이면.
0: 그렇지, 그렇지.
1: 예. 네, 동성이면은 그쵸. 괜찮고 네.
0: 침대로
1: 이성이면 그냥 저는 한 침대는 당연히 안 되고
0: 밑에서 자, 너는.
1: 저는 예, 네, 그냥 침대 다른 거는 저는 만약에 전 여행에서는 오지 여행 이런 데 좋아하기 때문에
0: 그럼 이거 오지.
1: 예, 저 뭐.
0: 서로 매력을 못 느끼면 한 방 합숙 가능하지 않을까요?
1: 아, 가능합니다. 매력 오시면.
2: 아, 근데 아, 찐친이라도 네. 아, 안 될 것 같아요. 네.
0: 아무튼 그거는 이제 반반 느낌이니까
2: 여러분 여행 네. 가시기 전에 미리 호텔을 하고 가세요.
0: 아 그게 맞긴
2: 해요. 네 호텔을 네. 따로 하고 갑시다.
0: 근데 그거 있어요. 어디 여행을 가면 호텔을 이미 예약을 해도 거기 가면 또 다시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1: 오지 가면 그래요.
2: 여러분
0: 오지 어디에요?
2: 오지 가지 맙시다.
1: 페루, 페루.
2: 아 가지 마세요, 여러분.
1: 페루 같은 데 가면
2: 찐찐이랑 그냥 스테이케이션 하세요. 그냥 오지 네. 가지 마시고 네. 좋은 데 가세요. 파리.
1: 네, 어? 왜냐면은 거기엔 관광객이 밀려들어서 진짜 오. 방이 그냥 방 있나요가 절대 안 돼요.
0: 요즘엔 더 심할 것 같아요.
1: 완전.
0: 요즘에 그 또 월드컵 때문에 완전 남미 많이 가잖아요.
2: 아.
0: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찐찐 판독기로 이렇게 또 판독을 해봤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2: 네. 네.
0: 그렇군요.
2: 찐찐 판독기 맞으신가요? 네. 아이고.
1: 찐찐이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0: 와우. 그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면 갑자기 플래시백 돼서 마치 어제 일처럼 친구들과 그 시절 그때 행동 그때로 까불고 웃고 떠들고 오랜 친구라는 게 너무 좋죠. 그런 친구들을 알고 있다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봅니다. 가족과 배우자와 자식들과는 또 다른 행복. 순수했던 그 시절의 행복.
1: 맞아요.
0: 네. 그 저희 막 옛날에 막 그 어땠어요? 옛날에 그 유별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 지금보다 더 정신이 없었죠. 더 정신이 없었고. 네. 근데 저랑 친구랑 이 똑같은 코코몽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제 친구들 저랑 진짜 친한 친구들 다 막 의사 변호사 막 다 엄청나게 돈 잘 벌고 회사에서 대우받는 사람들인데 네. 저만 만나면 그냥 바보예요. 왜냐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0: 순수했을 때.
1: 순수하고 네. 서로 선입견이 없던 시절에 만났던 사람이라 이렇게 막 큰 회사에서 큰 직책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도 그냥 저랑 따로따로 만나면 그냥 누가 감히 회사에서 너에게 이런 말투로 얘기를 하겠니 얘기하면서 진짜 막 맞아. 욕도 하고 막 제 놀리고 막 이래도 그냥 그게 너무 좋대요.
0: 그런 느낌. 또 예전에 있었던 친구들과 아무런 걱정 없이 놀았던 때가 생각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까 워크 모드라고 해서 생각난 노래인데요. ATG의 워크 듣고 올게요.

0: ATJ의 월크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이드님, 유별님.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10년지기 여사친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솔로라 서로 소개팅 자리가 들어오면 스타일링 훈수를 두곤 하는데요. 문제는 최근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분과 소개팅이 잡혔을 때입니다. 여사친한테 나 이번에 진짜 잘해보고 싶다 라고 했더니
1: 어머. 어머. 세상에
0: 왜요? 나 이번엔 진짜 잘해보고 싶다 고 했더니 제 웃장을 다 뒤져서 착장을 골라주더니 소개팅 당일 아침에 집 앞에 찾아와서 넥타이 위치랑 머리 모양까지 잡아주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소개팅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분위기 어때? 라고 문자를 보내더니 밤 10시에 소개팅이 끝나자마자 급하다 당장 나와라 라고 해서 카페에서 만나 2시간 동안 소개팅 여와의 대화 내용, 표정, 분위기까지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제 여사친, 찐친이라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는 걸까요? 여사친이 중간에 나와라 하는 거는 어떤 것 같아요?
1: 저는
0: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1: 아, 여자 입장, 남자 입장이 아니고? 네. 사연자님이 마음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것이 확실한 것이고.
0: 왜요? 나
1: 사연자님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0: 아니, 어떻게 이게 다 추리 퀴즈가 되는 느낌이지?
1: 아니, 추리 퀴즈가 아니고. 왜냐면 지금 네. 그 해주는 걸로 그렇게 마음이 있나 없나, 이거는 사실 의미 없어요. 이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님이 애초에 살짝.
0: 아,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야?
1: 물론 궁금해서 소개팅을 네. 나간 건 아니겠지만 네. 그냥 말랑꼴리 이건 거 아닌가, 그냥 잘 모르겠고 좋은 친구고, 근데 소개팅 나오면 굳이 뭐 거절할 그런 건 없지만 너 왜 이렇게 날 잘 챙겨줘?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을 것이다. 아, 100% 이거는 아 막
2: 이게 좀 사연자분이 됐을 것이다.
1: 사연자분이 이 분을 좋아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 썸씽은
0: 있다.
1: 어,
0: 그래요? 절대 모르겠는데.
1: 아,
2: 저희가 도대체 어디서 놓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0: 예, 잠깐만.
1: 아니, 왜냐면 진짜 찐친이면 이런 궁금증이 없다니까요.
0: 아, 괜찮네. 나 이거 이런 거 많이 봤는데,
1: 왜냐면
0: 남자애들이.
1: 저를 여사친 네. 찐친이라 이렇게 챙겨주는 걸까요? 아니면 다음 마음이 있는 걸까요?
0: 그래요.
1: 이걸 지금 사연자분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0: 대박이네.
1: 그럼 사연자분이 있는 거죠, 마음이.
0: 아무튼 위장 찐친이란 그런 느낌이죠, 이것도.
1: 사연자분이.
2: 아, 사연자분이. 와,
0: 대박이다.
1: 반전.
0: 반전 대박.
1: 반전.
0: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3: 자취 3년차 직장인 여성입니다. 주말 오후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풀려고 안경 끼고 머리 안 감고 까치집을 한 채 파자마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사친이 전화가 오더니 야, 나 집에서 심심해서 미칠 것 같다. 나와라. 하더라고요. 제가 나 지금 몽골이 사람 몽골이 아니라 절대
0: 몽골 아니고 몰골. 아,
3: 나 지금 몰골이 사람 몰골이 아니라 절대 못 나간다. 고 거절했더니 10분 뒤에 집 앞 편의점이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문을 살짝 열어줬는데 제 몰골을 보더니 와 진짜 못생겼다 하고 쪼개면서 편의점 봉투에서 삼각김밥 두 개랑 컵라면을 꺼내셨군요.
0: 맛있겠다. 삼각김밥.
3: 그리고 거실 바닥에 앉아 30분 동안 라면만 허겁지겁 먹고 예능 하나 같이 보다가 나간다 하고 쿨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사이 전 우주가 인정하는 무성의 찐찐 맞죠?
0: 궁금하다. 뭐라고 할지 저 사람.
1: 저 사람이라니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0: 유별님 뭐라고 할지 지금 너무 궁금해요.
1: 이 저는 애매해요? 이게 네. 그 자꾸 사연자 그 입장에서밖에 못 봐요.
0: 아니.
1: 이 사연자분은 진짜 네. 찐친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 저는
0: 달라.
1: 아, 일맥상 통하는 게 여자분이잖아요. 찐 쌩얼인데 문을 열었잖아요.
0: 아, 그러면
1: 우선 진... 이분은 찐친이
0: 아,
1: 맞아요.
0: 그거가 약간 막히다.
1: 제가 아까 말했던
0: 맞네.
1: 그거랑 똑같습니다.
0: 진짜 맞는 게 저는 그것도 많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여도 그 집 앞에 나오라고 하면 되게 싫어한다고.
1: 아, 그럼요.
0: 예.
2: 네. 아, 진짜요?
0: 네, 남자친구여도 아, 싫어한다. 근데 남자들은 약간 보고 싶어서 빨리 본 거, 이해는 하지만 그 못생긴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아. 이런 거가 있어요. 뭐.
1: 아, 근데 괜찮다라고 해도 그거는, 그니까 자기, 내가 나를 봤을 때의 기준이지, 남이 아. 괜찮다고 해서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기준이 파대를 두드렸냐 안 두드렸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0: 파대를 두드렸냐 안 두드렸냐 파운데이션.
2: 아 파운데이션. 어.
0: 일단 처음에
2: 얼굴 베이스 화장을 했냐 안 했냐.
1: 근데 남자들은 그걸 잡기. 해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0: 그치.
1: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들이 내가 이걸 두드리고 나갔다라는 기준과 지금 이렇게 초자연의 얼굴로 나갔다는 건 정말 찐신이라는.
0: 여기서 질문. 아. 여기서 질문. 남자가 네.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했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이게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게 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1: 남자는 거의 몰라요.
0: 거의 모르죠. 네. 잇몸 나왔는데.
1: 거의 이건 여자 입장에서밖에 네. 해드릴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걸 알아채느냐 안 알아채느냐는 여자의 거기 없어요.
0: 저는 사실 눈을 보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
2: 어?
0: 눈 그 마스카라.
1: 아 어떡해.
0: 왜.
1: 누가 집 앞에서 라면 먹자 한다 마스카라 하고 나와.
0: 아니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게 했다라고 한 느낌으로 나오면은.
2: 근데 혹시 만약에 이렇게 그 친구의 이 볼을 이렇게 쓱 네. 문지르면 이렇게 묻나요 안 묻나요? 했을 때.
0: 아 왜 물어보는 거예요?
1: 아 제가 그렇게 안 하시길 바라지만
0: 안 하는
1: 굳이 긁을 거면 알고 싶다? 손가락으로 하지 마시고 손톱으로 긁으세요.
2: 네?
0: 손톱으로?
1: 이렇게 해야 긁혀나와요.
2: 아
0: 그걸 알려면
1: 진짜 모르셨구나.
2: 와 아, 대박.
0: 모든 남자 몰라요.
1: 이걸 몰라요. 해서 절대 몰라요.
2: 아 진짜요?
1: 요즘에 여자들은 다 밀착 다 돼서 이렇게 해도 안 묻어요.
0: 근데 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할 날이
1: 그러니까
0: 올까?
1: 이거를 하고 이제 의절. 아,
0: 굳이 의절이지.
1: 아, 그러니까 이거 하고 너 화장했네 하고
0: 하면 끝나지 의절. 그냥 끝나는 거야.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돼.
2: 아.
0: 와 오늘 여러분들은 그 여자를 알게 되는
1: 오늘 찐친 사연들 있는 걸로 기대했는데 오늘 남사친 사진 얘기가 좀 많네요.
0: 그러게요. 케이플레이 DMB 지금 그렇게. 판별가 오늘 저 제대로 봐주시고 계시고요.
1: 판별가 저번에 올 때부터 네. 자꾸 판별만 하고 가는 것 같은데.
0: 디텍터 디텍터.
2: 근데 진짜 디테일에 네, 진짜. 정말.
1: 아 저 디테일해요.
2: 젠츠 디테일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유별님이 오신 거는 저희 남자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약간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닐까.
2: 저 그거 몰랐어요.
0: 네. 저는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1: 네.
2: 저 진짜 다음에 한번 해볼. 아,
0: 뭘 해요? 파운데이션죠? 아니면 손톱이요?
2: 손톱으로 한번.
0: 많은 것들 팁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네네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 정말요.
0: 저는 다음에 약간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여우 행동.
2: 아 어떻게 다음 주에 혹시 시간 되시나요? 네. 다음 주에도 한번 나오실
1: 개인적인 사연이 많이 나올 것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네. 스타일이
0: 굉장히 지금 눈이 튀었거든요.
1: 눈이 갑자기 엄청 커지셨어요.
0: 그러니까.
2: 제가요 사실
0: 그러니까
2: 아까 사실 본인 눈이 없다고 많이 말합니다. 주변의 형들이 맨날 불쌍하게 보라고.
1: 스타일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0: 누구요?
1: 찐 여사친이 필요해요.
0: 맞지.
1: 그러니까 진짜 찐 여사친. 왜냐면은 정말 앉아서 그 감별해주는 사람이 맞지, 필요해요.
0: 맞지.
1: 감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0: 찐 있지 않습니까?
2: 네?
0: 찐 여사친.
2: 네?
0: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아 제가요?
0: 네.
1: 아, 잘 숨기시는 스타일이구나.
0: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케이블레디엠이의 여기 찐그 여사친 아니 그
1: 여친 네. 여사친
0: 감별가가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2: 찐찐
0: 감별사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그 알게요. 자 제 친구 중에 진짜 기상천외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단톡방이든 개인톡이든 제가 야 뭐냐라고 톡을 보내면 기본 답장이 24시간이고 심할 때는 3일 뒤에 왜? 라고 달랑 두 글자 답장이 옵니다. 매번 속 터져서 이 자식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긴 하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얼마 전 제가 타주로 이상하면서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고 짐도 못 옮겨서 혼자 멘붕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1초 만에 전화를 갔더니 어디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일 다 내팽겨치고 두 시간을 덜려서 레카 부르고 짐 옮기는 걸 밤새 도와줬습니다. 평소에 톡도 씹는 이 친구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찐친인이죠. 찐친 아닌가요?
2: 그렇죠.
0: 네,
1: 제 찐친이래요.
0: 도와주는. 아 그래요?
1: 답이 없어요.
0: 아
1: 그러려니 해요.
0: 채팅에서 이렇게.
1: 근데 만나면 대화가 안 끝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향이 어떤 사람은 성향이에요.
0: 맞아, 맞아.
1: 이런 핸드폰 잘 보지도 않고 연락해도 그냥 읽고 답장도 없어요. 그냥 막 처음에는 어릴 때야 막 너 뭐야 나 무시해 막 이랬는데
0: 그랬겠네.
1: 그게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니에요. 오히려 얘는 그냥 이 톡하고 이런 거 쓰는 거를 핸드폰 보는 걸 싫어하는 애고 대신 1대1로 만나면 진짜 6시간이고 수다 떨다 집에 가고 끝이 없어서 그냥
0: 둘을 고른다고 하면은 그렇게 약간 실제로 있을 때 잘 해주는 친구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톡할 때 잘 대답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친구
1: 모든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0: 그죠. 왜냐면 내가 필요했을 때 대답이 없어.
1: 이 사람이란 게 항상 중간을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아무래도. 그 중간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스킬이 높다.
0: 어떤 사람이 더 좋아요?
1: 저는
0: 그렇게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라기보다도 그런 행동으로 봤을 때.
1: 아, 전 그냥 행동이 낫죠, 행동이. 사실. 왜냐면은 제가 찐으로 필요한 거는 와줘야 될 때, 뭐 제가 친구가 진짜 나에게 필요할 때, 뭐 그럴 때 해준다면은 네. 맨날 뭐해, 밥 먹었니, 오늘은 뭐 먹었니, 내일은 뭐 먹니,
0: 똑같으니까.
1: 아, 뭐. 그런 거면 빨리빨리 대답해 주는 것보다 사실 필요할 때 한번 짠 하고 도와주는 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0: 좋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진짜 찐 고민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프로미스 나인 노래가 새로 나왔어요. 아, 역시 프로미스 나인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타민 미 듣고 올게요. I think you need a dose of vitamin me.

0: 바이라민 미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 프로미스 나인 좋아하시나요?
1: 제가 사실 네. 아이돌을 잘 몰라서 네. 네.
0: 근데 컨셉인가요? 장난입니다. 네. 저희 고민 상담 코너 저기 유별님 없을 때 저희끼리 하고 있죠?
1: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0: 고민 상담소
1: 도와주세요. This is not a love song.
2: 자, 첫 번째 사연. 시작창이 안 열려요.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게으름.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제 자신에게 너무 질려버려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 문제는 뭐 하나를 시작하려면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직을 준비하려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노트북 앞에 앉아있으면 내용 구성보다 폰트 디자인, 템플릿 색상 조합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만 3시간 동안 고치고 있습니다. 완벽한 기획이 안 나왔으니 일단은 오늘은 일단 스톱 하고 미룬 게 벌써 두 달째예요. 남들이 보면 엄청 꼼꼼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줄 알지만 사실 제안을 들여다보면 시작하는 게 두려워서 완벽주의 핑계를 대고 도망치고 있는 게으름뱅이 같습니다. 마감 기한이 닥쳐야 겨우 쓰레기 같은 결과물을 내놓고 자책하는 악순환. 날카로운 분석으로 이 고리를 끊어주실 수 있나요?
0: 자, 주위에 좀 있죠. 완벽주의자 본능이 있는, 완벽하게 해야,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일 안 시키고 내가 꼭 해야 되는.
2: 많죠.
0: 뭐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해보신 적 있나요?
2: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거의 9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백수가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회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제가 매니지먼트에 있었어요. 그 매니지먼트 레벨에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일을 보내줘요. 이제 어플 해달라고. 네. 보면은 진짜로 꼼꼼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정말 폰트부터 PPT까지 완벽합니다. 거기 안에 슬라이드쇼를 눌러서 진행 이렇게 가면은 사운드까지 애들 해놨어요.
0: 그게 그 업무 스케줄, 스타일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크게 미리 어떤 큰 틀들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작은 것들, 디테일한 걸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일을 할 때 순차적으로 모든 것들 디테일을 다 뿌려가지고 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맞아요. 저는 이분한테, 제가 사실 이걸 썼던 방법이긴 한데, 그냥 일을 시작하기 전에 폰트 디자인 이런 거 아예 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한번 하시고 그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일이 끝났으면 거기서 멈추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새로운 걸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 체크리스트만 딱 완벽하게 하고 하면 되실 것 같아요.
0: 저 그 어떤 스타일이세요? 본인이 일하는 스타일 두 분 다? 약간 일을 할 때 이제 그 순차대로 다 채워놓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하나 일을 할 때 큰 것들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덜 큰 것들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인가요?
2: 저는 이제 제가 또 PM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데드라인을 다 잡아놓고요. 프로젝트를 봤을 때 데드라인 다 잡아놓고 체크리스트를 짜고 체크리스트를 이제 매일 짜나요. 미리 먼저. 그래서 매일매일 그 체크리스트를 하려고 일을 하고 체크리스트가 끝나면 일을 거기서 멈춥니다.
3: 네. 완전 제이 스타일이시구나.
2: 네, 맞습니다.
0: 비슷한가요?
3: 아니요. 저는 완벽하게 P 스타일이에요.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시작해요.
2: 힘들어요.
0: 그거 이제 다 땅 시작해가지고 이제 따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3: 저는 마감 일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0: 그러면은 뭐 됐지 어쨌든 간에.
3: 저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0: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3: 일을 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네. 저는 항상 뭐 리뷰 좋게 나오고 일은 제때제때 끝내기 때문에 대신 저는 하나만 진득하게 해서 하면 제가 질리는 스타일이라. 저는 조금씩 조금씩.
0: ENTP라.
3: 네. 저는 조금씩 조금씩 하지만 제 동료들은 다 미스하고 뭐. 저만 제때 잘 내.
0: 야, 좋습니다. 박수 한번 갈까요?
3: 예. 그래서 스타일이 달라도 일은 다 할 수 있다는 거.
0: 그렇죠, 그렇죠. 오늘 굉장히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자꾸 남사친, 여사친 얘기를 하냐. 그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 아, 정말 왜 자꾸 이런 걸 저한테 주시는 걸까요?
0: 저희가 여자를 너무 몰라서.
3: 어떻게?
0: 그런 거 아닐까요?
2: 네. 우리 청취자분 중에 남성분들이 네. 꽤 계십니다.
3: 아, 그래요? 네,
0: 맞아요.
3: 아, 제가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0: 제가 봤을 때 유별님이 또 이제 사람 구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3: 어머, 세상에. 네.
0: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남자가.
3: 자, 10년 넘게 알고 지낸 남사친이 있어요. 네. 항상 제 편이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주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혹시 고백했다가 지금의 좋은 관계마저 잃을까봐 겁나요. 친구에서 연인이 된 경험 있으신 분들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This is not a
0: love song. 전에보다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어, 치를 떨고 계시는데.
2: 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죠, 지금.
0: 어, 근데 궁금해요.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 있었을 것 같아. 유별님 근처에 약간
2: 친구도 많으시고
0: 어, 약간 남사친이 맴돌다가 그러니까.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잘 해주다가 어떤 약간 그
3: 아,
0: 날이 온 거야.
3: 이거는 네. 제 입장이죠. 어. 제 인생에서 얘기해 주시는데 이 친구에서 연인이 되는 그게 나이로 유통기한이 있어요.
2: 나이로 유통기한이 있다고?
0: 야, 오늘 재밌는 거 배우는데.
2: 네. 와, 진짜 많은 걸 배우고 와요.
0: 이럴 때 광고 듣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3: 그쵸, 광고 듣고 네. 오실게요.
2: 네네. 네, 유통기한입니다.
3: 지금까지는 그 친구에서 그 연인이
0: 유효해?
3: 넘어가는 퍼센테지가 높을 수 있다 생각해요. 아~ 근데 이해하실 거예요.
2: 어... 30대가 넘으면 뭐가 다른가요?
3: 아, 뭐, 아니,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닌데.
0: 보는 눈이 생기는 거 아닌가?
3: 네. 남자도 네. 그렇고 여자도 똑같고.
0: 보는 눈이 생기는 거지. 네. 아~
3: 근데 서로 어려워져서 그래서 더 나이 어르신 분들이 될 때 주위에서 찾아라라는 게 다 이유가 있다.
0: 아, 네? 될 때?
3: 아니,
0: 될 때?
3: 나이가 될 때.
0: 나이가 될 때 찾아라.
2: 아,
0: 그때, 그래도 이렇게.
3: 아. 왜, 그게 왜 그럴까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까지 혼자를 지내보세요.
2: 왜 저를 포인팅 하시고.
3: 아직 어리시니까.
2: 지내보세요. 아.
0: 오, 재밌는 또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어, 그래서 어쨌든 이분 그러면.
3: 나이를 알아야. 아. 제가 조금 더 딥한.
0: 20대랑 30대랑 그 조언 한번 해보시죠.
3: 20대다? 네.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0: 아, 20대 가능하다.
3: 충분히 가능합니다.
0: 아, 30대는?

0: 부모님 말을 되게 잘 들으시는 분이고, 부모님은 아마 뭔가를 봤어요. 제가 봤을 때. 뭔가 봤어.
1: 저는 부모님의 네. 말씀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편이기 때문에.
0: 그쵸.
1: 뭐, 저도 제 소신이 있으면 네. 저도 제 마음대로 하지만.
0: 그쵸.
1: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충분히 들어보려는 파예요. 항상 이유가 있다.
2: 근데 결혼은, 제 생각인데, 결혼은 한 가족과 한 가족이 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0: 그렇죠.
2: 만약에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조금은 시간을 더 들여보고 진행을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한마디 더 해도
0: 돼요? 네네네.
1: 이 사연도, 네. 나이 허들이 있습니다.
2: 유통기한이 또 있고요.
0: 20대는 돼.
1: 20대 땐 부모님 돼. 말씀 들어야 돼요.
0: 아, 그래요?
1: 왜냐면, 그 부모님이
0: 반대인 줄 알았어.
1: 내가 모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봐줄 수 있기 때문에.
0: 아하, 아하.
1: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되면 그 볼 수 있는 선입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님이 존중도 해주시겠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더 되잖아요? 그럼 그냥 가라고 하세요.
2: 아, 그냥 안 보시고.
1: 그냥
2: 얼른 가라.
1: 됐다.
0: 우리 딸 만나서
1: 고맙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나이 허들이 이 나이마다 이 단계별로 이유와 그 다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2: 사연자 보내신 분 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어머니 아버님이 환영하신답니다.
0: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어요. 그 뭐랄까 그 아이유 나온 드라마 뭐죠? 그 뭐야?
1: 아이유 드라마 많이 나왔죠?
0: 그 저 최근에 뭐 엄청 사람들 많이 울던 드라마.
1: 그 대군
0: 아니야 그거는 네?
2: 네?
1: 대군 그거 그게 최근 나온 거예요.
0: 아 그래요? 그 전께 네. 뭐죠? 그 약간 오렌지
1: 오렌지 폭삭 소가수가 아니에요?
2: 폭삭 소가수가
1: 오렌지는 아니,
0: 그게,
1: 뭐죠?
0: 그게 영어로 뭐 오렌지 모시갱이라고 하던데.
2: 아닌데요? 그 영어로 when life gives you
1: tangerine.
0: Tangerine 그래. 텐저린 오렌지 헷갈릴 수 있어.
1: Different.
2: 귤이죠 귤.
0: 텐저린은 사실 잘 골라야 돼요.
2: 네.
0: 네. 어떤 건 달고 어떤 건 시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보면서 어쨌든. 저는 다 안 봤어요. 전 슬픈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2: 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네. 저는 사실대로 말하면
0: 봐가지고, 네.
2: 사실대로 말하면 그렇게 막 슬프진 않았어요. 그냥 감동적이었어요.
0: 감동적. 근데 그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랑 잘 안 되지 않나요? 안 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나요?
1: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엄마 문제 때문에.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엄마 때문에 어쨌든 엄마가 반대해가지고 결혼을 안 했는데 안 하고.
1: 그러니까 지금 딱 네. 그때 근데... 나이가 20살 어절이잖아요. 부모님 말씀 들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1: 관식이가 왔죠. 똥차 가고 벤츠가 왔죠.
2: 와, 너무 웃기다. 부모님 말씀 들으세요.
1: 그거 봐요. 네. 근데 그때 나이가 20대였죠.
0: 저는 그 드라마를 보고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1: 제 theory가 네. 정확히 맞아 들어 떨어집니다.
0: 좋아하신다.
1: 다른 드라마 다 가져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0: 그러니까. 아, 저 이렇게 또 신나게 떠들어 보니까 저희 또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2: 너무 아쉬워요.
0: 네, 너무 아쉬운데 오늘 세 번째 방송하신 거 아닌가요? 그죠?
1: 맞아요.
0: 오늘 되게 좀 많이 자연스러워지시고 말도 되게 빨리 하시고
2: 저는 처음 같이 하신 건 같이 해본 건데 혹시 정말 다음 주에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0: 너무 재밌게 오늘 남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약간
1: 희망이에요?
0: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2: 제가 한 코너를 갖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1: 자기 궁금한 거 다 가져오실 것 같아.
0: 맞네.
2: 아니죠. 진짜.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아니죠.
0: 저를 발 그 방패 삼아서
2: 모든 남자 청취자들을 네. 위해서 제가 총대를 메겠습니다.
1: 와우.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또 우리 유별님 오늘 또 소감이 궁금한데요.
1: 저요? 네. 재밌었고요. 제가 네. 뭐 정식 감별사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한데 또 저 아니요 씁쓸하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느 사연이든 제가 네. 다 읽어드립니다.
0: 아 좋습니다.
1: 네.
0: 또 오늘 두 분 또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다음 주?
1: 아 도움이 필요하면 또.
0: 네 도움은 항상 필요하죠. 우리도.
1: 아 그런가요?
0: 네 무조건 필요하죠. 항상.
1: 알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이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츠 헐투 헐트가 부르는 레몬탱.

가끔은 미울 때도 있고 별것도 아닌 일로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내가 부르면 불평하면서도 결국 나와주는 사람. 내 하찮은 농담에 제일 크게 웃어주는 사람은 역시 친구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퇴근길에 그 미운 찐친한테 카톡 하나 날려봅시다. 야, 오늘 라디오 듣다 보니까 네 생각나더라. 조만간 내가 국밥 한 그릇 아니면 커피 한 잔 쏠게. 나와. 라고요. 과한 감동 표현보다 밥 한 끼 사겠다는 말이 어쩌면 어른들이 가장 솔직한 우정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 그런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심심할 때 혹은 그냥 무심코 지나치다가도 저녁 6시만 되고면 라디오를 켜고 설령 딴짓을 하더라도 부담 없이 찾아주는 편안한 사람 말이죠. 오늘도 역시 함께 놀아서 더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더 신나게 놀아요. 저는 제이든이었고요. 지금은 노는 시간. K 플레이 DMB